새 한 마리. 안녕, 새야. 나무 한 그릇. 안녕, 나무야. 하나뿐인 세상 나는 일. 개미 한 마리. 안녕, 개미야. 꿀벌 한 마리. 안녕, 꿀벌아.

Oh.

응.

0: 태양 하나. 안녕 태양아. 오늘도 진짜 멋진 하루가 쫙 펼쳐지겠는걸. 뭘 하면 좋을까? 오! 예! 테니스 라켓 하나. 예! 공 하나. 예! 네트 하나. 오! 나랑 테니스 칠 사람. 어? 같이 칠 사람? 아무도? 없나요? 혼자 노니까 재미가 없잖아. 일, 나 하나뿐이야. 뭐야? 일? 이건 대체 뭐지? 어? 친구잖아. 안녕 친구야. 널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혼자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젠 친구가 생겼어. 진짜잖아? 난 일이야. 나도 내. 난 또 다른 일이야. 와, 나 진짜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것보단 둘이 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아, 완전 재밌다. 공을 어떻게 받아치지? 우리한텐 라켓이 딱 하나뿐인데. 그렇다면... 번개처럼 빨리빨리 뛰자! 잘 봐! 아하! 재밌는데? 1 더하기 1은 바로
1: 2! 안녕, 난 2야! 반가워! 어? 다들 어디 갔지?
0: 아하!
1: 우와, 1이랑 또 다른 1을 합치면 바로 내가 되는구나. 사라진 게 아니었어. 1, 2, 블록 두 개. 1을 만나야겠어. 1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우와, 방금 봤어? 다시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1은 바로
1: 2! 난 2라고 해. 반가워. 오! 아!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 2! 이런! 그건 아까도 해봤잖아.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아이디어야. 그래! 요새 너를 있었지? 다시 도전! 1 더하기 1은 바로
1: 2! 안녕, 난 2야! 반가워!
0: 알겠다! 나는 1이야! 그리고 넌 이거! 나는 나야! 어? 그리고 너는 나고!
1: 드디어 같이 만났네! 우리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0: 어떤가?
1: 같이 테니스도 칠 수 있지!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예! 테니스 라켓 하나!
1: 1, 2! 테니스 라켓 두 개!
0: 그리고 1! 공 하나! 내가 먼저 할게. 하나,
1: 둘,
0: 하나,
1: 둘. 거봐, 둘이 같이 노니까 두 배로 재미있잖아.
2: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al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3: Oh.
2: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3: Cool.

이익.

Here we go.

0: on top of a mountain?
1: Oh! I know! I know! T is stuck on top of a mountain.
0: T needs help! Vowels to the rescue!
2: A-E-I-O-U, vowels know what to do. U-E-A-I-O, rescue T, off we go!
3: He's up there! We need to help! But how?
1: I know! I know!
0: You don't, though, do you?
1: I do! I do!
0: You do, don't you? You?
4: Oh, me?
3: Bug! Brilliant! A bug! Go on, save T, little bug!
1: I know! I know!
5: Is it my turn?
3: Bag! Great! Maybe there's something useful inside.
1: I said I know what to do.
0: Go on then. Show us.
1: I will.
3: Big! Brilliant! Go on, get on top.
0: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래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정사가 청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9: 동그라미들.
8: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6: 소영이,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10: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8: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11: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12: 우와, 우와, 우와.
11: 세상에.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13: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체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토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6: 32로
13: 16으로
14: 8로 4로
15: 2로
6: 1로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16: 난 갈래.
13: 안 갈래.
14: 나는 갈래. 갈래.
15: 안 갈래.
16: 난 갈래.
6: 그러면 출사!
17: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8: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6: 잠깐 기다려봐.
8: 정사각형이 두 개!
10: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6: 와,
8: 만세!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14: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6: 엉터는 재채기 한 방이었어.
14: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8: 이륙 성공이야.
11: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2단계도 성공.
10: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6: 정사각형이 착륙했어.
8: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6: 넘버랜드
16: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14: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16: 애기다.
14: 그리고 약속할게.
9: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14: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고. 안녕. 이거 기다렸니?
18: Into yellow things
16: and red things.
19: A sorting game.
16: But where are we going to put the things we've sorted?
18: A train with two wagons.
16: That will help us. All the red things can go in the red wagon,
18: and the yellow things can go in the yellow one.
16: It's the sorting express. This lolly is red.
18: And this umbrella is yellow.
16: Red lolly.
18: Yellow lolly.
16: Red lolly.
18: Yellow yolly. I mean yellow lolly.
16: Red brolly.
18: Yellow brolly.
16: We did it. Everything's sorted into two colors. Red.
20: Drop this stuff off and then look for more things to sort!
21: All aboard the Sorting Express! Choo-choo!
16: Red means stop!
18: Hey, friends! What are you doing?
22: Black and white have been helping me colour my collection of cool things. Now I have light blue things, bright blue things, and dark blue things. But they're all muddled up.
16: The Sorting Express can sort them!
22: Light blue, bright blue, dark blue!
21: Let's get sorting!
22: This skateboard is light blue.
18: This scooter is dark blue.
16: Three blue cars. But which one's the bright one? This one's light blue. And this is dark blue. So this one's bright blue.
22: Huh. We've sorted everything into three types of blue.
21: Light, bright, and dark. Let's go!
16: Red means stop!
18: What's the problem, friends?
20: We've had a high-energy dressing up party! Hats, boots, and socks! Some orange!
18: Some green!
19: And some purple!
20: Some in light colours! Some in bright colours!
19: And some in dark colours! We got them all muddled up!
16: Whoa! That's a big sorting job! A job for the Sorting Express!

아,

0: 뉴스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탁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0, 30, 40, 50, 60,
2: 70, 80, 90,
0: 그리고 100. 10의 배수.

0: 지금 배수의 시작이야. 우주로 데려가줘. 구조 로켓 출동. 20분 속도가 두 배. 하루 종일 춤추네.
1: 행성을 넘나들며 탱고.

0: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분 직사각형 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0: 우린 영의 이밀 알지.
1: 시세계
0: 나눌 수가 없지. 10배수들 50분 슈퍼락스타야. 미성을 뒤흔들지.
1: 미성을 향해 최고 출력. 예.
0: 60분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쏘아주지.
3: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예.
1: 12, 5개
0: 10배수들 70분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이 날아가.
2: 우주 레인보우 와우.
0: 80분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2: 공룡 옥토블록 로봇.

0: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야, 0이 2개.
1: 10이 9개.
3: 10이 10개.
4: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배! 만세!
3: 구시!
1: 만세!
3: 팔시!
1: 만세!
3: 칠시!
1: 만세!
4: 육시!
1: 만세!
4: 오시!
1: 만세!
3: 사시!
1: 만세!
4: 삼시!

0: nasty noises. Not nice.
1: I'm suing.

0: Oh, nice.
1: A truly terrific tune.
2: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숲속에 가자.
11: 꼬로로 숲속 노력 우리들만의 비장소
12: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초보 비행기의 위대한 비행.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걸. 나도 그래, 호기. 어떤 모험이든 난 준비 완료야. 역시 루시는 최고야. 언제 어딜 가든 늘 믿음직스러워.

0: 오늘 너희가 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지브롤터 공항이야.
1: 슈퍼밴드와 트레버 기억해? 그 친구들이 지브롤터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 월드투어 장소로 떠나야 한대.
2: 우와, 신난다. 슈퍼밴드와 트레버를 다시 보게 되다니 벌써 기대돼.
3: 근데 문제가 있어. 지브롤터 공항의 활주로가 짧아서 슈퍼밴드와 트레버를 태울 비행기가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지. 비행기 이름은 지비고 오늘이 첫 비행이야.
1: 이 임무는 지비가 잘 이륙해서 슈퍼밴드가 콘서트에 늦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2: 자신 있어. 비행기의 이륙을 돕는 일이라면 슈퍼잉스가 최고니까.
1: 맞는 말이야.
2: 그럼 출동 준비.

미니트릭 파워

0: 어떡하지? 첫 비행이라니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1: 걱정 마, 지비. 나도 처음으로 무대에 섰을 땐 엄청 떨렸어. 심장이 쿵쾅거렸지.
0: 우와, 슈퍼밴드잖아. 반가워, 슈퍼밴드. 난 너의 팬이야. 엔진에 사인해줄래?
1: 물론이지. 바로 해줄게. 엔진에 사인하긴 처음이네. 다 됐어. 우리 팀 멤버 전부 사인했어.
0: 고마워.
1: 지금은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0: 너희를 다음 공연장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기뻐. 이륙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외고로 빠른 비행이지.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1: 안녕, 슈퍼윙스. 다시 만나서 반가워, 트레버. 지비의 이륙을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어. 이거 받아.
0: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이제 설치할게.
1: 지비, 완벽한 경사대가 생겼어.
2: 저거면 활주로가 짧아도 이륙할 수 있을 거야.
1: 조금만 더.
0: 경사대 설치 완료.
1: 준비됐어, 지비.
2: 탑승하겠습니다.
1: 난 지비를 응원해줄게, 호기. 좋은 생각이야. 어서 타.
2: 우와, 정말 좋다.
1: 완전 편해.
3: 모두 안전벨트 매주세요.
4: 아, 힘내, 지비. 넌 할 수 있어.
1: 당연하지. 네 자신을 믿어봐.
4: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럼 간다.
1: 달려, 지비, 달려.
0: 잘하고 있어, 지비.
1: 해냈어, 지비. 최고였어.
0: 예. 정말 잘했어, 지비.
2: 이 정도면 공연장에 충분히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겠어.
4: 호기, 루시, 이륙을 도와줘서 고마워. 도착지까지

0: 쳐.
1: 거기 조심해.
0: 어떻게 빠져나가지?
2: 걱정 마, 지비. 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거든. 일렉트릭 펌프, 펌프 액션!
0: 우와, 정말 멋지다, 루시.
1: 맞아. 그리고 이렇게 멋질 때는 멋진 노래가 필요하지. 시작해, 슈퍼밴드. 날개를 펼쳐라.
0: 우후! 내가 좋아하는 노래잖아! 와! 이렇게 멋진 비행을 쳐!

0: 상륙 준비를 위해 고도를 낮추는 게 좋겠어. 이젠 지비도 문제없이 착륙할 수 있을 거야.
1: 맞아! 나 이제 비행이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거든.
0: 예! 정말 대단해, 지비. 넌 최고야.
2: 아주 잘하고 있어. 천천히 침착하게만 해. 그럼 성공할 거야.
1: 미끄러지고 있어! 어쩌지? 팔뚝에 빙판이 있어!
0: 속도를 늦춰볼게!
1: 팔뚝이 너무 짧아!
0: 지비! 침착하게! 우리 말에 따라야 해! 클랩을 펴서 속도를 늦춰!
1: 알았어! 해볼게! 효과가 없어!
0: 저기 봐! 앞에 스키 점프대가 있어! 넓은 스키장도 있고!
2: 속도만 충분히 냈다면

0: 백밴드 비행기인가?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0: 픽셀나라의 앨리스. 출동할 생각을 하니 벌써 기운이 넘치는걸. 나도야 후기.
1: 나도 그래. 티키보다 훨씬 기운이 넘쳐.
0: 하여간 너희들 경쟁심을 말릴 수가 없다니까.

0: 오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곳에서 수행하게 될 거야. 바로 픽셀랜드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메타버스 비디오 게임. 픽셀랜드는 공중에 있는 장애물 코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계야. 참가자들은 힘을 합쳐서 장애물 코스를 하나하나 통과해야 해. 그래야 불꽃놀이 쇼가 펼쳐지는 최종 레벨에 도달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리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1: 맞아. 슈퍼윙스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멋지다.
0: 재밌겠다.
1: 앨리스라는 친구가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해. 그러려면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첫 번째 레벨에 머물러 있대.
0: 우리가 친구가 돼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네. 바로 그거야. 그럼 출동 준비.
1: 너희는 특별한 비터널을 통과해서 픽셀로 변신해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픽셀랜드로 출발! 언제 불꽃놀이를 보지?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독이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오늘 하루는 픽셀 비행기고 우린 히키와 타키야. 우린 언제나 함께해.
1: 우와. 안녕 호기. 안녕 티키랑 타키. 너희가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몰랐어.
0: 놀랐지? 네 게임 친구가 돼주러 왔어. 불꽃놀이를 보러 갈 수 있게 레벨업을 도와줄 물건도 가져왔지.
1: 우와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부스터 부츠잖아. 우후! 완벽한데? 불꽃놀이 보는 걸 도와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불꽃놀이 보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데 난 혼자라서 조금 걱정했거든.
0: 다행이다. 근데 게임을 어떻게 해?
1: 첫 번째 단계는 저 블록 위로 올라가는 거야. 부스터 부츠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 다 왔죠! 야호! 성공이다! 이제 너희 차례야.
2: 알았어.
1: 나부터야.
2: 아니, 나부터야.
0: 해결책이 있지. 호기부터.
2: 왜 날 수가 없는 거야?
1: 픽셀랜드 안에서는 능력을 가지려면 숨겨진 특별 아이템을 찾아야 하거든.
0: 아이템이 없으면 블록 위로 올라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겠네.
2: 너부터 올려줄게, 호기. 올라가.
0: 알았어. 그럼 간다.
1: 이제 우리가 당겨줄게.

0: 고마워.
1: 저기 봐, 미로야.
2: 우와, 멋지다.
3: 내가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불꽃놀이가 열리는 곳은 어디야?
0: 글쎄, 나도 아주 높은 레벨이라는 것만 알아. 게임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물어보자.
3: 나 같은 친구 말이야?
4: 어? 부산에 사는 서준이잖아. 너도 픽셀린다 하는구나.
3: 맞아. 난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중이야.
0: 우리도! 어떤 레벨에 가야 하는지 알아?
3: 그럼 알지. 제일 마지막 레벨이야. 무지개 레벨이지. 가는 방법도 알아. 나랑 같이 갈래?
0: 좋아. 어서 가자.
3: 나만 잘 따라오면 문제 없을 거야.
4: 출발해볼까?
3: 이쪽이야, 따라와. 오른쪽. 아, 이쪽이야. 이제 거의 끝나가. 탈출 대성공.
0: 저기 봐, 엄청 거대한 회전 디스크야.
4: 어? 저분은 코보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코보 아저씨?
5: 여길 빠져나가려고 노력 중이야. 나 좀 도와주렴. 벌써 몇 시간째인지 몰라.
4: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이런, 깜빡했네. 여기서 날 수가 없잖아. 이제 어떡하지?
0: 부스터 부츠가 도움이 될 거야. 부스터 부츠 액션!
3: 우와, 거칠고 야생적인 레벨인걸?
1: 그러게, 통나무를 타고 건너야 하나 봐.
0: 여긴 건너면 무지개 레벨일 거야. 빨리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 가자! 우와!
5: 어? 도와줘!
3: 잡으세요.
5: 고마워.
4: 우와, 하늘을 나는 꽃이네.
1: 아직 다 온 게 아니야?
3: 아니야. 이건 시소다리인데 불꽃놀이를 보기 전 마지막 레벨이야. 건너기가 좀 어려울 거야.
4: 어렵긴 식은 죽 먹기거든. 아, 저쪽으로 가!
3: 네가 저쪽으로 가!
4: 이제 균형 잡혔지?
0: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다리를 건너려면 힘을 합치고 호흡을 잘 맞춰야 해.
4: 야호! 마지막 하나 남았어!
1: 서둘러, 오빠! 나 빨리 불꽃놀이 보러 가고 싶단 말이야!
4: 골든볼! 골든볼!
1: 어쩌지? 여기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4: 그렇지 않아! 숨겨진 특별 아이템만 찾을 수 있다면!
3: 맞아! 그렇게 되면 특별한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돼! 아이템을 찾아보자!
4: 그럼 이제 소나무 점프 포인트!

0: 더보기
1: 가자 무지개 레벨업 우후
2: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얻은 거야.
3: 고마워, 슈퍼윙스.
4: 천만의 앨리스. 그럼 오늘의 게임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0: 슈퍼윙! 몸 완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우리 여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새해 맞이 특급 배달.
9: 파티 재밌다.
10: 그러게. 근데 호기는 어디 있지?
8: 나 여기 있어. 늦어서 미안 얘들아. 이제 다 같이 새해 맞이 파티를 즐겨보자고.
11: 안녕 호기.
12: 드디어 다 모였다.
10: 야호! 얼른 새해 맞이 파티를 시작하자.
13: 호기랑 티키와 타키는 임무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발사대로 와줘.
12: 임무라고? 그럼 파티는 어쩌고? 슈퍼윙스는 새해 전날 늘 다 같이 모여 파티한다. 그게 전통이다.
8: 맞아. 하지만 임무 수행이 최우선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 어린이들을 위해 슈퍼윙스가 있는 거니까.
13: 맞는 말이야.
8: 항상 출동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12: 잘 갔다 와.
13: 파티도 재밌지만 임무도 재밌어.
11: 안녕.
10: 잘 다녀와.
8: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는걸.
2: 우리도 무척 기대돼.

0: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어. 왜냐하면 새해 전날이니까.
1: 전 세계 아이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제일 먼저 몰도바라는 나라로 가죠. 그곳에 사는 드니스에게 도움이 필요해.
2: 그 다음에는 브라질의 리우레 자네이루로 날아가서 바닷가에 있는 줄리아나란 친구를 도와주면 돼.
1: 그 후에도 여러 나라에 배달을 한 다음 미국 뉴욕으로 출동해서 레일라란 친구를 도와주면 임무 완료야.
2: 친구들이 새해 전날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줄 완벽한 물건들을 준비했어. 그 물건들은 모두 특별한

캐리어에 담아뒀고. 특별한 캐리어라고? 멋지다! 마음에 들어! 그럼 출동 좋아!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0: 큐포인트!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우린 티키와 타키야!
1: 안녕, 슈퍼윈스. 난 드니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여기 몰도바에선 새해 전날 곰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전통이 있어.
0: 우와! 정말 멋진 전통인걸?
2: 그리고 안누 페리치시라고 외치면서 새해 인사를 하지. 근데 드니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
0: 그거라면 저희가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죠.
1: 고마워. 뭔지 궁금한걸? 우와! 마이크잖아!
3: 완벽해!
1: 우리 같이 새해 노래 부르면서 행진하지 않을래?
0: 난 아직 배달할 게 많아서. 대신 티키랑 타키는 여기 남을 수 있을 거야.
3: 완전 재밌겠다!
0: 그러게!
4: 근데 혼자서 배달을 다 할 수 있겠어, 호기?
0: 물론이지! 알잖아! 난 세상에서 제일 빠른 배달 비행기라고!
1: 당연히 알지!
2: 새해 복 많이 받으렴!
5: 안뉴 펄시! 안뉴 펄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0: 안녕! 그럼 이번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출발!
6: 좋아! 잘한다!
7: 아, 저도 놀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0: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1: 슈퍼윈스다!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7: 올라, 호기! 난 줄리아나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0: 올라!
6: 어서 가보자! 어? 그렇죠! 점프!
0: 야호! 왜 다들 파도를 뛰어넘고 있는 거야?
8: 여기 브라질에는 오랜 전통이 있어. 수원을 빌면서 새해 전날 파도를 7번 뛰어넘는 거지.
7: 나도 하고 싶은데 옷이 젖으면 곤란해서.
0: 그럼 내가 가져온 물건이 도움이 될 거야.
7: 적시지 않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걸? 호기, 이따 새해 맞이 파티가 있는데 우리랑 같이 갈래?
0: 그러고 싶지만 세계 곳곳의 여러 어린이 친구들에게 새해 전날 필요한 물건을 배달해줘야 해.
7: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 새해 소원은 널 위해 빌게. 그럼 이제 소원 들러 바다로 출발! 야호!
8: 잘됐다, 줄리아나. 아주 멋진데?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린이들을 만나러 또다시 출발!

0: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에 사는 네일라한테 택배를 전해주면 오늘의 임무는 끝이야.
1: 어?
0: 어, 이런. 너무 많이 배달했더니 배터리가 다 닳았네. 그래도 뉴욕까지 가는데 문제 없어.
2: 엄마, 크리스탈 공은 어딨어요?
3: 저 위쪽에 있어, 레일라.
2: 그러네요? 근데 여기선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더 잘 보이면 좋겠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안녕.
2: 안녕, 호기. 난 레일라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우린 크리스탈 공을 보러 왔어. 새해 전날 커다란 크리스탈 공을 내리는 행사가 있거든. 근데 너무 멀어서 여기선 잘 안 보여.
0: 확실히 좀 멀긴 하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문제를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여기.
2: 쌍안경이네. 딱 필요했던 건데. 고마워. 사람이 너무 많아. 내 키가 좀 더 크면 좋았을 텐데.
0: 그것도 방법 있지.
2: 우와! 고마워, 호기. 저기 보인다. 이제 크리스탈 공이 내려가는 걸 완벽하게 볼 수 있겠어. 어깨 탱크 엄청 재밌다, 골든보이 오빠.
4: 그래, 재밌겠지.
2: 엄청 큰 공이라고 하더니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큰데? 그래, 그거야. 내가 크게 만들면 되잖아.
4: 안 돼, 안 돼. 핑키봉은 쓰지 마.
2: 걱정하지 마, 오빠. 오빠 맘에도 쏙 들 거야. 핑키 위치
5: 왜 저래?
2: 이렇게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게다가 계속 커지잖아.
4: 항상 핑키봉이 말썽이라니까. 와!
0: 와! 맙소사! 말썽꾸러기 골든보이와 골든걸이잖아. 도와줘야 해. 올라타, 레일라. 고기! 일렉트릭 스틱! 나한테 맡겨!
6: 시간을 멈춰줄게. 그럼 시작해볼까? 시간 정지 액션!
2: 땡큐!
6: 잠깐! 안 돼!

0: 기분과 내 힘이 섞이면서 생긴 웜홀이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킨 것 같아.
1: 정말? 역시나 핑키봉은 최고야.
2: 아니, 네 핑키봉은 완전 골칫 덩어리야. 크리스탈 공이라도 작게 줄여보는 게 어때?
1: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한동안은 원래 크기로 만들 수가 없거든. 미안.
2: 어? 이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3: 이대로면 곧 부딪힐 거야. 어서 공을 옮겨야 해. 뛰어.
0: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2: 빨리, 더 빨리. 제발, 이거 뭐라도 좀 해봐.
0: 아, 그렇지. 웜홀을 다시 열어보자.
1: 좋은 생각이야. 핑키 윙키 파.
0: 시간 정지, 액션.
1: 덕분에 편하게 착륙했어, 오빠.
3: 근데 여기가 어디지?
4: 내가 살던 뉴욕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2: 중세 기사들의 전투 한복판에 떨어졌나 봐.
3: 피하는 게 좋겠어.
0: 핑키봉 지금 쓸 수 있어?
1: 그럼! 핑키 윙키 파!
0: 시간 정지, 액션!
2: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닷속이네.
0: 다시 웜홀로 들어가자!
3: 됐다! 이제는 진짜로 안전한 곳이겠지?
1: 정말 놀랍고 신기한 차원인걸?
4: 그치만 어떻게 우리가 살던 차원으로 늦지 않게 돌아가지? 새해맞이 행사 시작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0: 월드 우주본부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아마도.
5: 찾았다! 지금 슈퍼웨이스들이 가 있는 곳은 바로 A458이 차원이야. 공룡들만 살고 있는 세상이지.
6: 그래, 수고 많았어, 하늘아. 이제 웜홀을 열어서 그쪽 차원으로 이동하자. 그럼 꽉 잡아! 월드 우주본부 출동!

0: 이제 끝났나 봐.
1: 아이, 그러게.
2: 됐다.
0: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공 위를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1: 도망가! 공을 지켜야 해.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빨리 달리자. 큰일 났다. 앞에 남가로지가 있어.
3: 구조 준비 완료!
2: 우와, 진짜 반가운데?
1: 좋았어! 슈퍼윙스, 모두 출동 준비됐지? 티키, 타키, 그리고 티노, 출동! 구조 시작!
4: 티노 도와준다! 티노 확대 액션! 으아!

0: 이번엔 우리 차례야.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쌍둥이 비행기 합체.
1: 고마워 피키와 타키.
2: 정말 멋있었어.
0: 이제 돌아갈까?
3: 좋아.
4: 잘 가.
2: 어? 호기!
5: 왔어, 얘들아.
1: 하늘이 누나!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저 공을 어떻게 다시 줄이지? 아,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핑키봉이 말을 들을 거야.
5: 이제 핑키봉은 보기만 해도 무서워.
2: 역시 오빤 겁쟁이야. 트레버처럼 여행을 즐겨봐. 내 핑키봉도 좀 좋아해주고.
5: 호기, 공을 다시 뉴욕 타임스퀘어로 옮겨야 해.
2: 시간이 없어.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거야. 부탁해, 오지야.
5: 뉴욕으로 가기 위해 웜홀 다시 작동! 맥시멈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6: 레일라, 호기, 어디로 간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3: 10, 9, 8!
6: 왔구나.

0: 문제 해결 완료!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그늘 싱싱 미끄럼.
5: 여기서도 싱싱
6: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5: 재밌다.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의자도 돌려볼까.
7: 데이터 놀자.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8: 아침에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옳지.
10: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1: 옳지.
10: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옳지.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16: 그런데 어?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15: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17: 우와! 군이 최고!
18: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16: 응? 어? 큐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19: 나는 큐리 옆에서 도와줄게.
15: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19: 주인공은 내가.
17: 주인공은 내가 할게.
18: 나는 UFO 할 거야.
19: 그럼 외계인은?
16: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19: 큐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16: 이 지구는

0: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1: 큐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상도 쓰래.
0: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야. 컷이야?
1: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0: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미안. 악당 외계인처럼 해보려다가.
1: 여기 사르르 쿠키.
2: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3: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4: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1: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3: 몸이 살려.
4: 못된 외계인 슈퍼 공승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공승이 레이저 빔.
2: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4: 왜 토시야? 나 방금 공승이 빔 진짜 좋지 않았어?
1: 큐리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3: 지금 뭐 하는 거지?
1: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중이랑 지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2: 정말? 그럼 악당 외계인은?
3: 네, 내가 하는 되는 거지. 야호!
4: 미용 미용.
1: 레디 액션.
3: 지금은 이제 내 것이지.
4: 잠깐, 그렇게는 안 되지.
2: 슈퍼 콩순이와 슈퍼 티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4: 슈퍼 레이저 빔! 웨이용 웨이용!
1: 그래, 이거지.
4: 콩콩이 너.

0: 진짜 하나도 안 간지러워.
1: 다행이다.
0: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더니 졸리네.
2: 안심아, 너 코가
0: 설마 또? 너는 못 참아. 저건 어젯밤 그 모기 거기서.
2: 무순아, 같이 가.
0: 내가 놓칠 줄 알고.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3: 잠깐만 기다려봐.
4: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2: 안쪽에 숨었나봐. 안 보여.
1: 가슴아, 내가 플랜해볼게. 윙, 윙, 나와봐. 윙,
2: 윙. 저기 있어. 왼쪽이야.
0: 어디? 여기? 야,
1: 공수야. 이건 나야. 보냈냐?
0: 뭉치야, 혹시 모기 잡을 만한 물건 있어?
5: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이것도. 이건 어때?
0: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3: 공수나, 위쪽.
2: 나도 도울게.
3: 저기, 저기.
4: 뭘?
2: 근데 왜 여기서 기절했지?
6: 냄새가 대단해.
2: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역시 티미는 정리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어미, 이게 다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오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어, 맞나? 그걸 깜빡했냐?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했는데.
3: 티미, 괜찮아?
1: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봄이.
3: 어?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입은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온도계.
0: 마음 온도계?
3: 잘 봐.
1: 봄이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3: 이렇게 누르면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란.

0: 괜찮아, 티비.
1: 티비 좀 봐.
0: 봄이. 봄이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1: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 이게 좋겠네.
0: 먼저 닦는 게 어때?
1: 에이, 티미가 청소한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기 봐.
0: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포미.
1: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포미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2: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0: 고마워, 얘들아. 괜찮아?
1: 호미!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아, 찾았다!
0: 어쩔 수 없지. 내가 치워줄게, 호미.
2: 어? 아, 공순아, 이것 좀 봐.
0: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3: 말을 따라하라고?
0: 응.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3: 당장 멈춰.
0: 아니, 팔을 이렇게 하고 당장 멈춰.
3: 당장 멈춰.
2: 나 정말 힘들다고.
3: 나 정말 힘들다고.
0: 스스로 치워야 해.
3: 스스로 치워야 해.
2: 잘했어, 티미.
0: 이제 참지 말고 포미에게 마음을 말해봐.
3: 응.
1: 티미,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0: 포미,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1: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3: 봄이,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0: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1: 미안, 미안, 티미. 빨리 씻고 티미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0: 내 선물?
1: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자구.
0: 청소자구가 선물이라고?
2: 청소하다 싫어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0: 티미 진짜 진짜 화나겠는데?
2: 왜? 최고로 행복?
3: 봄이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1: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0: 팀이랑 봄이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2: 그러게.
3: 공순아, 뭐 그리는 거야?
0: 맞아, 가족끼리 놀러 갔었거든. 어?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 색칠해야 하는데.
4: 우와, 그래. 잠깐만.
0: 우와.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4: 혹시 모르잖아. 이것도 필요하면서.
1: 와.
4: 야.
1: 와.
4: 이것도.
1: 어?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4: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2: 소풍 가방은?
0: 안 가져갈 거예요.
2: 뭐? 그럼 도시락은?
0: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2: 봉순아.
0: 얘들아.
4: 봉순이 안녕.
0: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5: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1: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이 없어?
0: 나? 왜냐면
4: 안녕 얘들아.
0: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4: 조금만 쉬었다 가자. 목마르지? 이거 마셔.
0: 괜찮아.
4: 어?
0: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4: 아, 잠깐만.
0: 우와, 우와, 야호. 역시 뭉치야. 네. 시원해.
1: 아하, 이거였어. 가방은 이거 미우게.
0: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들고 와?
4: 눈부시니까 이것도.
0: 와, 뭉치 최고.
6: 심심해. 다들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0: 키미, 나랑 공놀이 하자.
2: 공놀이? 어쩌지, 공은 안 가져왔는데.
0: 에이, 뭐가 걱정이야. 뭉치가 있잖아. 뭉치, 뭉치, 이리 오나 봐. 공이 필요해. 그만 자고 꺼내줘. 얼른.
4: 알았어.
0: 어? 뭐야, 공이 아니잖아. 일어나. 그냥 자면 어떡해.

0: 호수는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아이, 참. 뭉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지? 뭉치야, 일어났어?
2: 배가 고파서.
1: 먹을 거 챙겨왔지?
2: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가져왔다고. 우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도, 저기도 다 도토리잖아. 다른 건
2: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0: 내 거 같이 먹자.
1: 티미, 얘들아,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3: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5: 안녕!
1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준비 끝!
1: 누가 텐트를 예쁘게 꾸며볼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만지지 않아? 더 도와줄 일은 없어? 엄마! 엄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Thank you.

분꽃

누구 거냐면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아,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뭐야 이건?

꼬마? 어때? 나 정말 불 잘 끄는 것 같지 않아? 소방관 놀이 마음에 쏙 들어.

어떡하지?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고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잠들었나봐.

엄마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여기 내 손 잡아. 잡았다. 어이라.

얘들아,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이것 좀 잠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룽뿌룽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5: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바.
2: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5: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정사각 형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9: 동그라미들.
8: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2: 선생님,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10: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8: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 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11: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 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12: 우와, 우와, 우와.
11: 세상에.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13: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최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터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2: 32로.
13: 16으로.
14: 8로. 4로.
15: 2로.
2: 1로.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나 갈래.
13: 안 갈래?
14: 나는 갈래. 갈래.
15: 안 갈래.
2: 난 갈래. 그러면 됐어.
16: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8: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2: 잠깐 기다려봐.
8: 정사각형이 두 개.
10: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2: 와,
8: 만세.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14: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2: 엄청난 재채기 한 방이었어.
14: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8: 26 성공이야!

0: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이 단계도 성공. 아츄!
1: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아츄!
2: 정사각형이 착륙했어.
3: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2: 넘버랜드,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4: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2: 애기다.
4: 그리고 약속할게.
0: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4: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고. 안녕. 이거 기다렸니?
5: White have been helping me color my collection of cool things. Now I have light blue things, bright blue things, and dark blue things. But they're all muddled up.
2: The Sorting Express can sort them!
5: Light blue, bright blue, dark blue!
6: Let's get sorting!
5: This skateboard is light blue.
7: This scooter is dark blue.
2: Three blue cars. But which one's the bright one? This one's light blue. And this is dark blue. So this one's bright blue.
5: Huh. We've sorted everything into three types of blue.
6: Light, bright, and dark. Let's go!
2: Red means stop!
7: What's the problem, friends?
8: We've had a high-energy dressing up party! Hats, boots, and socks! Some orange!
9: Some green!
10: And some purple!
8: Some in light colours!
9: Some in bright colours!
10: And some in dark colours! We got them all muddled up!
2: Whoa! That's a big sorting job! A job for the Sorting Express!

0: 시대의 주인공들. 나는 10의 배수 탑자. 로켓 구조 대원들은 속히 모이세요.
1: 10, 20, 30, 40, 50, 60,
2: 70, 80, 90,
3: 그리고 100.

0: 높은 배수의 시작이야. 우주로 데려가줘. 구조 로켓 출동. 20분 속도가 두 배. 하루 종일 춤추네.
1: 행성을 넘나들며 탱고.

0: 30분 저글링으로 쇼를 시작하지.
1: 우주 최고의 쇼.
0: 40분 직사각형 야 친구도 닮았지.
2: 직사각형은 은하수를 날지.
0: 우린 영의 이밀 알지.
3: 신세계
0: 나눌 수가 없지. 실베베수들 50분 슈퍼락스타야. 미성을 뒤흔들지.
1: 이성을 향해 최고 출력. 예.
0: 60분 게임의 고수 광선을 쏘아주지.
4: 은하계는 게임 끝이야. 예.
1: 12, 5개
0: 실베베수들 70은 럭키 세븐 10개 우주향이 날아가.
3: 우주 레인보우 와우.
0: 80은 행운이 필요 없는 슈퍼 옥토블록.
3: 공룡 옥토블록, 로봇 옥토블록, 거미 옥토블록. 와우.

0: 가족을 만나볼까? 가장 강한 10의 배수.
1: 만세!
2: 나는요, 0이 2개.
1: 10이 9개.
3: 10이 10개.
4: 10의 배수의 주인공들.
1: 나는 100.
3: 만세!
1: 90.
3: 만세!
1: 80.
3: 만세!
1: 70.
3: 만세!
4: 60.
3: 만세!
4: 50.
3: 만세!
1: 40.
3: 만세!
4: 30.
3: 만세!
1: 20.
3: 만세!

0: Tip-top tipping. Pen. Nice.
1: A pin. Perfect for popping.
2: Impressed? I told you I'd get us out.
0: No! No more nasty noises. Not nice.
2: I'm so incredible. I'm so important. I'm the most intelligent and interesting.
0: Tip-top, nice. A truly terrific tune.
1: Powerful popping, I...
0: Nice note. I'm impressed. Nearly.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0: 호비는 아프대요.
11: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2: 시원해.
13: 언제나 신나는
14: 뽀로로 유치원.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와, 처음 보는 곳인데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새한마리 안녕세요. 나무 한 그루 안녕 나무야. 하나뿐인 세상 나는 일. 개미 한 마리 안녕 개미야. 꿀벌 한 마리 안녕 꿀벌아.

없어요?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늘도 진짜 멋진 하루가 쫙 펼쳐지겠는걸. 뭘 하면 좋을까? 오! 예! 테니스 라켓 하나. 예! 공 하나. 예! 네트 하나. 어우! 나랑 테니스 칠 사람. 같이 칠 사람? 아무도 없나요? 혼자 노니까 재미가 없잖아. 나 하나뿐이야. 뭐야? 이건 대체 뭐지? 어? 친구잖아! 안녕, 친구야! 널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혼자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젠 친구가 생겼어! 넌 진짜잖아! 난 1이야! 나둔데! 난 또 다른 1이야! 나 진짜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것보단 둘이 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완전 재밌다! 공을 어떻게 받아치지? 우리한테 라켓이 딱 하나뿐인데. 그렇다면

0: 여기 이름 바로
1: 비. 안녕, 난 비야. 반가워. 어? 다들 어디 갔지?
0: 아하!
1: 우와, 일이랑 또 다른 일을 합치면 바로 내가 되는구나. 사라진 게 아니었어. 일, 이, 블록 두 개. 일을 만나야겠어. 일의 친구가 되어줘야지. 이는 바로
0: 1 더하기 1. 와, 방금 봤어? 다시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1은 바로
1: 2. 난 2라고 해. 반가워. 오, 아, 2는 바로
0: 1 더하기 1.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 이. 이런. 그건 아까도 해봤잖아.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아이디어야. 그래. 요새 너를 있었지? 다시 도전! 1 더하기 1은 바로
1: 2! 안녕, 난 2야. 반가워.
0: 알겠다. 나는 1이야. 그리고 넌 이거. 나는 나야. 그리고 너는 나고.
1: 드디어 같이 만났네. 우리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0: 어떤가?
1: 같이 테니스도 칠 수 있지.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0: 예? 테니스 라켓 하나.
1: 1, 2, 테니스 라켓 두 개.
0: 그리고 1, 공 하나. 내가 먼저 할게. 하나,
1: 둘.
0: 하나,
1: 둘. 거봐, 둘이 같이 노니까 두 배로 재미있잖아.
2: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3: Huh?
2: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3: Oh.
2: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3: Cool.

of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뽀록뽀록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초보 비행기의 위대한 비행.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 걸. 나도 그래, 후기. 어떤 모험이든 난 준비 완료야. 역시 루시는 최고야. 언제 어딜 가든 늘 믿음직스러워.

0: 나와이가 출동하게 될 장소는 바로 지브롤터 공항이야.
1: 슈퍼밴드와 트레버 기억해? 그 친구들이 지브롤터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 월드투어 장소로 떠나야 한대.
2: 우와, 신난다. 슈퍼밴드와 트레버를 다시 보게 되다니 벌써 기대돼.
0: 근데 문제가 있어. 지브롤터 공항의 활주로가 짧아서 슈퍼밴드와 트레버를 태울 비행기가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지. 비행기 이름은 지비고 오늘이 첫 비행이야.
1: 이 임무는 지비가 잘 이륙해서 슈퍼밴드가 콘서트에 늦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2: 자신 있어. 비행기의 이륙을 돕는 일이라면 슈퍼윙스가 최고니까.
1: 맞는 말이야.
2: 그럼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충전.

0: 어떡하지? 저 비행이라니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1: 걱정 마, 지비. 나도 처음으로 무대에 섰을 땐 엄청 떨렸어. 심장이 쿵쾅거렸지.
0: 우와, 슈퍼밴드잖아. 반가워, 슈퍼밴드. 난 너희 팬이야. 엔진에 사인해줄래?
1: 물론이지. 바로 해줄게. 엔진에 사인하긴 처음이네. 다 됐어. 우리 팀 멤버 전부 사인했어.
0: 고마워.
1: 지금은 긴장되고 떨리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0: 너희를 다음 공연장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게 돼서 정말 기뻐. 이륙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루시야. 언제든 준비돼 있어.
1: 안녕, 슈퍼윙스. 다시 만나서 반가워, 트레버. 지비의 이륙을 도와줄 물건을 가져왔어. 이거 받아.
0: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1: 이제 설치할게. 지비, 완벽한 경사대가 생겼어.
2: 저거면 활주로가 짧아도 이륙할 수 있을 거야.
1: 조금만 더.
0: 경사대 설치 완료.
1: 준비됐어, 지비.
2: 탑승하겠습니다.
1: 난 지비를 응원해줄게, 호기. 좋은 생각이야. 어서 타.
2: 와, 정말 좋다.
1: 완전 편해.
3: 모두 안전벨트 매주세요.
4: 하, 힘내, 지비. 넌 할 수 있어.
1: 당연하지. 네 자신을 믿어봐.
4: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럼 간다.
1: 달려, 지비, 달려. 잘하고 있어, 지비. 정말 잘했어, 지비.
2: 이 정도면 공연장에 충분히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겠어.
4: 호기, 루시, 이륙을 도와줘서 고마워. 도착지까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알프스인데 거기 활주로도 까다롭대.
1: 물론이지, 지비. 우린 비행을 좋아하거든.
5: 우리 공연도 보고 가면 되겠다.
4: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앞에 저거 보여?
2: 폭풍을 뚫고 지나가야겠는데?
4: 어떡하면 좋지? 처음엔 짧은 활주로에 이번엔 폭풍까지. 이런 게 산 넘어 산이라는 건가 봐.
2: 비행의 일부라고 생각해, 지비. 우리가 도와줄게.
1: 따라오기만 해.
4: 이젠 번개까지 쳐.
1: 호기, 조심해.
4: 어떻게 빠져나가지?
2: 걱정 마, 지비. 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거든. 일렉트릭 펌프, 번개 액션.
4: 우와, 정말 멋지다, 루시.
5: 맞아. 그리고 이렇게 멋질 때는 멋진 노래가 필요하지. 시작해, 슈퍼밴드.
1: 날개를 펼쳐라.
4: 우후, 내가 좋아하는 노래잖아. 와, 이렇게 멋진 비행

0: 여행이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거든.
1: 예! 정말 대단해, 지비. 넌 최고야.
2: 아주 잘하고 있어. 천천히 침착하게만 해. 그럼 성공할 거야.
0: 미끄러지고 있어. 어쩌지? 혈중에 빙판이 있어.
1: 속도를 늦춰볼게.
0: 혈중이 너무 짧아.
1: 앞에 스키 점프대가 있어. 넓은

0: 비행기인가?
1: 맞아요. 천국 같아요.
2: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이 노래는 슈퍼윙스와 지비한테 바치는 노래.

0: 출동할 생각을 하니 벌써 기운이 넘치는걸. 나도야 후기.
1: 나도 그래. 티키보다 훨씬 기운이 넘쳐.
0: 하여간 너희들 경쟁심은 말릴 수가 없다니까.

0: 오늘 임무는 그 엉엉대보다 특별한 곳에서 수행하게 될 거야. 바로 픽셀랜드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메타버스 비디오 게임. 픽셀랜드는 공중에 있는 장애물 코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계야. 참가자들은 힘을 합쳐서 장애물 코스를 하나하나 통과해야 해. 그래야 불꽃놀이 쇼가 펼쳐지는 최종 레벨에 도달할 수 있거든. 그럼 네가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1: 맞아. 슈퍼윙스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멋지다.
0: 재밌겠다.
1: 앨리스라는 친구가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해. 그러려면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첫 번째 레벨에 머물러 있대.
2: 우리가 친구가 돼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네.
0: 바로 그거야. 그럼 출동 준비.
1: 너희는 특별한 비터널을 통과해서 픽셀로 변신해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2: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픽셀랜드로 출발!
0: 언제 불꽃놀이를 보지?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오늘 하루는 픽셀 비행기고 우린 티키와 타키야. 우린 언제나 함께해.
1: 우와. 안녕 호기. 안녕 티키랑 타키.
0: 너희가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몰랐어.
2: 놀랐지? 네 게임 친구가 돼주러 왔어. 불꽃놀이를 보러 갈 수 있게 레벨업을 도와줄 물건도 가져왔지.
1: 우와,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걸? 부스터 부츠잖아. 우후! 완벽한데? 불꽃놀이 보는 걸 도와주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불꽃놀이 보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데 난 혼자라서 조금 걱정했거든.
2: 다행이다. 근데 게임은 어떻게 해?
0: 첫 번째 단계는 저 블록 위로 올라가는 거야. 부스터 부츠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 가워져!
1: 야호! 성공이다!
0: 이제 너희 차례야.
3: 알았어.
0: 나부터야.
3: 아니, 나부터야.
2: 해결책이 있지. 호기부터.
3: 으때.
2: 왜 날 수가 없는 거야?
0: 픽셀랜드 안에서는 능력을 가지려면 숨겨진 특별 아이템을 찾아야 하거든.
2: 아이템이 없으면 블록 위로 올라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겠네.
3: 너부터 올려줄게, 호기.
2: 올라가.
0: 알았어. 그럼 간다. 이제 우리가 당겨줄게. 고마워.
2: 근데 불꽃놀이가 열리는 곳은 어디야?
0: 글쎄, 나도 아주 높은 레벨이라는 것만 알아. 게임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물어보자.
2: 나 같은 친구 말이야? 어? 부산에 사는 서준이잖아. 너도 픽셀랜드 하는구나.
3: 맞아, 난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중이야.
0: 우리도! 어떤 레벨에 가야 하는지 알아?
3: 그럼 알지. 제일 마지막 레벨이야. 무지개 레벨이지. 가는 방법도 알아. 나랑 같이 갈래?
0: 좋아. 어서 가자.
3: 나만 잘 따라오면 문제 없을 거야.
2: 출발해볼까?
3: 이쪽이야. 따라와. 오른쪽. 아, 이쪽이야. 이제 거의 끝나가. 탈출 대성공.
0: 저기 봐, 엄청 거대한 회전 디스크야.
2: 어? 저분은 코보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코보 아저씨?
4: 여길 빠져나가려고 노력 중이야. 나 좀 도와주렴. 벌써 몇 시간째인지 몰라.
2: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뭐 이런, 깜빡했네. 여기서 날 수가 없잖아. 이제 어떡하지?
0: 부스터 부츠가 도움이 될 거야. 부스터 부츠
3: 거칠고 야생적인 레벨인걸?
1: 그러게? 통나무를 타고 건너야 하나봐.
0: 여길 건너면 무지개 레벨일 거야. 빨리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 가자! 우와!

0: 도와줘!
1: 잡으세요.
0: 고마워.
2: 와, 하늘을 나는 꽃이네.
3: 아직 다 온 게 아니야?
1: 아니야. 이건 시소다리인데 불꽃놀이를 보기 전 마지막 레벨이야. 건너기가 좀 어려울 거야.
2: 어렵긴 식은 죽 먹기거든. 아, 저쪽으로 가!
3: 네가 저쪽으로 가!
1: 이제 균형 잡혔지?
3: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다리를 건너려면 힘을 합치고 호흡을 잘 맞춰야 해.
2: 번개 아이템을 얻으면

0: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얻은 거야.
1: 고마워, 슈퍼윙스.
2: 천만의 앨리스. 그럼 오늘의 게임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4: 손. 숙소에 가자.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주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4: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도전! 로봇을

0: 오늘은 도, 전, 쇼 하는 거죠.
1: 와, 우리 댕구야 혹시 눈치 빨라?
0: 아, 근데 어떤 도전을 하는 거죠?
1: 무슨 도전을 하냐면?
0: 네.
1: 짜자잔.
0: 오, 로봇을 울리쇼.
2: 안녕. 만나서 반가워.
0: 그런데 로봇을 왜 울려야 하죠?
2: 비리비리, 비리비리, 황 반장님, 음악, 큐.

0: 눈물 흘리고 싶다고? 그건 아주 쉬워.
1: 어?
0: 좋아. 그럼 로봇 들어와 들어와.
1: 오.
0: 탱구랑 눈싸움 한번 해보자고.
2: 비리비리 대결은 언제나 환영.
0: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아우, 아까워, 아까워.
2: 이러고 한 시간도 버틸 수 있지.
0: 아우, 아파, 아파.
1: 아이고야, 이걸로 닦고. 어차피 닦고.
0: 너무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1: 아유, 어려우니까 도전이지.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도전하세요. 어떤 방법이든 다 좋습니다. 로봇을 울리기만 하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전!
3: 로봇을 울리쇼.
2: 쇼.

0: 너는
1: 로봇.
0: 나는 의사. 이건
2: 주사.
1: 주사.

0: 주사? 어? 누가 도전하는 거지?
1: 어? 와! 저기 봐봐요.
2: 도전! 눈물은 무서울 때 나는 거지. 아차! 하리는 씩씩해서 꾹 참아냈지만 로봇! 너는 울게 될걸.
0: 자, 따끔합니다. 따끔. 자, 끝났습니다.
2: 로봇, 괜찮아? 울지 마. 미안해. 너무 많이 아팠지?
3: 응? 어? 끝났어요? 오, 괜찮은데? 응?
4: 하나도 아프지 않다. 눈물이 안 난다.
2: 아니, 이럴 수가! 아닐 거야.
0: 주사를 맞아도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네요. 와, 아쉽지만 하리의 도전은
1: 실패.
0: 네. 자, 그럼 다음 도전자는?
2: 아, 제가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아시죠?

0: 미안. 잠깐 졸았다.
1: 로봇, 너도 크게 하품해봐. 하품하면 눈물 나지?
2: 눈물 안 난다. 졸리기만 하다. 로봇 잠든다.
3: 하품도 소용이 없군요.
4: 말이도 실패.
3: 도전자가 더 있을까요?
4: 졸려.
5: 있어요. 저 조아가 해보겠습니다. 로봇아, 일어나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 들려줄게.
2: 드르르르. 들을 준비 완료.
5: 견우와 직녀. 옛날에 견우와 직녀가 서로 엄청 사랑했대.
6: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5: 그러던 어느 날 화가 난 옥황상제가 큰 벌을 내렸어. 너희들은 앞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만나거라.

0: 세상에 딱 한 번밖에 못 보다니. 로보사, 너무 슬프지?
1: 그거 참 안 된 일이군.
0: 설마 그게 끝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데 안 온다고?
1: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
0: 어쩔 수 없지. 그럼 이 책을 꺼낼 수밖에. 엄마는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 그러던 그때.
2: 어머나!
3: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2: 여기요! 드세요!
3: 떡 맛있군! 맛있어!
0: 엄마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어. 그런데
3: 떡 가져!
2: 여기요! 여기 가져가세요!
3: 아유, 질질 않네. 아유, 차기가 아주
2: 무서워라.
0: 거의 집에 다 와가는데.
2: 얼른 집에 가야겠다.
0: 한 번 더.
2: 아이고.
3: 떡 다 내놔.
2: 이제는 없어요. 텅 비었다고요.
3: 그럼 남은 건 딱 하나.

0: 아주 흥미롭다. 더 읽고 싶다. 눈물이 안 나, 안 나.
1: 로봇, 너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2: 아이고, 진동쌤, 어떡해요. 이번에도 실패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쯤에서 그만해야 할까요? 딩동쌤! 어? 딩동쌤이 어디 가셨지?
3: 딩동쌤 여기 있지! 로봇 타고 해라! 오! 얍! 얍! 얍! 자! 짜잔!
0: 이것은 양파!
3: 맞았어! 양파 맛 좀 봐라! 매운 고추 넣고 자 매운 대파도 넣고 로봇 어때? 매워서 눈이 매워서 참을 수가 없지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지
4: 딩동쌤 괜찮아요? 많이 맵죠?
1: 너는 못하겠다. 딩동쌤도 실패.

0: 건가요?
1: 아쉬워라.
2: 아이, 누가 끝이래? 어? 아우, 답답해, 답답해. 아유. 어?
3: 어? 하늘이잖아. 하늘아, 다른 방법 있어?
2: 아, 있고 말고. 기다려봐. 자, 어? 자, 어?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완성! 오!
4: 나에게 무엇을 붙인 건가?
2: 이건 내가 만든 눈물샘!
3: 어, 눈물샘?
5: 아, 우리 눈 위쪽에 있는 눈물샘 말하는 거구나?
2: 맞아요.

0: 눈물샘이 있어서 우린 울 수 있는데 로봇은 눈물샘이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죠.
1: 이것이 눈물샘.
0: 응! 로봇, 이제 너도 울 수 있어. 앞으로 울고 싶을 땐 이걸 쭉쭉 눌러.
1: 눈물이 나온다. 야호, 야호. 이런 모습은 조금 당황스럽군. 그래도 행복해.
0: 첫 눈물을 축하해.
2: 아니, 딩동쌤. 저 이상해요. 하나도 안 슬픈데 눈물이 나요.
3: 이게 바로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야. 우리는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거든. 참 신기하지?
4: 그럼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 게요?
3: 어?
4: 어, 하늘아, 너 알아?
0: 아, 몰라.
4: 그래? 그럼 로봇, 너 알아?
1: 그거 나도 모르지.
3: 자. 오늘 딩동댕쇼는 여기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공적으로 로봇을 물려.
5: 쇼! 쇼! 쇼!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히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인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형광아, 여기서 뭐해?
1: 로빈이랑 장난치다 머리핀이 들어가서.
2: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0: 평강아 괜찮아?
1: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네. 야! 그렇게 힘만 쓰면 어떡해!
2: 아, 미안. 옷장 위를 못 봤어.
1: 온달아, 옷장을 옮길 땐 위에 있는 것들을 치웠어야지.
2: 아, 네, 죄송해요.
1: 무조건 힘부터 쓰려 하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게 좋아. 어디 보자. 아! 바로 마찰력을 줄여봤지.
2: 어? 마찰력이요?
1: 온달아, 오늘은 도구를 잘 활용한 그분을 만나볼까?
0: 그분이요?
1: 머리에 지식을!

네가 좀 부실했었군.

0: 해보시오. 괜찮으시오?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죄송해요.
2: 안 다쳤으니 다행이요. 뭐, 내 장비들은 엉망이 됐지만.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괜찮소. 또 만들면 되지 뭐.
1: 어떡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2: 어허. 괜찮다니까. 어디 보자. 저걸 다시 만들려면 목수 섭외의 반나절, 목재 수령의 이틀이 아니라 사흘.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고작 일주일밖에 안 걸리겠네 뭐.
3: 그럼 괜찮은 거예요?
2: 그럼. 전하께서 수원 화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라고 주신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일주일이나 더 걸리게 생겼으니 괜찮고 말고, 어명을 어겼으니 곤장을 맞겠군. 한 50대쯤 맞으려나?
0: 수원 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장비라면 혹시?
2: 놀라지 마시오. 괜찮소, 괜찮아. 대신 내가 사약을 받으면 되겠구만.
3: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저 힘도 엄청 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2: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도 힘은 대단하구나.

0: 조선시대라. 응? 역시 와이사건 귀찮은 녀석들,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주마.
1: 좀 더 세게 묶으시오.
2: 네. 선생님, 근데 우리 위인은 언제 만나요?
3: 이미 만났다. 저분이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야.
2: 아하! 근데 뭐하는 분인데요?
3: 저분은...
1: 자네, 어? 이쪽으로 어? 좀 와주시게.
3: 아, 네.
1: 그 손잡이를 나와 함께 돌려주겠소. 이건 농노라 하며 돌을 높은 곳까지 쉽게 올려주는 장치란다.
2: 올라간다.
1: 저 정도의 높이는 가뿐하군.
4: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거라.
2: 몸에 힘을 빼고...

0: 안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 이건 거중기라는 장치인데 50근의 힘으로도 100근의 무게를 들 수 있게 해준단다. 여러 개의 활차들로 인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쉽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
0: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1: 화성을 빠르게 지어야 하거든. 그래서 생각 끝에 이 거중기를 만들었지.
0: 우와, 저 같으면 그냥 더 빨리 움직여서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1: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이걸 이용해볼까?
1: 뭐? 위험하니 저리 비키쇼.
0: 엑스런.
1: 당신 뭐야?
0: 엑스런 변신.

0: 그럼 시작해볼까?
1: 우와, 진짜 저 무거운 돌을 높이 옮기고 있네요.
2: 바로 농로를 이용한 덕분이란다. 자, 그럼 여긴 된 것 같고 슬슬 다른 쪽으로도 가볼까?
3: 위험해!
1: 뭐야?
0: 운 좋은 녀석 같으니.
1: 또 엑스맨 너야?
0: 잘도 피했겠다.
2: 이건 못 막을걸.
1: 어떡해! 성이 부서졌어! 올려라!

0: 괜찮아? 위험하니 저쪽으로 피해.
1: 온달이 넌?
0: 저걸 멈춰야겠어.
2: 이 녀석. 멈추기는 뭘 멈춰.
3: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그래,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하자. 생각. 그래, 저거야.
2: 또 피했어? 제발 좀 맞아라. 뭐야, 그 도로 왜 쫓아가?
3: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0: 여기서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서 방향을 정면.

0: 알았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1: 왜 그래?

0: 황수가 화가 많이 났네요.
1: 잘 가라, 엑스맨.
0: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또 엉망이 됐네요.
2: 괜찮소. 한 10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복구할 수 있겠지. 농담이요. 농노와 유형거, 거중기를 이용하면 금방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화성의 완공을 10년 예상하지만 내 반드시 3년 안에 끝낼 것이오.
0: 그보다 더 빨리 완공하실 겁니다.
2: 고맙소. 힘만 굉장한 줄 알았더니 머리도 잘 쓰는구나.
0: 그러게요. 온다라, 정말 잘했어.
3: 오늘 약간 멋있었어.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
4: 고맙긴.
3: 온다라, 안 나오고 뭐해?

0: 침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1: 이야, 이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네.
0: 당연하지. 이렇게 한 10년 생각하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겠어?
1: 어?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2: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 방식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배워왔구나.
0: 제가 그랬나요? 오늘의 위인 정약용. 우와, 정약용이다.
1: 너 정약용이 누군지 알아?
0: 당연하지. 우리가 실험도 도와드렸잖아. 와, 그때 탔던 그네 참 재밌었는데.
1: 네가 탄 건 그네가 아니라 농로였어.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1: 선생님, 질문이요. 정약용이 직접 후원해성을 만든 건가요?
2: 정약용은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그 당시에 왕명을 받아 화성의 설계만을 담당했었습니다.
0: 저도 질문 있어요. 정약용은 어떻게 거중기를 발명한 거예요?
2: 아하, 그건 말이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개발했습니다. 거중기는 술에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돌을 쉽게 운반할 수 있었어요.
0: 아, 맞다! 현강아! 엑스맨이 변신시켰던 그 기계 이름이 뭐였지?
2: 아, 농로 말이군요. 농로는 무거운 돌을 높이 들어올려 화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 둘 다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의 발명 때문에 사만냥의 비용을 아꼈고 10년을 예상했던 화성 공사 기간은 2년 9개월로 줄어들어 1796년에 완공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화성 설계뿐만 아니라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0: 500권이요? 읽기도 힘든데 그걸 다 쓰셨다고요? 우와.
2: 이제 정약용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2: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야호! 정약용 카드 수집 성공!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3: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싸워 나가! 저 녀석의 시간 터널을 만든 거였어.
0: 궁금하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게,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소생소일.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우리 친구들 쉬. 뿡뿡이 마을에 개구쟁이 강아지가 왔잖아.
1: 놀아줘 놀아줘. 어 뿡뿡아 나랑 놀아줘. 짜자녕 나랑 놀아줘. 와이 친구들 이번엔 더 신나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니니 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뭐라? 근데 니니 키즈들의 상태가 이상해요. 꼬니가 왜 이럴까요? 저를 놀리는 것 같은데요.
5: 떠니, 떠니.
4: 떠니가 슬퍼 보여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6: 찐니.
4: 찐니가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7: 써니.
4: 써니는 굉장히 신나 보이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5: 써미.
4: 써미가 친구들을 바라보네요. 친구들이 이상해져서 걱정되나 봐요. 써미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건 색종이에요. 종이접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5: 써미. 써미.
4: 아하! 써미가 색종이에 그림을 그렸네요. 색종이마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5: 써미.
8: 꺼니.
5: 써미.
8: 꺼니.
5: 써미.
8: 꺼니.
4: 어? 꼬니가 써미의 그림을 보더니 당황하네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8: 꼬니.
5: 써미.
8: 꼬니.
5: 써미.
8: 꼬니.
4: 써니가 써미가 건넨 종이를 보고 울음을 그쳤네요. 색종이에 있는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5: 써미.
4: 찐이가 화를 내다가 써미가 내민 종이를 보고 있어요. 슬픈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5: 써미.
7: 써니.
5: 써미.
7: 어? 써니.
4: 써미가 즐거워하는 소니를 보니 자기도 기분이 좋아졌대요.

0: 써니 써니.
1: 미니키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미니키즈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2: 예!
1: 미니키즈, 써미 덕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으니 써미에게 고맙다고 말해줄까?
2: 응!
0: 써니 써니.
1: 잘했어요, 미니키즈. 친구들끼리는 솔직하게 감정을 말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2: 응?

Yellow. Yellow. Yellow.

pink. Pink. Pink.

purple. Purple. Purple.

candy, watermelon. 아이스크림, 초콜릿.

pink. Blue. Green. White.

Yellow. Purple.

0: Iguanodon. Ankylosaurus. Brachiosaurus. Gallinemus. Iguanodon.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난방구는 붙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다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점퍼.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빠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5: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산사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 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 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다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내일 놀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질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red, yellow, green. Oh, I see. A traffic light.

A hot chocolate? It's warm. What's this? Wow, a game.

Player, play with the buttons. A very Merry Christmas to all.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지난기비 국민연금을 위해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 행행통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불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기자 행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해일이요? 그곳에 해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해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해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이나 해일경보가 나오면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해안 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항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펭수가 함께하겠습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롤러코스터 가지고 놀아야지. 올라간다.

0: 롤러코스터다. 나 진짜 롤러코스터 탈래.
1: 저희 타요 롤러코스터.
0: 우와! 안녕하세요!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롤러코스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한남에 맞으시죠?
0: 저를 아시나요? 뚜뚜뚜마, 뚜뚜뚜뚜마. 처음 타요, 씽씽씽! 예, 제가 그 탄다맨입니다.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그래도 탄다맨이신데, 그냥 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0: 어떻게 타면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요?
2: 저희 고수님이 있으시거든요.
0: 고수요?
2: 네! 여기 계시네요, 고수님.
0: 고수님 안녕하세요.
3: 잠깐만.
0: 저 아시나요?
3: 네.
0: 오늘따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고수님, 저도 고수님처럼 롤러코스터 잘 타고 싶어요.
4: 그러면 조한계 세 개의 관문 도전해 보실까요?
0: 세 가지 관문이요?
4: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으로 출발!
3: 출발!
0: 도전! 도전! 도전! 고수님, 고수님,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인가요?
4: 그렇죠.
0: 여기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4: 첫 번째 관문의 미션은 탄다송 노래 부르면서 타기.
0: 탄다송 부르면서 타기?
4: 네.
0: 제가 바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4: 네.
0: 안녕.

0: 고수님, 고수님. 네. 어, 여기가 두 번째 관문인가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뭔가요?
2: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0: 아,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2: 네.
0: 그러면 소리만 안 지르면 되네요?
2: 그쵸.
0: 표정은 좀 바뀌어도 되네요?
2: 네.
0: 아, 이 정도야 자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도전!
2: 도전!
0: 가시죠!

0: 또 실패하셨네요.
1: 아, 저 진짜 성공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하지만 마지막 관문은 무조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무서울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1: 저 탄다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무조건 도전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그럼 가시죠.
1: 가시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은 뭔가요?
2: 저처럼 무표정으로 타기.
1: 네, 알겠습니다.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2: 도전!
1: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3: 도전! 네!
1: 오, 무표정!

0: 아, 저는 고수님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1: 정말요?
0: 네, 저도 다음에 탈 때는 고수님처럼 무표정으로 한번 타보려고요.
1: 뭘 탄다며? 할 수 있다, 화이팅!
0: 화이팅!
1: 안녕!
0: 안녕! 어, 근데 롤러코스터는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롤러코스터! 최고 속도 시속 117km! 롤러코스터는 경사가 심한 레일 위를 아주 빠르게 달리거나 오르내리게 만들어진 놀이기구를 말해. 높이와 빠르기의 차이가 있지만 이 놀이기구들 모두가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는 출발할 때 기계를 이용해서 열차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움직여.
0: 에너지? 에너지 파워! 이런 거 할 때 그 에너지?
2: 맞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놓여있는 자리, 그러니까 위치가 높이 있을 때 그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열차의 위치가 낮아질 때마다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 보이지? 마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물체의 높이가 바뀌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거야.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롤러코스터의 원리 눈으로 확인! 여기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롤러코스터 레일이 있어. 먼저 높이가 낮은 레일 앞에 장난감 자동차를 놓고 구슬을 떨어뜨려 볼게. 그럼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여. 이번엔 더 높은 곳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 구슬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멀리 움직이는 게 보이지? 바로 이게 롤러코스터의 원리야!
2: 맞아! 구슬의 위치가 높을수록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도 아주 높은 위치에서 열차를 떨어뜨리면 빠르게 움직이지. 그래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더 빨리 달리는 거야. 특히 마지막에 탄 롤러코스터는 열차를 매우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린 다음 90도 각도로 바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많이 빨라서 더 무섭게 느껴졌을 거야.
0: 아하! 나 이제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어! 물체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고 위치가 바뀌면 운동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그 원리로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거야!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볼까?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1: 안녕하세요.
2: 에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0: 너도 쏠 조금만 기다리렴.
1: 안녕 친구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왜 그래, 댕댕?
4: 뭐 좋은 일 있어?
5: 좋은 일? 아, 아직은 없는데 이제 곧 있을 예정이야.
3: 응?
5: 아이, 사실 나 어젯밤에 용 꿈꿨거든.
3: 용 꿈?

0: 내가 용팅에 타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꿈 맞지? 그치? 그치?
1: 우와! 엄청 좋은 꿈 같은가?
0: 아, 진짜 나한테 뭐 좋은 일 있으려나 봐. 신나, 신나!
2: 그럼 내 꿈도 좀 물어봐 줄래?
1: 응? 동동이도 어젯밤에 꿈 꿨어?
2: 응! 나 어제 높은 데에서 쑥 떨어지는 꿈 꿨다!
0: 우와, 그거 키 크는 꿈인데?
2: 그치, 그치! 나 키가 더 크려나 봐!
1: 오예, 오예!
0: 우와, 축하해, 동동!
2: 고마워!
1: 자, 이 좋은 기분 이어서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해볼까?

0: 나도 오늘 왠지 기분 좋아 보이는가?
1: 오, 그럼 지아도 혹시
2: 어젯밤에 좋은 꿈?
3: 오, 어떻게 알았어?
0: 웬일 웬일!
2: 아, 어제 무슨 꿈데이였나?
0: 어, 그러게. 지아 어제 아주 기분 좋게 잠들었나 보다. 좋은 꿈 꿨다는가 보니.
3: 어, 근데 그건 아니야. 나 어제 저녁에 엄마한테 혼났거든.
0: 저런.
2: 왜 혼났는데?
3: 왜냐하면
4: 지아야, 엄마랑 약속했잖아. 한글 학습지 하루에 한 장씩 하기로. 근데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했네.
3: 그냥 하기 싫어서.
4: 지아가 시작하기로 했는데 약속 이렇게 안 지키면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3: 멋진 사람.
0: 아, 그랬구나.
3: 그래서 나 슬픈 기분으로 잠들었거든?
2: 근데 꿈 꿨구나.
1: 어? 혹시 엄마가 막 무서운 마녀로 나오는 그런 꿈?
3: 에이, 아니. 할머니 댁 가는 꿈. 할머니!
2: 아유, 이쁜 강아지 왔네!
5: 어? 어? 근데 우리 지아 왜 울어? 어?
3: 할머니, 나 한글 학습지 안 했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응.
5: 아유, 저런.
6: 그 숙제 할머니가 대신 해줄까?
3: 에이, 아니요. 내가 약속 안 지켰다고 엄마가 나 안 멋지대요. 나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5: 아이고, 걱정 마. 우리 지아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3: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5: 자, 이걸 타고 가봐. 할머니 말 믿게 될걸?
3: 이걸 타고 가라고요? 어?

0: 혼자로도 어디로 가는 거야?
1: 지아야, 안녕?
0: 어? 누구세요?
1: 나, 너야. 미래의 지아.
0: 미래의 지아? 그럼 내가 커서 이렇게 된다고?
1: 그래. 어때? 미래의 널 본 느낌?
0: 우와, 뭔가 꽤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은데?
1: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0: 힘, 고마워.

0: 정말 멋진 꿈꿨냐?
1: 그러게. 와, 미래의 나를 만나다니 꼭 영화 같은걸?
2: 근데 진짜 궁금하다. 미래의 지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
3: 어떤 일? 몰라. 물어볼걸.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 하게 될지 나도 궁금한데.
0: 지아는 어떤 일 하고 싶은데?
3: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지. 동물병원 의사, 아이돌 가수, 과학자.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아.

0: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갈 거야. 가자.
0: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와.

0: 그렇다면 마음속에 탱탱볼이 있다는 건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걸까? 1번 탱탱볼 갖고 놀고 싶은 마음. 2번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
1: 정답! 1번 탱탱볼 갖고 놀고 싶은 마음 아닐까?
2: 에이, 아니지. 노랫말을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어. 노랫말 큐!
3: 쉿, 이건 비밀인데 내 마음속엔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 오늘은 아이돌을 꿈꾸다. 내일은 과학자를 꿈꾸지.
2: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탱탱볼이 있다.

0: 남는 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1: 딩동댕 정답. 와!
2: 그러고 보니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나 봐. 아까는 분명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짬뽕이 먹고 싶네.
0: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아까는 지아가 예뻐 보였다. 지금은 지아가 귀여워 보이네.
3: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아까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지금은 퀴즈가 풀고 싶어.
1: 그럼 지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0: 동동이
2: 댕댕이와 함께하는 탱탱볼 퀴즈.
0: 빨간색 탱탱볼이 통통 튀어서 몇 번에 들어가는지 잘 보고 맞춰봐. 준비 시작. 자, 빨간색 탱탱볼은 몇 번? 맞아, 3번.
2: 이번엔 노란 탱탱볼을 찾아봐. 파이팅! 노란 탱탱볼이 몇 번에 있지?

0: 어, 근데 우리 지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쩌지?
1: 그러게.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아이돌이 되려면 노래랑 춤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2: 어, 그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3: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꿈속에서 미래의 지아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
4: 걱정 마,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3: 그래서 나 오늘부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1: 아하! 한글 학습지를 하기로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2: 유치원 가기로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3: 응, 맞아.
0: 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든 자라는 멋진 지아가 되겠다.
1: 오, 그러네.

0: 할머니 댁에 간 꿈도 아주 아주 멋졌고.
1: 이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그 꿈 얘기도 멋졌어. 그리고 더 멋진 건
2: 앞으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지혁의 결심.
1: 맞아.
0: 아, 그럼 우리 지아 이제 약속 지켜야지.
3: 나? 뭔데?
0: 늦지 않고 유치원으로 가기.
1: 맞네.
3: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치원 가려고 했거든. 요정들 나 간다. 안녕.
4: 안녕.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식물엔
3: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차례차례 차곡차곡.
2: 놀이기구 탈 친구.
3: 저요, 저요, 저요.
4: 차례차례 줄을 서야죠.
3: 아, 차례차례 오세요.
5: 오세요, 오세요. 차례차례 오세요.
3: 자,
5: 그리고 다음 친구, 그리고 마지막 친구.
3: 와!
4: 차례차례 줄을 서면 모든 친구들이 순서대로
3: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4: 차례차례.
5: 와, 와.
6: 바꿔라 한글.
3: 어떻게 된 거야?
2: 차례차례 줄을 서야 하는데
3: 차곡차곡 쌓였네. 차례차례가 차곡차곡으로 바뀌었어. 차례차례를 찾아야 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7: 어? 이?
8: 야,
7: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차례차례가 차곡차곡으로 바뀌었어.
8: 차례차례가 필요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차례차례를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긴 동굴이잖아. 어두우니까 조심해.
1: 으스스한데? 어서 한글을 찾자.
0: 이건 뭐지?
2: 어? 조심해!
0: 한글 차례차례가 있어.
3: 천지?
4: 한글 차례차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 없을 테다. 헛! 깜깜하다!
0: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2: 어떻게 한글을 찾지?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깜깜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화나다!
5: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악! 눈부셔! 나의 깜깜하다 공격을 환하다로 막아내다니. 헛!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안 돼!
0: 한글 차례차례가 파괴됐어. 리에의 예가 사라지고 리을만 남았어. 리에를 써야 해.

0: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2: 합체!
3: 여!
4: 이!
5: 여와 이가 만나?
6: 예!

0: 비율이 예를 만나 예. 차례 저장 완료. 차례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차례 한글 카드다. 차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난 두 번째.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짠, 짠. 잘해, 잘해. 오,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차곡차곡 쌓인 의자 차례차례 놓아볼까?
2: 차례 먹어야지. 염. 슉.
1: 오잉. 한글 차례가 어디로 갔지? 차례만 남았네. 한글 차례차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차례, 차례.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네. 치읓이 아를 만나 차. 리을이 예를 만나 네. 차례 차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차례 차례. 친구들 따라해봐요. 차례 차례. 끝.
2: 차례의 끝소리를 이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차이, 차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차이, 차도.
1: 차례

차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인형들이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차례차례 줄을 서요.

0: 어, 훈민정음 안녕.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우리 선생님 멋지다.
3: 맞아, 오늘 더 멋져. 우리 선생님께 칭찬 카드 쓸까?
4: 그래,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다.
3: 카드를 쓰자. 카드. 내 카드에는 선생님의 옷이 멋져요 라고 써야지.
2: 아, 내 카드에는
3: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멋져요.

0: 바꿔라 한글.
1: 이게 뭐야? 카레잖아. 카드가 카레로 바뀌었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후민정은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카드가 카레로 바뀌었어.
2: 카드가 필요해.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카드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깊은 산속으로 왔어.
2: 한글은 대체 어디에 있지?
1: 숲을 샅샅이 찾아보자. 난 위에서 찾아볼게.
2: 우린 아래에서 더 찾아볼게.
1: 헛!
2: 저기 한글 카드가 있어.
3: 아니, 천지? 천지에 맞서려면 힘을 합쳐야 해.
2: 어서 이용사를 부르자. 시간이 없어. 큰 소리로 외쳐서 이용사를 부르자. 이용사! 이용사!
0: 시끄럽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 너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테니.
1: 천재의 시끄럽다 공격에 아용사와 야용사

0: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오직 한글로 맞서야 해. 시끄럽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조용하다. 괜찮아?
1: 아니, 나의 시끄럽다 공격을 조용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3: 천지가 한글을 또 파괴했어.
2: 카드의 드가 파괴됐어.
0: 걱정하지 마. 내가 드를 쓸게. 나와라 한글! 아차!

0: 카트
1: 저장 완료. 카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카드 한글 카드다. 카드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드리자.
1: 선생님!
2: 어!
0: 숨겼습니다.
2: 훈민정음, 왜 불렀니?
0: 저희가 선생님께 카드를 썼어요.
2: 우와, 선생님의 옷이 멋져요.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멋져요.
0: 선생님, 오늘 정말 멋져요.
2: 고마워.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카드. 카드. 카레. 카레. 맛있는 카레. 냠냠. 얍. 우. 카트. 카트. 카트. 카드. 카드. 할아버지가 뭔 한글 카드 보여줄게요. 차. 버스. 나비.
1: 카드에 카 먹어야지.
0: 화토.
1: 냠.
0: 코.
1: 슝.
0: 가수. 카드. 카. 그만 남았네. 카가 어디로 갔지? 한글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카드. 자, 이제 카드를 순서대로 써볼게요.
2: 키읔이 아를 만나 카. 디귿이 으를 만나 드. 카드.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카. 드. 친구들 따라해봐요. 카. 드.
1: 끝. 카드의 끝소리를 트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카트. 카레.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카트. 카레. 히히.

카드 카레.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써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카드를 카레로 바꿔라 한글. 카드가 카레가 되었어요. 어? 카드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시끄럽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조용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카드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선생님께 드릴 카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훈민정음이 선생님께 카드를 드려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덕덕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여러분 안녕.
1: 오늘 마지막 미션을 끝으로 드디어 세계탐험대회 골드레벨의 모든 일정이 대단한 음악을 내리게 됩니다.
0: 자,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요. 그럼 대망의 골드레벨 마지막 미션을 공개합니다.
2: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뿌뿌! 페르시아의 공주를 구하라!
0: 자, 골드레벨의 마지막 미션!
1: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
2: 뿌뿌!
3: 루비, 페르시아 왕국과 공주님에 대한 자료를 찾아줘.

0: 삐리삐리, 페르시아 왕국의 공주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공주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면 페르시아의 국민들과 페르시아 왕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도적단의 동굴에 공주의 감기를 고칠 사막의 눈물이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삐리링.
1: 그럼 모두 페르시아 왕국으로 간다! 모두 출발 준비!
2: 사막은 역시 너무 더워.
1: 도대체 도적단의 동굴은 어디에 있는 거야?
3: 저기 애들아, 이렇게 찾으면 오늘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을 것 같아.
4: 우선 이 사막 지역에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은 두 군데야. 서쪽에 붉은 암석지대, 동쪽에 오아시스 주변.
1: 좋아, 오케이. 그럼 우리는 붉은 암석지대로 가자.
3: 그럼 사요와 내가 오아시스를 둘러볼게.
5: 치치,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해볼래?
1: 맨날 지면서 또 도전이냐?
5: 이번엔 안 진다고? 시작!
1: 비겁해, 도켓! 도켓, 너무 느린 거 아니야?
6: 비켜요! 비켜!
1: 이봐!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아니, 치치핑핑팀의 치치와 도켓이잖아? 벌써 공주님을 구할 약을 찾으러 온 건가? 안 돼! 공주님은 반드시 내가 구해야만 해! 그래야 공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7: 대장, 대장, 정말 치치를 본 게 맞아?
1: 아니, 저들은 부리부리팀! 어쩔 수 없지. 세계 탐험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사막의 눈물을 찾지 못하게 엉뚱한 곳으로 보내야겠어.
7: 대장, 우리 계속 같은 곳을 돌고 있는 것 같아.
8: 무슨 소리야? 치치핑핑팀이 분명히 이곳으로 왔다고. 도적단의 동굴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해.
7: 어? 대장, 저기! 관광 안내소가 있어!
8: 아니, 이번 미션을 승리해서 다이아 레벨로 진출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하다! 가자! 저기, 이 근처에!
1: 안녕하세요! 관광 안내원 압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7: 압돌, 혹시 도적단의 동굴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 도적단의 동굴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바로 저쪽입니다.
8: 미리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
9: 와, 대장, 이번 미션은 무조건 우리의 승리야.
8: 좋아, 좋아. 자, 그럼 출발이다.
1: 부리부리 팀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걸? 이대로 있다가는 사막의 눈물을 빼앗기겠어. 내가 먼저 찾아야 해.

0: 여기가 핑핑이 말한 오아시스 같아.
1: 과연 여기에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까?
2: 도이겨!
3: 너희들 깜짝 마라!
1: 아니, 너희들이 여기엔 어떻게...
2: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4: 어서 여기를 떠나라! 야, 후, 후, 자, 하, 야!

0: 부가 무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
1: 초초 호 야하야 우와.
0: 드래곤 빨리 가자.
1: 어? 이게 뭐지?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야?
2: 누가 내 참을 깨우는 거야?
3: 어? 사유!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어? 무슨 사람 목소리 같았는데?
3: 사유! 저기!
2: 누가 램프를 던졌나요?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놀라서 깼잖아요.
4: 대장! 대장!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0: 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램프의 요정!
3: 나도! 그런데 왜 책에서 봤던 모습이랑 다르지?
2: 어쨌든 불러주셨으니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죠. 자, 말해보세요.
0: 정말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럼 우리 소원은...
4: 잠깐! 우리의 소원은 안내원이 말한 오아시스로 데려다줘!
2: 네, 그럼 첫 번째 소원입니다.
4: 으아, 좋았어! 이제 사막의 눈물을 구하라!
2: 말씀하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 뭐야? 소원을 들어준다더니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2: 여기가? 그 안내원이 말한 오아시스랍니다.
4: 뭐라고?
1: 아무래도 우리 속은 것 같아.
3: 그럼 여기엔 도적단의 동굴은 없는 거야?
0: 아, 얘들아, 그럼 바로 도적단의 동굴로 가자고 소원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
4: 어?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2: 그럼 두 번째 소원은 정해진 것 같네요. 그럼 도적단의 동굴로 가시죠.

0: 소문으로만 듣던 도적단의 동굴, 여기가 분명해. 어서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사막의 눈물을 차지해야 해. 어? 아니, 누구지? 누가 온 거지?
1: 여기 말고는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2: 어?
3: 여기 봐봐. 우리가 찾던 도적단의 동굴이 맞는 것 같은데?
1: 맞아, 맞다고. 여기가 확실해.
4: 치치, 도깨, 어? 큰일이야.
3: 어? 핑핑. 언제 이렇게 쫓아온 거야?
4: 큰일이야. 공주님이 많이 위독한가 봐.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어.
3: 뭐라고? 어? 그럼 사막의 눈물을 빨리 구해야 하는데.
0: 정말입니까? 정말이냐고요? 공주님이 정말 많이 위독한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서 동굴에서 사막의 눈물을 찾아야 해! 열려라! 참!

0: 눈물을 지키는 케르베로스가 정말로 존재했었다니.
1: 사막에 눈물이 있다면서요? 저건 괴물이잖아요.
0: 저 케르베로스 뒤에 분명히 사막에 눈물이 있을 겁니다.
2: 도적단의 통굴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3: 얘들아!
0: 드래코, 사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거냐? 아니, 너는 관광 안내원 압둘? 어이, 사기꾼,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0: 괴물은 어딨지? 저기 부리부리 팀을 쫓아가고 있어.
1: 아, 맞다. 사막에 눈물이 동굴에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얘들아, 내가 사막에 눈물을 가지고 올게. 젓! 그만 따라오란 말이야.
5: 좋았어!

0: 불덩이가 날아오겠어.
1: 아, 램프의 요정.
2: 또 저를 찾으셨나요?
1: 램프의 요정, 우리 모두를 공주님이 계신 왕궁으로 데려가줘.
2: 모두요? 알겠어요. 마지막 소원입니다. 천님만 챙.

0: 드디어 공주님이 계신 왕국으로 왔어.
1: 좋았어. 어서 공주님을 만나러 가자. 여긴 또 어디냐?
0: 도망가! 공주님이 위독합니다. 어쩌죠? 시간이 없어요.
1: 지금 당장 저 뒤에 있는 괴물을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0: 안 되겠어. 자, 받아요. 치치! 뭐 하는 거야?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앞둘님, 공주님을 부탁해요.
2: 치치!
0: 빨리요. 어서 공주님께 사막의 눈물을 전해줘요. 네, 알겠어요. 치치! 위험해! 치코! 괜찮아?
1: 너이나 걱정해.
0: 자, 어서 내 손 잡아. 어서 가자. 얘들아,

0: 이제 어떡하지?
1: 저 괴물을 정면으로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0: 그렇다고 상대할 만한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걸. 내 칸마블로는 어림도 없을 거야.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다면...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저쪽에 창문 보이지? 괴물을 저쪽으로 위내서 창문 밖으로 밀어내는 게 어때?
2: 누군가 미끼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너무 위험해.
0: 내가 미끼가 될게. 내가 창문 앞으로 갈 수 있게. 지치, 넌 시선을 끌어줘.
1: 알았어. 그럼 간다. 하나, 둘, 셋! 야! 야! 차!
0: 그럼 나도 간다.
1: 자!
0: 와라. 좀 더, 좀 더.
2: 도켓, 지금이야!
1: 자, 캣마블

0: 해냈어! 해냈다고!
1: 별거 아니네. 정말 멋진 작전이었는걸?
2: 찌찌! 도끼!
3: 대장! 의사에서 정말 다행이야.
4: 대장,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내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어.
5: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0: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공주님은 괜찮아지셨어요?
5: 예. 열이 많이 내려서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먼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0: 공주님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저도 이만!
4: 대장, 우리는 진 거야. 이긴 거야.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1: 괜찮아. 후회는 없어. 치치, 오늘의 골드레벨 마지막 경기네. 그동안 즐거웠다.
0: 나도 즐거웠어, 치코.
1: 또
4: 보자고.
1: 자, 가자.
2: 오케이, 대장.
1: 치코, 또 만날 수 있을까?
0: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도 가볼까?
6: 다이아 레벨에 진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 치치핑핑팀이 남은 전설의 유물을 다 찾을 거라고.
7: 치치핑핑팀이 다이아 레벨에서는 전설의 유물을 다 찾을 수 있을까?
6: 언제 다 찾든 상관없어. 진짜 중요한 건 봉인을 푸는 방법이지.
8: 티아, 마로. 다이아 레벨이 더 재밌어질 것 같지 않아?
6: 치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자고.

0: 다이아레벨에 진출했어.
1: 너희와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2: 우리가 다이아레벨이라니 정말 꿈만 같다.
3: 이 도켓님과 함께라면 어떤 미션도 다 이길 수 있지.
4: 대금 대금.
1: 이제 마지막 레벨만 남았네. 이제부터 정말로 재미있는 모험이 시작인걸. 얘들아, 준비됐지? 자, 그럼 우승을 향하여!
5: 우승을 향하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5: 스쿨버스
6: 내일 떠나자.
7: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8: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주물엔
12: 덕덕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3: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제 동료를 소개하러 온 것뿐인데.
14: 난 마하 7의 속도를 내는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3: 야!
0: 당장 데리고 나가!
3: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15: 발견 사건 이후로 와일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닌가?
14: 왜? 하지만 듣자 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탈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군.
15: 아,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3: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14: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0: 짜증나!
3: 준!
16: 어? 베라랑 짐 아저씨?
7: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0: 자, 뭐?
16: 무슨 일이야?
17: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7: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16: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17: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16: 응?
17: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7: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0: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17: 오, 역시 그쪽인가?
0: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족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0: 역시 너희를 찾아오길 잘했네.
1: 이 낙서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걸지도 몰라.
2: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3: 물론이지.
4: 낙서란 시시하다.
5: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1: 알겠어요.
5: 어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1: 응? 여기도 막혔어요.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길이 다 막혀버렸다. 정리해야 돼. 하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1: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
0: 블루파, 뭐하고 궁금하다. 보이줄까? 보이줄까 말까? 보이줄까 말까? 기분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2: 뭐야 넌?
0: 반갑습니다. 카키라카입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모토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7: 저 상태가 왜 저래?
1: 카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짓이군.
0: 아이고, 사가비어는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카키 아이가 카키.
2: 사인이었냐?
5: 지금이야말로 셔터 찬스.
0: 아저씨 좋은 거 갖고 있네.
1: 내 카메라 주인에게 돌려줘.
0: 진대 진주. 아이고 루카바, 극해가 되겠나. 거품이 나올라 간다.
1: 나라라
0: 요선이 모르면 간첩이제. 유니 아이가 유니.
7: 어떻게 저래?
8: 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먹잇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2: 알았어, 부탁해.
0: 어? 뭐니 아이가? 루카비랑 같이 있노?
8: 오, 타키가. 그런데 부탁, 이번에야말로 나의 송곳니로부터 도망치지.
0: 아, 그래 도움 좀 잡아둬.
8: 짜증나.
0: 진짜 없겠다.
9: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8: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10: 모두 잘 어울려.
0: 둘이 베스트 팬 아이가 내 차례지.
7: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2: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0: 짜증나지? 실패 열받게. 어? 잘생겨. 짜증나면 내 한참 없는지 해봐라.
2: 놓칠 순 없지.

0: 어디 갔지?
1: 야, 이제 얼마나? 저기! 들어갑니다. 그치, 다 만났네요. 머리가 빠입니다. 요새 길지네요. 제 쳐셨어요. 예쁘더네. 진짜 재미없다. 이거 잘 쓰는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0: 사라졌어.
1: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0: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3: 그 판단은 틀렸어, 짐.
2: 솔레이요?
3: 타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응?
1: 어떻게 한 거야?
4: 다 보이신 거지? 타키의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3: 응. 동작 하나하나 전부.
0: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1: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3: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5: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0: 네, 편집장님.
6: 지금 뭐 있는 거야, 지?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0: 네? 네?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바퀴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키닛이라고?
6: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 힘덕분이지 짐승이 힘까지 넣으면 충분히 가능해.
2: 웨폰 카드 말이지.
7: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8: 응? 지훈! 블루카!
2: 메가트론!
8: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네가 그 블라블란지한 녀석이군.
9: 블레이온이다.
7: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1: 뭐하노? 집 안 가나?
2: 터키!
7: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1: 너무 진지해서 무섭네. 우리는 재밌으면 가야지. 재미없이 사는 데로 가. 억수로만 싸워다. 반면 재미를 아는 애는 대문아.
2: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3: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을 쓰면 안 돼.
9: 알고 있어.
1: 뭔데? 천벌이 짓구래. 안녕하세요.
9: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1: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대신 너도 못해 보이고 한 성깡하는 것만

0: 내가 도와줄게.
1: 블레이언, 뭐 하는 거야?
2: 난 신화 동체 되었어!
0: 그만 좀 할게! 그럼 다시 해봐!
1: 우야! 반응이 느려!
2: 네 지시가 늦은 거야!
0: 거봐, 움직임이 보여 발자라니까.
3: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1: 대체 어떻게 상대하란 거야? 아,
3: 재미없어.
0: 마케노!
3: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0: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3: 힘끼리 주먹대결! 날개끼리 공중대결! 속도라미 경주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1: 동요하고 있어.
4: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이나 한 번도 숨길 수 없지.
1: 그래?
3: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0: 댄스 배틀. 재밌겠다.
3: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0: 난 좋다.
5: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6: 평화롭고 좋네.
0: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1: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4: 싫다.
1: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4: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0: 맥 빠지네.
3: 그러고도 와일드카드 못 쳐서냐? 고리타분대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알다고.
7: 이거 쑥스럽군.
0: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5: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4: 응?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5: 아니, 경주 대결로.
0: 경주?
5: 메가트라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4: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0: 속도로 내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기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3: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7: 이 덕분에 타케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1: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8: 영수의 조솔레이오.
4: 여긴 서로 속도를 뽑는 게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0: 좋다!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3: 아유,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5: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3: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0: 속이 뻥! 열리네.
6: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5: 내가 트럭커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7: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9: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1: 승리의 조건이 뭐지?
10: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7: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0: 알았어, 알았어. 시작하자.
3: 준.
5: 어? 나이트 그리폰 셋업.

0: 자신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면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몬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힘들었는데.
0: 얻어놔, 얻어놔.
5: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타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나이트 그리프 앞을 앞질렀다.
1: 좋았어.
5: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4: 다시 타키가 앞질렀어.
1: 아깝다.
0: 역시 무린가?
3: 아니, 승산 있어.
0: 그래?
3: 말했잖아. 타키의 속도는 순간적이야.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버거울 거다.
5: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0: 이건 아니셔.
5: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헤벨은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6: 어? 그러면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친다 아이가.
5: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0: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0: 이 정도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1: 준! 뭔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2: 가보자!
1: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2: 솔레이유!
3: 준!
2: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3: 마키나 행성의 탈출 포트가 틀림없어.
1: 저 탈출 포트는?
2: 대체 누구였던 거야?
4: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5: 그러니까 이기고 탈출 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 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2: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6: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7: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8: 나도 끼워주시? 어?
4: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2: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3: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2: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3: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2: 그치?
1: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2: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1: 뭐? 솔리드혼이라고?
7: 이 녀석이?
3: 누군지 알아?
1: 마키나 행성 대삼림지들을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2: 족장?
11: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뿔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돼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렇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2: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3: 메타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1: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계 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낸 무시무시한 와일드 카드봇 전사야.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가 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2: 플레임 노가가?
1: 결국엔 체포되어 트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9: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2: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2: 경감님, 어? 차량 들어옵니다.
5: 통과시켜.
2: 크레스트!
13: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3: 오빠.
13: 솔레이유.
2: 뭘 싣고 온 거야?
13: 아, 저건...
14: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13: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2: 세 개?
3: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13: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5: 분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 포트인 모양이군.
13: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 처음 발견한 탈출 포트는 헤비 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아.
2: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3: 헤비 아이언? 그 트레일러?
10: 걔가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 포트가 분리됐었어.
2: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15: 내 몸뚱아리 내놔
2: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대처고. 잠깐, 이거
1: 우선 탈출 포트부터 확인해야 해. 저도자.
2: 어? 골든 경감님.
5: 이게 그건가?
16: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2: 역시 그 탈출 포트랑 같아.
3: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5: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혼.
2: 역시.
3: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8: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혼인가?
5: 이 녀석도 묵비권 행사 중이군.
13: 준.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혼도 같은 경우라면
2: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혼의 분리된 몸통?
3: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5: 뭐지?
2: 이건 북치는 소린가?
11: 이 소리는
7: 이 소리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2: 다들 갑자기 왜 그래?
9: 누구야? 이거 대낮에 북치는 녀석이?
3: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6: 모노원족에 전해 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2: 뭐? 네, 에드 아저씨.
9: 준,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8: 몸이 깨운한 거다.
5: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2: 잠깐만.
8: 어디를 가려는 거야?
13: 저기 봐.
2: 저 녀석.
14: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1: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5: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2: 저희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5: 그래, 무사해야 한다.
2: 타이거!

0: 찾기를 맡아줘.
1: 블라즈를 기다렸다고.
0: 댄더몬의 타이거를 도와줘. 네,
2: 맡겨놔.
3: 시간 어서 찾아.
0: 저게
2: 나도 좀 이와주실까?
0: 응, 그린카를 맡아줘.
1: 이제야 모였구나. 지긋지긋한 이 모습도 끝이야.
0: 저 녀석이 솔리드온의 본체?
3: 녀석들이 모이게 둬선 안 돼.
1: 스타크라디아, 이거 먼저 온 주민들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든 것 같아. 어때? 난 자유를 손에 넣었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어!
0: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4: 우리 국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그래!
0: 솔레이우스! 달건 텐터본의 세금!
2: 여긴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상의 대성용이 아니야! 이제 맥켈 파르복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1: 그런 나의 간소리 동족들에게 듣더니 피해비가 다 됐군!
4: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사업도 나쁘지 않다고!
2: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어보니 알게 됐어!
1: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괘씸한 스타가 연말이야!
0: 나이트 그리폰 대동!
5: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0: 스크림 오브 탈론!
5: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1: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붙지 않군. 그리웠던 야생

0: 조심해!
1: 얘들아!
2: 이런 이런,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3: 고작 이 정도였나? 다 덤벼! 솔레이, 내가 가겠어.
1: 너 혼자선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블루탑! 블레이어! 제거! 블루탑! 허브! 블레이어! 다리를 노려!
3: 와일드 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 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다니!
0: 이 지구는 막히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부분은 이제 의미 없어.
3: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 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평화 같은 소리야.
4: 와일드 가디 가디언 쉴드.
0: 제법이고 와일드 가디 그건
5: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번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6: 저게 뭔가 했더니.
1: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4: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1: 마음으로?
5: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3: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얌전히 참으란 말이야! 아웃레이지 화!
1: 오메가 히트! 플레임!
0: 솔리덤, 여전히 강하고
6: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블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0: 알겠어!
3: 저는!
0: 조금만 더 버텨, 블레이온! 제가!
6: 알파 볼트 캐논!
0: 썬더 하울
6: 스매시!
0: 썬더 하울
6: 블루파!

0: 내가 미련하게 걸 줄만 하는 줄 알았어. 가만, 나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을 스타일 아니야.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줬어.
1: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0: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이 친구 땅이 없네.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다 이런 창밖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 덕에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는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난 모로운드의 최후의 족대 썰리려온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칸 곳이 더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겠다.
1: 블루카!
2: 전!
0: 그라운드! 히오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잡.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뭐?
1: 뒷바위뜰을 빼앗겼다고?
2: 솔레이유한테?
1: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3: 그럴 리가 없잖아.
1: 과연 그럴까?
4: 전에도 봉인 직전에 팬트몬넷을 뺏겼다며.
5: 단수란 애써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3: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시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4: 딥바이트를 뺏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2: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4: 로크러보도 친구야?
6: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7: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 학생을 소개할게.
3: 오늘이었던 거?
1: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8: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7: 자, 박수.
6: 뒷바이트를 돌려줘!
8: 사양할게.
6: 저기 전학을 와.
2: 냉정하다. 거의 프로 선수급이야.
6: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4: 공길이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5: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3: 갑자기 무슨 소리야?
4: 으라차차차.
8: 말도 안 돼.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3: 소용없어.
1: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5: 뭐?
4: 그런 거 빨리 말해.
1: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3: 어떡할 거야, 준?
1: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4: 진짜?
6: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1: 말 예쁘게 해라.
3: 여기
1: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2: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5: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1: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4: 뭐? 뭐하냐? 빨리 불러.
3: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1: 뭘 또 이제 와서.
9: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10: 어서들 와.
3: 저 누구세요?
10: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3: 엄마?
10: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3: 실례하겠습니다.
10: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1: 아들이요?
2: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10: 그래, 맞아.
1: 그럼 솔레이유는?
10: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6: 쌍둥이?
5: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2: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하이웬 박사님이세요?
10: 날 아니? 고마운데?
2: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10: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3: 저요?
10: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3: 제가 좀 하죠.
10: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11: 블루캅이요? 여기에.
12: 안녕하세요.
11: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10: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8: 여긴 왜 온 거야?
3: 너!
10: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8: 네, 어머니.
1: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유의 일은 어디까지?
12: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8: 당연하지.
12: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13: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12: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유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13: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3: 진정하고.
12: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8: 로봇의 일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1: 어머니.
10: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3: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8: 무슨 뜻이야?
3: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12: 크레스트는 지금 뷰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10: 크레스트가?
12: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 봇은 우릴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10: 그래, 기특하네.
0: 쉽게 말하는 거야.
8: 그게 무슨...
0: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 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12: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3: 어, 아, 이럴 때. 어, 네네, 시장님.
1: 아빠?
3: 어,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 봇이요?
14: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3: 가자, 블루캅.
8: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14: 알겠어.
4: 좋았어, 우리도.
1: 이중을 캐치하라. 세바스찬.
15: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마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10: 맛있단다.
16: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에헤, 이러다 정들겠다, 야.
14: 다이건, 사람은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 알아듣겠어?
15: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4: 알고 있어.
16: 그런, 어지간이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은 언제나 환영이다.
3: 힘을 합치자, 솔레유.
8: 아니, 누가 먼저 동의하는지 겨뤄보자.
3: 뭐라고?
8: 팬텀 포넷, 셋업.

0: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 깔끔하게 가세요.
2: 뭐야, 성가시기시. 저기 앞에.
3: 몰래요.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0: 그럼 내가 이겼네.
4: 준, 냉정해져야 돼.
5: 나도 힘을 보탤게. 준.
3: 피닉스 파이어. 개동.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5: 알겠어.
0: 뒷발트 막아.
3: 어? 어, 조심해. 뒷발트. 너.
0: 뒷발트. 세다.
5: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본 중이었군.
4: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5: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3: 그만둬, 딥마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2: 용선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따라야 해.
3: 그런 게 어딨어.
4: 준, 기억나? 메탈버렛에 봉인된 땅은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3: 그건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0: 딥트라이던트, 개틀링.
4: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0: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4: 알았다. 모두가 메탈브레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3: 하지만 난...
4: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3: 딥파이트!
2: 준,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3: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대강의 수치!
1: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2: 왜 이리 꾸물거리는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 해치워!
3: 조용히 해라!
4: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달건을 향해 돌진!
5: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1: 놓치지 마, 딥바이트!
4: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5: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4: 그 봤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5: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6: 아,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1: 플레이온 셋업.

0: 불력한 깨너!
1: 불프 하오이!
0: 샹!
1: 이건! 불주심! 최강인 나에겐 어림없다!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카드몬 체인지업! 타이건 봉인!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해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온.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0: 악재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1: 덕분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0: 그쵸?
2: 그렇다면 다행인데.
1: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3: 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1: 응? 뭔데?
4: 그게...
5: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6: 놀란 건 우리거든.
7: 설마 솔레이유가 크리스틀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5: 대체 누가 그런 얘기?
7: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5: 우리 어머니?
8: 레이앙 하이유엔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5: 그렇게 된 거군.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1: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3: 잠깐!
4: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9: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3: 뭐지?
10: 내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 주겠다.
11: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12: 쟤 너무 야만스러워. 공인당에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4: 방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12: 중,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9: 부탁해.
5: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10: 나는 호랑이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11: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3: 잠시만요.
12: 선수 교체다. 우리도 갈게.
10: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3: 어디 가려고?
7: 고양이다.
10: 뭐냐 네 녀석은? 그럼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빨리 막 뭉개줘봐.
3: 안돼 타이거.
13: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7: 데스터.
14: 이제 괜찮아.
7: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치?
3: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4: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 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13: 저 녀석이?
11: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3: 고양이 때문이지?
9: 애드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4: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15: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11: 무사히 넘어가긴 밖에 적군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10: 나는 야생 호랑이.
14: 저 녀석 그 와일드 카드 보시곤 봉인을 한 거야?
3: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11: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7: 안돼 그거.
16: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원 추방이다.
5: 추방?
7: 바이바이.
5: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14: 저쪽에 그릭스 파이어.
11: 알겠지?
3: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11: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3: 그럼 피닉스 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5: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10: 스킬링 좀 부탁할게.
11: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10: 내가 먼저.
3: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14: 준.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4: 안나, 좋은 아침.
7: 좋은 아침. 준? 괜찮아?
4: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7: 진짜?
2: 타이건 녀석, 메탈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10: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3: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10: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17: 이게 무슨 소리야?
18: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7: 어디 어디.
3: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17: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6: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7: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2: 아이고 녀석,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9: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3: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9: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3: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9: 친구?
3: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9: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3: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줘서 나한테 돌려줬잖아.
9: 소중한 친구지?
3: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9: 그건...
3: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9: 뭐?
19: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6: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19: 슈가!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3: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4: 아, 알았어.
7: 조심히 가.
20: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19: 준은 저의 소중한 친구죠.
21: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22: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23: 우리가 구해올까요?
24: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22: 야, 그건 안 돼.
24: 농담이야, 농담.
25: 나왔어, 애들.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22: 에휴. 가지고 따라와.
25: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22: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25: 애들,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22: 바보야, 나는 준이 유난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25: 나이트 크롤러가 안 보이네.
22: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25: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22: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25: 나이트 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들. 그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26: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27: 호랑이?
2: 근데 애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19: 정말?
3: 타이건, 나와.
19: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다.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25: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19: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어라?
25: 잠깐, 이걸 보라고.
19: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으라!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 원의 같은 기술을 쓴 거냐?
3: 아니야.
25: 나이트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19: 어? 엄마라고? 그게 뭐야?
3: 뭐야, 무서워서 그래?
26: 귀여운데?
22: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19: 저리가,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력 속 강렬히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라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24: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6: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20: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19: 야,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 한 한 마리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20: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6: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22: 징그럽다, 블루캅.
20: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19: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20: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0: 희춘,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20: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19: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20: 고마워, 타이건.
19: 잠깐. 먼저 나이트 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1: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전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19: 아니지, 좀 더 사냥하던 확 덤져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뛰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20: 또 나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9: 우리 아빠보다 낫네.
19: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님이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22: 야, 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말아, 알겠지?
19: 알겠어, 애드 아빠.
22: 애드 정의랬지, 형.
19: 나와, 나 물려라. 어흥.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중물엔
13: 똑똑한 말,
15: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중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즈.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뿌릉뿌릉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데일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개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샤샤와 함께 개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발표 듣고는 있어?
12: 어?
11: 샤샤, 우리 내일 과제 발표해야 한다고.
12: 꼭 연습을 해야 해. 강아지의 삶은 진짜 단순해. 먹고, 자고, 씻고.
11: 아니, 다른 것도 하거든.
12: 어떤 거?
11: 할 줄 아는 게 또 있어. 물어오기.
13: 그냥 내가 루카님께 새 장치를 소개할까?
14: 그런 미개한 인간 손으로? 절대 안 되지.
15: 아하! 코이안 썬데이!
13: 우와!
15: 내가 인간? 너무 싫어!
13: 마침내 내가 고양이가 됐다.
14: 아, 이건 스위치 스틱이라는 건데요, 루카님. 몸을 바꾸게 해주는 장치예요.
15: 기껏 발명해낸 게 고작 그런 거야? 최악이야. 빨리 날 바꿔놔.

0: 고양이가 되고 싶었는데.
1: 대체 이걸 어디다 쓰려고?
2: 이걸로 시몬 베라가 가디언즈랑 몸을 바꾸게 해서 탈리스만을 훔치는 거예요.
3: 에?
1: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로군. 시몬 베라, 썬데이랑 가서 가디언즈랑 몸을 바꾸는 탈리스만을 뺏어와.
0: 방금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하셨잖아요.
1: 그건 내가 계획을 짜기 전이고. 가봐!
3: 난 몸 바꾸기 싫어. 아침에 미용실 다녀왔는데.
4: 탈리즈먼을 어서 빼앗아야 해.
3: 하지만 내 머리는. 학교 갈 시간. 어?

0: 안녕, 샤샤. 마일로랑 같이 가게?
1: 네, 아저씨.
2: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이따가 발표 잘하고.
2: 안 돼, 봉봉아. 넌 집에 있어.
1: 그래, 멍멍이 삶을 즐겨야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학교는 절대 가지 마. 특히나 발표하는 날에.
3: 얘들아, 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가디언즈가 출동해야 해.

0: 안녕, 빅데이브. 근데 루카의 부하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왔어.
1: 네가 못 맞힐 거란 소린 아니지만 시험 사격 때 네가 명중시킨 타깃이 없다는 건 알지?
0: 남의 성과는 훔칠 생각 하지 말고 이 날아다니는 골치 덩어리 나 치워.
2: 왜 그래? 공부가 안 돼! 거기서!
3: 난 개라면 채색이야! 어디 가라고 해!
2: 시몬과 베라잖아? 이건 함정이야!
0: 어? 이제 넌 잡혔어.
2: 어?
1: 어? 맞췄잖아.
0: 봤지? 네 도움은 필요 없어. 이제 시몬과 바꾸기만 하면 돼.
2: 저기 개 조심해.
0: 봐봐, 너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1: 이건 내가 아니라 비둘기 잘못 아니야?
2: 어?
4: 내가 조금 해줬나?
2: 왜
4: 내가 저 반대편에 있지? 잠깐, 설마?
5: 저 개랑 가디언의 몸이 바뀌었어.
3: 누가 궁금하대? 어쨌든 걔는 싫어.
5: 그럼 다른 녀석이나 맡아. 이리온, 착한 멍멍이 가디언아. 베라한테 우렴.
1: 이번엔 이거 어때? 네가 비둘기를 잡고 내가
0: 내 발명품이니까 내가 쓸 거야.
3: 아야! 어?

0: 아니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1: 내가 비둘기가 된 거야? 내 머리 스타일 망가졌어?
2: 우리 얘기 좀 할까?
1: 헤라! 제가 내 멋진 머리를 가져갔어!
0: 누가 제발 설명 좀 해줄래?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샤샤랑 봉봉이가 몸이 뒤바뀌었다고?
2: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더 끔찍해.
0: 그럼 네 몸에는 봉봉이가 들어갔고?
2: 왜 루카가 이런 짓을 한 걸까?
0: 이런... 빌라인 퓨즈!
2: 몸이 다시 바뀌기 전까진 가디언으로도 변신 못해.
3: 이러다 학교에 늦겠어.
0: 그럼 발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모습으로!
2: 이따 마일로랑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4: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5: 과학은 어쩌면 변수도 있는 법이 있지.
1: 내 멋진 머리 돌려줘!
5: 곧 바로 잡을게. 그 강아지만 찾으면 가디언즈도 찾을 테고 탤리즈만을 찾을 수 있어. 루카님이 이 모든 일을 눈치채시기 전에.
4: 그럼 개를 잡으러 가볼까?

0: 날 학교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는 게 좋은 생각일까? 이거 네 체육복 냄새야.
1: 거기 잠깐 서볼래? 진짜 귀여운 강아지네. 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해. 반려동물은 안 돼.
2: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삼촌한테 얼른 데려가라고 할게요. 샤샤 아니 봉봉이를 교실로 데려가서 조용히 있게 해줘. 이제 어떡하지?
0: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 몸에 들어간 봉봉이랑 같이 학교에서 잘 버텨봐. 그럼 난 그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뒹굴뒹굴할래. 아니 봉봉이인 척하면서 루카의 속셈을 알아볼게. 왜 멍멍이처럼 사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걸까? 학교도 안 가, 발표도 안 해, 책임질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데. 어이 저리 안 가 이 킁킁아.

0: 가자, 봉봉. 산책하자.
1: 봉봉이는 어떻게 이러고 살았지? 다람쥐다!
0: 목욕해야겠는걸?
1: 안 돼, 안 돼!

0: 강아지 발은 크기만 하고 쓸모도 없잖아.
1: 아, 이 굉장히 멍청한 강아지는 울타리도 못 넘는구나.
0: 굉장하긴 하지만 멍청하지는 않거든. 안녕, 멍멍 친구들. 나질 않네. 여로가 되려면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하네. 기다려, 이 보드 낙당들아. 이런, 마일로를 찾아야겠어.
2: 네가 왜 아직도 여기 있니?

0: 자리에 앉아요. 마일로와 샤샤가 개를 주제로 발표할 거예요. 갇혔잖아.
1: 안녕하세요.
0: 교장 선생님. 주인 없는 개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2: 아니요, 우리 학생 개예요. 어? 그 뚜루뽕은 대체 뭐죠?
0: 몸을 뒤바꾸는 일 같거든요.
3: 변기 뚫는 일이요.
0: 네, 그러니까 몸을 뒤바꾸고 하수구도 뚫어요. 우리가 좀 두루두루 창의적이라서 안 하는 일이 없거든요. 요즘엔 동물 관련 사업이 나가서 우리가...
4: 안녕, 우리 가디언 친구. 이제 구출될 차례야.
5: 와, 지미 잘했어.
6: 말도 할 수 있어? 어쩐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더라.
4: 강아지지만.
0: 거기서?
7: 이봐요, 어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0: 여기서 빠져나가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왼쪽으로.
3: 아, 그냥 차라리 내가 쏘는 게.
0: 아니.
7: 뭐, 전문가들이라니까 믿고 맡기는 게 낫겠지?
8: 강아지를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분비샘이 막혀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0: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거든.
9: 어? 교장 선생님?
0: 엄마?
8: 아, 샤샤는 개들이 소통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함께 해보시죠.
0: 엄마, 애들이 진짜 이상해지고 있어요.

0: 저 개한테 스위치 스틱을 써는 거야. 봉봉이를 괴롭히지 마. 봉봉이는 가디언이야, 나처럼. 어? 그러세요? 계속 괴롭히겠다면 어쩔 건데? 그럼 너희 신발끈부터 꽁꽁 묶어줄 거야.
1: 저 개를 겨눈 거 맞아?
0: 그럼 당연하지.
1: 지금 뭐 하는 거야?
0: 모르겠어?

0: 지금 우린 신발단이 묶여있어. 네 몸에 가디언을 넣으면 우린 가디언을 잡은 거라고.
1: 난 개가 되기는 진짜 싫거든.
2: 썬데이! 당장 내 몸을 다시 되돌려 놔!

0: 날 좀 쏘라고 진짜.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1: 꼭 깨시지.
0: 아, 언젠간 고양이가 되고 말겠어.
2: 에이, 돌려 놔.
1: 우리가 악당을 물리쳤다.
3: 그렇죠.
4: 선생님, 이젠 안전해요. 학생들이 아까 하던 발표를 마저 해도 될까요?
5: 네. 다음 주에요. 그날 제가 쉬거든요.
4: 야호!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겠다고요. 전 가디언이니까요.
2: 어? 빨리 해! 내 머리카락에 쏘지 마! 아, 다행이다. 내 머리! 안 돼!
6: 막상 너로 살아보니 네가 항상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
0: 강아지로 사는 건 피곤해.
4: 좋았어. 그럼 우리 발표에 더 몰입할 수 있겠네. 이렇듯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한 개는 실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2: 으아!

0: 우리 정체를 숨겨야 하잖아. 방금 진짜 이상한 꿈을 꿨어.
1: 수학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
0: 예!
2: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데? 즐거운 꿈을 꾸고 있나 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취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간식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숲속에 가자.
10: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11: 2층입니다.
10: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러다 지각하겠어.
1: 지름길로 가면 되지.
0: 우리 정체가 들통나면 안 돼.
1: 지각할래 고양이 될래?
0: 알았어. 근데 이번만이야.

0: 이것 좀 봐.
1: 연극 공연하나 봐.
2: 쟤를 그냥.
3: 얘들아, 하스켈 선생님이 올해 연극을 발표하셨는데 뭔지 맞춰봐. 어서, 모르겠지? 내가 말해줄게. 신데렐 냥. 고양이 판 신데렐라 얘기야. 신데렐라에 냥을 붙인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
2: 진짜 멋지다.
4: 근데 연극이 뭐야?
3: 분장하고 무대에 서는 거야. 그런 다음 네가 영웅이 되거나 악당 아니면 공주나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럼 박수갈채를 받고 배우들은 정말 멋있을 거야. 난 조명 디자인을 맡기로 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있어.
5: 난 무대 담당이야. 매번 그래왔거든. 나하고 잘 맞아.
6: 다들 잘 들어. 자잘한 배역 가지고는 마음껏 싸워. 하지만 난 스타니까 신데렐라는 내 거야.
4: 내가 이 연극이란 걸 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고양이처럼 행동해도 돼?
5: 아니.
3: 그야 물론 되지.
4: 어디서 신청해?
7: 크레센트 섬에 있는 모든 고대의 힘에 명령한다. 문을 열어라.
8: 역겹긴 하겠지만 인간의 손가락으로 이걸 고쳤다면 한결 쉬웠을 텐데.
3: 저걸 열겠다고 시도하신 게 벌써 몇 번째지?
8: 800하고도 한 여섯 번?
7: 문이 열린다.

0: 고생하셨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1: 저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물건 가디언즈의 텔리즈만 뿐이야. 텔리즈만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2: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0: 이번엔 제가 가디언 탐지기를 완성했거든요. 실패 안 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오, 그렇다면 빨리 가! 야오.
3: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 고양이는 저렇지 않아. 인간들한테 진짜 고양이는 어떤지 보여줘야겠어.
4: 자, 안 돼.
3: 발톱을 빼고 꼬리는 높게 저 하늘 멀리 꿈을 날려보내.
5: 우와, 잘한다.
3: 발톱을 숨기고 꼬리는 낮게 갈 수 없는 무도회를 위해.
6: 우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신데렐 양을 찾았어요.
4: 아, 이런.
3: 다들 뭘 쳐다봐?
7: 응? 엄마, 피해!
8: 아, 무슨 일이니 우리 딸?
0: 샤샤가 교내 연극에서 제 배역을 훔쳐갔어요.
8: 샤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하스켈 선생님이 배역을 준 건 아니고?
0: 흥,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8: 네? 고양이들이 환풍구예요? 바로 갈게요. 엄만 가봐야 해. 환풍구가 고양이 털로 가득하다는구나. 또 말이야.
0: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신데렐 양은 바로 나야.
9: 몇몇 학생들에게 이미 배역을 주었는데요. 훌륭한 신데렐 양을 뽑았어요. 있지는 조명, 마일러는 무대를, 로미오는 세트 디자인을 맡기로 했죠.
0: 하스케일 선생님, 제가 신데렐 양 배역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샤샤는 한 번도 연극을 안 해봤으니까 만일에 데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요.
10: 배역을 못 따낸 건 너야. 그만 질투해.
9: 좋은 생각이 났어. 너한테 딱 맞는 역할이 있는데 샤샤의 대역도 맡을 수 있단다. 신데렐 양이랑 모든 장면에 같이 나오니까 너한테 딱 맞는 이 역할은 뭐냐 하면 보조! 신데렐 양의 믿음직한 강아지.
0: 네?
5: 너랑 완전 딱 맞네.
10: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 양? 신데렐 양?
3: 내 대본.
0: 자, 여기 있어, 샤샤.
10: 거기 있었군, 이 구더기 같은 녀석. 거기서.
9: 샤샤, 네 차례야. 다음 리허설은 이제 무도회장에서 블랙하트 장군의 아들 블랙하트 대위를 만나는 거야.
3: 그 역할도 뽑았.

0: 좋아했어요?
1: 그럼 너도 좋아할 거야. 신데렐냥이랑 딱 맞는 친구니까.
0: 잭?
2: 여기 어디 고양이 있어? 알레르기 있거든.
3: 어?
2: 미안. 제가 무도회장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1: 샤샤 대사해야지. 즉흥연기 좋았어 샤샤. 아주 고양이 같았어. 자 넘어가자. 하나 둘 그리고 고개 들고 스마일. 자 그대로. 그럼 자정 장면으로 점프. 있지 효과 준비됐니?
4: 네 준비됐어요.
1: 좋아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다. 땡 땡 땡. 대체 무슨 일이야?
4: 대본에 달빛 없는 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선생님.
1: 그렇다면 달빛 있는 밤으로 바꿔야겠군. 다시 조명 켜주세요.
0: 엄마한테 전화해.
5: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 남겨주세요.
0: 엄마 엄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진짜 호떡처럼 납작해지게 생겼어요. 냄새나는 입 좀 치워.
6: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학교에 사고가 났어요. 학생들이...
7: 그랜센트 학교 학생들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다. 출동바라, 출동바라.
8: 학교에 문제가 터졌다고. 오, 가디언즈가 나타나겠군.
9: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카님.
10: 그랜센트 학교로 목적지 설정해. 아무도 우릴 못 막아. 터보 모드!
9: 그거 진심이야?
10: 출발!

0: 미안했었는데.
1: 식탁에 내 몸이 꼈어.
2: 지금 딱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고양이 발톱.
3: 어? 샤샤 안 돼. 구조대가 오고 있어. 괜히 그랬다가 우리 정체라도. 나 누구랑 얘기하니?
4: 그것 봐. 고양이가 있다니까.
2: 진짜 재밌었어.
3: 샤샤한테 말해줄래? 난 샤샤랑 얘기 안 할래. 다 보는 데서 변신했다가 전부 들통날 뻔했잖아.
5: 마일로가 너랑 얘기 안 할 거래.
6: 아무도 못 봤어. 다 구출해야 했잖아. 안 그래? 마일로.
0: 다 왔어.
1: 가디언즈 잡으러 가자.
0: 아무도 없잖아.
1: 네가 사고만 안 냈어도.
0: 이거 보러 와야겠는데.
1: 루카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면 우리 외출 금지 시킬걸?
0: 그럼 뭐라고 말하지?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가디언즈가 우리 기습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 그랬다면 녀석들을 잡았을 텐데.
7: 구시랑. 너희는 또다시 날 실망시켰다.
0: 아니요. 적어도 이번엔 아니에요. 썬데이가 중요한 걸 알아냈거든요. 그것도 얼굴로요.
1: 뭐?
0: 신데렐냥. 교내 연극인데 매진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테니까 당연히 가디언즈도 보러 오지 않겠어요?
7: 드디어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겠군. 그래 센트성 가디언즈가 누군지 알아내는 거야. 벨라, 시몬, 최악을 보여줘. 여기서 말한 최악은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거야.
1: 그럼 저희는요?

0: 너희 논전이나 해.
1: 밖에서 기다리고.
2: 뭔가 잘못되면 뭘 명심해야 한다고?
3: 공연은 계속돼야 한다.
4: 응? 어?

0: 맞아. 뭐야?
1: 어? 어?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랑? 신데렐랑? 거기 있어. 이 구더기 같은 녀석.
0: 이런 악당들이 학교에 나타났어.
2: 어디? 이런 샤샤 샤샤.
3: 왜 내가 무도회장에 가는데 남자 도움이 필요하죠?
4: 이게 예의라는 겁니다, 아가씨.
3: 깔보는 거겠죠, 아저씨.
5: 제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공연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응? 그건 공식 굿즈가 아니잖아요. 공식 굿즈는 저기서 살 수 있어요.
2: 잠시만요, 선생님.
6: 뭐야, 파마 머리를 한 소년이 우리 연극에 나왔던가?
7: 실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요. 잠시만 내게 시간을 내주시겠소?
6: 즉흥 연기 좋았어.
0: 뭐 하는 거야? 공연을 망치고 있잖아.
7: 나의 여인이여, 당신의 못된 자매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뭐?
7: 신데렐량? 저기를 보세요. 저기, 저기를요.
0: 신데렐량, 대본대로 해.
6: 마음 가는 대로 즉흥 연기로 해봐.
0: 신데렐량.
3: 해도. 네가 신데렐랑을 해줘. 어?
0: 때가 되긴 했지.
8: 제가 진짜 신데렐랑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하찮은 대위 따윈 필요치 않아요. 사실 전 정체를 숨긴 공주예요. 저 정도면 왕자를 만나야죠.
9: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8: 나의 왕자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3: 어떡하지?
7: 왕자님. 지금 변신해야 해.
3: 그러다 정체를 들키면 모두가 볼 텐데.
7: 다른 방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해. 우린 가디언이잖아. 안 그래?
3: 그래. 숨을 때가 필요해. 히어로 의상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상을 내려. 당장.
7: 아, 그래.
10: 빌라인 퓨전!

0: 나의 왕자님,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누구고 엉망으로 색칠한 당신의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이상한 빛은 뭐죠?
1: 나도 전혀 모르겠소.
2: 가디언 주잖아.
3: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우리가 무도회를 끝내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오셨나요?
4: 오늘은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저 둘을 해치울 테니까요.

0: 이렇게 즉흥연기?
1: 아, 크레센트 가디언즈 요정들이요. 저 꾀죄죄한 불청객들은 누구죠? 제 왕관을 훔치러 온 자들인가요? 저 지금 위험한 건가요?
2: 내가 보였다가 또 안 보이지? 아, 아까워라. 좀 더 와야지. 좀만 더.
1: 지금 괜찮아요.
3: 설마 너 자신을 때리진 않겠지?
4: 이제 녀석들을 끝장낼 차례다.
5: 무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모두가 위험해.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해.
6: 도움이 필요해? 눈 가려!

0: 저희 모두 정말 기특하구나. 자, 인사들 하렴.
1: 신데렐랑은 딴데.
2: 넌 언제나 엄마의 신데렐랑일 거야.
1: 어떻게 됐어?
3: 운전이나 해.
2: 터보 모드로
1: 출발.
4: 후기가 올라왔어. 신데렐양은 엄청났다. 아드레날린 대폭발. 게다가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까지 특별 출연해 멋진 공연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1: 하지만 이제부턴 진짜 얌전히 지내야 해. 그치?
4: 당연하지.
5: 방금 들었는데 지금 쇼핑몰에서 영화 크레센트 가디언즈 오디션을 보고 있대.
1: 뭐? 나도 볼래. 근데 영화가 뭔데?
4: 야,

여러분의 DJ 하수클입니다. 비트를 쪼개드리죠. 이번 곡은 제대로 흥이 터질 거예요. 예! 와우! 싸우면 안 돼요. 댄스 배틀만 됩니다. 시몬과 베라가 제법이

0: 있는데요.
1: 가디언즈의 역공입니다. 멋진 꼬리 돌리기를 보여주는군요. 다들 날 따라해. 멋진 칼 군무입니다.
2: DJ 뮤직 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얼굴엔
5: 순하게
3: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롤러코스터 가지고 놀아야지. 올라간다.

0: 웃고 설레. 정타요 롤러코스터.
1: 오, 우와. 어, 안녕하세요. 어,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롤러코스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 어, 성남에 맞으시죠?
1: 어, 저를 아시나요? 뚜뚜뚜마 뚜뚜뚜뚜마 정타요 씽씽씽. 예, 제가 그 탄다맨입니다. 어,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어, 그래도 탄다맨이신데 그냥 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1: 어떻게 타면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요?
2: 아, 저희 고수님이 있으시거든요.
1: 고수요?
2: 네, 아, 여기 계시네요 고수님.
1: 어? 고수님 안녕하세요.
3: 어, 탄다맨.
1: 아, 저 아시나요?
3: 네.
1: 아, 오늘따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아, 고수님, 저도 고수님처럼 롤러코스터 잘 타고 싶어요.
4: 그러면 조한계 세 개의 관문 도전해 보실까요?
1: 아, 세 가지 관문이요?
4: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으로 출발!
3: 출발!
1: 도전, 도전, 도전! 고수님, 고수님. 어, 여기가 첫 번째 관문인가요?
4: 그렇죠.
1: 아, 여기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4: 첫 번째 관문의 미션은 탄다송 노래 부르면서 타기.
1: 아, 탄다송 부르면서 타기?
4: 네.
1: 아, 제가 바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4: 네.
5: 안녕.

0: 오! 고수님, 고수님!
1: 네.
0: 어, 여기가 두 번째 관문인가요?
1: 그쵸.
0: 자,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뭔가요?
2: 두 번째 관문의 미션은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0: 아,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1: 네.
0: 그러면 소리만 안 지르면 되네요?
1: 그쵸.
0: 표정은 좀 바뀌어도 되네요?
1: 네.
0: 아, 이 정도야 자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타기! 도전!
1: 도전!
0: 가시죠!

0: 또 실패하셨네요.
1: 아, 저 진짜 성공하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하지만 마지막 관문은 무조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웃었을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1: 저 탄다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무조건 도전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그럼 가시죠.
1: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관문은 뭔가요?
0: 저처럼 무표정으로 타기.
1: 네, 알겠습니다.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0: 도전!
1: 무표정으로 타기 도전!
2: 도전! 네!
1: 무표정!

0: 아, 저는 고수님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1: 정말요?
0: 네, 저도 다음에 탈 때는 고수님처럼 무표정으로 한번 타보려고요.
1: 뭘 탄다며? 할 수 있다, 화이팅!
0: 화이팅!
1: 안녕!
0: 안녕! 어, 근데 롤러코스터는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롤러코스터! 최고 속도 시속 117km! 롤러코스터는 경사가 심한 레일 위를 아주 빠르게 달리거나 오르내리게 만들어진 놀이기구를 말해. 높이와 빠르게

0: 하지만 이 놀이기구들 모두가 롤러코스터야. 롤러코스터는 출발할 때 기계를 이용해서 열차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으로 움직여.
1: 에너지? 에너지 파워! 이런 거 할 때 그 에너지?
0: 맞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놓여있는 자리, 그러니까 위치가 높이 있을 때 그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이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열차의 위치가 낮아질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 보이지? 마치 높은 곳에서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물체의 높이가 바뀌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거야.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롤러코스터의 원리 눈으로 확인! 여기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롤러코스터 레일이 있어. 먼저 높이가 낮은 레일 앞에 장난감 자동차를 놓고 구슬을 떨어뜨려 볼게. 그럼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여. 이번엔 더 높은 곳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볼까? 어때? 구슬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멀리 움직이는 게 보이지? 바로 이게 롤러코스터의 원리야.
0: 맞아. 구슬의 위치가 높을수록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도 아주 높은 위치에서 열차를 떨어뜨리면 빠르게 움직이지. 그래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더 빨리 달리는 거야. 특히 마지막에 탄 롤러코스터는 열차를 매우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린 다음 90도 각도로 바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많이 빨라서 더 무섭게 느껴졌을 거야.
1: 아하! 나 이제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어! 물체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고 위치가 바뀌면 운동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그 원리로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거야! 롤러코스터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볼까?

0: 아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도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1: 어? 어디?
0: 저기 또

0: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

0: 팬맨을 알아요. 바로 여기
1: 박사님이 뭐 팬맨이에요?
2: 네, 맞아요.

0: 처음으로도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왜 그래, 댕댕?
4: 뭐 좋은 일 있어?
5: 좋은 일? 아, 아직은 없는데 이제 곧 있을 예정이야.
3: 응?
5: 사실 나 어젯밤에 용꿈 꿨거든.
3: 용꿈?
5: 내가 용등에 타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좋은 꿈 맞지? 그치? 그치?
3: 엄청 좋은 꿈 같은가?
5: 아, 진짜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아, 신나, 신나.
4: 그럼 내 꿈도 좀 물어봐 줄래?
3: 응? 동동이도 어젯밤에 꿈 꿨어?
4: 응! 나 어제 높은 데에서 뚝 떨어지는 꿈 꿨다.
5: 우와, 그거 키 크는 꿈인데?
4: 그치, 그치. 나 키가 더 크려나 봐. 오예, 오예.
3: 우와, 축하해, 동동.
4: 고마워.
3: 자, 이 좋은 기분 이어서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해볼까?
6: 예!

0: 안녕.
1: 어, 지아 안녕. 응?
2: 지아도 오늘 왠지 기분 좋아 보이는가?
3: 오, 그럼 지아도 혹시
4: 어젯밤에 좋은 꿈?
5: 오, 어떻게 알았어?
1: 웬일 웬일.
4: 아, 어제 무슨 꿈 대였나?
2: 어, 그러게. 지아 어제 아주 기분 좋게 잠들었나 보다. 좋은 꿈 꿨다는가 보니.
5: 어, 근데 그건 아니야. 나 어제 저녁에 엄마한테 혼났거든.
4: 왜 혼났는데?
5: 왜냐하면
6: 지아야, 엄마랑 약속했잖아. 한글 학습지 하루에 한 장씩 하기로. 근데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했네.
5: 그냥 하기 싫어서.
6: 지아가 시작하기로 했는데 약속 이렇게 안 지키면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지아 멋진 사람 아닌데?

0: 멋진 사람.
1: 아, 그랬구나.
0: 그래서 나 슬픈 기분으로 잠들었거든?
2: 근데 꿈 꿨구나.
3: 어? 혹시 엄마가 막 무서운 마녀로 나오는 그런 꿈?
0: 에이, 아니. 할머니 댁 가는 꿈.
4: 지아 왜 울어? 어?
0: 할머니, 나 한글학 숙제 안 했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4: 아유, 저런.
2: 그 숙제 할머니가 대신 해줄까?
0: 에이, 아니요. 내가 약속 안 지켰다고 엄마가 나 안 멋지대요. 나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4: 아이고, 걱정 마. 우리 지아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0: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4: 자, 이걸 타고 가봐. 할머니 말 믿게 될걸.
0: 이걸 타고 가라고요?

0: 혼자로도 어디로 가는 거야?
1: 지아야, 안녕?
0: 어? 누구세요?
1: 나, 너야. 미래의 지아.
0: 미래의 지아? 그럼 내가 커서 이렇게 된다고?
1: 그래. 어때? 미래의 널 본 느낌?
0: 우와, 뭔가 꽤 멋진 어른이 된 것 같은데?
1: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0: 힘, 고마워.

0: 진짜 정말 멋진 꿈꿨냐?
1: 그러게. 와, 미래의 나를 만나다니 꼭 영화 같은걸?
2: 근데 진짜 궁금하다. 미래의 지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
3: 어떤 일? 몰라. 물어볼걸.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일 하게 될지 나도 궁금한데.
0: 지아는 어떤 일 하고 싶은데?
3: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지. 동물병원 의사, 아이돌 가수, 과학자. 나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아.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가자.
0: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와.

0: 그렇다면 마음속에 탱탱볼이 있다는 건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걸까? 1번 탱탱볼 갖고 놀고 싶은 마음. 2번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
1: 정답! 1번 탱탱볼 갖고 놀고 싶은 마음 아닐까?
2: 에이 아니지. 노랫말을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정답을 알 수 있어. 노랫말 큐!
3: 쉿. 이건 비밀인데 내 맘속엔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어디로 튈지 나도 몰라. 오늘은 아이돌을 꿈꾸다. 내일은 과학자를 꿈꾸지.
2: 그러니까 내 마음엔 탱탱볼이 있다는 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0: 딩동댕 정답! 와!
1: 그러고 보니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나 봐. 아까는 분명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짬뽕이 먹고 싶네.
2: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아까는 지아가 예뻐 보였다. 지금은 지아가 귀여워 보이네.
4: 내 마음속에도 콩닥콩닥 탱탱볼이 있어. 아까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지금은 퀴즈가 풀고 싶어.
0: 오, 그럼 지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2: 댕댕이
1: 댕댕이와 함께하는 탱탱볼 퀴즈.
2: 빨간색 탱탱볼이 통통 튀어서 몇 번에 들어가는지 잘 보고 맞춰봐. 준비 시작. 자, 빨간색 탱탱볼은 몇 번? 맞아, 3번.
1: 이번엔 노란 탱탱볼을 찾아봐. 파이팅! 노란 탱탱볼이 몇 번에 있지?

0: 있지야.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어쩌지?
1: 그러게. 과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아이돌이 되려면 노래랑 춤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0: 그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2: 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꿈속에서 미래의 지아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
3: 걱정 마, 지아야. 넌 오늘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멋진 지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어린 시절의 나, 힘내.
2: 그래서 나 오늘부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1: 아하! 한글 학습지를 하기로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4: 유치원 가기로 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2: 응, 맞아.
0: 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든 자라는 멋진 지아가 되겠다.
1: 그러네.

0: 우리 오늘 지아의 멋진 꿈 얘기 너무 잘 들었어.
1: 할머니 댁에 간 꿈도 아주 아주 멋졌고,
2: 이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그 꿈 얘기도 멋졌어. 그리고 더 멋진 것,
0: 앞으로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지아의 결심.
2: 맞아.
1: 아, 그럼 우리 지아 이제 약속 지켜야지.
3: 나? 뭔데?
1: 늦지 않고 유치원으로 가기.
0: 맞네.
3: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치원 가려고 했거든. 요정들 나 간다. 안녕.
0: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길게,
1: 식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여러분 안녕.
1: 오늘 마지막 미션을 끝으로 드디어 세계탐험대회 골드레벨의 모든 일정이 대단한 음악을 내리게 됩니다.
0: 자,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요. 그럼 대망의 골드레벨 마지막 미션을 공개합니다.
2: 세계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뿌뿌! 페르시아의 공주를 구하라!
0: 자, 골드레벨의 마지막 미션!
1: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
2: 뿌뿌!
3: 루비, 페르시아 왕국과 공주님에 대한 자료를 찾아줘.

0: 삐리삐리, 페르시아 왕국의 공주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공주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면 페르시아의 국민들과 페르시아 왕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도적단의 동굴에 공주의 감기를 고칠 사막의 눈물이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삐리링.
1: 그럼 모두 페르시아 왕국으로 간다! 모두 출발 준비!

0: 사막은 역시 너무 더워.
1: 도대체 도적단의 동굴은 어디에 있는 거야?
2: 저기 애들아, 이렇게 찾으면 오늘 하루 종일 찾아도

0: 못 찾을 것 같아.
1: 우선 이 사막 지역에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은 두 군데야. 서쪽에 붉은 암석 지대, 동쪽에 오아시스 주변.
2: 좋아. 그럼 우리는 붉은 암석 지대로 가자.
0: 그럼 사요와 내가 오아시스를 둘러볼게.
3: 치치,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해 볼래?
2: 맨날 지면서 또 도전이냐?
3: 이번엔 안 진다고. 시작.
2: 어? 아, 비겁해 도켓. 도켓,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빙가요, 빙가! 이봐,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아니, 치치핑핑 팀의 치치와 도켓이잖아. 벌써 공주님을 구할 약을 찾으러 온 건가? 안돼! 공주님은 반드시 내가 구해야만 해! 그래야 공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3: 대장, 대장, 정말 치치를 본 게 맞아?
2: 아니, 저들은 부리부리 팀! 어쩔 수 없지. 세계 탐험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사막의 눈물을 찾지 못하게 엉뚱한 곳으로 보내야겠어. 자!
3: 대장, 우리 계속 같은 곳을 돌고 있는 것 같아.
4: 무슨 소리야? 치치핑핑팀이 분명히 이곳으로 왔다고. 도적단의 동굴이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해.
3: 어? 대장, 저기! 관광 안내소가 있어!
4: 아니, 이건 이번 미션을 승리해서 다이아 레벨로 진출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하다. 가자! 저기, 이 근처에.
2: 안녕하세요. 관광 안내원 압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압돌, 혹시 도적단의 동굴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2: 도적단의 동굴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죠. 바로 저쪽입니다.
4: 미리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
5: 와, 대장, 이번 미션은 무조건 우리의 승리야.
4: 좋아, 좋아. 자, 그럼 출발이다.
2: 아휴, 부리부리 팀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걸. 이대로 있다가는 사막의 눈물을 빼앗기겠어. 내가 먼저 찾아야 해.

0: 여기가 핑핑이 말한 오아시스 같아.
1: 과연 여기에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까?
2: 도이겨!
3: 너희들 깜짝 놀아!
1: 아니, 너희들이 여기엔 어떻게...
2: 그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4: 어서 여기를 떠나라! 야, 오, 후자, 하야!
0: 부가 무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
4: 초초, 호, 야, 하야!
0: 드래곤, 빨리 가자.
4: 이게 뭐지?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야?
1: 나!
5: 누가 내 잠을 깨우는 거야?
1: 어? 사유!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무슨 사람 목소리 같았는데?
1: 사유! 저기!
5: 누가 램프를 던졌나요?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놀라서 깼잖아요.
2: 대장, 대장!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0: 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램프의 요정!
1: 나도! 그런데 왜 책에서 봤던 모습이랑 다르지?
5: 뭐 어쨌든 불러주셨으니 새가...

0: 소원을 들어드리죠. 자, 말해보세요.
1: 정말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럼 우리 소원은
2: 잠깐! 우리의 소원은 안내원이 말한 오아시스로 데려다줘!
0: 네, 그럼 첫 번째 소원입니다.
2: 으아, 좋았어! 이제 사막의 눈물을 구하라!
0: 말씀하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 뭐야? 소원을 들어준다더니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0: 여기가 그 안내원이 말한 오아시스랍니다.
3: 뭐라고?
4: 아무래도 우리 속은 것 같아.
5: 그럼 여기엔 도적단의 동굴은 없는 거야?
6: 아, 얘들아, 그럼 바로 도적단의 동굴로 가자고 소원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
7: 어? 맞아,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0: 그럼 두 번째 소원은 정해진 것 같네요. 그럼 도적단의 동굴로 가시죠.

0: 소문으로만 듣던 도적단의 동굴, 여기가 분명해. 어서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사막의 눈물을 차지해야 해. 와! 어? 아니, 누구지? 누가 온 거지?
1: 여기 말곤 도적단의 동굴이 있을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2: 어?
3: 여기 봐봐. 우리가 찾던 도적단의 동굴이 맞는 것 같은데?
4: 맞아, 맞다고. 여기가 확실해.
5: 치치, 도깨, 큰일이야. 어?
3: 핑핑. 언제 이렇게 쫓아온 거야?
5: 큰일이야. 공주님이 많이 위독한가 봐.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어.
3: 뭐라고? 어? 그럼 사막의 눈물을 빨리 구해야 하는데.
0: 정말입니까? 정말이냐고요? 공주님이 정말 많이 위독한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서 동굴에서 사막의 눈물을 찾아야 해!

0: 마지막의 눈물을 지키는 케르베로스가 정말로 존재했었다니!
1: 사막에 눈물이 있다면서요! 저건 괴물이잖아요!
0: 저 케르베로스 뒤에 분명히 사막의 눈물이 있을 겁니다!
2: 도적단의 통굴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3: 얘들아!
0: 드래코, 사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거냐? 아니, 너는 관광 안내원 압둘? 어이, 사기꾼,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그만 따라오란 말이야. 얘들아, 사막의 눈물을 찾았어. 좋았어.

0: 불덩이가 날아오겠어.
1: 아, 램프의 요정.
2: 또 절 찾으셨나요?
1: 램프의 요정, 우리 모두를 공주님이 계신 왕궁으로 데려가줘.
2: 모두요? 알겠어요. 마지막 소원입니다. 천님만 챙.

0: 에? 뭐야? 갑자기 여긴 어디지?
1: 왔어. 드디어 공주님이 계신 왕국으로 왔어.
2: 좋았어. 어서 공주님을 만나러 가자.
3: 여긴 또 어디냐?
2: 도망가!
1: 공주님이 위독합니다. 어쩌죠? 시간이 없어요.
4: 지금 당장 저 뒤에 있는 괴물을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2: 안 되겠어. 자, 받아요.
1: 치치, 뭐 하는 거야?
2: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앞둘림, 공주님을 부탁해요.
5: 치치,
2: 빨리요. 어서 공주님께 사막의 눈물을 전해줘요.
1: 네, 알겠어요.
6: 치치, 위험해.
1: 치코, 괜찮아?
4: 너희나 걱정해.
2: 자, 어서 내 손 잡아. 어서 가자.
1: 얘들아, 위험해.
3: 이제 어떡하지?
2: 저 괴물을 정면으로 상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7: 그렇다고 상대할 만한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걸. 내 칸마블로는 어림도 없을 거야.
3: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다면,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저쪽에 창문 보이지? 괴물을 저쪽으로 위인해서 창문 밖으로 밀어내는 게 어때?
7: 누군가 미끼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너무 위험해.
3: 내가 미끼가 될게. 내가 창문 앞으로 갈 수 있게. 지치, 넌 시선을 끌어줘.
2: 알았어. 그럼 간다. 하나, 둘, 셋! 야! 야! 차!
3: 그럼 나도 간다.
2: 자!
3: 좋아, 와라. 좀 더, 좀 더.
2: 도켓, 지금이야!
7: 자, 캣나발!

0: 별거 아니네. 정말 멋진 작전이었는걸?
1: 찌찌! 도끼! 대장!
2: 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대장,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 내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어.
4: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5: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공주님은 괜찮아지셨어요?
4: 예. 열이 많이 내려서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먼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6: 공주님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저도 이만.
3: 대장, 우리는 진 거야. 이긴 거야.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0: 괜찮아. 후회는 없어. 치치, 오늘이 골드레벨 마지막 경기네. 그동안 즐거웠다.
5: 나도 즐거웠어, 치코.
7: 또 보자고.
0: 자, 가자.
1: 오케이, 대장.
7: 치코, 또 만날 수 있을까?
5: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도 가볼까?
8: 다이아 레벨에 진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 치치핑핑팀이 남은 전설의 유물을 다 찾을 거라고.
9: 치치핑핑팀이 다이아 레벨에서는 전설의 유물을 다 찾을 수 있을까?
8: 언제 다 찾든 상관없어. 진짜 중요한 건 봉인을 푸는 방법이지.
10: 티아, 마로. 다이아 레벨이 더 재밌어질 것 같지 않아?
8: 치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자고.
3: 우리가 드디어 다이아 레벨에 진출했어.
8: 너희와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4: 우리가 다이아 레벨이라니 정말 꿈만 같다.
7: 이 도켓님과 함께라면 어떤 미션도 다 이길 수 있지.
11: 대금 대금.
5: 이제 마지막 레벨만 남았네. 이제부터 정말로 재미있는 모험이 시작인걸. 얘들아, 준비됐지? 자, 그럼 우승을 향하여.
1: 우승을 향하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0: 순하게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순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반을 받아줘.
1: 어서 골라, 루카스.
2: 알았어. 이거 할까? 오비라토르야.
1: 맞아. 근데 왜 이러고 있지?
3: 저건 사랑의 춤을 추는 모습이야.
0: 렉스.
1: 사랑의 춤이 뭐야?
3: 궁금하면 함께 가볼래?

0: 뜨듬치듬듬 예후 어? 오예 호 어때 멋지지? 비바부 너희도 춤춰봐 정말 신나 예
1: 바비
0: 우와 잘한다 부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신나게 오예
2: 얘들아 뭐하고 있어?
0: 비바부에게 로봇춤을 알려주고 있었어
3: 비
0: 너희도 알려줄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이렇게? 이렇게?
4: 어?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린 사랑의 춤을 보러 왔다고
0: 사랑의 춤이라고?
2: 응, 오비더프루가 사랑을 전할 때 추는 춤이 있다고 해서 함께 보려고 왔어
0: 오, 사랑의 춤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 나도 가서 배워볼래
2: 좋아, 다 같이 가자
1: 저기 오비라토르야
4: 뭐 하는 거지?
2: 어? 알을 품고 있는 중이야 암컷 오비라토르 대신 수컷 오비라토르가 알을 품으려나 봐
4: 오비라토르들은 번갈아 알을 품는구나 어? 저기 봐!
2: 깃털이 더 크고 화려한 게 수컷이야
1: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르네

0: 어? 카드에서 봤던 그 모습이야.
1: 맞아. 수컷 오베럭토르가 깃털을 펼치고 나 정말 멋지지 하고 암컷에게 뽐내는 거야.
0: 우와, 정말 화려하다.
2: 응, 춤이 멋져.

0: 너의 춤은 정말 멋져.
1: 짝을 찾지 못했나 봐.
2: 아무래도 춤을 못 춰서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1: 어떡해.
0: 걱정 마. 이 핑이 있잖아. 춤하면 역시 핑. 핑하면 역시 춤. 내가 멋진 춤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3: 그래. 핑이 가르쳐주면 되겠다. 정말 다행이야.
2: 얘들아, 우린 짝이 없는 암컷 오비럭토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때?
1: 어?
0: 사랑을 전할 땐 말이야,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춰야 해. 먼저 깃털을 멋지게 촤 펼치는 거야. 더 활짝. 좋아. 다음 고개를 숙이고 흔들흔들 몸 흔들기. 그리고 멋지게 흔들며 다가가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3: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여긴 없는 것 같아. 이거 꼭 공처럼 생겼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먹고 싶어?
2: 핑! 우리가 짝이 없는 암컷을 찾았어.
0: 저기 왔다. 연습한 대로 추는 거야. 알았지?

0: 어떡해. 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1: 너무 삐걱거리는데?
2: 맞아. 꼭 로봇 같아.
3: 로봇? 아, 그거야. 오비야, 삐걱거려도 괜찮아.

0: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렇지. 개성을 살려서 자신 있게 추는 거야.
1: 와! 됐다! 성공이야!
0: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요. 듬치듬치 나와 함께 춤춰요. 듬치듬치 내 사랑을 받아줘요. 듬치듬치

그 오빠, 내가 걱정하지 말랬잖아. 핑 하면 춤, 춤 하면 핑이라니까. 맞지?

0: 언니 춤 정말 멋졌어.
1: 맞아. 사랑의 춤을 춰요. 둠치 둠치.
0: 앤디는 정말 못 말려. 상어 유치원. 안녕 렉스.
2: 아, 너희 왔구나.
0: 우와, 이 커다란 이빨은 뭐야?
2: 글쎄, 어떤 동물의 이빨인지 너희가 한번 맞춰볼래?
0: 응.
2: 물고기 모양을 한 이 동물은 아주 뾰족한 이빨이 많이 있고 등엔 커다란 삼각형 지느러미가 하나 있는데 배와 가슴에도 지느러미가 더 있어.
1: 이게 뭐지? 모르겠어.
0: 아, 상어처럼 생겼는데?
1: 우르르 행성에 상어도 있어?
2: 우리 같이 확인하러 가볼까?
0: 응, 좋아! 가볼래요!
1: 야!

0: 안녕 얘들아. 안녕 렉스.
1: 안녕 기키.
2: 우와, 여기 정말 멋지다.
3: 그러게, 재미있게 생긴 나무들이 잔뜩 있어.
0: 아, 그건 맹그로브라고 해.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야. 맹그로브 숲엔 먹을 게 많아서 공룡이나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아.
3: 아, 그렇구나.
4: 비키, 그럼 여기 상어도 있어?
0: 상어?
4: 응, 이렇게 생긴 상어 말이야. 오늘 볼 동물에 대해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거든.
0: 아, 그랬구나. 그 동물을 만나려면 유치원에 가야겠는데?
1: 어? 유치원?
0: 응, 맹그로브 숲엔 아주 특별한 유치원이 있거든.
3: 정말?
5: 얘들아, 비바보 좀 불러주지 않을래? 비바보, 잠수함 모드로 변신하자.

0: 맹그로브 숲은 정말 신기해. 물 위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니.
1: 맞아, 정말 재밌어.
2: 응.
1: 오, 어?
3: 물고기다.
1: 예쁘다.
4: 어, 릭스, 저기 좀 봐.
5: 어디? 어? 빨리 가보자. 새끼 메갈로돈이야. 맹그로브 뿌리에 갇혔어.
4: 어,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5: 응. 얘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알았어.
5: 엑스, 슈퍼 갈고리.
0: 히히, 갈고리 발사.
5: 얘들아, 히히, 같이 당기는 거야.
1: 어, 알았어.
5: 하나, 둘, 셋, 당겨.
1: 이야!
5: 얘들아, 차례대로 나와.
4: 다들 조심하고.
3: 잘했어. 다들 괜찮을 거야.
1: 응, 그래. 너희들도 기분 좋구나.
3: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1: 우와! 어?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4: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거야.
0: 더 깊은 바다라고?
5: 응. 메갈로돈은 어릴 땐 맹그로브 숲 같은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내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깊은 바다로 서식지를 옮겨서 생활을 하거든.
1: 그렇구나.
5: 우리도 따라가 볼까?
1: 응.
5: 더 깊은 바다로 가려면 플레어가 필요하겠는걸?
1: 우와, 아래 좀 봐봐. 물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3: 그러게, 정말 멋지다.
5: 이제부터 점점 깊은 바다로 향하니까 조심해야 해. 여긴 다른 동물들도 많거든.
1: 응, 알았어.
4: 렉스, 저길 봐. 리비아탄이야.
1: 리비아탄?
0: 근데 왜 저러고 있지?
5: 자고 있는 것 같아. 깨우면 안 될 텐데. 얘들아, 리비아탄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자.

0: 계속 쫓아와!
1: 다들 조심해! 리베아탄이 음파를 쐈어!
0: 뭐? 음파?
1: 렉스, 슈퍼의 빨! 얘들아, 괜찮아?

0: 오른쪽으로.
1: 어릭스, 막다른 골목이야.

0: 엑스 슈퍼 타이거리.
1: 다행이다.
0: 괜찮아, 빈키.
2: 고마워, 렉스.
0: 안 돼! 위험해!
1: 리비아탄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0: 우리를 커다란 동물로 착각한 것 같아. 좋았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리비아탄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보자.
1: 응!

0: 저거 봐! 리비아탄이 도망친다! 넥스의 작전이 성공했어!
1: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고마워.
1: 안녕.
0: 잘 가.

0: 자, 여기 메갈로돈 카드야. 너희들 덕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 고마워.
1: 우와, 멋지다.
2: 근데 메갈로돈들이 심해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3: 아, 걱정 마, 조이야. 오늘 우리를 멋지게 도와준 메갈로돈이니까 심해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1: 맞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 리디한테도 이겼잖아.
2: 맞아.
4: 그아, 나는 서서 잡는 무서운 리비아탄이다. 내 공격을 받아라.
1: 왠지 뭐하는 거야.
4: 서라.
1: 하지마.
2: 앤디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그러게.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얼리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대령 가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하, 마이크 테스트.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아니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 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피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땅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냐?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머리핀이 들어가서.
1: 에이, 그럼 옷장을 치우면 되지.
2: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네.
3: 야! 그렇게 힘만 쓰면 어떡해!
1: 아, 미안. 옷장 위를 못 봤어.
2: 온달아, 옷장을 옮길 땐 위에 있는 것들을 치웠어야지.
1: 아, 네, 죄송해요.
2: 무조건 힘부터 쓰려 하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는 게 좋아. 어디 보자. 아,
4: 자, 자,
0: 잘했어.
1: 와,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2: 바로. 마찰력을 줄여봤지.
1: 어? 마찰력이요?
2: 온달아, 오늘은 도구를 잘 활용한 그분을 만나볼까?
0: 그분이요?
2: 머리에 지식을!

야!

여기가 좀 부실했었군.

0: 해보시오. 괜찮으시오?
1: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2: 죄송해요.
0: 안 다쳤으니 다행이요. 뭐, 내 장비들은 엉망이 됐지만.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괜찮소. 또 만들면 되지 뭐.
2: 어떡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0: 어허. 괜찮다니까. 어디 보자. 저걸 다시 만들려면 목수 섭외의 반나절, 목재 수령의 이틀이 아니라 사흘. 거기에 작업 시간까지 더하면 고작 일주일밖에 안 걸리겠네 뭐.
3: 그럼 괜찮은 거예요?
0: 그럼. 전하께서 수원 화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라고 주신 기한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일주일이나 더 걸리게 생겼으니 괜찮고 말고. 어명을 어겼으니 곤장을 맞겠군. 한 50대쯤 맞으려나?
1: 수원 화성을 짓는 데 필요한 장비라면 혹시?
0: 놀라지 마시오. 괜찮소, 괜찮아. 대신 내가 사약을 받으면 되겠구만.
3: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저 힘도 엄청 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0: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그래도 힘은 대단하구나.

0: 역시 와이사건 귀찮은 녀석들.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주마.
1: 좀 더 세게 묶으시오.
2: 네. 선생님, 근데 우리 위인은 언제 만나요?
3: 이미 만났다. 저분이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야.
2: 아하! 근데 뭐하는 분인데요?
3: 저분은...
1: 자네, 이쪽으로 좀 와주시게.
3: 아, 네.
1: 그 손잡이를 나와 함께 돌려주겠소. 이건 농노라 하며 돌을 높은 곳까지 쉽게 올려주는 장치란다.
2: 올라갔다.
1: 저 정도의 높이는 가뿐하군.
4: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거라.
2: 몸에 힘을 빼고.
1: 온다라, 저 돌을 들 수 있겠느냐?
5: 에이, 쉽죠.

0: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1: 그럼 나와 평강이 이 돌을 들 수 있을 것 같으냐?
0: 네? 에이, 말도 안 되죠.
1: 잘 지켜보거라. 나와 같이 손잡이를 돌리자꾸나.
2: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0: 멈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1: 이건 거중기라는 장치인데 50근의 힘으로도 100근의 무게를 들 수 있게 해준단다. 여러 개의 활차들로 인해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쉽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
0: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1: 화성을 빠르게 지어야 하거든. 그래서 생각 끝에 이 거중기를 만들었지.
0: 우와, 저 같으면 그냥 더 빨리 움직여서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1: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이걸 이용해볼까?
1: 오! 오, 위험하니 저리 비키시오.
0: 엑스런.
1: 당신 뭐야?
0: 엑스런 변신.

0: 그럼 시작해볼까?
1: 우와, 진짜 저 무거운 돌을 높이 옮기고 있네요.
2: 바로 농로를 이용한 덕분이란다. 자, 그럼 여긴 된 것 같고 슬슬 다른 쪽으로도 가볼까?
3: 위험해!
1: 뭐야?
0: 운 좋은 녀석 같으니
1: 또 엑스맨 너야?
0: 잘도 피했겠다. 제가 네가 더 엇막을걸.

0: 왜 안 맞는 거야?
1: 위험했다.
0: 제발 좀 맞아라.

0: 괜찮아? 위험하니 저쪽으로 피해.
1: 온달이 넌?
0: 저걸 멈춰야겠어.
2: 이 녀석. 야, 멈추기는 뭘 멈춰.
3: 너도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해보거라. 그럼 훨씬 편해질 거다.
0: 그래, 몸을 쓰기 전에 생각부터 하자. 생각!

0: 그래! 저거야!
1: 또 피었어? 제발 좀 맞아라! 뭐야? 그 돌을 왜 쫓아가?
2: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크게 움직임이 바뀐단다.
0: 여기서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서 방향을 정면!

휴, 살았다.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응?

0: 황소가 화가 많이 났네요.
1: 잘 가라, 엑스맨.
0: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또 엉망이 됐네요.
2: 괜찮소. 한 10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복구할 수 있겠지.
3: 네?
2: 농담이요. 농노와 유형거, 거중기를 이용하면 금방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 화성의 완공을 10년 예상하지만 네, 반드시 3년 안에 끝낼 것이오.
0: 그보다 더 빨리 완공하실 겁니다.
2: 고맙소. 힘만 굉장한 줄 알았더니 머리도 잘 쓰는구나.
0: 그러게요. 온다라, 정말 잘했어.
4: 어? 오늘 약간 멋있었어. 아까 구해줘서 고마워.
5: 고맙긴.

0: 쟨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네.
1: 당연하지. 이렇게 한 10년 생각하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겠어?
0: 어?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2: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 방식뿐만 아니라 말투까지 배워왔구나.
1: 제가 그랬나요? 오늘의 위인 정약용. 우와, 정약용이다.
0: 너 정약용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우리가 실험도 도와드렸잖아. 와, 그때 탔던 그네 참 재밌었는데.
0: 으이그, 네가 탄 건 그네가 아니라 농로였어.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타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0: 선생님, 질문이요. 정약용이 직접 후원회성을 만든 건가요?
2: 정약용은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그 당시에 왕명을 받아 화성의 설계만을 담당했었습니다.
1: 저도 질문 있어요. 정약용은 어떻게 거중기를 발명한 거예요?
2: 아하, 그건 말이죠.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개발했습니다. 거중기는 술에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돌을 쉽게 운반할 수 있었어요.
1: 아, 맞다! 현강아! 엑스맨이 변신시켰던 그 기계 이름이 뭐였지?
2: 아, 농로 말이군요. 농로는 무거운 돌을 높이 들어 올려 화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 둘 다 도르래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의 발명 때문에 사만냥의 비용을 아꼈고 10년을 예상했던 화성 공사 기간은 2년 9개월로 줄어들어 1796년에 완공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화성 설계뿐만 아니라 목민심서, 흐뭄신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1: 500권이요? 읽기도 힘든데 그걸 다 쓰셨다고요? 우와.
2: 이제 정약용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2: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1: 야호! 정약용 카드 수집 성공!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3: 타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저 나가!
4: 저 녀석이 시가탑을 만든 거였어.
1: 궁금하네.
5: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온다라, 안 나오고 뭐해?
1: 침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Now it's your turn. Draw them yourself.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림책 뽕뽕뽕.
1: 종이에 싼 당나귀. 한림 출판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홀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어. 이 아이는 좀 어수룩하긴 해도 어머니 말을 참 잘 들었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만큼 잘 들었어.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 하루 종일 험한 일, 굳은 일 안 가리고 힘들여 일을 해주고 나서 돈 서푼을 받았지. 아이는 돈 서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행여 잃어버릴 새라 돈을 손에 꼭 쥐고 갔지. 가다가 길가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아, 그만 돈을 우물가에 두고 그냥 가버렸네.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갔단 말이야. 집에 가니 어머니가 야단을 쳐.
2: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온 게 잘못이지. 포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냐.
3: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겠습니다.
1: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 그 다음 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네.
3: 이 강아지를 어떻게 가지고 간담? 오라,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셨지?
1: 아이는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어. 안 들어가려고 깨갱깨갱 발버둥을 치는 걸 달래고 달래서 겨우 호주머니에 넣었지. 그런데 가다가 강아지가 답답하니까 그만 호주머니 실밥을 뜯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네. 튀어나가서 아주 멀리멀리 달아나 버렸지. 아이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갔어.
2: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1: 집에 가니 어머니가 또 야단을 쳐.
2: 그럴 땐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와야지.
3: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오겠습니다.
1: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 그 다음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뭘 주는 거 하니? 생선 한 마리를 주네.
3: 이 생선을 어떻게 가지고 간담? 오라, 어머니가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끌고 오라셨지?
1: 아이는 생선을 새끼줄로 묶어서 끌고 갔어. 집에 가서 보니 생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거든.
2: 넌 어쩌자고 생선을 그 꼴로 만들어 왔니? 그런 건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 메고 와야지.
3: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꼭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 메고 오겠습니다.
1: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 그 다음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집에서 품삯을 주는데 아, 이번에는 뭘 주는 거 하니? 당나귀 한 마리를 주네. 커다란 당나귀를 턱 받고 보니 눈앞이 깜깜해.
3: 이걸 대체 어떻게 가지고 간담? 오라, 어머니가 종이에 싸서 새끼줄로 몸통을 묶은 다음 어깨에 척 메고 오라셨지.
1: 아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이를 주워다가 당나귀를 쌌어. 눈만 빼놓고 죄 쌌지. 종이로 당나귀 몸뚱이를 다 싸발라서 몸통 가운데를 새끼줄로 뚝딱 묶었어. 그걸 어깨에 척 메고 갈 작정이야. 그런데 당나귀를 맨다는 게 어디 쉬운가? 제 몸집보다 큰 놈을 메려니 뭐 난리도 아니지.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서 버둥거리는 꼴이지만은 어쨌든 그 꼴을 해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때 마침 원님 행사가 그 길을 지나게 됐어. 원님 딸이 병에 걸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0: 못하고 말도 못하기에 바깥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가마에 태워나왔지. 사실은 원님 딸이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 병이 난 건데 그걸 아무도 몰라. 원님 딸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가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메고 가는 걸 보게 됐거든. 그걸 보니 얼마나 우스워. 멀쩡한 당나귀를 눈만 빼고 온통 종이로 싸바른 데다가 그걸 어깨에 매겠다고 당나귀 배 밑에서 버둥거리는 걸 보니 웃음이 안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지. 그 바람에 목에 걸린 가시가 툭 튀어나왔어. 원님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으니까 원님이 기뻐하며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지.
1: 너는 무슨 까닭으로 당나귀를 종이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가느냐?
2: 예, 어머니 말씀대로 하느라고 그럽니다.
0: 앞뒤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대강 사정을 알겠거든. 원님은 아이에게 큰 상을 내렸어. 아이는 상을 받아 당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지.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더란다.
3: 도깨비 대장이 된 혼장님. 한림출판사. 옛날 옛날에 제주도 한동리에 구시성을 가진 혼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혼장님은 한학뿐만 아니라 도술에도 능통했어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타고 변신도 할 수 있어요.
4: 하늘천 따지 검을 현두를 황.
3: 하루는 이웃마을 덕천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툭, 투두툭.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5: 아이코, 웬 비람?
3: 혼장님은 길섭에 선 나무 밑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기 도깨비 뿌야를 만났어요. 뿌야를 만난 훈장님도 훈장님을 만난 뿌야도 너무 놀라 그만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어요.
5: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했지.
3: 훈장님은 생각했어요. 뿌야는 훈장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5: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도깨비놈! 어디 어른을 빤히 보는 게냐?
3: 훈장님은 들고 있던 곰방대로 뿌야의 머리를 딱 때렸어요. 머리에 빨간 혹이 울룩불룩 솟은 뿌야는 팔딱팔딱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6: 아프다.
3: 뿌야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이산저산에 있던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6: 아빠! 아빠!
3: 뿌야의 모습을 본 아빠 도깨비는 코에서 하얀 연기를 훅훅 뿜어내며 분을 참지 못했어요. 도깨비들을 피해 부랴부랴 한동리로 돌아온 훈장님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느라 아기 도깨비 뿌야와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덕천리로 가는 날이었어요. 어둑어둑한 숲길로 막 들어서던 훈장님은 그제야 뿌야와의 일이 생각났어요.
5: 하늘천 따지 검을 현노를 황.
3: 훈장님은 큰 소리로 천자문을 읊으며 어두운 숲길을 총총히 걸었어요. 도깨비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숲에서 훈장님을 기다렸어요.
5: 오늘에야 오는구나, 이놈.
3: 아빠 도깨비는 침을 꼴깍 삼키며 훈장님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노수를 잘 부리는 훈장님은 도깨비들이 나무 뒤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5: 저기 도깨비가 숨어있구나. 어찌한다. 옳지.
3: 길 섭에선 커다란 고목나무 구멍 속으로 훈장님은 펄쩍 뛰어들었어요.
5: 사라졌다! 사라졌다!
3: 도깨비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도깨비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나무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훈장님은 슬금슬금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5: 에라 이 바보 도깨비놈!
3: 마침 가까이 다가온 아빠 도깨비의 머리를 곰방대로 힘껏 때렸어요. 아빠 도깨비에게 들킨 훈장님은 재빨리 주문을 외웠어요.
5: 바까라 바까라 기나죠.
3: 그러자 한 마리 새가 포드득 날아가고 훈장님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5: 또 사라졌다! 사라졌다!
3: 잔뜩 겁먹은 도깨비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눈을 대룩대룩 굴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도깨비들 앞으로 훈장님이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5: 도대체 넌 누구냐? 귀신이냐?
3: 아빠 도깨비가 고개를 크게 흔들며 물었어요.
7: 나는 한동리에 사는 구시성을 가진 훈장이다.
5: 훈장? 도술을 누가 잘 부리는?

0: 지내게 하자.
1: 잔뜩 겁먹은 아빠 도깨비가 말했어요.
2: 좋다. 내기에서 지면 졸병이 되는 거다.
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아빠 도깨비가 이겼어요.
0: 니모주보 호 뚜딱!
1: 주문을 외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훈장님 볼에 둥그스름하고 길쭉한 혹이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0: 혹이다! 대롱대롱 혹이다!
1: 도깨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0: 에잇! 받아라!
1: 훈장님은 볼에 붙은 혹을 뚝 떼어내더니 아빠 도깨비를 향해 힘껏 던졌어요. 질척하고 누런 똥물이 아빠 도깨비 얼굴로 주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0: 아이쿠! 퇴퇴!
1: 구리구리한 똥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빠 도깨비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0: 훈장 이놈! 지새끼가 되어라! 뚜딱!
1: 도깨비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며 훈장님에게 달려들었어요.
2: 아까라 바까라 다 아까라 바까라!
1: 훈장님도 재빨리 주문을 외우며 아빠 도깨비의 방망이를 빼앗아 허공으로 휙 던졌어요. 그러자 도깨비 방망이는 공중에서 뱅그르르 세 바퀴 돌더니 커다란 수탈그로 변했어요.
3: 우리가 졌어! 졸병이네 졸병!
1: 수탈개 울음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은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훈장님이 먼 길을 갈 때면 업고 다녔고 어두운 길은 대낮처럼 밝혀주었어요. 게다가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어요.
3: 훈장님은 도깨비 대장! 도깨비 대장은 훈장님!
1: 훈장님이 도깨비 대장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달째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이 훈장님을 찾아왔어요.
4: 훈장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벌써 몇 달째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1: 흐느끼는 어부들을 보자 훈장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2: 오늘 밤 바다로 가서 고기몰이를 해라.
1: 훈장님은 도깨비들에게 명령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어부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푸른 불꽃이 휙휙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5: 여보게! 저기 좀 보게! 도깨비 불이 쎄! 도깨비 불!
1: 팔딱팔딱 빛을 반짝이며 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6: 어기여 차! 차차차! 어야디야! 차차차!
1: 배 가득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기뻤어요.
4: 도깨비 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1: 마을 사람들은 훈장님을 도깨비 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도깨비들이 언제나 나타나 도와주었어요.
7: 바보 도깨비와 나무꾼 한림 출판사. 옛날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았다지. 홀어머니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다지. 나무꾼은 날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한 짐 해가지고 장에 내다 팔았다더군. 하루는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기우뚱기우뚱 산을 내려오는데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도깨비가 떡하니 앞을 막으며 묻겠지.
8: 지금 어딜 가시나?
9: 장에 나무 팔러 가지.
8: 거참 잘 됐네. 오는 길에 메밀묵 좀 사다 주시게.
9: 그러지 뭐.
7: 이래놓고 나무꾼은 메밀묵을 못 샀어. 어머니랑 먹을 좁쌀 한 대빡 사고 나니 나무 판 돈 단량이 똑 떨어지거든. 그런데 도깨비가 어떤 놈이야? 그냥 넘어갈 놈이 절대 아니지.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8: 메밀묵 사오셨나?
7: 묻겠지. 나무꾼은 이러저러한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내일은 세상 없어도 사가지고 오마 약속했지. 다음 날도 나무꾼은 메밀묵을 못 샀어. 어머니랑 먹을 좁쌀 한 대빡 사고 나니 나무 판 돈 단량이 똑 떨어지거든. 그런데 도깨비가 어떤 놈이야? 이번에는 산 밑자락까지 내려와 기다리고 있다가
8: 오늘은 메밀묵 사오셨나?
7: 묻겠지.
9: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네.
7: 내일은 목숨이 두 쪽나도 사가지고 오마 약속했지. 그 다음 날은 메밀묵을 샀지. 어머니랑 먹을 좁쌀을 살까 하다가 두 눈 딱 감고 메밀묵을 샀지.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도깨비를 생각하니 가슴이 벌떡벌떡 했거든.

0: 그녀는 휘잉하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네.
1: 밖에 누가 오셨니?
0: 어머니가 묻자 나무꾼이 말했지.
2: 아니에요, 어머니. 주무세요.
0: 휘영청 보름달이 밝은 밤. 밖에서 또
3: 주인 계시나?
0: 묻겠지.
2: 오늘은 누가 오셨나?
0: 나가봤더니 어제 왔던 도깨비가 또 찾아왔네.
3: 여기 단양 가져왔어.
0: 그러고는 말할 틈도 안 주고 휙 사라져버려. 꼭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지. 다음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기에
2: 어제 단양 갚았잖소.
0: 따졌더니 도깨비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3: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허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어제 꾼 단양 이제 겨우 가져왔는데.
0: 그러고는 부득부득 단양을 내놓고 가니 이를 어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일이었지.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고 가을 겨울도 가고 새 봄이 돌아왔어. 그 사이 나무꾼은 부자가 되었지. 집 사고 논밭 사고 큰 부자가 되었지. 어머니가 덩달아 좋아서
1: 이제 너도 장가 들어야지
0: 하니까 나무꾼이 손을 휘휘 내젓네.
4: 밤마다 도깨비가 찾아와 난리인데 어떻게 장가를 들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0: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지.
1: 도깨비 쫓는 방법이 있단다.
0: 도깨비가 찾아오자 나무꾼이 대뜸 물었지.
2: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0: 도깨비가 실실 웃으며 대답했지.
3: 도깨비는 무서운 게 없지.
4: 에이, 거짓말.
3: 예끼, 거짓말이라니.
4: 그럼 흰 강아지 피도 안 무서워?
0: 그러자 강아지처럼 발발 떨겠지.
2: 흰 말 피도 안 무서워?
0: 도깨비는 그만 혼비백산 달아나버렸어. 나무꾼은 흰 말 피 한 바가지를 사다가 집안 곳곳에 뿌려놓았지. 도깨비 놀라는 꼴 좀 보려고 대문 위에는 말 대가리도 척 걸어놓았지. 그럼 그렇지. 깊은 밤에 도깨비가 놀러왔다가
3: 에구 무서워! 도깨비 살려라!
0: 꽁지 빠져라 달아나버렸어. 도깨비는 화가 나서 속이 비뚤어졌지. 아주 단단히 비뚤어졌지. 단박에 나무꾼의 밭으로 갔지. 내 귀퉁이에 뚝딱뚝딱 말뚝을 박고 가죽끈으로 꽁꽁 묶은 뒤
3: 밭 떼어 간다!
0: 낑낑거렸지. 세상에 그게 될 법이나 해? 도깨비 재주로도 밭을 떼어갈 수는 없었지. 그렇다고 고분고분 물러갈 도깨비가 아니지. 친구 도깨비들을 데려와서는 천지게 만지게 자갈을 실어다가 밭에 뿌려놓았지. 그래놨으니 어떻게 농사를 짓느냔 말이야. 농사 다 망한 거지 뭐. 그게 도깨비 짓이란 걸 알고 나무꾼은 꾀를 내었어.
4: 예끼, 이 바보 도깨비야. 남의 농사를 망치려면 개똥이나 잔뜩 뿌려놓을 것이지 농사 잘 되게 자갈을 뿌려놨어?
0: 이 말을 듣고 도깨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윗동네 아랫동네 개똥이란 개똥은 몽땅 주워가지고 와서 뿌려놓았지. 그것도 모자라 쇠똥, 말똥, 닭똥, 사람똥 죄다 갖다 뿌려놓았지. 다음날 아침 나무꾼이 밭에 가보니 자글자글하던 자갈은 온데간데 없고 개똥, 쇠똥, 말똥, 닭똥, 사람똥만 그득하겠지. 그러니 농사가 좀 잘 되겠냔 말이야.
4: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0: 그 뒤 도깨비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 그러자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겠지. 나무꾼은 도깨비 잘 다니는 길목에 이따금 메밀묵을 갖다 놓았어. 세월이 흘러 나무꾼도 장가를 들었다지. 홀어머니 모시고 각시랑 행복하게 살았다지. 지난 밤까지 행복하게 살았다지.
5: 저승에 있는 곡간 한림출판사. 옛날 어느 곳에 박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어. 그런데 이 두 사람 성질이 딴판이야. 박서방은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기 그지없어서 평생 제것 하나라도 남을 줘본 적이 없어. 이웃에서 누가 연장이라도 빌리러 오면
6: 아, 사셨어
5: 이러고 안 빌려주고, 스님이 동냥을 와도
6: 아, 딴 데 가봐
5: 이러고 안 줘.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박서방네 집 근처에 얼씬을 안

0: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까 아예 발길을 뚝 끄는 거지. 이서방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모든 남을 곧잘 줘. 누가 양식이라도 끌어오면 저 먹을 것이 있건 없건 쌀떡바닥을 박박 긁어서라도 주고보는 거야. 스님이 동량을 오면 곡식을 있는 대로 퍼내주고도 더운 밥 한 끼씩 꼭 대접을 해서 보내거든.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서방네 집에는 언제나 사람이 버글버글해. 거지든 과객이든 가기만 하면 대접을 잘해주니까 사람들 발길이 끊일 날이 없지.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박서방이 갑자기 죽었어. 저녁 잘 먹고 자다가 그냥 죽은 거야. 자다가 보니 저승사자 둘이 와서 다짜고짜 가자고 그러네. 박서방은 할 일 없이 저승사자를 따라갔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한참 동안 가니까 저승이야.
1: 자, 여기가 염라대왕님 대궐이다. 어서 들어가자.
0: 박서방은 저승사자를 따라 으리으리하게 큰 집으로 들어갔어. 염라대왕이 박서방을 보더니 물어.
2: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느냐?
3: 자다가 저승사자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0: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려.
2: 너희는 일을 어찌 이따위로 하느냐? 이 사람은 30년 뒤에나 올 사람인데 어쩌자고 잡아왔느냐? 어서 돌려보내도록 해라.
0: 박서방은 저승사자를 따라 대궐을 나왔어.
1: 우리가 실수로 자네를 데려와서 미안하이. 그런데 이승으로 나가려면 노자가 있어야 한다네.
3: 노자고 뭐시고 이승에서 올 때 한 푼도 안 가져왔으니 어떡합니까?
1: 그것은 걱정 말게. 저승에도 자네 곳간이 있으니 거기에 있는 돈을 좀 쓰면 될 것이야.
3: 저승에도 제 곳간이 있다고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1: 우리를 따라오게.
0: 저승사자를 따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곳간이 즐비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가지각색이야. 그런데 자기 곳간에 가보니 이건 뭐 손바닥만한 것이 그중 제일 작아. 들여다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어. 있는 거라고는 달랑 집 한 단뿐이야.
3: 제 곳간은 왜 이 모양이랍니까?
1: 채, 자네는 이승에서 어지간히 인색했던 모양이로군. 저승 곳간에는 이승에서 남을 준 것이 그대로 쌓인다네. 자네는 평생 집 한 단밖에 남을 준 것이 없나 보군.
3: 이럴 줄 알았으면 적선 좀 하고 살걸.
0: 뒤늦게 뉘우쳤지만 소용이 있나. 노자를 구해야 이승으로 돌아갈 터인데 저승 곳간에는 찬바람만 휑휑 도니 어떻게 해?
3: 노자가 한 푼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1: 할 수 없지. 남의 곳간에 있는 돈을 좀 빌려 쓰는 수밖에. 마침 자네 이웃에 사는 이서방네 곳간에는 돈이 많으니 그걸 좀 빌려 쓰게나.
0: 저승사자를 따라 이서방네 곳간에 가보니 참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많아. 곳간도 으리으리하게 큰데 그 안에 돈이고 양식이고 옷이고 자잘한 물건이고 잔뜩 쌓였어. 박서방은 이승에서 부자로 살아도 저승 곳간은 텅텅 비었고 이서방은 이승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저승 곳간은 꽉 찬 거지. 박서방은 이서방네 곳간에서 돈 300냥을 빌려가지고 나왔어. 빌린 돈을 노자 삼아 무사히 이승으로 돌아왔지. 눈을 떠보니 자기가 방 안에 누워있어. 벌떡 일어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던 식구들이 깜짝 놀라지. 박서방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어. 그러고 나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돈 300냥을 들고 이서방을 찾아갔지.
3: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 돈 300냥을 받게나.
1: 이게 웬 돈인가?
3: 글쎄, 더 묻지 말고 받아두게. 빚을 갚는 것뿐이니까.
0: 안 받으려는 걸 부득부득 맡겨두고 돌아왔어. 그 뒤로는 박서방이 아주 딴 사람이 됐어. 어찌나 남을 잘 도와줬는지 이서방네처럼 대문간에 언제나 사람이 버글버글했지. 덕분에 저승 곳간도 어지간히 커졌어. 이서방도 박서방한테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저승 곳간을 더 키웠지. 그렇게 해서 둘 다 잘 살다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도 잘 산대.

0: 출격 준비 완료. 녀석에겐 세상에 못 오를 사람은 없다.
1: 거리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2: 그냥 막 올라가.
3: 와. 이런 적은 처음.

0: 시도 때도 없이 집사를 계단 삼아 올라갔다.
1: 야호! 성공이다.
0: 에스컬레이터 타듯 내려오는 것도 다반사.
2: 지금이요. 위험해요.
0: 하지만 집사들은 늘 녀석 걱정해. 난처한 상황엔 직접 모시러 가는 서비스까지.
3: 정말 너무 부드러운 솜털 같은 애가 내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온 느낌 자체가 아 너무 부드럽다 막.
0: 바로님만 좋다면 이 한몸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등반냥 아로와 애틋한 집사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광진구.
4: 안녕하세요.
0: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뒷모습부터 깨발랄한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4: 저희 집에 에너자이저 아로입니다.
0: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조망만한 얼굴에 자기주장 뿜뿜하는 눈코입까지. 아로야 만나서 반가워.
5: 앉아. 아니 앉아. 바이바이. 옳지. 감사합니다.
4: 손을 카메라로.
0: 녀석 똘망똘망하게 생겼다 했더니 꽤 똘똘하기까지 하네요.
4: 천재 아닌가.
0: 그런데 슬그머니 제작진 곁으로 향하는 아로.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하는데요. 녀석 낯도 안 가리는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 갑자기 제작진 어깨에 올라탄 아로. 옳시고 자세도 고쳐왔네요. 갑작스런 녀석의 등반에 담당 PD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6: 안녕. 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나 너무 반갑잖아.
0: 집사님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4: 제 친구들 데려오거나 이랬을 때도 이렇게 그냥 약간 건너다니고 자기가 생각한 고양이가 아니라고.
7: 자기가 생각한 고양이.
0: 그새를 못 참고 이번엔 딸 집사 등에 올라탄 아로.
4: 그래서 어머 아 이렇게 올라가고 가기도 해요. 좀 거리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막 올라가요. 그냥.
0: 집사가 어디선가 무슨 일을 하든 아로는 무조건 오르고 본다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엄마 집사가 있는 베란다로 전진. 다리를 잡고 마치 나무 오르는 원숭이 마냥 등반을 성공합니다.
8: 이렇게 올라타요?
4: 네.
1: 안 돼.
4: 거기 올라가려고. 예쁘죠, 이거?
0: 게다가 거기서 또 한 단계 점프. 아예 세탁기 위를 점령해버린 아로.
4: 내려오기 싫어? 아로?
0: 요즘 더 높은 데 올라가는데 재미를 붙였다고. 아로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 집사가 퇴근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전부 녀석 장난감? 와, 아로는 좋겠다. 원, 투, 쯔쯔! 신이 났습니다.
9: 오, 완전 오래 서 있어. 아로가 이렇게 털 달린 거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깃털 많이 팔길래 한번 깃털 여러 개 사와봤어요. 낚싯대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끌면은 깃털은 100% 끌려와요.
1: 아로 준비하고 쏘세요.
0: 아빠 집사 장난감 사줄만 나겠어요. 덕분에 온 가족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요. 사실 이 댁엔 캣타워는 물론 캣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아로를 위해 일부러 더 놀아주고 있답니다.
10: 저희가 원래 진돗개를 키웠었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 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청 좋아했는데 아빠가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이제 못 키운다.
0: 태어난 지 2주도 안 돼 어미를 잃은 아로. 그 사정을 알게 된 딸 집사는 녀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데요.
4: 너무 삐쩍말하고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데려오고 싶어서 일단 엄마를 꼬셨어요.
3: 그 가방을 딱 열었는데

0: 진짜 너무 작은 거예요. 애가 진짜 요만한 애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서서히 변한 게 아니고 딱 보자마자 아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 입양 하루 만에 집사업계에 올라온 아로. 입양을 반대하던 아빠 집사는 녀석을 보자마자 아로의 1호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 집사가 아로에게 준비한 선물. 웬 기타예요?

0: 단어의 평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죠?
1: 아로가 있다는 게 즐거워서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2: 잠시 후 아빠 집사가 저녁 준비에 한창입니다. 어머, 화면 밖으로 냄새가 슬슬 나는 것 같아요. 그 냄새에 윤석도 맡은 모양. 그런데 역시나
3: 아니요, 조심하세요. 불이에요, 지금이요. 위험해요.
2: 그래, 위험하다. 얼른 내려가자.
3: 궁금해요? 아유, 조심해. 떨어져.
2: 하긴 등반도 식후경이죠. 맛있게 얻어먹곤 또다시 올라탑니다.
3: 아이고, 다리부터 올라와. 아이고. 줄 때까지 또 올라올 것 같은데.
4: 이래서 식사 준비할 때는 2인 1조 같아요.
1: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놀아주고 해야 되지. 오늘 목에 상처도 많이 났고 막 어쩔 때는 반팔 입고 있는데 뭐 팔부터 막 올라오고 말해서 상처도 나고 다리도 막 상처 나고 그랬었죠.
4: 그것도 그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칼 쓰거나 뭐 불 쓰는 것도.
1: 예, 불 그 위험해서 그래서 이제 조심하려고 또 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요.
2: 보기만 해도 쓰라린데 아로야 아빠 집사 아프대. 아이고 밥 한번 먹기가 이리도 힘드네요. 다행히 가족들 밥 먹을 땐 얌전한 녀석. 그런데 아빠 집사님 아로를 만지작 뭐 하시는 거예요?
1: 그렇게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르렁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2: 식사 중에 식탁 위에서 자는 양이라
5: 건들지 마.
2: 양이 발바닥 만지며 밥 먹는 집사라
0: 다 내려놔. 우리 이런 식이 다 내려놔.
2: 이 상황에 익숙한 듯 아로는 쭈쭈비를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자부터 캐는 아빠 집사. 그마저도 회방을 놓는 녀석.
3: 좀만 더 캐고.
2: 아로야, 모래는 왜 파니?
1: 여기 있다.
2: 그런데 갑자기 볼일을 봅니다.
1: 진짜 맞죠? 배정도. 안 쓴 것 같은데, 가짠 것 같은데.
2: 신나게 모래를 덮는 걸 보면 진짜 볼일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공휴일, 아빠 집사 어항 청소에 나섰는데요. 웬일로 아로가 잠잠하다 했죠?
1: 아! 야, 어디가? 아유, 그만 좀 기다려.
2: 야무지게 아빠 집사를 등반하는 아로. 올라간 김에 어항 속 물고기까지 이리로. 구경하네요.
0: 이리로.
1: 저로 빼. 아니, 그 네가 누르지 말고. 네가 청소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4: 도와주나 본데.
1: 잘했어? 내려갈 거야?
4: 응.
2: 내려가겠다니 일단 안전하게 내려주긴 하는데 여기저기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아로. 급기야? 아이쿠.
1: 야, 물 떨어지나. 저번에 한번 빠져갖고 물 담궈놨는데 위에 올라갔다가 빠져갖고.
4: 어디 어항에 빠져요?
1: 아니요, 제가 여기다 물을 받아놨는데 저한테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물에 퐁당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고.

0: 손 잡고 있어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1: 아빠 집사가 아로 바라기라면 아로는 그야말로 아빠 집사 껌딱지.
2: 아! 아빠.
1: 오늘도 냉장고 위를 등반한 녀석. 그건 바로 아빠 집사를 바라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2: 내려오고 싶어.
1: 졸지의 딸 집사는 승하차 에스컬레이터가 됐습니다.
2: 옳지. 근처에 있으면 아까 냥 해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불러가지고 머리 갖다 대라고. 어이없어. 어이없어. 지금 또 왜?
1: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온몸을 내어주다 보니 꼭 빼먹지 않는 게 있다는 집사들.
2: 짱 길어 여기.
1: 바로 발톱 깎기라는데요. 이럴 땐 정말 간식만 한 게 없죠.
2: 아로가 발톱을 안 깎으면 저희가 올라탈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3: 네, 피를 봅니다.
2: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깎는 것 같아요. 다 깎았다.
3: 오예.
1: 하지만 발톱을 아무리 자주 잘라줘도 이미 집사들의 몸은 상처투성이. 게다가 조심할 게 또 있답니다.
2: 언니 왜 깨물어? 오늘 왜 이렇게 깨물어? 안 돼. 안 돼.
1: 시도 때도 없이 깨무는 통에 깨끗하던 팔마저 온통 물린 상처로 가득.
2: 얘가 진짜 장난으로 무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화나서 무는 건지 눈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3: 눈에서 피가
2: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있고 뭐 그냥 자그만하게 많이 있어요.
1: 묘생 5개월 차 한참 궁금한 게 많을 나이인 건 맞지만 예, 그건 물어뜯으면 안 되는데?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아로.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기 직전인 아로를 위해 그가 떴습니다. 온 세상 고양이는 모두 내게 맡겨라. 미야옹철 등장.
4: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1: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4: 오늘 주인공 고양이가...
1: 아이고,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4: 올라왔어요. 우와. 아, 이런 적은 처음인데. 그 친구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6: 아로입니다.
3: 아로요.
4: 아로.
6: 네.
4: 와. 그냥 딱 봐도 오늘 문재인 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3: 아, 그렇죠.
4: 네. 내 어깨 위에 고양이 아로.
6: 네.
4: 오, 안녕. 오, 진짜. 사람 너무 좋아하네요.
6: 네, 맞아요.
4: 너무 깨발랄하고 등반냥이구나. 네. 내려오는 것도 한두 번 올라갔다 내려온 손실.
5: 예, 내려오겠다고 의사를 표현해요.
4: 그렇죠.
5: 예.
4: 올라가고 싶다 올라갔다가 나 내려가고 싶다. 예. 바로.
6: 네, 네.
1: 그런데 사람들이야 떠들든 말든 윤석은 볼일이 급한 모양.
4: 화장실 쓰나 봐요.
6: 네. 네.
4: 원래 이렇게 긴장하면 사람 와서 긴장하면 고양이를 절대 화장실 이렇게 못 쓰거든요.
5: 아 그래요?
6: 아, 진짜?
4: 근데 그냥 왜냐면 화장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볼일을 볼 때는 취약해지잖아요. 공격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와도 그냥 뭐 나는 쓰려면 사람이 나는 볼일 있겠어? 이건 그만큼 이제 사람이랑 관계가 좋다라는 의미여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묘해요.
1: 그런데 아로가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독특한 행동을 보여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4: 고양이들이 화장실 청소할 때
5: 네.
4: 거기서 볼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5: 아, 지금 청소하나?
4: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화장실이 깨끗해지는 그 순간을 점점 인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치워졌을 때 그 깨끗해진 순간에 가서 화장실을 쓰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화장실을 치워줄 때 보호자가 옆에 있는 그런 관심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괜히 안 마려운데 쥐어짜지 손을 조금 보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6: 보는 척을 해요. 안 하고
5: 싸지도 않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6: 맞아.
4: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뭐 그런 경우 둘 다 뭐 크게 아로한테 문제 되는 행동은 아니라서
5: 그런 재밌어.
4: 뭐 그거를 뭐 고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고양이들이 뭐 아저씨도

0: 추천 중에도 식지 않은 등반 본능을 제멋대로 뽐내는 아로.
1: 어. 또 어떻게 내려올 거야? 네. 어차피 울면서 또 내려달라고 하네.
2: 맞아요. 맞아요.
0: 아로의 속을 꿰뚫어보는 미야옹찰. 그런데 특이한 건 방금처럼 녀석은 초면에도 낯가림 1도 없이 등반을 해요.
1: 고양이는 안전머리라는 게 있어서 네. 보통 좀 친하다고 하더라도 한 1m, 1.5m 정도는 항상 거리를 두려고 하는 습성들이 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바로 옆에 그냥 간다는 거는 사람은 나를 안 물어.
3: 아, 신뢰가.
1: 어느 사람이든 사람은 좋은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는 되게 뭐 엄마냥이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다행인 거는 아로가 뭐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아 잘못돼서 뭐 이상한 아저씨 손잡고 갈 일은 없잖아. 보통은 영상에 고양이를 쫓아다니면서 찍어야 되는데 아로는 반대로 계속 얼굴이 그대로 카메라에 나온다는 거는 얘가 카메라를 쫓아다닌단 말이거든요. 일반적인 고양이들 습성하고는 다른 거죠. 오히려 자기가 와서 뭐 카메라
0: 카메라 좀.
1: 이거 자체가 되게 외향적인 성향이고 호기심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0: 그런데 요즘 들어 녀석이 자꾸 집사들을 깨물어요. 설마 무슨 불만이 있어 공격하는 건 아니겠죠?
1: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려고 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의사 표현이 아니고요. 놀이 공격성.
0: 아~
1: 방금. 이거 자체는 지금 정확하게 첫째 따님을 사냥감인지 해서 뭔가 놀이를 했다. 아~
0: 그리고 아로가 등반을 시작한 지도 이제 4개월. 처음엔 귀여워서 받아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진대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 아, 사람이 이미 이 안에서 다 움직이는 지형지물이 돼버렸네. 이렇게 또 근데 올라오면 딱 이렇게 받쳐야 되잖아.
2: 떨어질까
1: 환하게 올라와. 엘리베이터 중에서도 되게 맞춤형 엘리베이터니까.
4: 제가 잘못했습니다.
1: 아,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엘리베이터는 너무 종착점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2: 자동으로 다 해줘요.
1: 자동으로 해주고 올라가면은 또 재밌게 놀아주고.
3: 아로 같은 경우에는 관심 추구형 고양이로서 보호자랑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로 어깨 쪽을 선택한 부분도 있고요. 게다가 고양이들은 원래 수직 공간을 좋아하고 이 높은 공간에서는 자기 호기심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거양득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보호자 어깨를 자꾸 등반하고 있는 겁니다.
0: 집사들이 오히려 몸으로 놀아준 거네요.
4: 옳지.
1: 이 부분은 조금씩만 예절 교육을 해주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허용해주면 나중에는 이제 사고 뭉치 고양이가 될 수도 있죠.
3: 아, 에너지 넘치는데 사고. 네.
1: 왜냐면 사고도 에너지가 세져요.
4: 맞아, 맞아.
1: 손.
0: 아로의 넘치는 에너지를 예절 교육을 통해 적절하게 통제해줘야 한다는 것.
1: 오, 교육 잘 시키고 계시네.
4: 아, 그래요?
1: 근데 교육은 지금처럼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집중력이 좋아요. 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영재반 성향을 가진 친구라서 조금 더 좀 확실한 또는 또 완벽한 이런 교육을 추구를 해도 이 친구가 좀 잘 따라올 기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3: 영재였어.
4: 영재 자녀를 두면 이런 기분.
1: 보통 아로가 어깨에 자주 올라오는 타이밍이 언젠가요?
4: 부엌 아니면
3: 부엌에서 요리할 때 여기서 점프를 해서 올라가든지 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1: 아,
3: 거기서 요리할 때.
1: 아. 요리할 때.
3: 예.
1: 저기 싱크대.
3: 예.
1: 요리할 때. 요 타이밍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4: 네.
1: 근데 이쪽 시야에서 이쪽 공간을 좀 가까이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애매한 거죠.
4: 아, 그쵸.
1: 왜냐하면 여기서 막 소리도 나고 뭐 냄새도 나고 하는데 막상 볼 수가 없으니까.

0: 보이니까 등만 보이니까 그래서 뭐해? 뭐해 하다가 이제 탁 올라가서 어깨에 가면
1: 맞아.
0: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확실하게 조금 높이 올라가서 여기를 쭉 볼 수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확실히 좀 확보를 해주면 이제 그 부분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냉장고 위를 치워놨거든요.
2: 그 비 위에 올라가.
0: 근데 여기는 올라가기가 조금
2: 올라가기 힘들어요. 네.
1: 그래서 이제
0: 그러면 사람한테 그냥 바로 온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걸 쉽게
2: 만들어주면서
0: 과정을 좀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3: 냉장고 주변으로 받침대 설치 부탁드려요. 예절 교육 이제 아로의 기다리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0: 사람한테 기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요. 네.
2: 아무런 저도
0: 그렇게 나를 어떻게 믿고 지금 온 몸의 힘을 지금 앞다리에 지금 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절 교육을 하고 싶으시면 사실 이렇게 모든 힘을 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쓱 한번 밀고 반복해서 그냥 쓱 대신에 옳지. 자기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방금 옳지.
3: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건드리면
0: 자 밀고 옳지.
3: 바로의 사냥감 1호인 딸 집사가 대표로 직접 교육해봅니다.
0: 고양이들 교육할 때 지금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친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중간 교육할 때 그루밍을 얼마나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좀 생각할 게 복잡하고 고민이 많아지면 그루밍을 엄청 많이 해요.
4: 그럼 진짜 많이 해요.
0: 그래서 이런 교육할 때는 아이가 막무가내가 아니고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막 중간에 그루밍이요. 왜 방금 못 먹었지? 이걸 고민을 하거든요.
2: 그루밍 진짜 엄청 많다.
3: 그루밍 많이 하는 걸 보니 아로 지금 고민이 많구나. 그래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야.
0: 다음에 이 타이밍에 옳지.
4: 옳지.
0: 네. 이런 식으로만 해도 평소에 아이들이 그냥 생각 없이 돌진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요.
4: 옳지.
3: 오호 아로 집중력 칭찬해.
0: 이런 식으로만 교육 쭉 해주시면 일단은 아이가 뭐 갑자기 달려들어서 막 무는 걸 의사표현하거나 이런 게 좀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3: 녀석 가르쳐만 주면 다 하겠는걸요?
5: 아로가 이제 버릇없는 고양이가 아니라 정말 지킬 건 지키고 정말 예절 바르고 엘리트로서 정말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해 가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고양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집사님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아로 잘 부탁드립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0: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두 배가 늘지 않으면 나는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서는 뒤로 밀린 거가 되는 거예요.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시중에 돈을 계속 부어주는 3개 정도의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TV 프로그램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경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어른이 되면 제일 좋은 게 학교 안 가도 되는 거고 시험 안 봐도 되는 거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어른이 됐을 때 참 좋았는데 어른이 되니까 계속 공부할 게 많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나의 두 번째 교과서라는 이 프로그램은 어른이 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해야 할 게 많은 그런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많은 과목을 배웠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별 재미는 없었는데 어른이 되면 야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흥미가 있기도 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과목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경제, 금융 이제 이런 과목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주제 같거든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수학이라고 하면 그건 수를 다루는 학문이지 물리라고 하면 그거 사물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지 그런데 경제라고 하면 또는 금융이라고 하면 아 그게 경자가 무슨 경자더라 그 무슨 융자인지 무슨 경자인지 잘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되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경제에 대해서 또는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건 잘 안 배우고 굳이 몰라도 되는 걸 자꾸 어렵게 공부를 우리가 해왔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경제 금융 지식을 하나하나 좀 전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퀴즈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즉,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돈 되는 물건 말고 그냥 돈. 그러니까 그런 돈은 금융기관에 들어있겠죠. 이거를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하고 그 통계를 한국은행이 매번 내고 있는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4년 여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풀려 있는 그런 금융기관 유동성은 무려 5,500조쯤 됩니다. 10년 전에는 지금 5,500조의 대략 절반 정도인 2,700조 원쯤 있었고요. 그보다 10년 전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그 돈의 절반인 대략 한 1,250조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돈은 지금 5,500조인데 이게 10년 전에는 이거의 절반이었어요라는 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두 배 늘어났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 10년 동안에도 두 배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앞으로 10년에도 두 배가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흐름을 보면 두 배쯤 늘어날 것 같죠? 지금의 한 두 배인 5,500조의 두 배면 얼마예요? 1경원이 조금 넘는 그런 돈이 아마 풀려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돈의 양이 두 배가 된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죠? 10년 동안 내 재산이 두 배가 늘지 않으면 나는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서는 뒤로 밀린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이 늘어나는 돈의 양의 속도에 최대한 맞춰서 불려줘야 돼요. 이른바 이 재테크가 그래서 의무가 되는 겁니다. 투자를 잘해야만 살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투자를 잘해야 본전인 투자를 잘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굉장히 드문 세대에 우리는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나라의 돈이 이렇게 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데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늘어나는지가 설명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늘어나면 안 되나? 이렇게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이 이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 오늘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략 돈이 늘어나는, 즉 시중에 돈을 계속 부어주는 대략 한 3개 정도의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수도꼭지 중에 제일 붉은 수도꼭지는 바로 은행이라는 수도꼭지예요. 은행을 통해서 돈이 계속 늘어납니다.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을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이라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냥 일가족 하나 정도가 살아요. 할머니 한 분 계시고 할머니 아들 네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갖고 계신 금덩어리 하나를 자 이건 큰아들이 써라 하고 큰아들한테 주셨어요. 큰아들은 금덩어리가 생겼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일까? 와, 한 1억 원어치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시내에 나가서 팔아서 돈 1억 원을 만들어서 그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 마을에는 은행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식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 한 덩어리를 1억 원으로 바꿔서 그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이 은행에 있는 돈의 양은 총 얼마일까요? 즉, 이 마을에 풀려있는 금융기관 유동성은 얼마나 될까요? 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1억 원이에요, 1억 원. 왜? 큰아들이 처음으로 은행의 고객이 돼서 1억 원을 예금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마을에 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큰 아들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둘째 아들이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장님, 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둘째 아들입니다. 1억 원만 좀 대출을 해주세요. 제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길게요, 은행장님. 그랬더니 은행장님은 잠깐 고민을 해요. 보니까 집이 경매로 넘겨도 한 1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어떻게 빌려줬을까요? 둘째 아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둘째 아들 통장에 1억 원이라고 써서 줬습니다.
사실 그 둘째 아들은 그 1억 원을 왜 빌렸냐면 도시에 가서 1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하나 살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다음 달까지는 그 1억 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다가 넣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마을의 돈이, 금융기관 유동성이 돈이 얼마나 풀려 있을까요? 네, 2억 원입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이 마을에는 1억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장님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돈 1억 원도 그대로 있고 작은아들 예금에도 1억 원이 생겼어요. 에이, 그게 아니죠. 큰아들이 갖고 있던 돈 1억 원을 은행장님이 그걸 둘째 아들한테 대출해준 거잖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큰아들도 사실은 그 1억 원을 왜 갖고 있냐면 스포츠카 살려고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둘째 아들도 대출받은 1억 원으로 스포츠카 살 건데 그 주에 스포츠카 상인에게 큰아들도 자기 돈 1억 원을 송금하고 둘째 아들도 자기 돈 1억 원을 송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금할 수 있어요. 큰아들은 내 돈이니까 송금하고 작은아들은 대출받은 내 돈이니까 송금을 하겠죠. 그러면 스포츠카 상인의 계좌로는 2억 원이 들어가게 되고 다음 주에는 그 마을에 스포츠카 두 대가 배달을 온다고요. 그러니 실제로 그 마을에는 2억 원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셋째 아들이 또 은행장님을 찾아갑니다. 첫째 형, 둘째 형이 스포츠카를 한 대씩 산다고 하니까 부러워진 거예요. 나도 한 대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은행을 찾아왔어요. 은행장님 안녕하세요. 저 셋째 아들입니다. 아 그래 너도 알지. 저도 1억 원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그래 대출해주마 라고 해서 대출을 또 해줬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통장에 1억 원이라고 써줬겠죠. 자, 이 순간 이 마을에는 이제 돈이 얼마가 됐습니까? 네, 3억 원이 됐어요. 첫째 아들 1억 원, 둘째 아들 1억 원, 셋째 아들 1억 원. 이렇게 돈의 양은 늘어나는 겁니다. 누가 늘렸어요? 대출을 받으러 올 때마다 그 대출 통장에 돈을 찍어주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우리는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실제로 은행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은행에 지금 대출해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분이 대출을 받아가실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보고 자격이 된다 싶으면 이분 통장에 대출금을 꽂아주는 방식이에요. 만약 은행이 예금 받은 돈으로만 대출해줄 수 있어요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가끔씩 대출 받으러 갈 때마다 아유 손님 아 이게 돈이 딱 떨어졌네요.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은 대출해 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재료 소진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도 하지 않고 누가 그런 경험했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그러면 은행은 예금도 없이 대출해 준단 말이야? 그 말은 아니에요.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받은 돈은 현금으로 찾아서 자기 책상 안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모든 대출받은 분은 일단 자기 통장에 대출금을 꽂습니다. 이게 바로 예금이에요, 예금. 그러니까 1억 원을 대출받는 순간 내가 그 대출받은 돈 1억 원을 예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순간 예금도 같은 금액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야 예금이 모자라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 대출이라는 건 은행이 봐서 그냥 해줄만하면 해주는구나. 1번.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는 건 예금을 받은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거니까 대출을 해주는 순간 대출받은 돈만큼 나라에 풀린 돈, 마을에 풀리는 돈은 늘어나는 거구나.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늘립니다. 이렇게 은행이 그 대출을 할 때마다 돈의 양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금덩어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장에 숫자로 찍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체를 하면 다 그냥 숫자가 날아가고 월급이 들어와도 숫자가 들어오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은 다 숫자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해주는 게 가능하고 나중에 맞추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 원리가 매우 간단하지만
돈이 풀리는 수도꼭지 중에 제일 굵은 수도꼭지고 제일 많은 돈이 나오는 수도꼭지예요. 돈이 풀려 나오는 두 번째 조금 작은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은행이라는 수도꼭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정부는 세금이 항상 모자라요. 우리나라도 한 1년에 대략 한 400조 원 정도 열심히 예산을 쓴다고 하면 그중에 한 300조 원 정도는 세금으로 걷지만 100조 원 정도는 세금으로 못 걷고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정부는 이 100조 원을 빌려요. 어떻게 빌리냐면 국채 100조 원, 발행처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국채를 써서 발행해서 이거를 팝니다. 뭐 차용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예산을 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국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실 국채는 개인이 사지는 않고 개인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은행들이 사는데 은행들은 무슨 돈으로 사냐 하면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일부로 사요.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일부는 대출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채를 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은행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로 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는 돈이 늘어난 게 없죠. 그런데 은행은 돈이 좀 필요할 때마다 이 국채라는 증서를 가지고 한국은행에 가서 야, 내가 1조 원어치 지금 국채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1조 원쯤 급전을 쓰면 안 될까? 이런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1조 원이라고 하는 증서를 담보로 받고 은행한테 1조 원을 내줍니다. 이 1조 원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냥

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전화합니다. 어이 은행, 당신들 그 국채 갖고 있는 거 있지?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돈으로 줄게 하면 그 국채 갖고 가서 다시 그 돈 받아서 시중에 뿌리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좀 많은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또 전화합니다. 은행 잘 있지? 지난번에 그 맡겨놓은 그 국채 다시 내가 내줄 테니까 돈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은행은 아이 갑자기 전화라고 그래 하면서 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맡겼던 국채를 돌려받고 그 돈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수도꼭지는 돈이 풀려 나오기도 하고 또 시중에 있는 돈이 거꾸로 감겨 들어가기도 하는 이제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제 수도꼭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려 나오는 기능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수도꼭지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이 또 들어오는, 돈의 양이 늘어나는 세 번째 수도꼭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입니다. 우리는 외국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달러인데 우리나라 통화량을 늘립니다. 원화의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좀 단순하게 해야 되니까 요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임진왜란 직후에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를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찌어찌하다 길을 잃어서 우리나라에 표류를 해서 이제 몇 년간 머물다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상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그분 하멜이라는 분이 실제로 왔는데 그분은 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조선에 표류했으니까 이제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원화가 있어야 되는데 만 달러밖에 없으니까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고 싶겠죠? 그런데 하멜이 여러분 이 만 달러를 좀 조선 돈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일 울기 시작하겠죠. 막 시끄럽게. 그래서 정부가 그 하멜님이 갖고 계신 만 달러를 알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에는 없던 돈 만 달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멜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지는 않겠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동안 뭐 쓴 돈도 있지만 번 돈도 있고 하니까 이만큼이 이제 우리나라 돈이 남아있으면 이 우리나라 돈 다시 드릴 테니까 옛날에 내가 갖고 표류했던 만 달러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멜이 들고 있던 우리나라 돈은 다시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고 정부는 어차피 그 돈 쓸 일 없으니까 다시 금고에서 넣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던 그 돈이 하멜이 들고 있던 돈의 양만큼의 돈이 다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달러를 갖고 들어오면 그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순간 그 달러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돈이 우리나라에는 새로 풀리고요. 그 사람들이 저는 다시 고향으로 갈래요 하면서 우리나라 돈을 반납하고 외국 돈을 가져가는 순간 반납된 돈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하멜 표류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러 들어오기도 하고 외국인들한테 뭔가 반도체나 자동차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 들여오기도 하고 계속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 예를 들면 S전자가 반도체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왔다 하면 이 달러는 S전자는 자기들이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돈을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청업체 대금 지불도 해야 될 텐데 외국에서 벌어들어온 달러를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자꾸 바꿔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환시장의 달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환율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수출할 때는 불편해지거든요. 그걸 아는 정부가 S전자가 새로 벌어들어온 달러만큼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요.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를 한국은행이 그냥 사들입니다. 아, 사들이고 이제 그 달러가 나가려고 할 때, 또는 뭐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멈추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달러가 모자라면 다시 이제 그 외환시장에 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외국에서 들어온 돈의 양만큼 한국은행이 흡수하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 그것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는데, 구조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흡수하지 않으면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의 양만큼 우리나라에 풀려나오는 돈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돈이 늘어나는 이세 가지 수도꼭지를 말씀드리면서 작은 마을에 삼형제가 사는 마을, 또는 하멜 표류기 같은 예시도 들어드리고 했는데,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실제 현실은 훨씬 좀더 복잡하고 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거를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제가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통화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통화량이 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은행이 자꾸 대출을 해주니까. 2번, 정부가 세금 거둔 것보다 더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3번, 외국에서 자꾸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세 가지 이유인데, 이세 가지 현상이 앞으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를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통화량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통화량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이 10년이면 두 배가 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뭐 많이 안 늘어나니까 5천만 우리 국민이 필요한 돈이라는 건 비슷비슷하니 정해져 있는 양만 계속 돌리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어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돈의 양이 같이 늘어나줘야, 그래야 우리는 그 늘어난 돈으로 이 경제활동의 결과인 재화와 상품들을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시중에는 경제활동의 규모만큼 저절로 돈의 양이 늘어나도록 자연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늘어나야 돼, 늘어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싸울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걸좀 줄이거나 규제하거나 안 늘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금융위기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돈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그다음부터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멈춰져 버립니다. 이건 뭐 거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채용도 덜 하거나 안 하고 오히려 있던 사람도 내보내겠죠. 그러면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돈 벌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성장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 자체가 미션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소비자들, 경제 주체들 중에 누가 먼저 타격을 입을까요? 부자인 사람보다는 돈이 없는 사람이 먼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돈의 양이 점점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들이 전반적으로 넉넉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돈벌이를 하는

비즈니스가 쉬워지기도 해요. 예전에는 생선을 비싸게 팔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 거예요. 아, 집에 가서 내가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내장 바르고 가시 바르고 먹으면 되지 하고 안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시를 발라서 더 작은 토막을 내서 먹기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도 그게 팔립니다. 10만 원이 넘는 값비싼 빙수도 나오면 잘 팔려요. 야, 누가 그렇게 비싼 거 사먹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호텔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 가격에 빙수가 팔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예전보다 많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없어서 아끼던 시절에 비해서 다들 소비를 잘하고 그만큼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래서 더 많아졌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경쟁도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돈 벌기 쉬워졌다는 말에 체감이 잘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이 풀려 있는 양,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하는 성향, 이것만 봐서는 예전보다 돈 벌기가 쉬운 조건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불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게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자산이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면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돈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 돈의 양이 늘어나는 정도만큼 우리가 그 늘어난 돈으로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도 같이 늘어난다면 그러면 돈 가치만 계속 희석되고 돈 가치만 떨어지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쉽게 미국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미국도 똑같이 돈의 양,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좀더 좋은 상품, 좋은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죠. 뭐 좋은 재화가 뭐가 있을까요? 달러를 통해서 살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첨단 기업도 미국이 파는 재화일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주식을 살수 있으니까. 뭐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서비스 이런 제품도 있을 거고 이런 매력적인 메이드 인 USA 재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돈을 계속 찍어내고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그 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는 이렇게 미국처럼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완만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저는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을 조금 복잡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이게 수도꼭지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아유, 이거 잠기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10년에 한두배 정도의 통화량 증가는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냥 어떤 보통의 일반적인 아파트 혹은 보통의 어떤 주식, 뭐 금, 하여간 일반적인 우리가 재테크 대상으로 삼는 자산들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만약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런 자산은 대략 10년에 두배 정도, 돈의 늘어나는 속도와 동일하게 1년으로 치면 연7%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막연한 추측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을 거다. 또그 말은 또 재테크를 할때한 1년에 7% 정도의 수익률은 내가 가져가야 우리나라에 풀려나오는 돈의 양과 비교할 때내 재산의 순위가 유지될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이제 재테크의 목적, 목표를 정할 때 막연하게 그렇게 그림은 그려볼 수 있는 거겠죠. 오늘은, 우리의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서 일단 먼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돈의 양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해진 법칙이나 요령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고민해온 최선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라는 걸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훈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

0: 하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단기적으로 비싼 시점인 10년에 투자를 했다면 아파트의 수익률을 추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에 주식을 샀다면 10년에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낮게 싸게 샀던 것으로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주제인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걸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뭐 포트폴리오 이론의 베타값 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경제는 역시 어려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그러나 매우 어려운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서 가능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그럼 뭘 사야 오르는데 아파트는 어디를 사야 되는데 주식은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데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텐데 사실은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주가든 아파트 값이든 금값이든 이 자산의 가격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변할 거냐 그걸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어떤 연예인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맞추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서 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 해당 연예인 본인도 모르죠. 그래서 뭐에 투자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질문은 그 어디에서 언제 물어보더라도 매우 공허한 질문입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냐? 뭘 사야 돼?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긴 한데 그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투자를 하되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아? 혹은 무엇을 어떤 것을 살 때는 무엇을 고민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는 몇 가지 원칙과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우리가 다양한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 주식 투자 아니면 아파트 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주식 투자가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요? 아니면 아파트 투자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 어땠는지를 보면 아이고, 아파트가 좋은 거구나. 아, 알고 보니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우리가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986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와 아파트 평균 가격, 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어때요? 볼것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세상 일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야 지금부터 뭐 주식 투자 시작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본 그림이랑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가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래프는 1986년부터의 데이터고요.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린 그래프는 1990년부터 보여드린 겁니다. 그냥 1986년부터 보여드린 것이냐, 아니면 1990년부터 보여드린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아파트와 코스피 지수를 같이 투자를 했다면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는데 1986년에 주식과 아파트를 투자했다면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다고는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쌀 때는 주식은 매우 싸고 비쌀 때는 주식은 매우 비싸서 지금 이그 그래프에서는 주식이 단기적으로 비싼 시점인 1990년에 투자를 했다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아파트의 수익률을 추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저점이었던

1986년에 주식을 샀다면 1986년에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에 투자 성적은 그냥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낮게 싸게 샀던 것으로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1990년에 투자를 했다면 잠깐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명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파트라고 하는 자산은 언제 투자를 했는지와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완만한 수익률을 평평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서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운명이 모두 바뀔 만큼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은 중요한 것처럼 매우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크지. 아파트는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작지. 그런데 그렇게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건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예요. 금값이 왜 올라요? 사람들이 금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암호화폐의 가격은 왜 내립니까?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아파트 값은 왜 오릅니까? 사람들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매분 매분 매초 반영이 되죠. 언제든지 불안하면 팔수 있고 오를 것 같으면 살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걸 거의 그대로 주가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매일매일 그렇게 안 바뀌냐?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파트 갖고 있는 분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팔려면 매도 버튼 누른다고 딱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번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부화뇌동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싸게 살려고 해도 싸게 사기가 쉽지 않고 변동성이 작으니까 반대로 내가 바가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크게 바가지를 쓰기는 어려울 만큼 아주 비싸게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 싸게 살려면 매우 싸게 살 수도 있고 기회를 잘 보면 또 잘못하면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지금? 이건 사실은 덜 중요해요. 지금이 싼 시기인가 비싼 시기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언제 사야 되는지 고민은 별로 안 하고 뭘 사야 되지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부동산은 뭘 사야 되지라는 고민보다는 언제 사야 되지? 가을에 사야 되나? 내년 봄에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 사야 되나? 그 고민을 항상 하는 건 어찌 보면 서로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주식이 좋으냐 부동산이 좋으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양쪽도 두 자산의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주식도 괜찮고 부동산도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게 결론일 거예요. 그런데 주식에서는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첫째, 주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싸게 살수 있다니까요. 변동성이 크니까 바가지를 쓰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실패하기 쉬운 게쌀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면 공포스러워서 여기에서는 팔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는 사야 할 타이밍인데 못 참고 주식을 팔아버려요. 내가 이 아파트 갖고 있는지 20년 됐어. 내지는 10년 동안 이 아파트 갖고 있었어. 라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주식 지금 10년째 보유하고 있어. 라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나쁜 투자, 못할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투자는 아닌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참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일련의 경제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야, 주식을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은 언제 오르지? 경제가 좋을 때 오르지. 그렇지. 그럼 주식은 언제 내리지? 경제가 나쁠 때 내리지.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경제가 나쁠 때는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아주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그럼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알지? 그건 아주 좋은 경제 지표가 있어요. 실업률이라는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계속 오를 때는 경기가 나쁜 것이고, 실업률이 계속 내려갈 때는 경기가 좋은 것인데, 실업률은 고맙게도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꽤긴 기간 동안 꾸준히 올라가주고,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꽤긴 기간 동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그 당정맞은 지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만 주식을 팔고 있고, 실업률이 내려가는 경기가 좋은 구간에는 주식을 사고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해봤더니 실업률과 무관하게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나, 실업률이 올라갈 때는 팔았다가 실업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만 주식을 갖고 있는 영리하고 발 빠른 투자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그런 영리하고 발 빠른 투자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구간도 많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주식은 경기가 나쁘면 나쁠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경기가 나쁘구나, 우울하다,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에 주식을 팔고 팔고 하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팔 때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떨어져요. 팔 사람이 어느 정도 팔고 나면 경기는 더 나빠지지만, 그러나 주식은 반등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팔 사람이 다 팔면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영리하고 발 빠른 투자를 한답시고, 경기가 나쁠 때는 주식을 안 갖고 있고, 경기가 좋을 때만 주식을 갖고 있는 이 투자 전략을 써봐야,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다가 사람들이 팔 만큼 팔아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이 날카로운 반등을 놓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도 경제 지표는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 영리하고 발 빠른 투자자들은 주식을 아직 안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반등은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놓치는 반등이 많아서 결국은 투자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끝까지 계속 따라가서 보유할 수 있는 것, 그게 결국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견디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항상 저점 부근에서 팔아버리고 그 반등을 놓치고, 그리고 나서 또 회복하려고 어중간한 시점에 또 사고, 그런 반등을 조금 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변동성이 큰 투자는요, 사실은 변동성이 크다는 그 자체만으로 리스크도 커지고 수익률이 더 낮아집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냥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더 많이 잃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익률이 더 낮아져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올라갈 때도 높은 퍼센트로 오르고 내려갈 때도 높은 퍼센트로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1억 원을 투자했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4년 동안 투자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해마다 첫 해는 플러스 20%,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 세 번째는 플러스 20%, 네 번째는 마이너스 10%. 즉,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이랬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4년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오를 때 플러스 20, 내릴 때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괜찮은 수익률이죠? 4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1억 1,66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좀 벌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등락폭이 큰, 좀더 변동성이 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억 원을 투자해서 4년을 똑같이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첫 해는 플러스 50, 두 번째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는 플러스 5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4년을 돈을 굴리면, 그래도 벌때 플러스 50이었고 잃을 때 마이너스 40이었으니까 그래도 벌때 많이 벌었으니 벌기는 벌었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년을 굴리면 돈이 얼마나 되냐면, 놀랍게도 오히려 돈이 줄어들어서 8,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첫해 플러스 50, 두 번째 마이너스 40이든, 아니면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첫 해 마이너스 40, 그 이듬해 플러스 50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벌 때 수익률이 그래도 잃을 때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4년을 굴리면 그래도 원본인 1억 원보다는 돈이 불어났겠구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이거는 수익률을 퍼센트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잃을 때 많이 잃는 투자는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극복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투자는 매우 리스키한 투자야. 내지는 이 투자는 리스크가 좀 있네 라는 표현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위험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리스크와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 있는데 영어 단어로 dang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두 개를 좀 구별을 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게임을 하나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가 들어봤더니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억 원을 준다? 5억 원?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네가 거꾸로 나한테 10억 원을 내야 돼. 자, 이 게임 한번 해보겠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떠세요? 앞면이 나오면 5억 원을 버는데 뒷면이 나오면 10억 원을 잃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위험하죠. 왜냐하면 뒷면이 나오면 파산을 하게 되잖아요. 위험해요. 이런 건 danger, 위험입니다. 진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죠? 예를 들면 게임을 바꿔봐요. 이번에는 앞면이 나오면 10억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5억 원을 뺏기는 게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앞면이 나오면 10억 원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5억 원을 잃게 되는 이 게임은 아까와는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그럼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인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면 좋지만 뒷면이 나올 경우에 나는 파산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이 게임 못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자는 사람한테 이런 역제안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 5억, 10억 이렇게 하지 말고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걸로 100번을 던지는 걸로 해봅시다. 동전을. 결국 그래도 5억, 10억 게임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 동전 던지는 걸 여러 번 던지는 걸로 바꿔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그렇게 오케이 합시다라고 하면 똑같은 게임인 것 같지만 이제는 다른 게임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를 해볼 만한 리스크 정도인 그런 게임인 거죠. 앞면이 나오면 10억, 뒷면이 나오면 5억 손해를 보는 그 게임은 확률이 반반이라 기도해야 되지만 100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0만 원을 벌고 뒷면이 나올 때마다 500만 원을 잃는 게임으로 바꾸면 대략 앞면이 50번, 대략 뒷면이 5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동전을 100번 던집시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따요. 이렇게 똑같은 게임인데 횟수를 나눠서 여러 개로 바꾸면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제가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처럼 살짝 포장을 해서 전해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 이건 그 수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이른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면 야,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숫자가 몇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큰 수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주사위를 던지거나 혹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반, 뒷면이 반 혹은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는 6분의 1의 확률로 대체로 나온다라는 건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딸 때는 많이 따고 잃을 때는 많이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딸 때도 조금 따고 잃을 때도 조금 잃는, 조금 전에 동전을 한번 던져서 승부 보지 말고 100번으로 나눠서 승부를 보자 라고 하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 원리를 주식 투자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가능하면 쪼개서 나눠서 사라. 이걸 사실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아니, 어차피 내가 사면 이 가격에 사게 될 텐데 굳이 왜 여러 번에 이렇게 나눠서 사라고 하지? 사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게큰 수의 법칙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 어떤 주식을, 아, 이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이 주식만 사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오르더라도 오르는 과정에서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오를 때 같이 오르지 않고 박자가, 엇박자가 나는 다른 종목을 같이 사서 갖고 있으면 전체적인 내 계좌의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주식을 담되 여러 개를 담으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시도의 횟수를 좀 늘려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횟수를 늘리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확률적인 결과와 점점점 비슷해진다. 이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 확률의 법칙을 활용한 리스크 회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들은요, 어떤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낼지 안 낼지, 이분이 큰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킵니다. 우리의 투자로 치면 투자의 횟수를 늘리는 것과 동일한 얘기겠죠. 한 사람만 가입시키면 그 사람이 사고를 내거나 큰 병에 걸리지 말기를 그냥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만 명, 10만 명 가입시키면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많이 시도한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횟수를 늘리는 거 말고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더 쉬운 게 있는데,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오르기를 바라죠. 아니, 지금 산 주식이 지금부터 계속 오르기를 바라는데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통계를 보면 언제 주식을 사든 간에 주식을 산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올라있을 확률과 내려있을 확률은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뭐든 아주 장기 투자하면 우상향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장기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1년을 투자하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있을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1년 후에 뚜껑 열어보면 1년이면 64대 36 정도로, 이게 꽤 이제 슬슬 의미 있는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물론 그래도 1년 후에 열어도 내려있을 확률이 36%나 되죠. 그런데 이걸 3년으로 늘리면 올라있을 확률이 80%로 늘어나고, 5년을 투자하면 올라있을 확률이 93%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로만 보면 그 어떤 거품기에 아무리 비싸게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5년을 투자하면 100%는 아니지만 93%의 확률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늘리면 우리 투자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건데, 시간을 길게 늘리라는 건 역시 사실은 그 본질은 투자의 횟수를 늘려보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1825일을 매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즉 횟수를 늘리다 보면 리스크는 결과적으로는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주식은 길게 보면 오르는 거다라고 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슬슬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0: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몰라요. 신도 몰라요. 그러나 5년을 투자하는 건 상당히 덜 위험하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라고 하는 지수에 투자한 거지. 어떤 단일 종목에 투자했을 때도 5년 후에는 93%의 확률로 원금을 회복하더라.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주식이라는 걸 사실은 사람은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그냥 많은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주식들이 한 바구니에 모여 있는 지수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걸 결정을 했으면 그게 오르든 내리든 계속 보유하고 분할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 그게 오르든 내리든 계속 겁먹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게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투자 방법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저 친구는 주식 투자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 종목 저 종목 다 담으면 1년에 몇 퍼센트나 먹겠습니까? 그렇게 수익률을 올려서 어느 천년에 부자가 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식은 몇몇 종목을 잘 골라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 말은 틀리냐? 아니요.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투자가 성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를 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서 내가 그런 투자를 했다가 조금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자산이 있거나 견딜 수 있는 성격이냐? 즉, 나한테 어울리는 게임이냐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요, 평소에 이익이 증가할 것 같은 회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뉴스와 공시와 혹은 실적을 체크하고 그 회사에서 수시로 전화도 해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보고 하면서 그 회사가 이익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결론이 내려지면 저는 꽤 많은 돈을 거기에 잘 투자하고 이익이 실제로 올라가면 주가는 두 배, 세배 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요.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투자 방법은 좋은 투자 방법인가요? 하면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에요. 제가, 어휴, 나도 그렇게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하던 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해야 돼요. 그분은 전업 투자자였어요.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내가 할수 있는 게임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걸 따라야지, 아, 네 게임 그거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또 그걸 따라가는 건 그분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 또 돈을 잘 불려갈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자산 투자를 할때 나의 모든 자산을 주식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또는 나는 오로지 부동산만 투자할 거야 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 종목에 투자를 집중하면 그게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 그게 내릴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섞어서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길게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사실 길게 보면 수익률은 비슷 하다는 가정을 갖고 언제 어떤 게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를지 모르니까 골고루 나눠서 닫다 보면 대략 예를 들면 주식을 한30% 갖고 있고 부동산도 한30% 갖고 있고 혹은 뭐 채권도 30% 갖고 있고 뭐 원자재나 금도 그 정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면 주식이 많이 오를 때 내가 모두 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내 자산이 많이 오르고 또 주식이 낼때 많이 내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으나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투자하면 그 변동성을 줄여주는데 변동성을 줄이는 것만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마법 같은 거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을 30%, 채권을 뭐 40%, 금을 20%, 이게 제일 좋아요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다 그거 하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뭐,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장 이상적인 뭔가가 뭡니까? 그거는 몰라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는 요게 제일 좋아요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과거 10년을 보냐, 과거 5년을 보냐, 과거 20년을 보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이고 재미있는 건그 포트폴리오 안에 뭐 20%건 30%건 현금을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나눌 때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렇게 나누는 건 이해가 된다. 다 자산이니까 조금씩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건 그건 무슨 얘기니? 현금은 불어나지 않는데, 예. 뭐 정기예금이라도 하고 있으라는 뜻인가? 라고 하지만 그렇게 현금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즉,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변동성이 클때 나쁜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조금 갖고 있으면 변동성이 커서 주가가 많이 내려갈 때 심지어 더살수 있고 주가가 내려갈 때더 투자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현금이라고 하는 걸 보유하는 게 당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든 당신의 마음은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 것입니다. 라는 이론의 결과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를 고민하다 보면 항상 접하게 되는 용어인 리스크, 포트폴리오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해드린 이야기는 간단해요. 주식이든 어떤 자산이든 변동성이 큰 자산은 매우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고 그것을 피할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꼭 필요하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중요한 조언이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만나죠. 고맙습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5: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5: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6: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5: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에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0: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환율 금리 둘 다 매일매일 변하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엊그제 집 산 사람은 손해를 보죠. 또 갑자기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업자는 갑자기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시는 금리와 환율에 대한 공부를 함께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언뜻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돈에 관한 한 사실 핵심적인 두 가지 거의 전부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돈이 왜 이렇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돈과 돈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돈과 물건을 바꾸는 일은 있어도 돈과 돈을 굳이 왜 바꾸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 열 장이랑 바꿔주세요 할때 있잖아요. 가끔 그래야 할 일이 있죠. 그때는 그 교환 비율이 항상 1대 10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를 들면 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 9장하고 바꿔주고 어느 날은 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 11장이랑 바꾸고 그런 일은 없죠. 없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교환 비율이 좀 달라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야,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오늘은 천 원짜리 10개가 만 원짜리 한 개가 되는데 내일은 천 원짜리 11개가 만 원짜리 한 장이랑 바꿔준다. 만약 그렇게 예상된다면 일단 오늘은 집에 있는 천 원짜리를 다 긁어다가 만 원짜리를 바꿔놓고 기다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은 만 원짜리 한 장이 천 원짜리 10장이면 살 수 있지만 내일이 되면 천 원짜리 11장을 줘야 살 수 있으니까 만 원짜리를 많이 일단 사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만 원짜리 지폐 가격이 매일 변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만 원짜리 한 장이 천 원짜리 몇 장이랑 거래되고 있을까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아주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다행히 만 원짜리 지폐와 천 원짜리 지폐의 교환 비율은 항상 우리 일정하니까 우리는 그 교환 비율을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골치 아픈 일도 없고 뭘 자꾸 계산해야 되는 일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과 사과를 바꾼다 이렇게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교환 비율은 매일 바뀝니다. 사과가 귀해지거나 인기가 올라가면 어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돈과 사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돈과 사과의 교환 비율이 달라지겠죠. 이걸 쉬운 말로는 그냥 사과의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돈과 돈을 바꿀 때는 그 교환 비율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 하나에 얼마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이 만 원짜리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은 항상 일정하지만 다만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교환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때는 교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야 친구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그 말은 금융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미래의 돈 100만 원과 네가 가진 현재의 돈 100만 원을 교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야 100만 원만 꿔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미래의 돈 100만 원과 현재의 돈의 100만 원도 야 이것도 100만 원 이것도 100만 원이니까 그냥 1대1로 교환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는 교환 비율이 달라지죠. 1년 후에 미래의 돈 100만 원은 아마 현재의 돈으로 치면 대략 뭐 한 97만 원 정도하고 교환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97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될 테니까. 은행에 예금한다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은행에 내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좀 금융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은행의 미래의 돈과 내가 가진 현재의 돈을 교환하자라는 거고 그걸 줄임말이 예금이고 그 교환 비율이 바로 예금 이자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금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바꿀 때가 종종 있는데 이 바꿀 때 교환 비율이 있다. 이 교환 비율이 금리다라고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쉽습니다. 교환 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그냥 1대1로 바꾸지. 똑같은 돈인데. 그런데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은 사실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안 빌려주면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해서 벌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고 내 돈을 친구한테 빌려줘야 되니까 그 대가도 받아야 되고 또 친구가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영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돈과 친구가 주겠다고 하는 미래의 돈을 이렇게 바꿀 때는 교환 비율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금리고 이자율이죠.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의 교환 비율, 이런 교환을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의 돈과 3년 후의 돈, 현재의 돈과 일주일 후의 돈, 이런 교환 거래를 매일매일 하는 시장을 우리는 채권 시장이라고 불러요. 미래의 돈은 아직 진짜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돈이 될 녀석, 일 뿐이니까 이걸 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채권, 미래의 돈, 미래에는 돈이 될 녀석, 이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이 채권 시장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교환 비율을 채권 금리, 우리가 줄여서 금리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돈과 현재의 돈을 교환할 때

는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0장이랑 바꿔주세요 하는 거니까 교환 비율이 항상 일정하고, 그래서 10,000원짜리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이건 이상한 질문이 되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을 교환할 때는 10,000원짜리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1년짜리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얼마예요? 라는 질문은 1년 후에 10,000원이 되는, 1년 후에 10,000원으로 갚겠다고 써 있는 이 채권, 지금 얼마에 거래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1년 후에 10,000원이 되는 미래의 돈, 10,000원짜리 채권은 그래서 9,000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9,500원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그럼 언제는 9,000원에 거래되고, 언제는 9,500원에 거래되냐?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아, 오늘 날씨 좋으니까 9,000원에 합시다. 뭐 기분 꿀꿀하니까 9,500원에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시중의 이자율에 따라서 정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시중 이자율이 대략 한10% 된다. 그런데 1년 후에는 10,000원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한 9,000원쯤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만약 미래에 10,000원이 되는 걸 지금 9,000원에 안 팔고 거래되지 않고 9,500원쯤에 거래된다고 하면 아무도 그걸 안 사요. 왜냐하면 9,500원이 있으면 그거를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년에 10,000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되는데, 뭐하러 9,500원을 가지고 채권시장에서 그 미래의 돈 10,000원짜리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은 시중이자율이 높아지면 싸게 거래되고, 반대로 시중이자율이 낮아지면 비싸게 거래돼요. 채권은 그래서 이자율과 반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냥 외우시려고 하는데, 그냥 굳이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채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1년 후에 10,000원을 주는 채권이지, 1년 후에 9,000원이나 1년 후에 11,000원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액면가도 변함없고, 만기도 변함없고, 이자율도 변함이 없이 그냥 나는 나예요. 1년 후에는 무조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나의 경쟁자들, 1년 후에 10,000원이 되는 이 녀석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 몸값이 달라지는 게 바로 채권인 겁니다. 시중에 나보다 잘난 놈, 그러니까 시중에 나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내 가격은 떨어지고, 시중에 나보다 못난 친구들, 이자를 나보다 적게 주는 친구들만 많으면 내 몸값은 올라가는 거죠. 채권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합니까? 저는 아마 내년에 또 채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도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중에 저보다 채권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년에 EBS에서 이런 거또 찍으면 저의 출연료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시중에 저보다 설명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내려가겠죠.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설명할 거지만 다른 교수님들이 설명을 너무 못해서, 아, 그래도 이진우만한 강사가 없네. 그러면 저는 변한 게 없어도 여기저기서, 야, 이진우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다 저를 찾으면서 저의 출연료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채권 가격은 그런 거예요. 채권은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기간에는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죠.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듣다 보면. 예를 들면, 뭐 SBS, MBC, KBS 이런 다른 방송국이 재밌어진다. 그러면 EBS 시청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다른 방송국들이 재미없어지면 EBS 시청률은 올라가겠죠.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금리를 잘 예상해야 된다. 예상이 틀리면 돈을 잃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10,000원을 주는 10,000원짜리 채권을 내가 9,700원에 샀어요. 그 말은 뭐예요? 1년 동안 잘 들고 있으면 300원을 버는 그런 채권이잖아요. 그런 걸 9,700원에 산 거예요. 1년 동안 한3%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채권이 이 가격에 거래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중 이자율이 대략 연 3%쯤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거래가 됐겠죠. 네, 그런데 시중 이자율이 어떤 일 때문에 하루에 갑자기 올라가서 연 10%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년 후에 10,000원이 되는 그 채권은
내가 며칠 전에 9,700원에 샀는데,

그런데 시중 이자율이 10%로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이 채권은 절대 9,700원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누가 그걸 9,700원에 사요? 아마 9,000원에 내놓으면 사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땠죠? 내가 이틀 전에 이거 9,700원에 샀는데 세상이 변해서 이자율이 갑자기 높아진 세상이 되니까 이게 9,000원에 거래가 되네? 그럼 나는 돈을 잃은 거죠. 마치 9,700원에 산 주식이 다음날 9,000원에 거래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채권 거래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알아두셔야 될 걸 전해드리면 채권 중에는요. 만기가 긴 채권이 있고 만기가 짧은 채권이 있어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채권의 가격 변동이 더 큽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 EBS만 나오는 1년 내내 EBS만 나오는 TV 그 TV는 다른 방송국이 재밌어지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설명드렸죠? 그런데 만기가 10년이라고 가정해보세요. 10년이라고 가정하면 이 채권은 10년 동안 EBS를 봐야 되는 TV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년만 EBS를 보면 되는 TV는 1년이니까 하고 참으면서 조금만 가격이 떨어질 테지만 10년 동안 EBS를 봐야 되는 TV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1년 만기인 채권과 10년 만기인 채권은 똑같이 1년 후에 얼마 줄게, 10년 후에 얼마 줄게 하는 그 만기만 다른 것인데 시중 이자율이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훨씬 만기가 긴 채권이 길어요. 똑같은 혜택이라도 1년짜리보다는 10년짜리야 라고 하면 그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똑같은 저금리라도 1년만 견디면 돼라는 1년짜리 채권보다는 아 10년 동안 이렇게 저금리라고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실 때도 1년짜리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10년짜리 채권에 투자하는 게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기가 10년 또는 뭐 20년, 30년짜리 채권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기가 긴 채권은 채권이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투자 수익률의 변동폭이 주식보다 훨씬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은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가면 오히려 금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년 후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쉽게 알 수 있고 10년 후 금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쉽게 채권 시장에 가면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 금리가 예를 들면 3%인데 채권 시장에서는 만기 3년짜리가 연 5%라는 이자율로 만약 거래되고 있다면 지금은 3%인데 만기 3년짜리가 연 5%로 거래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이자율이 연평균 5%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3년 남은 이 채권을 연 5%에 거래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금리가 3%인데 내년에는 5%, 내후년에는 7%. 3, 5, 7.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평균 5%의 이자율이 될 것 같구나라는 예상을 채권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채권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거래하는 그 가격을 보면 아 수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금리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뭐 지금 금리가 5%인데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뭐 4%에 거래된다면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지금은 금리가 5%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4444444로 이렇게 10년 동안 받은 것과 비슷한 금리의 흐름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보다 10년 후에 금리는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 말은 지금보다 경기가 좀 나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금리보다 만기가 긴 채권의 이자율, 즉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지면 불경기가 올 거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금리는
돈과 돈을 서로 교환할 때의 교환 비율인데 그중에서도 먼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을 교환할 때 적용하는 교환 비율을 금리라고 한다. 그런데 금리가 낮다는 건 미래의 돈이나 현재의 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금리가 높다는 건 미래의 돈하고 현재의 돈의 가치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건 미래의 돈이나 현재의 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 이 말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야, 너 돈 쓸래? 지금 쓸래? 아니면 한 달 후에 쓸래? 그럴 때 네 맘대로 해. 뭐 지금 쓰나 한 달 후 쓰나 뭐 별 차이가 있겠어? 뭐 이런 반응이라는 거잖아요.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건. 그 말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뭐 100만 원이 있으나 뭐 한 달 후에 있으나 별 차이 없어. 뭐 이런 뜻이에요. 투자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돈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철수야, 밥 줄까? 지금 줄까? 아니면 두 시간 후에 먹을래? 라고 할 때 철수가 만약 배가 많이 고프면 지금 줘. 어떻게 두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 제발 지금 줘. 내가 지금 주면 내가 식탁 다 닦고 설거지 내가 다 하고 그렇게 할게. 라고 하겠지만 철수가 배가 안 고프면 에휴, 지금 주든 두 시간 후에 주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현재 돈이나 미래의 돈이나 이걸 교환하는 비율의 비율이 별로 큰 차이가 없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당장 돈들이 필요하니까 현재의 돈에 대한 선호가 훨씬 강해지면서 미래의 돈은 싫어하고 현재의 돈을 더 강하게 원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이 어떤 비율로 얼마로 이렇게 교환되는지를 보면 금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즉 경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도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인데 경기가 좋으면 다들 돈을 먼저 쓰고 싶어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심하게 차별하겠고 그러다 보면 현재의 돈은 스타가 되고 미래의 돈은 종이조각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교환 비율이 달라지고 금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하지만 경기가 그냥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이제 불경기가 오고 그러면 교환 비율이 또 달라지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렇게 금리는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알아서 조정이 되는 그 시장이 금리가 결정되는 채권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연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은 채권시장이 시중금리를 알아서 결정을 하는데 굳이 왜 기준금리라는 걸 만들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간섭을 하고 건드릴까요? 왜 금리를 일부러 올리거나 내릴까요? 그건 그냥 놔둬도 알아서 오르거나 알아서 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힘들지 말라고 사실은 미리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방에 히터를 켜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하지 않아도 알아서 놀아 하다 보면 지들이 추우면 껴입을 거고 더우면 알아서 옷을 벗을 텐데 그러면 더우면 땀을 뻘뻘 흘리다가 괴로워하면서 옷을 벗을 거고 추우면 또 덜덜덜덜 떨다가 옷 어딨지 하면서 바로 찾아서 입고 그럴 테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늘 비슷한 온도로 그냥 적당히 맞춰주자, 따라가면서 해주자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금리 미리 올려주고 어차피 내려올 것 같은 금리 미리 내려주고 하면서 과열과 침체를 좀 막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경기가 좋아요. 뜨거워 경기가. 그래서 금리도 높아요. 뭐 예를 들면 연 7%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경기가 계속 뜨거워져서 금리가 9%까지 오를 것 같고 그러면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수요가 줄고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도 더 오르다가 그 물가를 감당 못하면서 또 소비가 줄고 그러면서 경기가 식을 것 같은데 굳이 9%까지 갔다가 이렇게 경기가 식도록 두지 말고 그냥 지금 빨리 금리를 9%로 올리자. 그러면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니냐. 그때까지 고생하게 두지 말고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즉 금리든 물가든 환율이든 주가든 뭐 오르다 보면 뭐 지쳐서 다시 내리게 되고 내리다 보면 지쳐서 다시 오르게 되고 저절로 균형을 맞춰가는 특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균형을 맞춰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오르내림이 심하면

경제활동이 불편해지거든요. 환율이 매일 요동치면 금리가 매일 오르내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만 원짜리 한 장과 천 원짜리 열 장을 항상 바꾸지 않고 어느 날에는 여덟 장이랑 바꾸고 어느 날은 뭐 열두 장이랑 바꾸고 그러면 뭐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물가도 그렇습니다.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너무 내려가면 또 소비를 늘리니까 다시 올라가고 하겠지만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그 S자 커브가 진폭이 크면 불안하죠. 그 자체가 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불안정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경제 발전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든 환율이든 금리든 주가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진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라는 건 뭐냐? 환율도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교환할 때 교환 비율이라면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와 미국 돈 달러는 서로 교환할 때 매일매일 다르지만 1달러와 1380원을 교환한다면 이 1380원, 이 숫자가 바로 환율입니다. 1달러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냐? 그걸 나타낸 숫자가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하는 비율인 환율은 뭐 때문에 바뀔까요? 이 환율이라는 두 나라 돈 사이의 교환 비율은요, 아까 금리처럼 이것 때문이에요, 경기 때문이에요라고 하나로 설명할 수 있지가 않아요. 즉, 어떤 나라의 돈끼리를 서로 교환할 때그 교환 비율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교환 비율에 영향 주는 요인이 채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환율은 오르면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두 나라의 물가 차이 때문에 일단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똑같은 카메라가 한국에서도 팔리고 미국에서도 팔려요. 똑같은 카메라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100만 원이라면 미국에서는 1,000달러에 팔리겠죠. 100만 원과 1,000달러가 지금 교환되는 게 환율이고 교환 비율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뭐 사진 찍는 열풍이 갑자기 불었건 아니면 뭐 카메라 매장 직원의 인건비가 올라갔건 하여간 미국에서 똑같은 이 카메라 가격이 2,000달러 두 배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미국인들은 야, 한국에서는 똑같은 카메라가 100만 원이래.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카메라가 2,000달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카메라를 사오겠죠. 계속 한국에다가 카메라를 주문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카메라 수출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미국인들이 카메라 산 돈이 계속 쌓이겠죠. 한국이 수출을 잘하는 거가 되니까 한국에 달러가 많아지는 겁니다. 한국으로 달러가 몰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흔해지고, 달러가 흔해지니까 1달러는 900원, 1달러는 800원, 1달러는 700원, 이렇게 점점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달러에 500원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1달러가 500원이 됐어? 그러면 100만 원이면 2,000달러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2,000달러에 팔리는 카메라를 굳이 2,000달러를 송금해서 한국에서 파는 걸 사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달러를 보내서 카메라를 사려는 수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환율은 1달러에 500원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즉, 1달러에 1,000원이다가 이 환율이 1달러에 500원으로 달라진 거예요. 환율이 만약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죠.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속 환율이 똑같으면 우리나라 카메라는 계속 팔려나가겠죠. 그럼 미국 카메라 회사는 결국 망하겠죠. 그러나 중간에서 환율이 변하고 그 덕분에 미국 카메라 회사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환율은 굉장히 고마운 거구나. 고마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환율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물가 때문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대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는 경제 침체를 겪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그냥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없던 석유가 나오니까 네덜란드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됐고, 네덜란드 외환시장으로 달러가 많이 유입돼서, 어떻게 돼요? 아까 카메라처럼 달러 가격이 하락하고, 네덜란드 돈 길더의 가치는 올라갔겠죠. 자기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돈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네덜란드의 수출 업체들이 그때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건 예측이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사업하다 보면 외국과 거래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경은 쓰이는데 예측은 안 되니까 막더 신경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하락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요인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주식 열풍이 불었다. 그럼 다시 다들 해외 주식을 살려고 할 텐데, 해외 주식이라는 게 달러로 환전을 해서 살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돈 원화로는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주식 열풍이 불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서 외환시장에 달러가 다시 귀해져요. 그러면 환율이 오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환율은 다른 나라 외환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비싸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야, 좀 달러 가격이 좀 비싸지려나 보다 하면서 달러를 슬금슬금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벌어진 상황도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 주는 거죠. 환율에 영향 주는 건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금리가 환율에 또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 금리가 어떤 이유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국 금리는 오를 조짐이 없다고 쳐봐요.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우리나라로 돈이 몰려요. 그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를 싸들고 와서 여기가 한국 맞죠? 최근에 금리 올랐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맞구나. 저 여기 투자하려고 왔는데 여기 달러 있어요. 이거 환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이번에는 흔해지고 환율은 내려가죠. 그런데 재밌는 건또 금리가 그럼 높은 나라로 자금이 늘 이동하겠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5%고 우리나라 금리가 3%면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는 다 미국으로 몰려가서 고금리를 즐겨야 돼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환율이 지금 환율로 그냥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만약 미국에서 돈좀 벌겠다고 지금 1달러에 1,300원 할때 달러로 바꿔서 나갔다가 이제 1, 2년 뒤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 2년 후에 환율이 내려가서 1달러에 1,000원이나 뭐 1,100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한 겁니까? 기껏 미국에 가서 이자 몇푼더 받겠다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나갈 때는 1달러가 1,300원이나 됐는데 지금 돌아올 때 보니까 1달러의 가치가 1,300원보다 내려가서 1,000원이나 1,100원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돈번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치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에 있는 어떤 땅을 사서 땅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팔고 돌아오니까 서울 아파트가 막두 배, 세 배나 뛰어 있으면 황당해 버리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조금 더 높다고 그 금리 차이를 먹으려고 잠깐 나가는 지금은 아예 달러로 바꿔서 나가게 되면 이 돌아올 때 환율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감당이 안 돼요. 미국 가서 하나, 한국에서 투자하나, 물론 미국 금리가 지금은 높지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라는 계산이 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은 진짜 진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정말 복잡해요.
그

0: 그래서 자, 오늘은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환율은 국적이 다른 두 가지 돈을 서로 맞바꾸는데 필요한 비율, 또 금리는 하나는 미래의 돈, 하나는 현재의 돈, 이렇게 둘다 서로 다른 성격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교환 비율은 환율, 금리 둘다 매일매일 변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해서 또는 잘못해서 그 비율이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비율이 변하는 거잖아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바꿀 때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누구는 이익 보고 갑자기 누구는 손해를 보는 일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게 바로 이 교환 비율입니다.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돈 가진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그 돈을 잠깐 집으로 바꿔놓은 사람, 즉 엊그제 집산 사람은 손해를 보죠. 또 갑자기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사람은 갑자기 이익을 보고 수입하는 업자는 갑자기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금리는 정부가 수시로 개입을 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그 대세의 흐름, 금리가 저금리로 가느냐, 고금리로 가느냐,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정부가 그큰 물줄기까지 바꾸지는 못해도 그 변하는 폭은 좀더 줄여보자. 이제 그러는 거겠죠. 네, 오늘은 이 환율, 즉 금리 이두 가지 중요한 돈의 교환 비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언뜻 잘안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돈에 관한 사실 핵심적인 두 가지, 거의 전부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돈이 왜 이렇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릴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즉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

0: 나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이 변하죠. 그중 피할 수 없는 것이 뼈의 손실입니다.
1: 일단은 증상은 없어요. 못 느껴서 제가 몰랐거든요.
2: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발견이 되었고요. 환갑도 안 먹었는데 아직. 내가 왜.
3: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게 또 뼈입니다.
4: 고관절이 나가면은 이건 뭐 삶의 질은 논할 여지가 없어요.
3: 3년째 사망률이 50%에 달하니까 사실은 웬만한 암의 치명률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뼈라는 게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요.
0: 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3: 골밀도를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골다공증까지 안 갈 수 있습니다. 노후가 바뀌는 거죠.

0: 오늘의 귀하신 몸 만나볼까요?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귀하신 몸의 문을 두드리셨다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1: 안녕하세요. 63세 윤재분입니다. 저는 작년보다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식단도 많이 신경 쓰고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골다공증이 안 좋아졌대가지고 너무 놀랐고요. 고쳐보고 싶고 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0: 파괴란이에요.
1: 예, 네, 전혀. 저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다공증이 와서 굉장히 유감이고, 인생의 정답이 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골다공증으로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두 분의 일상,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년 전 퇴직을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나 했더니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었죠.
3: 2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골다공증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검사해가지고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을 때 그때는 아...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2: 30년 넘게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윤재분 씨. 워킹맘으로 안과 밖으로 아이들 돌보느라 평생 바쁘게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아볼 틈이 없었답니다. 골다공증을 진단받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뼈 건강은 더 관심밖이었답니다.
3: 한 5년 전에 넘어졌는데 손가락, 여기 손가락이 부러진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골다공증이라서 손가락이 부러졌나. 그때는 뭐 골다공증에 대한 뭐 생각도 없었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2: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지만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4: 딱 보기에 뼈가 딱딱하니까 뭐 가만히 있을 것 같고 그러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도 어디 부서지고 고장나고 하잖아요. 오래되면 그러면은 그걸 고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부러지고 흠집이 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녹여내서 사라지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뼈를 채워넣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끊임없이 파괴와 재생산이 일어난 곳이 뼈입니다. 불필요해지고 오래된 뼈 조직은 하골세포가 흡수하고 거기를 조골세포가 새롭게 채워넣으며 뼈를 생성시키는데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뼈의 밀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4: 녹여내는 것과 채워넣는 것이 이제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뼈 양이 일정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게 되면 뼈가 녹여내는 작용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뼈가 채워지는 작용이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는 뼈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파괴되고 채워지는 과정의 균형이 깨진 것이죠. 뼈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뼈의 밀도가 약해진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4: 골다공증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연령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서구인보다는 아시아인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뭐 스테로이드 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약을 장기간 먹였을 때는 확실히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2: 그런데 딱히 증상도 없고 내 뼈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요. 윤재분 씨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3: 키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요.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요. 옛날에는 이만큼 왔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팔도...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만큼 늘어서 키가요. 한 5cm 줄었어요.
2: 네? 5cm나 줄었다고요? 지금 키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세상에. 와, 뿐만이 아닙니다. 몸무게 또한 많이 줄었다고요?
3: 그리고 이 바지도 엄청 커져가지고 이거 핀도 꺾고 여기 중간중간 다 줄였어요, 이렇게. 다 줄였어요.
2: 예전에 입던 옷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맞는다네요. 그러네요. 체격이 많이 작아지셨어요. 그럼 여기서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만한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60세 이상이십니까? 저체중이신가요? 가족력도 골다공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네요. 골소실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가요? 40세 이후 키가 줄어든 적은요? 특정 약물을 복용하신 적은요? 흡연, 음주를 즐겨 하시나요? 50세 이후 골절 경험이 있으신가요?
4: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려면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우리나라 국민을 뭐 골밀도를 찍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골밀도가 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진 목적의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건강보험에서도 급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골밀도를 검사하면 골밀도 수치가 나옵니다.
4: T-스코어라는 것을 저희가 진단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T-스코어라는 것의 의미는 정상 성인의 최대 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 현재 환자의 골밀도가 얼마나 나쁜가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2.5 이하면 저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 미치지 않지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5 미만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골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2: 두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오셨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시는데요.
1: 2019년도에 골감소증으로 나오더니 한 2년 전서부터는 전 골다공증으로 진전이 됐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뼈가 가는 뼈가 아니에요. 굵은 뼈라서 뼈에 대해서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제가 아주 당황스럽고.
2: 33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박애란 씨. 은퇴 후 나름대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셨다고요. 특히 박애란 씨는 취미생활이 많습니다.
0: 여기까지는 달아야지.
5: 나 이게 지금 몇 년이 돼서 이제 지저분해졌어요. 이걸 뜯어내고 제가 리폼하면 이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게예요.
2: 가방부터 옷, 액세서리까지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네요.
0: 젊은 애들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티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동대문에 가서 여기에 어울릴 만한 레이스를 끊어다가 제가 이렇게 리폼을 한 거예요.
2: 주로 앉아서 하는 취미들이네요.
0: 운동하는 거를 즐겨 하진 않아요. 저는 뭐 탁구 정도는 좋아해요. 작년 8월 31일에 탁구를 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제가 왼손을 짚었는데 여기 금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부수를 해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정형외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에도 이게 나가는구나.
2: 골다공증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골절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골절은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후유증을 낳습니다. 박애란 씨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우리 엄마가 지하실에 내려가다가는 넘어져서 고관절이 나가가지고선 결국 수술을 했는데 대개 노인분들이 고관절이 나가가지고서는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굉장한 그 공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2: 노년기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골절 중 가장 위험한 부위는 고관절입니다.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고관절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면 치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만 합니다.
4: 골절 자체도 문제지만 골절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예를 들면 욕창이나 흡인성 폐렴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골대사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고관절에 생긴 골절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사망률이죠. 사망률이 1년 내에 15%까지 되니까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웬만한 암보다 사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0: 그런데 윤재분 씨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살이 빠지면서 집안일을 하기가 부쩍 힘들어졌다는데요. 이게 골다공증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서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기 한 주방에도 10분만 서 있으면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다리가 많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좀 많이 피곤해요.
2: 결국에는 근육이 문제입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근육이 양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근육이 있어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육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분비된 물질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물질들은 이제 주변 조직, 특히나 뼈에 있는 뼈 세포들의 활동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반대도 가능한데요. 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칭해서 뭐 오스테오카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오스테오카인들은 이제 반대로 근육에 작용을 해서 근육의 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약해지는군요. 뼈와 근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윤재문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름 운동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1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한다는군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1: 좀 더 심해졌다고 나왔어요. 하체가 많이 심해졌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막막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빠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아,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평소 골다공증에 대해 잘 몰랐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골국은 뼈에 좋나요?
2: 네, 아니죠. 네, 곰국에는 칼슘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칼슘이 많지만 그와 더불어 인도 많은데 혈중의 인 농도가 높아지면 칼슘 배출이 촉진됩니다. 칼슘을 많이 먹었는데 배출도 촉진되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0: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골다공증이다?
2: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절을 오래 쓰다 보면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의 염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관절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뼈 전체의 밀도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관절염 중에 전신질환이 있어요. 류마티스 질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전신질환이고 역시나 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염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0: 골다공증은 완경시에만 온다.
2: 네, 아닙니다. 네, 완경은 실제로 골다공증의 한 가지의 주요한 요인일 뿐이고요. 우리가 뼈의 그 볼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파골세포, 뭐 조골세포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조절 인자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흔히 알고 계시죠. 에스트로겐은 그 파골세포의 기능을 약간 이제 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뼈가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완경 이후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것이죠.
0: 골다공증은 여성만의 질환인가요?
2: 네,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남성에서도 골다공증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의 경우는 골감소증 포함해서 골다공증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자인데 왜 골다공증이 생겼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0: 그래서 만난 세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젊은 청년인데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3살의 이종찬 씨입니다.
3: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발견이 되었고요. 사실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골감소증 진단을 받아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환갑도 안 넘었는데 아직 내가 왜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0: 그러게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골다공증이라뇨. 그런데 남성 골다공증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

0: 뼈는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1: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30대 초반까지 골량이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30대 초반에 정점에 도달하는 양을 이제 최대 골량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 30대 초반까지의 그 환자가, 우리가 얻는 그 골량의 총량, 그 최대 골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었을 때 골다공증이 생기냐 아니냐를 결정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소리 없이 진행되는 병, 그래서 놓치면 더 위험한 것이 골다공증이죠. 뼈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세 분의 귀하신 몸, 무엇이 문제인지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부터 각종 신체 검사에 골밀도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여기 앉으세요.
3: 예.
2: 키가 많이 줄으셨나 봐요, 작년에?
3: 예, 한 5cm 정도 줄었어요.
2: 이번에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2.5예요.
3: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챙겨 먹는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나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2: 주로 무슨 운동 하시나요?
3: 이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은 살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계단 오르기를 바꿨어요.
2: 뭐 계단 오르기 잘 하고 계시는데요.
3: 네.
2: 잘 보시면 비틀비틀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서
3: 예.
2: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하실 때는 이번에 또 비틀하잖아요.
3: 예.
2: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요. 특히나 계단에서.
3: 예.
2: 이때는 난간을 좀 잘 잡으시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3: 예.
2: 넘어지면 또 이게 또 큰일 납니다.
3: 예.
2: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항상 넘어지지 않게 예. 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3: 예.
1: 계단 오르는 것은 이제 근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약간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 있으셨습니다. 올라갈 때 좀 비틀비틀 하시는 것도 있었고.
2: 드시는 건 잘 드세요? 드시는 거?
3: 예, 먹는 거는 나름대로 뭐 골고루 챙겨 먹는다고 먹고 있어요. 뭐 단백질도 먹고.
2: 네네.
3: 뭐 멸치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조금씩 먹고.
2: 네.
3: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예.
0: 윤재부 씨의 식습관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채소도 보이고요. 오, 뼈에 좋은 멸치도 챙기시고 영양소도 골고루 식단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벌써 다 드신 건가요?
2: 남기셨어요, 밥이랑.
3: 예.
2: 그나마 많은 용량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다 안 드시네요.
3: 소화가 잘 안 돼서 한꺼번에 많이 안 먹고.
2: 네.
3: 이제 이렇게 먹다가 조금 배고프면은 중간에 뭐 과일 한쪽 같은지
2: 네.
3: 중간에 뭐 챙겨 먹을 때도 있어요.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2: 그렇죠.
3: 예.
2: 뭐 다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뼈가 튼튼해지려면 자기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3: 예.
2: 그거를 보충해 주려면 충분한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3: 예.
2: 그래서 항상 식사도 충분히 하시고 드시는 것도 골고루 드시고 운동도 안전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0: 박예란님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1: 척추가 가장 약하시고 T스코어가 -2.3 정도로 역시나 뭐 골다공증에 근접한 골 감소증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이분은 취미가 많으셨죠. 바느질이며 스마트폰으로 글쓰기 등 평소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으셨는데요.
1: 주로 하시는 취미생활이 아마 좀 앉아서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4: 글쓰기하고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게 제가 제일 즐기는 놀이거든요.
1: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취미생활도 참 좋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뼈가 약해서 오신 거잖아요.
4: 예.
1: 뼈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떤 힘이 드는 운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0: 박예란 씨는 평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볼까요?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가 보이는 식탁은 아니네요.
1: 만약에 가능하시다.

0: 그다음에 유제품 같은 거, 거기 칼슘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적당하게 드시는 게 도움은 됩니다. 운동, 그다음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20대 이종찬
0: 이쪽으로
2: 씨는
0: 앉으실까요? 네.
2: 골밀도 검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자, 요게 이제 이종찬님 그 골밀도 수치인데,
1: 와.
0: 요게 척추 부분입니다. 척추에 보면 네, 스코어가 마이너스 2.1이죠. 네. 아, 우리 환자분은 이제 나이가 젊으시니까 Z 스코어를 보게 되는 거예요. Z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1이죠. Z 스코어는 이제 젊은 이제 환자의 경우에 골밀도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 골량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쁜가 보는 게 이제 T스코어를 보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 T스코어가 크게 의미가 없고, 그 연령대의 그 정상 성인,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빠졌느냐,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좀더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Z스코어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지금 뭐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감소증인 상황이거든요. 왜 뼈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뼈가 약해지는 거는 보통 여성분들, 그것도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서. 근데 이렇게 젊으신 남성분이 뼈가 약하다는 건 이상한 거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검사를 이제 혈액검사로 하신 거죠. 갑상선 항진증, 그다음 부갑상선 항진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괜찮아요.
1: 아,
0: 예,
1: 정상이에요.
0: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약해진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 밖에 간이나 콩팥 쪽에도 문제는 없으시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비타민 D라고 있는데, 요 수치가 30이 되질 않아요. 저희가 20에서 30 정도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30은 보통 넘거든요. 거기에 따지면 아직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뼈에 비타민 D가 왜 중요할까요?
0: 칼슘을 복용하고 나면 장에서 그 칼슘들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비타민 D가 적은 상황이라면 칼슘제를 아무리 먹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칼슘이 중요하다고 칼슘만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섭취된 비타민 D 권장량이 한 800유닛 정도가 됩니다. 800유닛. 근데 더 중요한 건 음식에서 조절하는 게더 중요하긴 합니다.
2: 종찬 씨의 식단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닭가슴살 샐러드와 키위 2개, 그리고 단백질 음료. 이게 다예요?
1: 먹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식사량은 평균 혹은 평균 미만 정도로 먹고요.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따지면은 빵이나 뭐 파스타, 햄버거 같이 이제 서양식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2: 규칙적으로 챙겨 먹기보다는 한끼 때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종찬 씨의 식습관. 또래에 비해 먹는 양도 적고 평소 입도 짧은 편이라는데요. 종찬 씨, 체중은 얼마나 나갈까요?
0: 환자분에게 뼈가 약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은 저체중일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하시면서 체중을 좀 유지를 하셔야, 저희가 이제 그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더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나이가 30이 안 되셨어요. 지금은 뼈 양이 점점 증가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이. 한 30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때부터는 뼈 양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남았죠?
2: 다행이네요.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0: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뼈가 뭐 최대 골량까지 도달을 하고 뼈가 좀 좋아졌다,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약을 굳이 먹지 않아도 음식으로도 잘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2: 식습관이 좋지 못한 세 분을 위한 특단의 조치. 뼈 건강을 지키는 식단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3: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 중에 이제 식사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것, 혹은 짜게 먹는 식습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과다 섭취도 칼슘의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2: 짜게 먹는 습관, 카페인, 알코올. 다 뼈에는 안 좋은 식습관이라는군요.
3: 짜게 먹게 되면은 몸속에 들어온

0: 나트륨으로 인해서 칼슘이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분들 혹은 골다공증이 진행된 환자분들에게는 짜게 먹는 식습관 대신 싱겁게 드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두 잔 이하 섭취하는 거는 칼슘의 어떤 배출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카페인의 섭취는 몸 밖으로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는 하루 두 잔 정도로 섭취를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각자의 체중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한데요.
0: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각각 사람마다 내 몸에 필요한 열량은 다 다른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세 분도 성별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체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이 얼만큼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1: 각자의 체중과 활동량에 맞는 하루 권장 열량 계산법인데요. 이 열량에 맞춰 세 분은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슘도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권장하는 양이 다른데요. 각자 필요한 양만큼 매일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유제품, 콩, 뼈채 먹는 생선, 그리고 두부 많이들 알고 계시죠?
0: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의 흡수를 좀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D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유일하게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1: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으로는 고등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연어, 표고버섯 같은 식품이 있습니다. 식단 다음으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 바로 운동입니다. 뼈와 근육은 함께 가는 거라고 들으셨죠? 약해진 근력을 키우고 뼈를 강화하는 운동,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첫 번째, 운동을 하면서 뼈 자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세로로 있다면은 그 라인에 따라서 스트레스 주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뼈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뼈가 자라고 생성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주위에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영양분의 공급 그리고 저장이 필요한데 그게 근육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근육이 같이 강화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른발 들어서 왼발 숙이 내렸다가 가능하다면은 다리 들고 손 내리고
1: 어깨와 등 근육을 펴주는 상체 운동입니다.
2: 앞뒤 앞뒤 둘 속도를 조금 빨려서 하나 둘 다리 바꿔서
1: 근력을 키우면서 스트레칭도 되는 동작들인데요. 따로 어디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2: 앞에서 엄지손가락이 뒤로 가도록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하나, 둘
1: 뼈 건강을 찾기 위한 2주간의 프로젝트 세 분은 잘하고 계실까요? 종찬 씨네요. TV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하는 자세. 좋습니다.
3: 네,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은 그 근손실이 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깨어있을 동안에는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소파와 한몸이던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재석 선생님이 알려준 동작도 매일 잘 해내고 있습니다.
3: 일단 종아리가 그 스트레칭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런지 할 때도 허벅지에 딱 자극이 오는 게 그런 포인트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뿐만 아니라

0: 유찬 씨는 달리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1: 원래는 유산소 운동을 달리기 5km로 이제 뛰었었는데 이제 폭염 경보도 내려지고 하다 보니까 5km까지는 못 뛰고 한 1km에서 2km로 줄여가지고 새벽에 뛰고 있고요.
0: 열심히 하네요. 운동 열심히 했으니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있겠죠?
1: 망했다 이거는.
0: 비타민 D가 부족했던 종찬 씨. 달걀과 유제품 두부는 빼놓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1: 영양사 선생님께서 밥을 한 공기를 꽉 채워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꽉 채웠고요. 그리고 계란은 단백질하고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계란 후라이 했고 다음에 각종 나물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연두부는 단백질 보충하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0: 또래에 비해 식사량도 적었던 종찬 씨. 하루 권장 열량에 맞게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2: 저희가 흔히 낙상은 노인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낙상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툭툭 털고 일어나도 되겠지만 나이가 많거나 고령인 어르신들한테 낙상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낙상은 외부에서의 활동하다가 낙상되는 빈도도 높지만 실내에서의 낙상 빈도가 대단히 높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안의 환경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낙상을 줄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설명될 수 있습니다.
0: 골다공증에 위험한 낙상 사고가 실외보다 실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생활 속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법을 전수하기 위해 전문가가 두 분의 댁을 방문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2: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니 신발을 한 번쯤 제가 좀 잠깐 볼까요, 요즘에?
0: 오자마자 신발부터 체크. 매일 신는 신발이 낙상 예방의 첫 번째랍니다.
2: 이 밑에가 밑창이 미끄럽지 않게만 잘 관리해 주시면.
0: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2: 보통의 집들이 어떤 집들은 세면대가 앞에 있고 변기가 뒤에 있고 어떤 집들은 변기 앞에 있고 세면대 뒤에 있는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면대가 앞에 있으면 내가 굳이 세면을 하지 않고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도 이 앞쪽에 이렇게 물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 갈 때는 이 바닥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가면은
0: 늘 사용하는 공간에 이런 위험 요인들이 숨어 있군요. 실제로 집에서 어르신들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화장실, 그 다음이 방이랍니다.
2: 여기가 어머님 주로 많이 생활하시는 공간이군요.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낮은 매트리스보다는 약간 좀 높은 침대가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3: 아, 그래? 왜요? 네. 왜?
2: 아무래도 이제 다리 힘이 없는 분들이 일어나다가 넘어지실 가능성이 좀 많으시거든요.
3: 아, 그래요? 네,
2: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 전선 있잖아요. 이 전선을 혹시 전선을 조금 더 기른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선을 저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눈에 걸리지 않게 이거 거의 가시다가 이거 분명히 걸려 넘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에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약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런 데 걸리면 100% 넘어지세요.
3: 예.
2: 일단은 널려있는 게 많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일단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 예.
2: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위에 있던 것이 쓰러져서 넘어지거나 바닥에 물건들이 많이 내려와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3: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교수님이 짚어주시니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팁이거든요.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너무 고맙네요.
0: 윤재분 씨는 어떨까요? 근력을 위해 매일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었던 윤재분 씨. 그런데 거기에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0: 일단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게
1: 예.
0: 이게 손을 일부러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걸으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1: 예, 엉덩이 근육 키운다고, 여기 엉덩이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느끼려고.
0: 아, 엉덩이 근육이 두 번째 보니까
1: 예.
0: 이 계단을 올라가실 때이 발뒤꿈치를 계단 위에다 다 올려놓지 않고 그 발바닥에 반만 계단 위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1: 예. 예.
0: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 그 반만 올리고 가야 엉덩이 근육이 길러진다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2: 그러고 보니 윤재문 씨 발바닥을 반만 디디며 계단을 오르네요. 몸도 좀 흔들리는데요.
0: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이 동작이 몸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하지 근력이 약하시고 상체 균형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신 거예요. 가급적이면 위로 다 올려주세요.
2: 미처 몰랐던 잘못된 습관, 위험 요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 계단을 올라갈 때 왼발이 앞에 있다 그러면 오른발을 이 왼발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또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을 오른발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 이게 지지면이 좁기 때문에 위험하시다는 얘기죠.
2: 걷는 자세만 고쳐도 안전한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0: 편안하게. 아까보다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이 발을 한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앞에다 놓지 마시고, 발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셔야 이게 지지면이 넓으니까 조금 안전해지시니까. 이 계단폭의 가운데를 걷지 마시고, 조금 벽 쪽으로 걷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 손잡이 있는 쪽으로.
2: 생활 속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법. 이번에는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0: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놓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하고 허벅지하고 힘을 잔뜩 준 상태에서 이렇게 뒤꿈치 들어보세요. 뒤꿈치 들어서 엉덩이 한번 만져보세요. 자, 요 느낌하고 내려놓으시고, 다리를 옆으로 45도 약간 벌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하고 허벅지 힘줘갖고 뒤꿈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엉덩이 만져보세요. 지금 엉덩이가 좀 딱딱하게 힘이
1: 네,
0: 들어가죠.
1: 아까는 말랑말랑했는데 지금 딱딱하고.
2: 굉장히 쉬운데요. 그런데 이게 운동이 된다고요?
0: 라큰 드는 건 조금 힘드실 거예요.
1: 예, 아픔치 안
0: 그래서
1: 해봐가지고.
0: 그때는 이런 데 오셔가지고 여기 잠깐 옆으로 저처럼 옆으로 서보세요. 서셔가지고 다리 벌려놓고 여기 살짝만 의지하고 뒤꿈치 들고, 네, 뒤꿈치 들고 또 앞꿈치 들고. 뒤꿈치를 드는 게 자기 체중이 80kg다 그러면 80kg를 위로 들어올리는 것 같은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뒤꿈치 들고 앞꿈치 드는 운동. 이것을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시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매일의 운동이 습관처럼 되셔야 돼요. 그럼 낙상 예방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2: 다음 동작도 간단하면서 효과 만점인 운동이랍니다.
0: 등에 기대보세요, 벽에다가. 그리고 등을 한번 떼보시죠. 가능하시죠? 그럼 발을 조금 앞으로 내딛고, 다시 한번 등에 기대보세요. 자, 또 한번 등 떼보세요. 가능하시죠? 자, 그럼 조금만 더 앞으로. 등 기대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목이나 무릎이나 엉덩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돼서 낙상을 조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교수님이 꼼꼼히 다 짚어주니까 직접 와서 나한테, 나, 내 개인한테 맞게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그리고 교수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0: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은 잃어버리게 돼 있는데, 몸으로 기억한 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고, 그 습관을 통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 구멍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단과 운동,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2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과연 세 분에게 이번 도전은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0: 뼈라는 게 그래요. 이게 좋아지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뭐 당뇨약 먹고 혈당 떨어지는 거, 혈압약 먹고 혈압 떨어진 건 쉬워요. 그럼 빨리 나타납니다. 근데 뼈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도 꾸준하게 하면 뭐 1년 뒤에 찍었을 때 좋아지고 뭐 이런 게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처음에는 조금 아유 귀찮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도 이제 습관이 돼서 안 하면 더 몸이 더 근질근질하고 식단도 이제 알려주신 대로도 알아서 이제 착착 잘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0: 저희가 보통 30이 넘어야 돼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니까 좀 부족했죠. 27이에요. 그러니까 한3 정도는 올랐네요. 식습관도 좀 비타민 D, 칼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식단에 그런 것들이 잘 포함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으시니까 뼈가 성장할 기간이 남았어요. 지금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30대까지 최대 골량을 유지를 많이 보충을 해주면 나중에 좀 뼈가 좀 약해지더라도, 그 뒤에 그렇게 되더라도 골다공증까지 안갈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짝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돼요.
2: 종찬 씨,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후 대책입니다.
3: 이 골밀도 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0: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지금 당장이 불편한 게 없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텐데, 하지만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게또 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뼈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시작을 이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3: 뼈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을 잘 챙겨 먹을 거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뼈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4: 앞으로 내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뼈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맞춰서 하면은 꼭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관리를 잘해가지고 골다공증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지 않게끔 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1대1 코치,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 또 퍼스널 트레이닝 이렇게 뭐 PT라고도 부르죠. 이걸 받으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그 퍼스널 트레이닝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로 시작하셔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 초대했습니다. 국내 보디빌딩 대회 최다 출전 기록도 가지고 계시고 우승한 것만 17번이라고 하네요. 네, 트레이너 아놀드 홍 트레이너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아놀드 홍이라고 합니다.

0: 몸 좋으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도 매일 운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운동은 뭐 밥 먹듯이 합니다. 네.
0: 몇 시간쯤 하시는 거예요?
1: 만일에 이제 일정이 적은 날은 뭐 6시간도 할 때 있고요. 어. 바쁠 때는 그래도 한두 시간은 꼭 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주로 이 근육 운동 그쪽을?
1: 아니, 저는 걷기를 좀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근력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왜요?
1: 이게 이제 5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마디마디가 좀 아픕니다.
0: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매일 운동하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1: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운동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뭐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라.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트레이너다 보니까 예, 예. 보여지는 게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몸이 없어지면 인기 명예보다 훨씬 우울해서

0: 운동은 이제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1세대 헬스, 저,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네. 처음 그 퍼스널 트레이너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0: 그 아시아의 올드짐이라고 일산에 외국계 회사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처음 트레이너 생활을 했는데, 2003년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대중화가 되진 않았고요. 정말 그때는 좀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아는 분들이 PT를 받았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중화가 돼 있고요. 네, 2003년부터 퍼스널 트레이너를 한 것 같습니다.
1: 그때 그 제자들이 연예인들이 많겠네요.
0: 한 명만 말하자면 남궁민,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민희가 가장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때 정태우 씨도 있었고, 뭐 정준 씨도 있었고, 최근에 보니까 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활동하는 분은 꽤 있는데 그
1: 영화 배우 탤런트 이런 분들 보면 몸짱 그 배우들 많잖아요.
0: 네,
1: 예전에 그런 분들 다 그 제대로 된 전문적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어떤 작품을 맡게 되면은 몸을 만들어야 되면
1: 되죠.
0: 이제 트레이너한테 그렇죠. 수업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기간에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다이어트에서 영양학.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게요. 맞습니다.
1: 그 처음 그 시작하신 게 외국계
0: 네 외국계 회사.
1: 헬스 클럽이라고 그러셨는데
0: 네네.
1: 그 외국계가 우리 아놀드 홍이라는 이름과 연관이 되죠?
0: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꿈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유도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은 게 어릴 때 꿈이었는데
1: 유도를 그 언제 유도를 하셨어요?
0: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도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면서 야밤도주하면서 서울로 급하게 전학을 오는 바람에
1: 몇 학년 때요?
0: 중학교 1학년 때요. 막상 그 동네에 왔는데 씨름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도는 했고 어릴 때부터 몸은 컸고 그래서 씨름으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씨름이라는 운동이 솔직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1: 특기생으로 고등학교를 가신 거네.
0: 예, 예. 네. 제가 87년도 때는 극장에 가야지만 성인 영화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등치는 크고 두 발 자유라라 머리도 핑클 파마를 했기 때문에 1m80에 뭐 등치가 큰 아이가
1: 고등학생이 네,
0: 고등학생으로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성인 영화 보러 가셨구나.
0: 네, 보러 갔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네. 왜 하필 그날 제가 정심을 뭘 먹은지 기억은 안 나지만 배탈이 나서 그때는 동시 상영관이 있었어요. 티켓을 하나 끊으면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는 예. 그런 관이었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 들렀다가 급한 마음에 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어떤 외국인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일어서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관을 잘못 들어서 터미네이터 영화관을 보고
1: 터미네이터 1편?
0: 네. 그 영화를 보고 몸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몸을 한번 만들어볼까?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성격이 빠른 편이라 그날 바로 아버지한테 그때 돈으로 2만 원을 받아서 헬스클럽에 등록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1: 네,
0: 그때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을 찾아봤더니 아놀드 슈왈제네거 유명한 바디빌더였고 그리고 영화배우가 됐다 해서 저희 때는 세운상가 청계천에 가면 외국 도서를 많이 팔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거기 아저씨한테 혹시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는 분이 쓴 책이 있나 했더니 예,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였어요. 온본 영어. 아놀드 일대기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거를 영어 사전 하루에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죠. 영어를 모르니까 그 사전에서 단어를 다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의 운동 방법과 그분의 식단을 보면서 혼자서 독학으로 운동을 했어요. 네, 고1 때 그렇게 운동을 했고
1: 참 우연히 잘못 들어간
0: 네.
1: 극장 상영관에서
0: 네. 예.
1: 그냥 딱 한눈에 꽂힌 거예요.
0: 네.
1: 야.
0: 그래서 그분 이제 포터도 구하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게 기억나요. 넌 왜 남자 벌거벗은 몸을 자꾸 벽에 붙여놓냐 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해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때 보디빌딩 자체가 한국에 그렇게
1: 그렇죠.
0: 유명하지 않을
1: 별로
0: 텐데
1: 없었죠.
0: 제가 좋아하는 인물의 사진을 붙이고 제가 항상 벽을 사진을 보면 얘기하죠. 꼭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외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웨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운동하던 헬스클럽이에요? 아시아에
0: 들어온
1: 체인을
0: 거죠.
1: 넣은
0: 네,
1: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오.
0: 네, 그분이 홍보대사였어요, 그때. 한창 거기서 운동을 하셨고.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그 계기로 거기를 가게 되고. 네.
1: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너로 시작하셔서.
0: 했고, 제가 이제 거기, GM이라고 이제 제너럴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0: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1: 제가 그때 이미 보디빌딩 대회에서 뭐 우승 경력이 다 있었으니까.
0: 네, 맞아요. 그때는 이미 전성기 때였어요. 보디빌더로서는 전국대회 우승도 많이 하고 그 광진구청이라는 서울시 광진구청에서 연봉을 받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을 때 거기서 먼저 제안이 왔는데 제가 그 제안에 한마디 한 게 그럼 나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만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월드짐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3년 후가 월드짐 30주년인데 그분이 온다는 게 계획돼 있으니까 네가 아시아에서 매출 1위를 하면 인센티브 트립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죠.
1: 네,
0: 그래서 또 무모하게 주말 부부를 감행하면서 왜냐하면 서울에서 일산까지 출퇴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래서 기숙사를 얻어놓고 정말 밥 먹고 수업만 했습니다. 밥 먹고 수업만.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1: 매출 1등을 한 거예요?
0: 네.
1: 아시아 1등?
0: 예, 아시아 1등을 하고 인센티브 트립으로 미국을 가서 2006년에 만났습니다.
1: 네.
0: 되게 재밌어요. 제가
1: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경하던 사람을 우연히 또 그게 직장으로 연결되고 그러다가 직접 만나게 되고 야 이거 무슨 드라마 같네요.
0: 약간 시크릿 같아요. 제가 벽을 보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근데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 같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고등학교 때가 1988년, 87년도인데 그분을 만난 게 2006년이니까 무려 18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기간까지. 근데 만나게
1: 18년 되죠. 더 걸렸네요.
0: 네,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1: 그럼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0: 아, 정말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탔거든요.
1: 왜요?
0: 오하이오까지 가야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보디빌딩 대회를 또 주최하는데 거기에 마침 올드짐 30주년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거라 한국에서 나키타 공항에서 또 디트로이트까지 갔다가 오하이오까지 해서 세 번 경유로 해가지고 가는데 28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솔직히 몇 시간 안 걸린 것 같은 느낌. 되게 기대했으니까.
1: 네. 네. 가서 만나서.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0: 영어 못하는데 또 짧은 영어로 외웠죠. You are my hero when I was young.
1: 젊었을 때 당신은 내 영웅이다.
0: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발음이 안 좋았는지. 빠덤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마디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통역하는 친구가 얘기해줘서 얘기하고 그분이 저한테 되게 멋지다, 너. 제가 키도 더 크더라고요.
1: 네,
0: 이제 주지사 하실 때인데 제가 키도 컸고 몸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 뵙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그럼 나는 아놀동이라는 이름을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꿈도 갖게 됐고요.
1: 본명은 뭡니까?
0: 저는 홍길성이요.
1: 근데 그때부터 아놀드 홍이 된 거군요.
0: 외국계 회사에서 외국 이름을 하나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그래서 아놀드 홍으로 한 거고요.
1: 네. 참 정말 드라마 소설의 한 편 고등학교 시절 운명적으로 만난 그게 이제 평생 보디빌더의 길로
0: 맞습니다.
1: 안내하고 심지어 이제 직업까지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0: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이나 영화 이런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보디빌딩 대회 우승 경력이 17번?
0: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대회도 있었고 국내대회도 있고 뭐 지역대회도 있는데 토탈 한 17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그거는 이제 몇 살 때쯤입니까?
0: 제가 이제 처음 우승을 한 거는 97년도에 청년 때 한번 지역대회 우승한 것 같고요. 정말 이제 그래도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 거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좀 많이 하다가 2006년에 마지막 대회를 은퇴하고요. 제가 이제 보디빌더보다는 트레이너로서 이름을 좀 알려보고 싶어서 하나를 포기하면서 선수는 적고 이제 정말로 공부 많이 하고 많은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저의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 생활을 무려 11년을 공백을 뒀다가 제가 2017년에 47살 됐을 때 그때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한 12개 대회를 또 뛴 것 같습니다.
1: 거기서부터 이제 장년부 이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0: 마스터즈라고 요즘에 이제 40대 이상 부를 마스터즈라고 해서 40대 이상 부로 경기를 했죠.
1: 그 지금까지 출전한 대회가 모두 몇 번이나 됩니까? 아마 지금 최다 출전 기록을 갖고 계시던데
0: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0에서 80회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1등한 건 한 17회 정도 되는 것 같고.
1: 40대 이후, 2017년 이후 출전해서도 또 우승하신 적 있어요?
0: 네. 제가 최초로 그 아시아 대회에서, 아시아 대회에서 마스터즈 부분으로 우승을 한번 했죠.
1: 예. 지금까지 출전했던 그 많은 대회 중에 제일

0: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다면?
1: 88년도 미스터 한강 선발대회. 왜냐면 그때 첫 대회였는데요. 너무 긴장해서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졌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막 괜찮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거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그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 서울시청에서 아시아 대회를 했는데 시청이 처음으로 그 비티니스 경기장을 오픈해 준게 2017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기억났던 게그 아시아 대회니까 외국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많이 왔었는데 대만의 친구 둘이서 손을 잡고 왔는데 이제 보통 바디빌더들은 피트니스 전에 이틀 정도 물을 끊어요.
0: 물을 끊어요?
1: 예, 왜냐면 왜 우리 가을에 빨간 고추를 태양에 말릴 때 태양초를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면 속이 투명해지듯이 수분을 끊어버리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마르면 혈관이 선명해져요. 그걸 우리가 이제 로딩 과정이라고 하는데 대만 친구가 이제 로딩을 너무 심하게 하고 탈수가 없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수액을 맞고 돌아오는데 12시까지 그 친구들을 기다려주더라고요. 무대를 서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날 아마 12시 반에 마지막 경기를 제가 치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우승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리고 그 친구들 국가, 애국가 불러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국제대회라는 게 저분들이 대만에서 여기까지 무대수로 왔는데 탈진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걸 기다려주는 것도 생각나고 제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47세의 나이로 우승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애국가를 불러준대 처음이에요. 저는 원래 유도로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 태극기 올라가듯이
0: 그러면서
1: 제가
0: 애국가
1: 1등
0: 하죠.
1: 하니까 태극기가 올라가는데 아직도 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뿌듯해요. 네.
0: 그러니까 88년도에는 너무 긴장해서
1: 네네.
0: 쓰러져 버린 게 기억나고, 나이 먹어서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1: 네. 네,
0: 기억나시고.
1: 기억나요. 네.
0: 근데 진짜 그 이틀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신다?
1: 네, 못 마셔요.
0: 식사는 하고?
1: 식사는 맨밥을 먹어요. 물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어요. 맨밥만. 간 있는 거 전혀 안 먹고.
0: 간 있는 걸 먹으면 뭐 어떤
1: 수분이 모여서 피부에 수분이 차요. 또. 그 부종같이 부어요.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분을 끊고 맨밥으로 연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맨밥이 몸에서 탄수화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또 끌어모아서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0: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1: 말려요.
0: 뺀,
1: 예, 네, 그걸 말린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우나 가고.
0: 땀 빼고,
1: 예, 네, 그런 식으로 수분 조절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생리학이 좀 바뀌어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0: 트레이너 생활 하신 지도 벌써 한참 되셨고,
1: 네.
0: 지금도 현역으로 트레이너
1: 네, 지금도
0: 계시잖아요.
1: 현역으로 트레이너를 하고 있죠.
0: 그러면 거쳐간 제자 수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1: 대충 4,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계산해 보니까. 네.
0: 그 중에 인상 깊은 제자들?
1: 꽤 있죠. 그러니까 뭐, 임신이 안 됐었는데, 임신을 시켜드린 제자도 있고요. 건강해지니까 몸이. 네, 그런 친구도 있고,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암, 뭐, 고혈압, 당뇨,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0년째 먹은 당뇨약을 저 때문에 9개월 만에 끊은 분도 계시고, 10년째 먹은 고혈압약을 9개월 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운동만으로 사람을 트레이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윽박질로 봤는데 되게 웃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호텔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우리나라 100대기 원호분들도 많으셨고 유명한 정치인도 많으셨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이 손녀딸이 초등학생인데 80kg 나갔는데 저한테요, 정말로
0: 초등학생이 80kg.
1: 80kg예요. 그래서 30kg만 빼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 인생을 바꾸는구나. 제가 그 아이가 올 때마다 정말 운동을 혹독하게 시켰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정상적이면 빠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찐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기사분이 대기실에서 항상 기다리는데 물어봤어요. 요 녀석 집에 가기 전에 뭐 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죄송한데 집 입구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운동을 안 시키고요. 청계천을 1시간 반 코스로 걸어갔다 걸어오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만 해요.
0: 같이 걸으면서
1: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살이 빠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0: 요즘에는 조금 심리학 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1: 그래야죠.
0: 먹으라고 하면 안 먹고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먹으려고 하니까 드셔도 되는데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그리고 아무 때나 먹지 말고 날을 정해서 그날만 드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티칭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네.
1: 헬스 트레이너가 뭐몸 만드는 운동법 기술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0: 네, 안
1: 아니죠.
0: 돼요. 절대 안 돼요.
1: 코칭
0: 네.
1: 과정이죠.
0: 그리고 제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살찌고 뚱뚱하면 저는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먹어도 몸에 염증 반응이 있거나 부으면은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건
1: 그런 사람,
0: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밖으로 안 빠져나오면 계속 물이 차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살찌신 분들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분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달래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면 살 빠지니까 일단 마음이 행복해집시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자꾸 다가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된다는 건 잠을 잘 잔다는 건데 대부분 살찌신 분들이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다 갖고 계십니다.
1: 잠을 잘 자면 다이어트가 잘 돼요?
0: 네, 미는 뭔가요? 잠꾸러기죠.
1: 잠꾸러기라고
0: 네,
1: 하죠.
0: 그게 뭐냐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
0: 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면 식욕도 많이 느는데 그 식욕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면 위로받기 위해서 단게 땡겨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게단 거, 그다음에 어떤 중독되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데 당 중독도 마약이랑 똑같이 도파민 자극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그 보통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 반응을 보면 160 정도고 술이 뭐 180이고 담배가 200이고 뭐 마약은 300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꾸 먹는 게 처음에 한 개의 도넛으로 행복했다면 그다음에 한 개로 안 돼요. 두 개, 세
1: 늘어나죠.
0: 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돼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운동을 해도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한테 먹고 싶으면 뭐한 5만 만보 정도 걷고 와서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걷다 보면 식욕이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먹어도 되는데 그 대신 그럼 걸어주거나 그러면 런닝머신 끝나고 내려와서 드세요 하고 사갖고 오게 한 다음에 휴게실에 놔두고 런닝머신 1시간 하시고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놔두고 가요.
1: 안 먹죠?
0: 예, 네,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든 먹거든요. 네.
1: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본인도 해본 적 있어요?
0: 저는 선수 시절에요. 30kg를 늘리고 뺀 거를 한 100번 정도 해봤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겨울에는 120kg에서 130kg, 여름에는 90kg에서 95kg. 근데 선수들이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업자들의 비밀이라고 표현할게요. 저희는 그냥 벌크업이라는 핑계로 많이 먹는데 그게 아니라
1: 근육
0: 저희도
1: 키우기.
0: 예,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근데 이제 회원들한테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얘기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 선생으로서 부끄러워서 우리는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도 사람인지라 먹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이 쪘다가 시즌이 오면 다시 또 빼야 돼요.
1: 빼야 근육이
0: 그러니까
1: 도드라지죠.
0: 체지방이 10% 이하. 그러니까 보통 제가 최저까지는 2.8%까지 체지방을 줄여봤고요. 지금은 현재 8%에서 9%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자 평균이 15에서 20, 여자는 20에서 25가 표준이에요. 그러면 식스팩이 보이려면 표준 이하가 돼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지방을 빼는 거죠. 그게 시합을 나가는 몸이고 그래서 전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SNS에서 보는 좋은 몸? 결코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 그건 평상시 몸이 아닌 거죠.
0: 아니죠. 그거는 기아 상태를 겪고 있는 거니까.
1: 기아
0: 예, 네,
1: 상태.
0: 기아 상태예요. 그래서 의외로 피트니스 선수들이 불면증에 많이 걸려요. 기아라는 건 내가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정말 자는 거, 먹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뭐한 번씩 해보고 싶다면 버킷으로 한다면 한번 정도 괜찮은데 평생 그 몸을 유지하는 건 무리수예요. 네.
1: 참 힘들죠, 그
0: 엄청.
1: 30kg 빼기가.
0: 정말 안 먹던 그 길거리 음식이 정말 많이 먹고 싶고요. 전문용어로 코가 개코가 됩니다. 1km 반경에 떨어진 빵집에서 멋빵을 굽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도록 예민해져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후각도 발달하고 시각도 발달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기아 상태에 되면 음식

0: 그런 다이어트 뭐 이런 등등 또 책으로 많이 엮어내셨죠?
1: 네, 책은 현재까지 6권. 네네.
0: 책도 아주 많이 팔렸다고
1: 네, 책도 처음에 쓴 책은 정말 많이
0: 들었는데.
1: 팔렸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책을 안 사는 시대라 그래도 꽤 많이 팔았어요.
0: 예, 그게 다 다이어트 관련된 책입니까?
1: 네, 다 다이어트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단식, 간헐적 단식하고,
0: 간헐적 단식.
1: 네,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라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죠. 그래서 2017년 대회 뛸 때는 주로 족발하고 보쌈하고 곱창을 먹고 시합을 뛰었어요. 네.
0: 지방이네요.
1: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닭가슴살을 냉장고에 채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소를 사는 건데, 진짜 다이어트는 나쁜 걸덜 먹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을 줄이면 정상적으로 살이 빠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는 닭가슴살이 좋더라,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좋더라, 채소가 좋더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 몸에 안 좋은 음식량을 줄이면 체중은 빠지기 시작하고요. 굳이 그렇게 안
0: 그다음에
1: 먹고,
0: 탄수화물은 안 좋은 거죠?
1: 탄수화물도 보면은 적당량만 필요한데,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탄고지의 기전이 뭐냐면,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쓰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냉장실에 있는 음식이라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지방은 냉동실에 있어요.
0: 해동을 시켜야
1: 아, 그렇죠.
0: 되는군요.
1: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냉장실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배가 고픈데, 냉동실에서 이거를 먹기 전까지 그 텀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면 그다음부터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돼요. 그러면 살이 잘안 쪄요. 보통 24시간 주기로 보면 우리 몸에 생체 시간이 있어요. 8시간 간격으로 돼 있거든요. 8시간은 청소를 해야 돼요, 몸은. 그래서 청소 시간이 자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은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를 촬영 후에 깨끗이 해야 또 다음 분이 촬영하듯이 청소 8시간. 그다음에 먹는 시간이 8시간. 그다음에 나머지 8시간은 소화 흡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총 16시간은 소화 흡수를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8시간은 쉬어주는 거죠. 그래서 16시간 단식을 합니다.
0: 16시간.
1: 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저녁을 6시에 먹으면, 낮 12시가 되면, 네,
0: 그러니까
1: 10시.
0: 아침을 안 먹으면 되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아침만 건너뛰면 됩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 적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총량의 90%를 탄수화물 먹었다면, 그걸 40으로 먹어도 적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이 먹는 걸 적게 먹자는 거지,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그거는 본인에 따라 좀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슈트를 입어도 몸의 모양에 따라 핏이 다르듯이, 어떤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라는 걸 어떤 사람이 10%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먹어보고, 난 이렇게 먹으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 나 감기도 안 걸리는 것 같아,
0: 그
1: 그렇게 찾아보라고.
0: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1: 네,
0: 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막 버터를 퍼먹고 그러는데, 지방을 이용할 수 없는 몸은 그렇게 먹으면 또 망가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본인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0: 정말 헬스 트레이너로서 운동법.
1: 네.
0: 청년층과 중장년층 운동법이 좀 다르죠?
1: 근데 저는 운동도, 우리가 이제 헐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심맥박수라고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서 뭐 80, 90 정도면 좋은 운동, 100은 너무 힘들고, 60, 70, 80은 약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0: 나이 들수록 운동을 너무 세게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하면 펌핑이라고 근육이 빵빵해지는 느낌인데, 제가 50이 되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아프더라고요.
1: 글쎄,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0: 네네. 그래서 운동은 본인한테 맞는데 가장 좋은 운동법은 딱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화가 너무 쉽게 되는 운동?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농담을 할수 있는 운동은 너무 약한 거고요.
1: 약한 거죠.
0: 약간?
1: 좀 숨이
0: 네.
1: 헐떡거려야죠.
0: 운동을 헐떡거리면서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면 좋은 운동. 근데 야, 말 시키지 마. 나 너무 힘들어. 그건 너무 센 운동. 요 정도면 돼요. 그러면 적당히 헐떡거리는 운동이 좋은데, 나이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운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파김치가 되는 건 너무 강도가 센 거예요.
1: 세게 하지
0: 그렇게
1: 말아라.
0: 하시면 안 돼요.
1: 그리고 이 걷기 같은 그런 걸 유산소 운동,
0: 네.
1: 그다음에 근육 키우는 운동을,
0: 웨이트 트레이닝.
1: 그렇죠.
0: 네.
1: 그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0: 네.
1: 좋은
0: 해야죠.
1: 거죠?
0: 왜냐하면 우리 몸은 206개 뼈와 600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골격근이라고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그게 이제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짧아지는 등장성 운동인데, 그렇게 근육에 압을 줘야지 뼈가 일단 건강해지고요.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 몸이 젊다고 느껴요, 뇌가. 그래서 우리 몸은 운동화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수렵 채취해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나무에서 열매 따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라든지 크런치라든지 스쿼트를 해서 내가 움직임을 만드는
1: 크런치가
0: 거예요.
1: 뭐죠?
0: 보통 이제 잇몸 일으키기라고 하는데,
1: 누워서
0: 배를 세우는 거, 상체를 세우는 운동. 그게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우리 몸의 중심 근육, 배꼽에서 골반하고 허리를 강화시켜주고,
1: 그렇죠.
0: 푸시업은 상체 근육 다, 그리고 네,
1: 팔굽혀펴기.
0: 맞습니다. 푸시업하고,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는 하체 근육.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1: 그럼 헬스클럽 갈 것도
0: 네, 돈
1: 없네요.
0: 주고 운동하지 마십시오. 굳이.
1: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
0: 네.
1: 그거를 하루에 몇번 정도?
0: 제가 그걸 1, 2, 3 운동법이라고 푸시업 10개, 크런치 20개, 스쿼트 30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운동이 있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그걸 체력 테스트를 하는데요. 회원님들 오시면 5번 이하는 저질, 그리고 5번에서 8번은 쏘쏘, 그다음에 8번 이상은 퍼펙트. 근데 보통 5번 정도에서 6번만 하면 되고요. 시간은 한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다른 근력 운동 안 해도 100세까지 허리 꼿꼿이 펴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1: 그러니까 하루에 좀 만보 걷기 요즘 하시는 분들
0: 네.
1: 많은데, 그렇게 많이 걷고
0: 네.
1: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0: 네.
1: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0: 그거면 정말로. 제가 35년 동안 트레이너하면서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 몸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오늘도 방송하고 있는데 허리가 좀 아픈데, 제가 예전에 데드리프트라는 무거운 거를 허리를 숙여서 드는 동작에서 디스크가 파열됐거든요. 그리고
1: 아이고.
0: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240kg를 들다가 왼쪽 무릎이 파열됐고요. 또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140kg를 들다가 이 어깨가 파열됐는데, 그거는 제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 몸을 희생시킨 거고요.
1: 그렇죠.
0: 일반인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멋진 몸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면 되는데, 나는 죽더라도 젊은 날의 멋진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하셔도 되고요.
1: 그러니까 멋진 몸이 욕심 있는 분들은
0: 하셔야 돼요.
1: 헬스클럽에
0: 네,
1: 와야
0: 하셔야 돼요.
1: 되고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아야
0: 받아야 되죠.
1: 되지만, 일반 국민은 안 그래도 된다. 아니, 헬스트레이너로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0: 근데 그래도 그 트레이너한테 오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옆에서 누군가
1: 맞아요.
0: 의지되는 거. 네네. 그래서 오시는 거지, 운동을 못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1: 그리고 돈이 들잖아요.
0: 네네.
1: 돈을 내놓으면
0: 맞아요.
1: 아까워서라도 또
0: 네.
1: 하잖아요.
0: 그래서 웃긴 얘기로 제가 운동을 할 때요, 돈을 받고 하면 노동, 돈을 내고 하면 운동이죠. 그래서
1: 그렇죠.
0: 운동선수들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도 노동, 네. 손흥민
1: 네.
0: 선수도 노동이죠.
1: 자, 헬스트레이너의 활동 외에 요즘은 100일간의 약속이라는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네네.
1: 이건 뭡니까?
0: 제가 2008년 2월부터요. 해서 쭉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 100일간 뭘 하는 거예요?
0: 100일간 같이 모여서 제가 말한 아놀동 1, 2, 3 운동법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산책하고 헤어지죠.
1: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와라.
0: 다는 아니고 면접을 봐요.
1: 면접을?
0: 네, 왜냐하면 보통 응모하면 1,500명, 2,000명. 그러면 제가 한 번

0: 1분에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 최대한 50명. 그래서 넓은 공간을 빌려서 매트리스만 깔고 약간 군대에서 유격체조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은데, 그 운동만으로도 평균 10kg씩은 빼죠. 네, 10kg 빼고 많이 빼는 분은 30kg. 제가 지금까지 100일 동안 제일 많이 빼준 분은 50kg까지. 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데 약간 그거 같아요. 혼자 하기 외롭고 힘든데 그래도 멘토들이 있고 저같이 이제 안월동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대장이 같이 운동도 해주고 다이어트 상담도 해주고 같이 산책을 해주면서 다이어트 온정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온정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여행을 가듯이 운동을 해요.
1: 무료로
0: 네, 무료로.
1: 100일 동안
0: 네.
1: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셨어요?
0: 저는 이제 2002년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3개월 만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정말 안쓰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년 만에 57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1: 아이고.
0: 아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게한 가정의 화목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어려움을 줄수 있다고 해서 그럼 내가 재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까 했다가 그러면 몸 때문에 고민스럽거나 건강에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모아서 제가 가진 달란트를 좀 재능을 나눠볼 거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2008년에 시작하게 됐죠.
1: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0: 1년에 3번이요.
1: 세 번.
0: 왜냐하면 100일씩 하니까 65일만 휴지기를 주고 나머지 100일, 100일, 100일에서 1년에 3기씩.
1: 코로나 때도 했어요?
0: 코로나 때는 줌으로 했습니다. 네,
1: 그랬겠죠.
0: 줌으로 했습니다. 네네.
1: 거기를 거쳐간 분들도 어마어마하네요, 숫자가.
0: 네, 어마어마하죠.
1: 거길 거쳐간 분들 중에 헬스 트레이너가 되신 분들도
0: 꽤
1: 있다면서.
0: 많죠.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라 10개 지점 CEO를 하는 분도 계세요. 휘트니스 센터. 네. 그리고 직업으로 트레이너 하는 친구도 꽤 되죠.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그럼 이제 그건 국민 건강 전도사가 되신 거네.
0: 네.
1: 일종의.
0: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EBS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좋은 기획이네.
0: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프고 살찐 분들 많으니까 건강하게 한번 다이어트 프로그램 해도 되는데
1: 그렇죠.
0: 저는 일반 트레이너 같이 막 혹독하게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산책 같은 거 하면서 일상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1: 아니, 그 산책하고,
0: 같아요. 네.
1: 아까 얘기한
0: 1, 2, 3 운동. 네, 맞아요.
1: 팔굽혀펴기, 윗몸
0: 맞아요.
1: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
0: 네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1: 또 매년 성탄절 즈음에 하시는 나인 퍼레이드?
0: 네,
1: 이건
0: 맞습니다.
1: 뭡니까?
0: 제가 그거를 2018년부터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1: 장기기증.
0: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환우분들이 2만 명이에요. 그분들은요, 1조가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장기를 기증 받아야지만 생명이
1: 그렇죠,
0: 유지되는데,
1: 그렇죠.
0: 제가 그 홍보대사 위촉을 받았을 때, 제가 그 재단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얼굴만 빌려주는 홍보대사 말고, 내가 뭔가 몸으로 할수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뇌사 상태에서 줄수 있는 장기가 몇 개냐 그랬더니 9개래요. 그래서 나인이고요. 그리고 생존 시줄수 있는 장기가 신장 하나, 간 60%, 폐 하나, 3개. 그리고 사후에 10분 안에 줄수 있는 게 각막 2개예요. 그러면 내가 뇌사 상태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를 몸에 그리고 추운 겨울날 한번 명동을 걸어보자. 그러면 그 추위에 내가 이 캠페인 할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럴까 해서 그렇게 제 고집으로 시작된 게 2018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1: 그 성탄절에 그러면 몸에다가 그런 장기를 모양을 그려놓고,
0: 네. 그리고
1: 그렇고
0: 산타를 해야 돼요.
1: 상체 벗고,
0: 네. 그리고 산타 모자 쓰고 산타 바지를 입고.
1: 추운데.
0: 많이 춥죠. 추운데 춥긴 하지만 그렇게 행사를 끝내고 나면 마음은 너무
1: 따뜻하죠.
0: 뜨겁죠. 네.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선생님 때문에 장기기증 서약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글이 많이 올라와요. 오, 그렇게 추운 날 저렇게 할수 있을까? 예, 네, 그런 식으로.
1: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0: 네네네.
1: 본인이 운동할 때 지키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0: 아, 저는 일단은 항상 철칙이 있어요. 하던 대로 먹던 대로 자던 대로. 저는 허리가 아프든 뭐 어떤 일 있어도 제가 그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도 걸을 수 있으면 걷고요. 시간 되면 꼭 먹고요. 일어나는 시간에 일정하게 똑같이 일어나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거 꼭 지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 포기라는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몸이 아파도 체육관에 가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어떻게든 도전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지킬 거고,
1: 예,
0: 지금의
1: 예.
0: 안울동을 세워준 저만의 수칙이죠.
1: 네.
0: 네네네.
1: 지금 이제 연초라 그 새롭게 결심하고 운동 시작하신 분들 많습니다만,
0: 많죠.
1: 작심 3일이라고
0: 네.
1: 며칠 하다 그만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0: 네.
1: 그분들 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도움 말씀 주시잖아요.
0: 그러니까 저는요,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첫날부터 너무 많은 운동을,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걷기도 안 한 사람은 하루에 1,000보, 그리고 한 주 지나면 2,000보, 3,000보,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고 잘했다고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야, 넌 왜 그것밖에 못하가 아니라, 야,
1: 예.
0: 너 정말 잘했어.
1: 예.
0: 그리고 다이어트 3일이 왜 작심 3일이냐면요. 열심히 이틀 다이어트 하다가요, 3일째 뭘 먹으면, 난 안 되지라고 이렇게 자책을 하는데,
1: 아.
0: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틀 하다가 하루 먹으면 다시 여기서 1일차. 그러니까 항상 1일차를 하다 보면 2일, 3일에 실수하지만 4일차 가다 5일차 가면 실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성공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가 줄면서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기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간 정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똑같이 정해놓은 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밌어지면 평생 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본인들이 못하는 걸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나 못해요. 본인만 못하는 거 아니니까
1: 예, 예.
0: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잘하는데 내가 못할까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아져요. 네.
1: 사람은 누구나 운동하기 싫어하죠.
0: 원래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제가 듣기 싫은 질문 중에 두 가지가요. 회원님들이 선생님 운동 좋아하죠?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싫어하시죠? 빵떡 안 드시죠? 싫어하시죠? 좋아합니다. 근데 참는 거죠. 왜? 이걸 많이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고요. 맛있는 빵떡, 과자, 케이크를 싫어하는 사람도 세상에 없어요. 참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예쁜 몸을 갖고 조금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여러분이 나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1: 헬스 트레이닝이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0: 헬스 트레이닝. 나를 돌아보는 거,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 같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으니까 먹는데, 몸을 생각한다면 몸에 좋은 걸 먹고 나쁜 걸 먹어야 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은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행복감이거든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닝은 나와의 관계 정리, 남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거.
1: 예, 예.
0: 저는 그래서 제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주려고 노력하고 이게 진짜 좋아지기 시작하면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1: 네. 네. 앞으로 목표 계획 있으시다면?
0: 목표는 좀 더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면 제가 가진 달란트나 재능을 좀 더 많이 나눠주고 싶고요.
1: 예.
0: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아놀드 홍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0: 아, 네. 그래서 100살까지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서
1: 네.
0: 제가 가진 재능을 많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1: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지런히 많이 걸으시고, 그리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만 하시면 된답니다. 다들 한번 실천해 봅시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죠.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0: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3: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0: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걷기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걷기 동호회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또 올레길, 전국의 각종 해파랑길, 서파랑길 이런 길들 걸으시는 분들 참 많죠. 오늘 우리나라의 이 걷기 운동 원조라고 할 만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국토 구석구석 거의 안 걸어보신 곳이 없다고 할 정도고요. 현대판 김정호 이런 별명으로 불려지는 분입니다. 지금도 걷기 모임을 이끌면서 국토 구석구석을 걷고 계신 신정일 이사장님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제가 걷기 운동의 원조, 예. 현대판 김정호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30년 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1: 예.
0: 처음 걷기 하신 게 언제예요, 그러면?
1: 처음 걸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예.
0: 중학교를 못 가셨어요?
1: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 입산을 했었어요.
0: 입산?
1: 예. 화엄사의 구칭암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0: 절에 가셨다고?
1: 예. 그곳에 있다가 두 달 만에 이제 어느 날 스님이 불러서 갔더니 너는 아무래도 절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 살면 좋겠다. 보잣돈을 주는데 가장 절망적인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나서 구례구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수에서 밤배 타고 부산에 가가지고 예, 울산에 가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0: 예.
1: 그때 엄청나게 걸었지요.
0: 집은 어디였는데요?
1: 전라북도 진안 백운이라고.
0: 아 근데 왜 그 여수, 부산, 울산은 왜 가신 거예요?
1: 이제 방랑의 시작이었었죠. 아. 뭐 어차피 절에서 쫓겨났고 집에는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걸었던 것이 그때의 기억이지요.
0: 그냥 무작정 걸은 거예요, 그땐?
1: 그렇죠. 뭐 그 당시는 뭐 네. 작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뭐 15살짜리가 가능합니까?
0: 작가가 되고 싶으셨어요? 네.
1: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작가가 되고 있다는 생각밖에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죠.
0: 근데 중학교는 진학 못하신 거는 집안 형편 때문에?
1: 그렇죠. 가난했고.
0: 30년 넘게 이런 이제 걷기 운동을 해오셨다라고 했는데.
1: 그렇습니다.
0: 그럼 그 걷기 운동 모임을 만드신 게 30년 전?

0: 전인 겁니까?
1: 걷기 운동은 원래는 단체는 85년에 황토현문화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운동을 하면서
0: 황토현,
1: 현문화연구소, 예, 동학에서 농민군한테 가장 크게 이긴 곳이 황토현이잖아요.
0: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주?
1: 전주에서요.
0: 그죠?
1: 예, 전주에서 이제 그 황토현문화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0: 예.
1: 문화운동을 하다가, 예, 제가 이제 그 2000년에 우리나라 국토를 갖다가, 제대로 걷자 해가지고 10대 강 도보답사 계획을 세웠어요.
0: 10대 강
1: 예,
0: 도보답사.
1: 금강, 섬진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그런 강을 다 걷고 우리 옛길을 다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조선시대 옛길을 다 걷고 책을 쓰고 나서 예, 제대로 걷기 단체를 만든 것은 2005년이었었죠.
0: 2005년.
1: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남산에서 예, 창립식을 하셨죠.
0: 그럼 걷기 단체 만든 건 2005년이고,
1: 그렇죠.
0: 문화운동 단체에서도 걷기를 하셨었군요.
1: 계속 우리나라를 걸었죠.
0: 아,
1: 예.
0: 그러니까
1: 40여 년이 넘죠.
0: 그렇게 되는군요.
1: 예.
0: 제대로 걷기 운동 단체는 그렇게 한참, 한 20년 그런 운동을 하시다가 본인을
1: 그렇죠.
0: 만드신 거고.
1: 2005년에 예. 우리 땅 걷기라는
0: 네.
1: 이름으로 역사학자 이덕일, 그다음에
0: 네.
1: 조용훈 선생하고 같이 예. 우리 땅 걷기를 발족을 했지요.
0: 네. 그러면 뭐, 걷기 운동, 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한 건 85년부터라고 하셨고,
1: 그렇죠.
0: 전국에 안 가보신 데 없을 것 같아요.
1: 평생 걸었으니까요. 평생 걸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는 남력기행을 시작해가지고 평생 우리나라를 다 돌아다녔죠.
0: 네. 산도 다 오르셨어요?
1: 그렇죠. 산도 한 사오백 개를 올랐죠.
0: 4,500개.
1: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간한 산은 다
0: 그렇겠네요.
1: 가면서 그리고 글을 써서 책으로 남겼죠.
0: 예. 산에 오르시고, 옛길, 그리고 또 요즘 뭐 이런저런 길들 많잖아요.
1: 예.
0: 그런 길도 여러 개 만드셨다고요?
1: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해파랑길이죠.
0: 해파랑길이 저 동해안 쪽.
1: 부산 오륙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곳이 해파랑길이죠.
0: 그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1: 몇 년이냐, 6년 무렵에 한겨레신문에서 모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0: 예.
1: 해양수산부에서 예, 선생님이 서해안을 걸어가지고 한겨레신문에 연재를 해가지고 책을 쓰면 좋겠다.
0: 서해안을 걸어서.
1: 근데 서해안은 내가 지도를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할 일도 많은데. 동해안을 보니까 동해안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동해안을 걷자. 그러면
0: 그러면
1: 내가 20일 정도면 걷겠다.
0: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서해안이 좀더 꼬불꼬불해서 그런가요?
1: 그렇죠.
0: 아,
1: 엄청나게 꾸불꾸불해가지고
0: 예.
1: 걸으려면 몇 달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해안을 걸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서해안은 어업이 발달했는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예, 안 된다고 오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0: 해양수산부 후원이니까.
1: 그렇죠. 제가 한 번도 뭐 여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내돈 들여가지고 내가 걷자 해가지고 우리 땅 걷겠다가 하니까 15명이 모였어요.
0: 예.
1: 그래가지고 19회를 오륙도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걸은 거예요.
0: 19일 동안
1: 걸어가지고 보니까 그 길이 화랑이 걸어갔던 길이고
0: 신라 화랑.
1: 그렇죠. 내연산에서부터 두타산, 청옥산, 설악산, 금강산 그리고 북한의 칠보산까지 우리나라의 명산이 다 있는 곳이고
0: 예.
1: 그리고 이제 또 가다가 보면 뭐 구룡포에서부터 주문진에서부터 수많은 포구에서 또 멸치고기에서부터 고래고기까지를 맛볼 수 있는 길이 바로 해파란
0: 그렇죠,
1: 길이잖아요.
0: 그렇죠.
1: 매 순간이 설레는 길이고 매일 해를 바라보면서 걷는 길. 아,
0: 예.
1: 걷고 나니까 책을 써가지고 바로 문체부에. 제가 이제 2008년에 문체부에서 문화생태 탐방로 선정위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담당 사무관한테 이걸 갖다가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보답사 트레일로 만들자.
0: 예.
1: 그랬더니 바로 그걸 만들자고 해가지고 200억이 투입돼가지고 해파랑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죠.
0: 이름을 직접 지으셨어요?
1: 그것은 공모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0: 아,
1: 공모를
0: 그러셨구나.
1: 받아가지고 했고, 그리고
0: 네.
1: 이제 소백산 자락길 같은 경우도 하룻밤 사이에 제가 만들었죠.
0: 하룻밤 사이에?
1: 그러니까 어느 날그 산림청 오고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길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부산에 없느냐. 내일까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런데 저녁에 생각하니까 지리산 둘레길이 있다면은 북한산 둘레길로 만들 수 있고 팔공산 둘레길로 만들 수 있고
0: 다 만들 수 있죠.
1: 그런데 저녁에 생각하니까 소백산이 가장 좋은 거예요. 딱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9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소백산 둘레길을 만듭시다. 어떻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양택이 봉화군 봉화읍의 유곡리 충대 권벌 선생의 닥실 마을의 충대 권벌 선생 집이다. 조금 올라가면은 무량면의 오전약수가 있고 오전약수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절집인 부석사가 있고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고 순흥향교로 올라가면은 축계국옥인데 축계국옥은 퇴계 이황 선생이 명명했다. 초왕사가 있고 넘어가면은 달밭제를 예, 넘어가면은 바로 그 비로사가 있고 금계초는 정감록의 십증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0: 예.
1: 그곳에서 풍계를 나가면 중령리길이 있고 대강면 용부원리에서 남한강을 따라가면 온달산성이 있고 온달산성에 조금 올라가면 김사갑 묘가 있고 늦은 목이째를 넘어가면 바로 무량면 오전약수다. 너무 좋은데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200km. 그래가지고 영주에다가 소백산 자락길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왔더니 여지껏 보았던 길보다도 제일 아름다워가지고 1위로 선정됐어요.
0: 예.
1: 하룻밤사이 만들었습니다.
0: 근데 그렇게 막 줄줄줄 다 나오세요? 그 지명들이?
1: 제가 우리나라 한 책을 한 2만 장은 읽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40여 년간을 다 용택이 형 말대로 매주 밥듯 돌아다녔잖아요. 시인 김용택 시인.
0: 아, 시인 김용택 선생. 예. 매주 밟듯 다니셨으니까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신다.
1: 그렇죠. 우리나라 국토가 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0: 네.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보신 가운데
1: 예.
0: 제일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질문입니다.
1: 아닙니다. 도처가 아름답거든요.
0: 네, 물론.
1: 사실은 그 아름다움을 많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가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명성을 많이 봐야 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평생 보아왔었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펼쳐진다고 그래요.
0: 예.
1: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곳은 통영에 가면은
0: 통영
1: 삼덕리 미륵섬 있잖아요.
0: 미륵섬 있죠.
1: 삼덕리에서 바라보는 한려수도 장군봉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 풍경이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0: 네. 미륵도에 그 산이 있잖아요. 예.
1: 그렇죠.
0: 그 산 위를 말씀하시는
1: 거기는 저 미륵산이고 삼덕리 장군봉이라고 있어요.
0: 아.
1: 그 장군봉에 그 사당도 있고 그런데
0: 예.
1: 거기서 바라보면 박경리 선생의 묘지도 보이고 한려수도가 막 그림처럼 펼쳐져요.
0: 네.
1: 뒤에 사량도가 그냥 그 예, 뒤에 보이는데 사량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수도 있고
0: 네.
1: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통영에 가면 꼭 제가 들르는 곳이 그곳이죠.
0: 그 길을 걸으면서 한려수도를 바라보는 곳.
1: 그러죠.
0: 네.
1: 너무 아름답죠. 남해 금산을 바라보는 곳. 이곳에 보리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한려 해상국립공원이 정말로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저기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상주의 해수욕장이죠.

0: 그렇게 이제 요즘은 모임으로 해서 여럿이 같이들 걸으시고 그러잖아요.
1: 예.
0: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를 걸으시는 겁니까?
1: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이가 좀 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차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50km 그래요. 25km 정도.
0: 하루에 25km.
1: 딱 그러면 딱 적당해요.
0: 하루에 25km 걸으려고 그래도 한 7, 8시간 이상 걸어야 되지 않나요?
1: 그러죠. 가면서 이제 아침에 7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8시 한 20분부터 걸어가지고 6시까지 정도 걷고, 예, 그러는데 천천히 가면서 해찰도 하고, 그리고
0: 네, 예.
1: 저희는, 예,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역사문화 유산이 많이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그걸 다 보죠. 그리고 제가
0: 그렇죠.
1: 다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기류의 인문학이죠. 그냥
0: 네.
1: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7, 8시간 25km씩 걸으면 기진맥진하지 않나요?
1: 아니요. 잘 걸어요. 사흘만 따라다니면은, 저를 사흘만 따라다니면은, 다 걷기, 이게 다 기술자가 돼요.
0: 아,
1: 다잘
0: 그렇습니까?
1: 걸어요.
0: 네. 맨 처음에는 혼자서 이렇게 걸으셨죠?
1: 혼자 걸었죠. 혼자 우리 국토의 속살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국토를 걷기 시작했죠.
0: 혼자 걸으실 때도 한 25km씩 걸으신 거예요?
1: 아닙니다.
0: 그럼요.
1: 낙동강을 따라 걸을 때, 잘 데가 없어가지고 하루 64km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아침 7시서부터
0: 예.
1: 저녁 9시 반까지 걸었는데,
0: 예.
1: 얼마나, 여기저기 아프던지, 지금 그 분천이라고 있어요. 낙동강변에, 봉화에. 거기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2001년이었는데, 여인숙이 10,000원이더라고요.
0: 네.
1: 들어가면서 내가 많이 아프니까
0: 예.
1: 좀 불을 많이 떼달라고 했는데, 저녁 내 온몸이 아파가지고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0: 아이고.
1: 그리고 그 다음날도 45km를 또 걸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잘 때까지 가야 하니까.
0: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주무실 만한 숙박지가 딱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군요.
1: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재워달라고 했더니 한 마을에 그 분천 가기 전에 양원 마을에서 갔더니 내가 카메라를 두 개를 들고 있고 또 지도 들고 2000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간첩이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봐서는 1년에 10년에 그 손님 하나 안올 집인데
0: 예.
1: 오늘 서울에서 손님이 오기로 했다네.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9시 반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0: 네. 그 걷다가 혹시 뭐 아찔했던 순간 같은 건 없었습니까?
1: 아, 낙동강을 걸어갈 때
0: 낙동강. 예.
1: 승부역 들어봤죠.
0: 어디요?
1: 하늘도 세평, 땅도 세평이라는 승부역이라고 있어요. 승부역.
0: 기차역입니까?
1: 예. 거기 갔더니 터널 있으니까 못 간다네. 그래서
0: 기차 터널.
1: 터널 있으니까 못 간다네. 그러면서 7시 차를 타거나 산길로 돌아가라네. 그래서 나는 낙동강을 따라가야 한다. 그랬더니 가보려면 가보래. 그래서 갔더니 캄캄한 터널인데
0: 예.
1: 그게 한 800m 되거든요.
0: 800m짜리
1: 800m.
0: 터널.
1: 뭐 10분이면 걸어가지요.
0: 예.
1: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10년의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0: 왜요?
1: 캄캄한 터널.
0: 아,
1: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0: 완전 깜깜해요.
1: 내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이 땀이 막 범벅이 드니까 막 무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0: 그렇겠죠.
1: 무서움을 타지 않는데,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팍 하는데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0: 예.
1: 팍 달려갔더니, 낙동강변에 9월, 9, 저, 10월이었는데, 하얀 구절초코집 피어 있어요. 아까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0: 예.
1: 아름다움을 보고 막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나니까
0: 예.
1: 야, 내가 미친 사람인가? 금방 5분전만 하더라도 곧 죽을 것처럼. 그랬더니 제 글을 그때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요. 무모한 짓을 했었는데
0: 네.
1: 그런데도 그런 무모한 짓을 나중에도 수없이 했죠, 제가.
0: 그렇게 전국 구석구석을 다 다니셔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책으로 남기셔서 지금까지 쓰신 책이 모두 몇 권입니까?
1: 110권의 책을 냈습니다.
0: 110권.
1: 예.
0: 그중에 시집도 있고.
1: 시집이 2권. 그리고 이제 뭐 철학책도 있고 문학책도 있고 제가 이제
0: 우리
1: 가장
0: 길에 관한 책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1: 길에 관한 책이 많은데 제가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쓴 책은 신택리지요. 신택리지.
0: 신택리지.
1: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를 제가 250년이 지나가지고
0: 예. 예,
1: 다시 썼지요.
0: 그건 몇 권으로 쓰셨습니까?
1: 지금 그 개정정보판으로 해서 예, 두 권이 나오면은 열 권으로 완결이 됩니다.
0: 열 권.
1: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요.
0: 네.
1: 사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0: 예.
1: 어디에 살 것인가거든요. 특례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 곳을 가려서 정한다. 지리, 인심, 산수, 생리,
0: 예.
1: 이게 물산이 풍부한 곳. 그것이 네 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저는 이중환 선생님 25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오늘날에도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0: 네.
1: 예,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은 곳. 곳에 10리나 20리쯤 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오간다면은 바로 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0: 예, 예.
1: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막 그런 곳은 명승지는 사실 사람들이 자주 오니까 불편하잖아요. 10리나 20리쯤 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내 정원이다 생각하고 오간다면은 가장 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정말로.

0: 두 분이 참 우리 민족에 엄청난 위대한 자산을 남겼지요. 그래서 태미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태미지였거든요.
1: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오래 전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하신 입장에서 볼 때, 뭐, 제주 올레길을 비롯해서,
0: 그렇죠.
1: 만들어주신 뭐, 해파랑길, 뭐, 서파랑길, 남파랑길,
0: 네.
1: 뭐, 온갖 산의 둘레길, 요즘 또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그런 길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0: 그렇죠.
1: 아주, 뭐, 이제는 보람차시겠어요? 전국 어디들 가면 다 걷기 운동하는 길들이 만들어져서.
0: 그렇죠. 어딜 가나. 그래서 사르트르가 그랬거든요.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존재한다. 참 무서운 말이면서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걸을 수 없으면은 그때부터는
1: 죽는
0: 불행의
1: 거죠.
0: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엄청난 행복이죠.

0: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그 많은 길들,
1: 예.
0: 그 중에 또 직접 그 길들을 지정하고 명승으로 지정하시는데도 역할하신 데가 많잖아요?
1: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한 그렇게 오래도록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길들이 길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2006년에 세미나를 했어요. 전북 도청에서 우리나라 옛길을 명승이나 문화재로 지정하자.
0: 예.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렸거든요. 무슨 길이 문화재가 되느냐. 그런데 딱 그때 성신여대 양보경 교수하고 이덕일 선생하고 그다음에 그 안태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문화재청의 유일숙 과장이라고 있었어요.
0: 예.
1: 같이 하고 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지금 바로 지정해도 될 길을 알려달라 해가지고 2007년에 만들어진 길이 중령옛길, 하늘재, 문경세대, 관갑천 잔도, 토끼비리, 그다음에 대관령옛길, 그다음에 그 구룡령옛길 6개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어요.
0: 국가 명승.
1: 명승으로. 그리고 나니까 그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발상을 했느냐. 그래서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옛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길이 명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0: 그럼
1: 그래가지고,
0: 지금까지 모두 몇 개의 명승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1: 지금 그 옛길만 하더라도 15개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부터 문화재위원이 돼가지고 갈제 옛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구둔재, 구질현, 누리재 같은 경우, 그런 길들을 전부 다, 그리고 또 창녕에 가면은 남지벼릿길이라고 있어요. 개나 다니는 길이다. 개비길인데,
0: 예.
1: 그 길이 갔다가, 원래는 제가 이제 낙동강을 따라 걸을 때 발견한 길인데, 거기를 갔다가 지방도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방송해가지고 살려서
0: 예.
1: 제가 2021년에, 21년에 국가 명승으로 지정해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가 개비리길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많은 길들, 뭐, 또 새롭게 만드신 길들 다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대한민국의 제일 아름다운 길세곳 추천하시면 어디를 추천하실래요?
1: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물론 산티아고도 좋고, 참아고도 옛길도 좋고, 또는 시곡의 길도 참 좋아요.
0: 예.
1: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길은 해파랑 길입니다.
0: 해파랑 길.
1: 오륙도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0: 예,
1: 걸어가고,
0: 직접 만드신.
1: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협의가 된다면,

0: 나중에는 이제 삼일포, 총석정, 원산의 명사십리, 칠보산, 그 다음에 두만강까지 이어지고,
1: 예, 예.
0: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러시아를 돌아가지고, 스웨덴으로 해가지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간다는.
1: 그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0: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 그냥, 박수갈채가 막 예. 쏟아지더니, 묻는 거예요. 혼자는 선생님, 혼자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즉석으로 3대가 이어서 걸어가면 되죠.
1: 첫 번째 해파란 길이 가장 꼭 걷기 권하고 싶은 길이고
0: 예.
1: 두 번째는?
0: 그렇다면은 사실 그 대관령옛길 참 좋습니다.
1: 대관령옛길.
0: 예. 대관령옛길은 중종 때
1: 예.
0: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었던 고영산이라는 사람이 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 관의 힘으로만 만든 길이 바로 대관령옛길이에요.
1: 예, 예, 예.
0: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죠.
1: 두 번째가 대관령옛길.
0: 예.
1: 마지막 세 번째는?
0: 저는 이제 그 변산 마실길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1: 마실길.
0: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1: 예.
0: 이게 숲이 좀 없는 편인데 숲이 좋아요. 지리산 둘레길은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1: 숲이 좋으면서
0: 예, 그러니까 이게 바람으로 머리빗질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변산 마실길이죠.
1: 해파란 길, 대관령 옛길, 변산 마실길.
0: 예.
1: 네,
0: 물론 모든 뭐, 길이 다 아름답습니다.
1: 물론
0: 사실.
1: 다 좋은데
0: 예.
1: 그 꼽자들면 이렇게 된다.
0: 그리고
1: 말씀이시고.
0: 우리나라의 옛길을 한번 걸어봐야 합니다.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그런 옛길을 우리가 예, 거래야만이.
1: 근데 그 옛길들은 전부 다 지금 그냥 도로, 저 자동차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0: 지금이라도 복원을 해야죠. 제가 이제 걸어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1: 아,
0: 책을 썼는데.
1: 차도가 아닌 상태로 걸을 수 있는 상태로까지 만드셨어요?
0: 그렇죠.
1: 오.
0: 그런 길을 걸으면서.
1: 예.
0: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그 길을 복원을 해야죠.
1: 예.
0: 왜
1: 예.
0: 우리가 산티아고 길만, 그러니까 물론 걸어야죠, 거기도.
1: 네, 네.
0: 그렇지만, 나무 다리 긁어가지고 시원합니까?
1: 아, 그렇죠.
0: 우리 역사의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이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1: 예, 예,
0: 걸어가면서 갈제를 지나가면서 매월당 선생이나 또는 우암 총시열 선생 바로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읍에 가니까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모르고 거기를 넘어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걸어간다면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1: 네. 지금 아까 산티아고 뭐 언급 다 참하고도 언급하셨는데 해외 그런 길들도 갔다 오셨죠?
0: 참하고도는 갔고 제가 그 산티아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도 어느 정도 다 걸었고.
1: 예. 실크로드 참하고도 그 거리가 그게 굉장할 텐데.
0: 만만치 않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어느 정도 기간이나 걸리셨습니까?
0: 저는 이제 제대로는 아직 다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45일 정도는 걸었어요.
1: 네, 네. 그런 해외 유명한 길들보다 우리 길이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0: 정말 아름다워요.
1: 예,
0: 우리나라는
1: 예.
0: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가 다 국토 박물관이잖아요.
1: 네, 네.
0: 국토 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 말을 하지 않고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1: 예.
0: 그래서 사실 한강 같은 경우도 한강 상류에서부터 제가 예, 김포까지 보국언니까지 13걸 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까?
1: 네, 네.
0: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1: 네. 뭐, 산 따라서, 강 따라서, 해변 따라서 정말 갈 곳 많네요.
0: 그렇죠. 서해안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네,
0: 제가 서해안도
1: 네.
0: 다 걸었는데, 네, 휴전선도 두 번에 걸었고, 남파랑 다 걸었고.
1: 그렇게 걸으시면서 길 위에서 만난 인연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정말로 많았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백두산을 갔어요.
1: 백두산.
0: 백두산을 갔는데 갔더니 그 북파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여행사에서 서파로 온다고 했더니 서파도 많다네. 남파로 갔어요. 남파를 갔더니 세 팀이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간부팀하고 강우석 감독이 차승원 씨하고 고산자 김정호를 찍으러 온 거예요. 현대판 김정호라고 부르는 나오고
1: 그렇죠.
0: 영화배우 김정호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1: 예, 예.
0: 얼마나 신기한
1: 우연히 일입니까? 우연히. 원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셨어요?
0: 그

0: 학교까지가 2km 정도 되거든요.
1: 집에서 학교까지? 아,
0: 그래서 뭐 수십 리를 하루에도 산길을 걸었었지요.
1: 네, 네.
0: 그것이 이제 걷기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건 이제 어려서부터의 경험이고. 네,
0: 가을에 나락, 벼이삭 있잖아요. 세 개를 까먹으면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럼 이게 하얗게 됐었지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 장덕조 선생의 광풍이란 책을 읽었어요. 그게 매월당 김시숙 선생, 개요정난을 다룬 책인데, 제 운명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1: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좀 너무 어려운 책 아니면?
0: 그런데 제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1: 그래서요?
0: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나만 읽다 보니까 제가 미리박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전부 다 교과서를 받으면은 그냥 단숨에 읽어버리는 거예요.
1: 끝까지 다?
0: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글짓기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1: 글짓기 대회 1등.
0: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작가가 되어라.
1: 예.
0: 선생님이 그 말이 내 인생을 했던 것 같아요.
1: 작가가 꿈이 됐군요.
0: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책은 읽어야 하는데
1: 학교를 못 간다는 게 중학교를
0: 못 갔잖아요.
1: 아.
0: 중학교 교복 입은 아이들만 바라보면
1: 가정 형편
0: 들었고.
1: 때문에 못 가셨구나.
0: 그렇죠.
1: 네,
0: 아버지가 아까. 그래가지고는 마령에 우리 면에는 학교 갖고 마령면에 서점이 있거든요.
1: 마령면이면 지금 어느
0: 마이산이 있는 곳. 마이산. 거기를 걸어가서 책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1: 예.
0: 세 권 정도. 3km도 안 되는 곳에까지 오면서 다 읽어버리네.
1: 책 사가지고 오면서 그냥.
0: 그 허망함.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활자 중독증에 걸렸고. 그리고 활자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문자를 조립하는 문자 조립공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1: 활자 중독증으로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110권이나 쓰셨으니까.
0: 문자 조립공이죠. 문자 조립공.
1: 예.
0: 그러다가 15살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세상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출가를 했죠.
1: 그러니까 절에 가서?
0: 절에 갔는데 두 달 정도 있어 보니까 있는데 어느 날 스님이 나를 부르더니 너는 아무래도 절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 살아라 하고 거기에서 노잣돈을 주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참 비참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마지막 출구라고 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1: 인생의 환멸로 절에 갔는데
0: 절에서도 나가라.
1: 나가라. 그래서요?
0: 그래가지고 저녁 내내 어떻게 할 것인가. 구례구까지 가서 구례구에 나가서 열차를 타고 여수에서 밤배 타고 부산까지 가서 내 인생을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구례구 가는 길을 묻다가 보니까 빵빵해서 보니까 경찰차가 그 당시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길 묻는 사람은 간첩이죠.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례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1: 아니, 그
0: 15살짜리가.
1: 15살 어린아이를 그렇게.
0: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간첩혐의로 끌려갔던 때가 그때고. 그래가지고, 아까 울산에 가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1: 그랬겠죠.
0: 거기에서 엄청난 방랑을 했죠. 걸어가지고. 대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랑하고, 고령으로 해가지고, 합천으로 해가지고.
1: 그냥 무작정 걸은 거예요?
0: 장수로 해가지고.
1: 무작정 걸으신 거예요?
0: 네, 몇 달을 걸어가지고.
1: 15살짜리가?
0: 15살짜리가.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걸었죠.
1: 참, 방랑기가 있으시대요.
0: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달리 취직도 않고 오로지 책을 빌려서 책만 빌려서 읽다가 했는데 어느 날 빌려온 책 중에 알베르 까미의 시포스 신화를 발견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살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니체,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데카르트.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작가들을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니체 전지.
1: 그때는 이제 그렇게 책만 계속 읽으셨고.
0: 그렇죠.
1: 그리고 성인이 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셨어요?
0: 그래도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첫눈에 반했는데 밥 타러 가는 7명 중에 서울대를 다니다가 운동권으로 강제징집을 당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서로 그냥 의기소통해가지고 42일간 우리가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1: 대화를 하고.
0: 그랬는데 그 친구는 청주에 있는 37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고 난 철원으로 받았는데 배치 받고 나서는 나한테 와서 탁 끌어안더니 너 신정일 공부 많이 했다. 나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가지 않았는데

0: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주소를 주고받아가지고
1: 예.
0: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서로 편지를 잘 쓴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연애편지 대필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1: 군 생활을
0: 군대 생활을.
1: 그리고서요.
0: 그리고 나서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잖아요.
1: 예.
0: 취직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취직시켜준 곳이 악역공장이었었어요.
1: 아교?
0: 근데 15일간 있어 보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때 문득 이청준 선생의 이어도가 떠오른 거예요. 아, 이어도! 제주도로 가자. 그곳에 가면 내가 내 이상형이 있을 것이다
1: 예.
0: 했는데 가야 하고 갔더니 돈 떨어지고 나니까 무슨 이상형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사장에 갔더니 78년 3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주도의 신제주에 제주도가 옮겨가는 과정에
1: 예.
0: 공사판이 벌어졌는데 거기
1: 예.
0: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곤방이라고 있어요. 고운반.
1: 건설
0: 예.
1: 현장에서의 예.
0: 벽돌하고 모래를 저울리는 일을 2년 반 동안 했는데
1: 아이고.
0: 그래서 벽돌하고 모래를 저울리는 일을 모래 벽돌 한장 3층까지 올리는데 250전. 그러면 3층까지 7,500장을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1: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0: 2년 반 동안 그
1: 예.
0: 당시에 제주도청,
1: 예.
0: 교육청, MBC, KBS, 그랜드 호텔 그 일대를 전부 다 제가 벽돌을 수천만 장을 저울렸죠.
1: 그러셨고. 그리고.
0: 그래가지고 나와서 전북대 앞에서 시식코너라는 음식점을 챙겼는데
1: 음식점.
0: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집합소가 되고
1: 전북대학에,
0: 그러니까 제가 81년
1: 네.
0: 8월 말에 새벽에 그 당시는 외상이었으니까 다 망해가는 과정에서 새벽에 신정일씨 불러서 꿈인가 생시인가 문을 열었더니 그냥 다섯 명이 그냥 집채만한 사람들이 오더니 내뭐 모든 기록들 예전에 썼던 글들이 가지고 끌려갔던 내가 나중에 보니까 안기부였어요.
1: 그거.
0: 그리고 나서 정말로 무진 방황을 했죠. 방랑을 했죠. 뭐 가게는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덤으로 살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청준 선생의 당신들의 천국에서 자유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힘의 실천 속에 자리 잡고 설 때라야 비로소 제값을 찾아 지닌다.
1: 예.
0: 실천을 하자.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문화운동이 아닌가. 해가지고 85년에 황토현 문화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1: 황토현 문화연구소.
0: 그러니까
1: 그래서 걷기도 시작됐던
0: 걷기를
1: 것이고.
0: 했고 이제 문화운동을 하면서 뭐 진경림 선생이나 그래서 작가와 대화를 해가지고 김용택 시인이 우리 가게에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데뷔를 해서 처음으로 강연했던 데가 우리 가게에 있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안도현이랑
1: 네.
0: 백악기 뭐
1: 네.
0: 김준태 선생 수많은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남녘교의 여름문화마당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종환 선생이랑 86년에, 87년에 우리 행사에 오고, 그러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문학인들이 우리 단체에 다 와서
1: 예.
0: 같이 놀았었죠.
1: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걷기 운동도 시작된 거예요?
0: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덕일 선생, 조용훈 선생이랑 그러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한
1: 알겠습니다.
0: 것이죠.
1: 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걷기 운동까지 이제 인생 역정을 한번 들어봤고, 정말 40여 년 넘게 전국 구석구석 안 다녀본 데가 없는 우리 선생님한테 길이란 뭡니까?
0: 결국은 길이 책이고 길이 집이다. 저는 길이 결국은 산다는 것은 떠돈다는 것이고 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중종 때 풍류에 낀 용재 성현 선생의 말인데요.
1: 예.
0: 사실 뭐 살면서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떠돌고 그리고 어느 날 쉬는 것은 죽는 것이잖아요.
1: 길.
0: 바로 걷기다.
1: 이사장님의 걸음걸이가 상당히 독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0: 저도로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1: 춤추듯이 걷는다는 얘기도 들으시죠?
0: 춤을 추듯,
1: 예.
0: 황은진 같은 경우는 꼭 노루새끼가 걸어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도 나더러 춤을 추는 것 같다.
1: 네.
0: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 것 같다.
1: 예.
0: 그런데 저마다 다 걷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제 걸음걸이를 잘 몰라요. 가끔 제 TV에 찍힌 것을 보면은,
1: 네.
0: 내가 저렇게 걷는 거구나 하는데, 사실은 저는 걸을 때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 걷거든요.
1: 생각이 없어요.
0: 걷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그리고 온갖 사물들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1: 예.
0: 이것저것 해찰하면서

0: 어정거리고 서성거리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르렀더라고요.
1: 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0: 저는 이제 그 사실 뭐 계획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느 날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항상 꿈을 꾸게나 꿈은 공짜라네. 예, 알베르 까뮈의 스승인 장그르니의 말인데
1: 예.
0: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참 꿈을 꿈속에서도 가고 싶어 했었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 영감을 얻었던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를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1: 실스 마리아 호수
0: 예.
1: 근처인데, 예.
0: 그래서 이제 남미를 가기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1: 남미?
0: 예.
1: 예.
0: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토에 지금도 숨어 있는 예. 그 비밀스러운 곳들, 그런
1: 네.
0: 곳들을 발견해 가지고
1: 예.
0: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직도 안 가보신 비밀스러운 숨겨진 곳이 있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우리는 사실
1: 예.
0: 여지껏 빙산의 일각만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1: 갈 곳이 많군요.
0: 갈 곳이 많고 읽어야 할책 많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옛 사람들 세 가지 소원이 이거거든요. 세상에 좋은 책을 다 읽고, 세상에 좋은 경치를 다 보고, 세상에 좋은 사람을 다 만나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만이 내 것이고,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고, 예? 그러더라고요.
1: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숨겨진 곳 많이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 주신 길이 곧 책이고 집이다. 또 걷기란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0: 아이예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0: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되어

찍은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인 울릉도엔 지형 때문에 만들어진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며 찾아 나선 울릉도의 맛.
1: 화장실 가세요?
2: 네.
0: 절벽 위에서 만난 풍경 맛집부터 깨끗한 울릉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미역과 따개비까지.
3: 이거 따개비 먹어도 진짜 맛있어. 따개비.
4: 야,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2: 울릉도 어부 같은 기분이에요.
0: 초록 융단을 깐 나리분지에선
5: 뿌리로 먹는 거예요? 아니면 다 먹는 거예요?
6: 뿌리.
0: 섬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맛도 만났습니다. 자연의 거친 축복이 키워낸 울릉의 맛을 찾아 떠나보시죠. 포항에서 217km 떨어진 동해 을단섬 울릉도. 원시의 자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7: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파랗고 웅장한 곳이 있어요. 울릉도. 제 생에 처음 와왔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진즉에 와볼 걸.
0: 그곳에서 바지런히 움직이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8: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따개비요?
3: 네.
8: 근데 어떻게 갯벌이 아니고 바지춤을 뒤지고 계셔요?
3: 많아요, 이 안에.
8: 정말 많아요?
3: 네.
8: 실은 네. 제가 한국기행 촬영하는데
3: 저 뵀어요, 테레비에서.
8: 어디서요?
3: 아틀란트 세계 견문목 중국 촬영하는 거 제가 하나도 안 빼먹고 다 봤어요. 괜히 교수님 맞으시죠?
8: 맞아요.
3: 이거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아이고.
3: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 아름다운 울릉도.
8: 아, 울릉도 하면 또 따개비. 아, 감사합니다.
3: 영광입니다. 근데
8: 신발도 안 신으시고.
3: 이렇게 따야 돼요?
8: 그렇게 따야 돼요?
3: 네.
8: 혹시.
3: 네. 너무 좋아.
8: 저도 한번 따볼 수 있어요?
3: 그럼요. 따시면 되지. 이거 옆구리다 차시고. 이게 두 손으로 미끄러지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8: 예. 이렇게 해서
3: 교수님을 막 안고 이래서
8: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금 저도 불안해서 우선 그래. 안전 최고.
0: 거침없이 바다에 몸을 던진 김진곤 씨.
9: 물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3: 그렇죠. 예. 교수님 목에 이거 봐봐요.
9: 예.
3: 이리 와보세요. 여기 따개비야. 여기 이거 보여요? 얘가 따개비야. 이쪽에 봐봐요. 여기 지금 봐봐요.
9: 아, 여기. 어.
3: 선생님, 요렇게 칼을, 손 조심하시고.
9: 예?
3: 요런 식으로 따셔야 돼.
9: 칼을?
3: 요렇게. 요렇게.
9: 요렇게.
3: 오케이.
9: 오케이.
3: 마음에 들었어요.
9: 마음에 들었어요?
0: 본격적으로 따개비 찾기에 나섰는데요.
8: 와, 이게 진짜 조금씩 이제 울릉도의 진 면목이 나온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자기 따개비예요. 큼지막하게 다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0: 바닷가 바위에 붙어 자라는 애기 삿갓 조개. 별미 중에 별미라는 이 녀석을 울릉도에서는 따개비라 부른답니다.
8: 진짜 저는 잘은 모르는데
5: 이렇게 따서 먹는 거라고 해서 따개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3: 교수님 재미있으시지요?
9: 네, 너무 재밌어요.
3: 네, 너무 저희도 여기 바다에 나오면 너무 좋아해요.
4: 야,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야.
3: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9: 물으시고. 아, 드디어 잡혔어요.
0: 손에 잡힌 따개비는 쫄깃한 맛이 일품.
8: 어르신들하고 따개비 따러 오신 적 있어요?
3: 아니 많이 와요. 동네 언니들 언니인데 제가 언니라 하는데.
8: 예.
3: 그 언니들이 지금 80, 아이고. 78. 그분들하고 따개비 따고 김 따고 미역 따고 하는데.
8: 예.
3: 지금은 그 언니들이 무릎이 아파. 저도 무릎이 아픈데.
8: 세월 그래도, 때문에.
3: 어, 예. 이게 다 따개비 따죠, 동네 분들.
8: 바로 여기서요?
3: 여기도 하고. 저 안에도 가고.
8: 저 안에까지?
3: 그럼 헤엄, 근데 젊으니까 막 헤엄치 저기도 가고.
8: 그러니까.
3: 그래.
8: 대머시네.
3: 대머시네. 어머, 미역 봤어.
0: 따개비를 따다 눈을 돌리면 바위에서 자란 자연산 돌미역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3: 교수님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9: 그
6: 그거 한번 해볼까?
3: 아, 그냥 드셔도 돼요.
6: 아, 이거.
3: 이거 청정미역에서 예. 나는 미역이라서 예. 그냥 교수님.
6: 아, 이렇게.
3: 아니, 뒤로. 아, 이렇게 먹어요. 안 비치고 그냥 물이 깨끗하잖아. 맛있죠?
6: 진짜 그러네.
3: 여기도 한 명이 많아요.
6: 네.
3: 이거 딸기들에 넣어도 진짜 맛있어. 딸기들 칼국수에 넣어도.
0: 손길 닿는 곳마다 온통 먹거리 천지. 그야말로 장터가 따로 없죠.
6: 이렇게 귀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바닷물도 차갑지도 않고. 우리 해녀 누님 보시고 와가지고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따는 기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울릉도 어부가 된 기분이에요. 저 또 땄어요. 예.
0: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울릉도에서 바다는 가장 고마운 밭입니다. 함께 땄으니 따개비 칼국수 한 그릇 끓여주시겠다네요.
7: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3: 네,
7: 누님께서는 불을 보십시오.
0: 따개비에 내장을 터뜨려 육수를 낸 후 쫄깃한 칼국수 면발을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울릉도표 따개비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자연산 돌미역은 기름에 살짝 튀긴 후 통깨 솔솔 뿌려서 바삭한 미역 부각을 만듭니다. 울릉도의 바다가 담긴 소박한 한 상.
6: 이렇게 따개비가 이렇게 올라온 칼국수.
3: 울릉도.
6: 저 인생 처음입니다. 야, 너무너무 맛있다. 이거 직접 따고, 옆에서 직접 만드는 거 제가 거들고 먹으니까, 천하일미예요. 그리고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3: 미역국. 너무 맛있어.
6: 네.
3: 깔끔하고.
6: 바삭.
3: 예.
6: 쫄깃.
3: 예.
6: 울릉도에 와서, 따개비 칼국수 완전 정복.
3: 감사합니다.
6: 아, 최고였어요. 예. 이거예요, 이거. 예.
0: 청정 자연이 내어준 식재료 덕분에 맛있는 울릉도의 여름을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깎아지른 절경과 파란 바다가 공존하는 울릉도만큼 매력적인 풍경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풍경 끝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 안녕하세요.
10: 아이고, 좋죠.
6: 근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10: 아, 이거 이제 봄에 나물 떴고.
6: 예.
10: 그래가 이제 방치 좀 해놨더만은.
6: 예.
10: 또 이거 뭐 나물 떴고는 잘 내려갈 일이 없거든. 아. 이 모내리를 없으면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울릉도 농사 짓기가 상당히 편했다. 안 가면 아. 전부 다 지고 올라오고.
6: 옛날에 지게 지고 올라왔는데.
10: 예, 이제는 뭐. 은 없이 가네.
0: 마침 밭으로 가신다네요. 농사를 위해 설치했다는 모노레일을 얻어 타고 비탈진 산길을 내려가는데요.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 아찔하네요.
6: 완전히 무릉도원이 아니라 울릉도원이네요, 여기가.
0: 이곳에서 울릉도 명이나물 농사를 짓는다는 이덕진 씨.
10: 산에 순간하는 이런 게 있지.
6: 어이구야. 어. 이렇게, 예. 이렇게 가파른데 어떻게 하셨어요?
10: 그러니까 이게 또 산에 또
6: 예.
10: 명이 뜯으면은.
6: 예,
10: 있어요. 1년에 그것도 사람들이 그 절벽인데 뜯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6: 아이고야.
7: 예.
0: 아, 위험천만한 산자락마다 모노레일이 놓인 것도 다 이 나물 덕분이랍니다.
10: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이 농사를 얼마나 힘들게 이어서
6: 네.
10: 수확해가지고 이 길로
6: 지게찜을
10: 올라가시네.
0: 높은 곳까지 따라왔으니까 집구경 한번 하고 가라네요. 보이세요? 나무가 지붕을 뚫었어요.
6: 아, 백나무. 근데
5: 원래 이게 집을 지을 때 나무가 있었나 봐요?
10: 예, 이거 희실이지.
5: 이걸 그대로 살려서.
10: 안 다치게 하려고. 예. 지금도 요래 저 구멍떨보가 예. 나가도록 그래.
5: 아, 진짜.
10: 뭐 집은 어설프도 뭐 다 이쁘다 하니. 이거 살리면 이거 비야 되니까.
5: 이야.
10: 그래서 살리고 그것도 이거 가지까지 다 살렸잖아요.
5: 예.
0: 오래된 나무와 공존하는 법을 아는 자연 친화적인 집. 풍경을 온전히 품어하는 이덕진 씨의 낙원입니다.
10: 화장실은 뭐?
5: 어디에요?
10: 여기 바깥에.
5: 아, 언니 화장실이 또 바깥에요?
11: 여기.
5: 와! 와! 여기 보시죠. 죽도, 그 뒤에 독도. 와! 여기 화장실 맞아요?
10: 예. 그, 이 화장실은 또, 변비 걸린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하면은 예. 안 보이는 덕도가 확 땡겨온다.
0: 울릉도의 풍경 맛집 바로 여기 있었네요. 하지만 이 눈부신 풍경 속에는 남모를 사연도 있답니다.
10: 이거는 이제 98년도
5: 예.
10: 이 네 분이 그 발에 그 건국 1300주년 해상로 이제 학술 이제 때문에 예. 탐사하시다가 예. 이 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선장 이덕영이 저희 형입니다.
0: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탐사 활동을 떠났던 형님. 하지만 거친 바다는 끝내 형님을 보내주지 않았죠.
10: 그래 형 돌아가시고 예. 내가 98년도 울릉도 여기 왔어요.
5: 그럼 원래 태어나시기는 예, 예. 여기 울릉도 예, 태어나시고 예.
10: 직장 생활 육지에서 하다가 예. 그래 이제 형 돌아가시는 바람에
5: 이게 예. 계기가 돼서 다시 예.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 예.
0: 못다 이룬 형님의 꿈과 뜨거운 청춘은 이곳에서 그리움이라는 또 다른 풍경을 빚어냅니다. 이번엔 나리분지로 향합니다. 해발 4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유일한 평지마을인데요.
1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날 더운데 뭐하고 계세요?
13: 나무 뜯어요.
12: 엉겅퀴요. 아, 이게 엉겅퀴예요?
13: 예, 예.
12: 이야.
0: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엉겅퀴는 가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네요.
12: 그러면 엉겅퀴는 이렇게 입을 뜯어서 먹는 건가요?
13: 예, 입을 뜯어서 국 끓이고 뭐 나물 무치고 찌개 하고 전하고 뭐
12: 예, 전도 하고요.
13: 아주 만능이에요, 만능.
0: 엉겅퀴만큼 특별한 꽃도 있다네요.
5: 이게 바로 꽃 이름이
13: 나리.
5: 나리.
13: 산에도 전신에 나리는 나리라. 저 나리분지라는 이름이 생겼고.
5: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나리라는 이름에서 나리분지가 나온 거라구만요.
13: 네.
5: 아.
13: 많다고.
0: 나리분지라는 이름을 얻게 한 섬말 나리.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백합과 식물인 섬말 나리는 독특하게도 잎이 아닌 뿌리를 캐서 먹는답니다.
13: 밥에도 안 쳐먹고.
5: 밥에도 안 쳐먹고.
13: 범벅도 하고 뭐 그런.
5: 범벅도.
13: 구황식물이라.
5: 이게 구황. 어. 이렇게 보릿고개를 이것으로 건든 거네요.
13: 아, 그럼 맞아요. 아이고, 설명도 잘하시네.
0: 나리분지에서 울릉도 토속의 것을 키우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토박이 한귀숙 씨.

0: 그녀가 애지중지 키워낸 섬말라리는 척박한 섬이 내어준 귀한 보물입니다. 이 섬말라리 알 뿌리는 손질해 범벅으로 쪄서 먹는다는데요.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잊힌 음식을 되살려낸 것도 바로 한귀숙 씨였답니다. 울릉도에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섬말라리 범벅.
1: 이 날이 이게 날이 분지 아니면 못 먹잖아요.
2: 예. 여기 참 신기한 맛이 나요. 옛날에 예. 선재 손님하고 같이 이탈리아에 갔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이게 무슨 맛이냐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아나.
1: 그러게요.
2: 그래가 그 통역하는 분. 예. 섬말라리 맛이라고.
1: 아, 예.
2: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상한 맛이라고 그러면서 찬사를 보냈는 그러거든요.
1: 이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
2: 신기한 맛이다. 예.
0: 난생 처음 맛보는 섬말라리 어떤 맛인가요?
1: 전 처음에 생긴 건 보고 이거 마늘인 줄 알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뿌리 아니에요.
2: 네, 뿌리.
1: 근데 마늘 냄새가 아니라 만난 감자 같아요.
2: 만난 감자?
1: 예.
2: 만난 감자보다는
1: 당연히
2: 품격이 다르지.
1: 다르죠. 품격이 다르죠. 근데 제가 감자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마늘처럼 퍼석퍼석하거나 아.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나고
2: 이상한 맛이 아니다 이 말이네.
1: 그렇죠. 감 찰떡.
2: 난 찰떡.
1: 예. 쫄깃쫄깃. 예. 이야, 몇 년 지나신 거예요?
2: 지금 50년 반세기 살았어요. 반세기.
1: 여기서만요? 네. 겨울이 안 추워요?
2: 겨울은 눈이 오니까 좋고.
1: 예, 눈이 왔어요.
2: 감사해요.
1: 감사하고.
2: 예, 여기에서 산다는 예. 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 불편한 거를 이야기하면 함정이 없겠지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너무 네. 감사한 곳이에요. 평안하고.
0: 어쩌면 이 척박한 땅에서 일궈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울릉의 맛 아닐까요?

0: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신을 키위라고 부르는데요. 과일 키위가 아닙니다.
1: 이분들을 만나려면 강을 건너거나 산을 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0: 뉴질랜드 자연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2: 아, 무슨 일이지?
3: 아, 이거 뜻이.
1: 제가 자연과의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0: 로망대로 사는 즐거움을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1: 멋있어.
0: 겨울에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뉴질랜드 사람이라 행복한 키위들을 만나러 갑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서던 알프스 산맥은 뉴질랜드 고유종의 보물창고인데요. 웨스트코스트 지역에는 다양한 해양생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키티카로 향합니다.

0: 호스트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호키티카. 넓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데요. 19세기 금채굴에 붐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마을입니다. 뉴질랜드의 국조, 뉴질랜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동물이자 뉴질랜드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동물인지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국립 키위센터인데요. 키위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Hiya, hello. 와, 키위가 엄청 많다.
0: 키위는 뉴질랜드 고유종으로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새이기도 하죠.
1: Hello, hi dear. Hello, very, very good.
2: Yeah, this is where you are now. So all around here there are lots of fish, frogs, turtles.
1: Okay.
2: This is our information room about kiwis, and we have two kiwis in here.
1: Two kiwis. Oh my god, yeah. I get to see them.
3: 엄청난 동굴로 가는 것 같다.

0: 센터 안에는 뉴질랜드에서만 사는 다양한 고유종들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긴 지느러미 장어부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투아타라도 있네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어, 여기 키위. 아하. 키위새가 왜 키위새인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외관을 보면 왜 키위새라고 불리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키위 겉모습처럼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그 어두운 갈색의 이제 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그냥 정말 키위 과일 같거든요.
0: 센터 직원의 안내로 키위를 만나러 갑니다.
1: Let's go.
2: I mean, it's dark down here.
1: Whoa. Why is it so dark?
2: Because they only come out at night.
1: Oh, okay. Wow. I want to see a kiwi bird.
2: Yeah, I can't see one. Let me go and look in his house.
1: Okay. I'll be very careful.
0: 촬영팀을 위해 특별히 사육장 내부를 공개해 주는데요.
2: Yes. So he headed over that way. His spirit's probably over there as well.
1: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작게 얘기하라고 하시진 않았는데 목소리를 낮추게 되네요. They are really sh- oh.
0: 바로 그 순간 지나가는 키위.
1: 와, 너무 귀여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키위보다 조금은 더 큰 것 같아요. 강아지 같아.
0: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 키위는 긴 부리로 먹이를 먹고요. 낮에는 나무 밑이나 땅굴에 있다가 밤에만 돌아다닙니다. 야생의 키위를 멀리서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처음입니다. 과일 키위를 똑 닮은 겉모습이 보고 또 봐도 귀엽고 신기한데요.
1: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마오리족은 키위새를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날에 키위새의 털로 만든 망토나 옷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키위새를 잡아서 털을 뽑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키위새의 털들을 모아서 중요한 날 망토로 입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스럽게 여겨졌는지 아시겠나요?
0: 뉴질랜드 사람들이 키위라고 불린 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군복 배치에 새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부터 뉴질랜드 사람들은 스스로를 키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키위는 온화한 특성을 가져 근면 성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만 존재하는 새. 키위처럼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남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독창성과 창의력.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온 그 자부심이 키위라는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뉴질랜드 키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포키티카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와투나로 갑니다.
3: You cast this is love your horse.
0: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아와투나는 울창한 숲과 해안선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입니다.
3: When you press me to your heart, I'm in the part.
0: 저도 처음 와보는데요. 한적하고 여유가 넘칩니다.
1: 웨스트코스트에서도 숨겨진 보석 같은 지역입니다. 멋진 바다 풍경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정말

0: 천국적인데요. 운이 좋으시다면 펭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즐기실 수 있는 숨겨진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제가 아와투나에 온 이유. 뉴질랜드 키위답게 살아가는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0: 아, oh, hello.
2: Hello.
0: Hi, good to see you. Kia ora. Good to see you. I'm Lisa.
2: Lisa, I'm Elizabeth. Welcome.
0: Ah, hello.
2: Sunset Lodge.
0: Oh, thanks. Thanks for inviting us. Thank you.
2: You're welcome.
0: Wow.
2: This is our little place.
0: Hello. Hi, good to see you. I'm Lisa.
3: Hi, Lisa. Selwyn.
0: Selwyn. Good to see you. Hello. Such a beautiful place.
1: 엘리자베스 부부는 2020년부터 아와투나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평소 야외 액티비티를 좋아하는데요. 자신들의 취향에 꼭 맞는 장소를 찾기 위해 뉴질랜드 전역을 돌아다녔다는데요. 아와투나의 자연에 반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3: 오, hey, ready for your tour?
0: Well, let's go. I'm so ready. Cool. Thank you so much. So that's what we're going to ride?
3: That's what we're going for riding.
0: Wow, it's a tank. It's a big tank. Yay! 와, 뭔가 엄청 편한데요?
3: Quick safety briefing, so holding on at all times. Mm-hmm. Please remain seated with your feet firmly on the floor. Tires are the suspension, it can be a little bit bumpy.
0: Uh-huh.
3: So we're all good.
0: Okay, cool. 즐거움을 위해 여러 가지 묘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건강을 위해 잘 앉아 있어야겠어요.
3: Alrighty, ready to go.
0: Yay!
1: 자칭 아와투나 공식 가이드의 스페셜 투어를 출발합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하는 셸린 씨만의 특별 서비스라죠.
0: 와, 와, 정글을 도는 것 같아요. 와, 엄청 느끼네요. 와, 와, 너무 시원해. 오, 와, we're gonna go through here.
1: 해변으로 바로 가려면 무릉덩이를 지나야 하는데요.
3: Yep, so we're gonna float through here.
0: 이거 배야. 와. 와. 와.
1: 거침없이 돌진하는 바람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0: 아니 이게 차가 이게 되는 거예요?
1: 물이나 땅이나 모두 다닐 수 있어서 셸린 씨의 자랑입니다.
0: 여기는 사람이 오지를 못하는 바다여서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발길이 안 닿은 게 표시가 납니다. 와, 파도가 정말 세다. 와.
1: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다 보니 휴가철이 아니면 조용한 편인데요. 덕분에 부부의 전용 해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갈 순 없지만 다른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0: 여기서는 속도 제한이 없어서 이제 시원하게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타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펭귄 발자국이 있는데
1: 비가 오는데도 선명한데요? 조금 전에 치킨 모양입니다.
3: So we're really lucky we get great wildlife down on the beach. Lots of bird life. We get seals, dolphins.
4: Yeah, and we do have little blue penguins, which should be in season at the moment, but they come in well after dark and they go before sun up,
0: uh-huh.
4: and they're very shy, so they don't like us disturbing.
0: And you do not touch the nature?
4: No.
0: Okay,
4: no, we,
0: cool.
4: We look after them and just let them do their thing.

0: 너무 재밌어요. 설판.
1: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죠.
2: And the other thing we're really fortunate along the West Coast beach here is we find Punamu or jay.
1: 포우나무는 남섬의 웨스트코스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마오리족은 포우나무를 신성한 보석이라고 여겨 부적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2: Talking to the local iwi and things, they say that the jade will call to you, so it will help you find it.
0: Really?
2: So obviously I'm not listening in the right way.
0: I should listen to it. 바다 소리밖에 안 들리긴 하는데 제가 자기 전에 꼭 다시 와봐야겠어요.
1: 운이 좋으면 찾을 수 있다는데요. 저는 이미 저만의 포우나무를 찾은 기분입니다. 친절한 세민씨를 만나 웨스트코스트 바다를 누비는 행운을 만끽하고 있으니까요.

0: That's right. Now the tunnel house is.
1: 엘리자베스 씨의 즐거움은 마당에 있습니다.
2: 어, 텃밭이네요.
0: There we go.
1: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 농작물을 키우는데요.
2: Is that a little cabbage?
0: That is Brussels sprouts.
2: Okay.
1: 종류도 다양합니다. 겨울에도 잘 자라는 농작물 위주로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겨울에도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죠.
2: 아, 너무 귀엽네. It's a mini tomato.
0: Mini tomato.
1: 날이 풀리면 다른 농작물을 심을 예정인데요.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0: Come on, girls. Come on.
3: Hello.
0: Come on, girls.
1: Hello. 달걀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닭인데요. 자유롭게 풀어서 키웁니다.
0: So this is the grain that they get.
2: Uh-huh.
0: And here we go.
2: It's a mud. Oh, can you give me some?
0: Oh, sure.
4: 기다려.
0: Sure.
4: 앉아.
2: Sit.
1: 저의 장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4: 야, 빨리 밥 먹어.
2: 여기, 여기.
1: 이제야 먹기 시작하네요.
0: But here we are. There's lots of eggs. Look at this.
2: 와, 너무 신기하다.
1: 엘리자베스 씨의 봉을 창고입니다. 오늘은 몇 개일지 확인하는 재미가 있다죠. 하루에 20, 30개의 달걀을 얻습니다.
2: 6, 7, 미안해. 계란 찾고 있어요. 미안해.
0: And then they roll into there. She'll be very excited.
2: Should we leave one egg? 하나 주고 가고 싶어.
0: We take them all every day.
2: 미안해.
0: We ready to close?
2: 미안해, 조심해.
0: Up down. There she goes.
1: 엘리자베스 씨는 웬만한 건 손수 키우는데요.
2: 미안해.
1: 돈도 아낄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죠.
0: And right in the center. Excellent. Yay. I do it. That's it. Just bring it all.
1: 오늘의 달걀로 파스타 생면을 만들 겁니다.
0: Now.
2: 쪼물쪼물. 와! 재밌어. 촉감이 엄청 고운데요?
0: So what we want to do.
1: 요리가 아니라 놀인데요. 잘 배워놨다가 집에 돌아가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0: Do it like that. And then we're going to rest the dough for half an hour.
2: Oh, okay.
0: So while we're resting the dough, we're going to start making a sauce.
2: 12시 40분까지 반죽을 놔두면 됩니다.
1: 볼로네제 파스타 소스를 만드는데요. 다진 소고기를 듬뿍 넣어 고기에 진한 풍미를 더합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레시피인데요. 재료의 맛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게 은근한 불에 끓입니다.
0: It's all the fresh ingredients. It makes such a difference. Extra special because we use our fresh homegrown tomatoes in it. And I think that is really key.
1: 본인 이야기에 장난기가 발동한 셸빈 씨. 두 사람이 만난 건 10여 년 전입니다.
5: Saw her on the dance floor and I just wandered up and said hi and started dancing. It was love at first sight and we met, we hit it off and just blossomed from there.
0: These are really the right shoes.
1: 호주 여자와 뉴질랜드 남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고 취향도 성격도 닮은 두 사람은 뉴질랜드 자연과 함께 키위북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좋은 걸 혼자만 누릴 수 없어 손님들과도 나누고 있는데요.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며 정성을 다합니다. Pretty woman, won't you pardon me? Pretty woman, I couldn't help. 날이 좋아서 마당에서 먹기로 하는데요.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와 함께 만든 페투친의 볼로네제입니다.
0: Buon appetito.
2: Buon appetito. 잘 먹겠습니다.
1: 우와. 생면을 직접 만들어 본 건 처음인데 맛은 어떨까요?
2: 아이고.
0: Buonissimo.
2: Buonissimo. 맛있다.
0: 예.
1: 부드러운 면발과 소스의 풍미는 누가 먹어도 좋아할 맛입니다.
2: 음. I can't stop eating. I cannot stop eating. 와, 너무 맛있는데요?
0: This is the perfect fettuccine bolognese. You've done a very good job.
2: High five.
0: High five.
2: So 10 out of 10, is it?
0: 10 out of 10, definitely.
1: 엘리자베스 씨의 정성이 담겨 있어 더 맛있는 시간입니다. 뉴질랜드 바닷가에서 살아가는 키위 부부에게 이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0: 아, The sea is so calming, so beautiful, and we love the nature and wildlife.
5: Just interacting and sharing our slice of paradise with people just brings us happiness, and it's
0: this place brings us joy and happiness.
1: 자신들의 속도에 집중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한데요. 두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들의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키위를 찾아 북쪽으로 갑니다. 뉴질랜드 내에서도 1년 내내 화창한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넬슨입니다.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농업이 발달한 도시인데요. 수요일에만 열리는 명소가 있습니다.
2: 매주 수요일 딱 5시간만 만날 수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기르고 가공한 신선한 재료들이 많은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이면 만날 수 있는 파머스 마켓 가보실까요? 와, 여기가 파머스 마켓이구나. 아, 대박. 살짝 재래시장 같다.
1: 인근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동참하는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2: Hello, morning. So is all the fruit from Nelson? Do you have a farm?
3: Yeah.
2: Oh, okay.
3: Yeah, small farm.
2: It doesn't look small because you have so many different types of fruits.
1: Jeremy 씨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0: 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키운 농작물인데요. 10년째 수요마켓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Oh, okay. Thank you. 오, 이거 노란색 사과네. 보통 사과는 읽으면 빨간색인데 얘는 노란색이에요. 껍질이 되게 얇고, 아, 옛날에 먹어본 사과 맛인데?
0: 맛있는 사과를 먹었으니 돈을 드려야 하는데 받지 않네요. 인심도 후합니다.
1: 공짜로 사과 주셨다. 땡큐. 와, 컬리프. 왜 엄청 싸다. 마트에서보다 엄청 싼데 가격이?
0: 저렴한 가격 덕분에 단골이 많은데요.
2: $15 a kilo here and $28 a kilo at the supermarket.
3: 와.
0: 손님들도 일부러 수요일을 기다려 장을 본다죠. 유기농으로 기르는 농산물이 대부분이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4: We try and support organic if possible. Supermarkets, I guess, are not supporting the local farmers.
1: Oh, okay.
4: Yeah, we try and support direct from the farmers if possible.
0: 올해로 20주년이 되는데요. 넬슨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5: Every Wednesday morning, I get a taxi from home. We come down here and do our groceries and have our chats.
6: Have good chats.
5: Yep, with the coffee ladies. Yep.
0: 저도 넬슨 주민처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1: 와, 아니 여기 상인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이 신선한 식자재들이 무농약이고 신선하다는 거. 그게 이 마트의 장점이라고 하네요.
0: 수요일에 넬슨으로 온다면 한 번쯤 들러보길 바랍니다. 저는 넬슨의 키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1: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들을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이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삶을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0: 도심에서 30분 정도 달리자 한적한 시골길이 나옵니다.
1: 조금 전까지 마을이었는데 가까워질수록 숲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험준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0: 길도 점점 험해지는데요.
7: 오 마이.
1: 와, 이거 갈 수가 없지 않을까요? 강 물살이 너무 빨라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7: 네, 원래 저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물이 불어나 있어요.
3: 갈 수 있어요, 그러면?
7: 반대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와, 길이 좁아서 후진으로 빠져야 되는구나.
0: 키위 가족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1: 이분들을 만나려면 강을 건너거나 산을 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1: 저 집인가? 저게 집인가? 와, 하늘이랑 엄청 가깝다.
0: 해발 300m에 나홀로 있는 집. 키위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떤 삶으로 채우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1: 아, 저기 있다. Hello. Hi, Anna. Is it Anna Anne? Hi, good to see you. Hi. Hi.
8: Good to meet you.
1: Hello, good to see you. It's been a long trip
8: yeah.
1: to here.
8: I'm Anna Riedel. Yeah, and this is
1: cool.
0: SNS를 통해 가족들의 산골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0: 지금부터 안나 가족의 일상을 만나볼까요?
1: On Netflix? Yeah. And your hair is just like her.
0: 아담한 2층 집은 안나와 남편이 직접 지은 건데요. 부부의 취향을 100% 반영한 집이죠.
2: He used to be so small, and now he's so
1: small. What? You have this? Oh, yeah. Wow.
3: My partner, he does lots of rock climbing.
1: Oh, okay.
3: Yeah, he used to climb on the New Zealand teams for under 18.
1: Oh, really?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굉장히 이 힘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 남편분이 엄청 좋아하시고 잘하시나 봐요. Yeah. Okay.
0: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이는 호박도 안나가 키운 겁니다. 멋진 사슴뿔은 남편이 직접 사냥을 한 건데요. 집에서 보이는 풍경까지 평범한 게 없습니다.
4: So all these pine plantations are my partner works in forestry so that as staff members they get extra access into the different hunting blocks and you can get stray sheep, you can get deer and pigs. Yeah, but it's good we get all the meat from hunting.
1: 아, 저 산을 넘어서 사냥을 다니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4: So come on in. Our cat is an inside cat, so we'll just keep her inside.
1: 와, 너무 귀엽다. 좀 동화 속에 나오는 오두막집 같아요.
0: 자재의 대부분을 재활용품으로 지은 협소주택인데요. 제일 신경을 쓴 부분은 안나를 위한 주방과 폐비아 장치를 한 화장실입니다. 2층은 가족들이 사용하는 침실인데요.
5: 와, Hello.
0: 다락방에 올라온 기분입니다. 또 다른 가족인 고양이도 있네요. 8년 전 이곳에서 터를 잡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4: 너무
1: 낭만적이지 않나요?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살짝 뭐라고 하죠? 이렇게 벙커로 쓸 수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뉴질랜드 살 때 이렇게 천장이 낮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위에가 굉장히 따뜻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5: Thank you.
1: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강아지 같아.
4: And that's actually her scratch wall. We put the carpet on there for her to scratch.
1: 아 고양이 거구나. 아, 이것도 고양이가 쓰는 이 스크래처인데 이 되게 아기자기한 공간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아요.
0: 안나 부부뿐만이 아니라 아이와 고양이의 취향까지 담은 가족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답니다.
4: She's known no other house. She only knows living in our house. So for her, this seems really normal. So she's doesn't really haven't figured it out yet. So hopefully she stays happy in our house.
0: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원칙대로 사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취향대로 살아가는 안나가 멋져 보이네요.
4: Yeah, so I'll sit here.
0: 딸의 학교 시간이라 집을 나서는 안나. 스쿨버스가 오지 못하는 위치라 직접 등하교를 시키는데요. 자연 속에서 산다고 세상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보통 5살부터 학교를 다니는데요.
1: 와, 오랜만이다. 이런 학교. 학교를 진짜 오랜만에 와서 신기해요.
0: 안나의 딸은 올해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1: Is it her? Where is she?
4: She's not wearing her jacket. She hates jackets.
6: Hi, Molly.
7: Hello.
6: It's my friend Lisa. She's going to see us today.
8: Wow, that's beautiful.
6: So cute.
8: Did you make this?
1: You're an artist.
8: Miss Molly.
7: Molly, where are you going?
1: 귀여워. 가방만 가방. 가방.
6: Is she cold?
7: No.
6: Oh, okay.
1: I love your bag. It has

0: Did you meet it?
1: Yeah.
2: It's a cow.
1: She says it's a cow. On her birthday.
3: 몰리와 잘 어울리는데요. 안나가 몰리의 취향에 맞춰 만들어준 가방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납니다. 몰리는 자신의 놀이터로 향합니다.
1: Which one is your favorite part of the garden?
2: Those veggies.
1: Oh, so you know what that is?
2: Mm-hmm.
1: That's the daisy.
2: Yep.
1: And what's this?
2: Blueberry.
1: Oh, that's got to be blueberry. Oh, 이게 블루베리 나무래. What's this?
2: Blackberries.
1: That's blackberry. 어, 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3: 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텃밭이라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가족의 먹거리는 대부분 직접 농사지어서 마련하는데요.
1: I can hold that for you. 와, 아 여기가 온실이구나.
3: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겨울에도 걱정 없습니다.
1: 파프리카. Do you like vegetables though?
2: No.
1: Why?
2: Because I just don't like the taste.
1: But it's really healthy, you know.
2: I don't know that there's onions in my food, so I just eat a bite and then I know.
1: But it's sweet, the onions.
2: Yeah.
1: What's your favorite vegetables?
2: Carrot.
1: Carrots, okay.
3: 몰리의 친구들은 또 있습니다.
1: 오케이. 몰리가 오리 밥을 줬는데 딱 좋아할 만. 소식을 하는 오리예요.
2: Crackers, come on.
3: 돌본다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1: Are you scared of duckies?
2: No, they're so cute though.
1: Uh-huh. 와, 어렸을 때부터 오리들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가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귀엽대.
3: 익숙한지 울지도 않네요. 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1: Do you want to show me anywhere?
2: I want to show you the flowers. Yeah, that was my pit, but it's rotted.
1: Oh, it's okay. Can I go in?
2: Yep.
1: Thank you.
2: This is my favorite village that I made.
1: That's the shelves.
2: Yeah.
1: 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돌인데 몰리 집이라고 써 있어요. Did you draw it with your mom?
3: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집니다. 안나 부부는 몰리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자연에서 보내길 바라는데요.
1: So you're gonna put in here.
2: And gotta make
1: a mountain. That looks like a house.
4: Yeah, and she just loves it. And I think it helps her creativity because, you know, she's got rocks and sticks and things, and she makes them into houses and cars instead of just having a toy that's a house.
2: I made it a mountain.
1: Oh, okay.
3: 안나는 자연 중심의 육아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자연 환경이 좋은 뉴질랜드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 기대가 됩니다. 한가로운 오후. 몰리는 좋아하는 음악에 푹 빠져 있는데요.
1: 아, 귀여워.
3: 안나를 도와 식사를 준비합니다.
1: Okay.
4: I'm making some kale chips. So I'm cutting out these. And then I'm going to rub them with olive oil and some spices. And put them in the oven, and then they'll be like a potato crisp. But the stems can be a little bit bitter. I'll just give them to the ducks later.
1: Ah, olive oil이구나. Wow, it looks different, the olive oil.
4: Oh, I think it's just like lower processed. I don't think it's not virgin olive oil. It's just olive oil.
3: 버리는 재료는 하나도 없는데요. 안나 가족의 규칙입니다.
1: 아니 이게 여기부터 돼서 어떤 모양이 될지 너무 궁금한데 난.
3: 안나가 즐겨 먹는 방식인데요. 오븐에 구운 케일은 어떤 맛일지 궁금해집니다.
1: 테이킹 내가 엄청 빨리 만들 수 있는데요?
4: 네, 제
3: 몰리도 먹고 싶은 표정이네요. 10분 뒤 오븐에서 꺼냅니다. 잘 구워진 안나의 케일칩은 어떤 맛일까요?
4: 이제 비즈니 완성.
1: 김부각의 그 고소한 맛이 엄청나요. 살짝 참기름을 안 넣는 참기름

0: 나무처럼 엄청 고소한데요?
1: 별다른 조미료가 없어도 맛있네요. 안나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편이 잡은 킹피쉬인데요. 낚시를 잘해서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답니다.
2: Molly, will you help us choose the plates?
1: 집에서 풍경이 제일 좋은 장소에 밥상을 차리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갑자기 몰리가 분주한데요.
2: Have nice lunch, Molly.
0: 본인의 주방에 가서 몰리는 먹겠다고. 귀엽다.
1: 몰리 전용석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가능하네요.
0: That's yummy. What sauce is this?
2: I just call it yummy sauce. It's something that Molly will eat, no matter what food it is. So I always have a safe sauce. So if she doesn't like something, we just put sauce on it and then she'll eat it.
1: She wants to play. 한때는 안나도 도시 생활을 했는데요.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답니다. 자연 속에 들어와 비로소 평화를 찾게 됐다는데요.
0: 이런 귀여운 산 속에 어떤 집이 있다는 게 제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사람들과 조금 더 멀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더 자연에서 느끼고 어쩌면 제 미래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아마 SNS로 이런 얘기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한 번쯤 뉴질랜드의 자연에 파묻혀 살아보고 싶은데요. 안나를 통해 제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오후입니다. 뉴질랜드는 보통 오후 5시면 퇴근하는데요. 저녁 시간은 가족과 보내는 편입니다.
3: Been at work.
2: What do you do?
3: I'm a harvest planner for a local forest company. So.
2: Wow.
3: Okay. We'll go down.
0: 아빠가 보니까 완전 아기가 됐는데요?
1: 남편까지 오자 스위트홈이 완성됩니다.
3: The house itself isn't as much of a dream. It's the lifestyle. So. I enjoy living or doing lots of things outside, hunting, fishing, rock climbing, and whitewater kayaking. And the house just means we get to live a more outdoorsy life, less debt.
1: 집보다 자연이라는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답니다. 흔히 워라벨이라고 하죠. 뉴질랜드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두 분은 자연에서 삶의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4: We need to fix the chicken coop so they don't escape.
2: Okay.
4: Because they make holes so they can't escape.
2: Did it break?
1: 며칠 전에 울타리가 망가진 상황.
4: Remake it with bamboo.
2: Okay. I'll help you, you know.
0: Thank you.
1: Yeah. 저도 일손을 돕습니다. 자연과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할 일이 생기는데요.
0: I can just tie it off?
2: Yeah, you just tie it in normal.
0: Should I go for twice or three?
2: Probably twice.
1: 지루할 틈이 없겠는데요.
0: 짠! 하나.
2: 둘.
0: 네, 오즈.
1: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울타리가 완성됩니다.
2: They're like yelling.
0: Yeah, they're so ready.
2: Molly, did you want to let out your birdies?
1: 드디어 좋은 집에서 벗어나는데요.
2: Chicken.
4: Here they go.
1: 넓은 자연이 좋은 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3: We've got lots of plans for the property, but yeah, chicken coop, we need to build a big shed, and I'd love to someday build a hobbit house.
0: Yeah. Oh, that's going to be so cool.
2: Hobbit house.
0: Oh, you have to invite me.
2: Yeah, we would do, because we want to do it.
1: 다음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뉴질랜드 자연이 준 풍요로움 속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부부의 용기 있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쉽지만 헤어질 시간인데요. 뉴질랜드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퍼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는 만남입니다.
0: 저와 같은 결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서 같이 보낸 시간이 진짜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몰리를 보니까 어린 아이의 해맑음과 그 에너지를 제가 받고 온 것 같아서 남은 여행과 제 인생의 여행을 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나?
1: 저도 언젠가 자연의 곁에서 뉴질랜드 키위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0: 기차역에서 만나는 뉴질랜드의 자연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뉴질랜드 초록 코앞의 산지.

네, 안녕하세요. 반건우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ADHD라는 병이 어디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ADHD라는 공식 진단이 생기기 전에도 의학 문헌에는 산만한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존 로크라는 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옛날에 어디선가 배우셨을 겁니다. 영국의 교육 철학자인데요. 사실 그분이 철학자가 되기 전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였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다잡으려고 하는데 쉽게 산만해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ADHD의 어떤 최초의 언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 과거에는 사람들이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되게 어떤 뭐 마귀나 마녀의 장난이라고 여겼었죠. 근데 18세기 말 들어오면서 이제 독일의 어떤 의사가 이러한 산만해지는 아이들이 이게 어떤 뭐 마녀의 장난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훈육이나 공부를 갑자기 많이 시킬 때 집중력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면서 집중력이란 단어를 강조했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이제 호프만이라는 의사가 자기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 좀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을 스케치를 해서 그림책으로 만들고 거기 내용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책이 나오고 15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독일에서는 이 호프만 의사의 필립, 조니가 나오는 우표가 발행될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의사 스틸경이 산만하고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을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분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도덕성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지금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지만 이제 이분이 그런 아이들을 쭉 보면서 남긴 기록에 보면 얘네들이 커서 어른이 돼도 증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어떤 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1917년부터 전 세계에 지금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보다 더 강력한 인플루엔자 독감이 강타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일명 스페인 플루라고 보통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게 대개 이제 독감이라는 게 노인 같은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 많이 가는데 이 스페인 독감은 당시에 젊은 사람들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독감이라는 게 폐렴이나 뇌염으로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그 스페인 독감 이후에 뇌염을 앓고 난 사람들 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중이 안 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저하돼서 학습 장애도 생겼고 이제 드물게 기분 장애나 틱 증상도 보이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부터 뭔가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UN이나 WHO 이런 데서도 어떤

질병에 대한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진단 체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진단 기준이 1964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런 진단 기준이 생기면 결국은 의사들이 진료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게 되고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1980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DHD의 전신인 ADD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단순히 집중력뿐 아니라 과잉 행동이나 충동 행동들이 더 많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해서 1987년도에 ADHD 진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ADHD라는 진단을 받을 경우에 어떤 똑같은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고 산만한 게 주로 보이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있고 또 과다 행동과 충동성이 주증상인 과잉 행동 충동 우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가 모두 다 나타나는 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최근에 그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떤 공식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용한 ADHD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되게 조용한 ADHD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특성을 많이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각 유형들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를 좀 말씀드리면 그 주의력 결핍형이라고 하면 조용한 ADHD라고 하는 만큼 흔히 이제 멍 때리는 게 많다든가 혼자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근데 과잉 행동 충동성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말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뭐 이런 형태죠. 두 가지가 같이 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경우에 복합형인데 실제로는 복합형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굉장히 오늘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ADHD의 중심에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크게 늘어나면서 저도 과거에 이제 봤던 역사적인 문헌들을 다시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 물론 아이들을 더 많이 기록해 놓은 건 사실인데 그 옛날 기록에도 어른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과거의 기록에도 집중력에 대한 부분을 성인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었죠. 이그 ADD나 ADHD가 80년대에 진단명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붙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치료에 사용할 약이 승인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ADHD의 치료약인 메틸페니데이트 제제가 처음 우리나라에서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약물들을 마약류의 끝자락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진단을 붙여도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메틸페니데이트 서방형이 도입이 되었는데 서방형이란 약물 작용 시간이 길고 속방형에 비해서 온화명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약물 처방을 시도하기 시작을 했죠. 또 작용 시간이 속방형보다 길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한테도 처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 환자가 늘어나고 약물 처방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ADHD의 어떤 흑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없던 진단이기 때문에 진단이 확확 늘어나는 게 당연하고 또 서방형 약물이 도입이 되니까 없던 약물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100% 이상 늘어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매스컴에서 이 마약류를 온화명한다라는 보도가 앞다퉈 나왔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뭐 온화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괴소문도 많이 들고 하면서 또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그걸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흑역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진료 지침도 만들고 약물 사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흑역사를 잘 수습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이 메틸페니데이트 제제가 국내에서 승인을 받을 때 단서 조항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ADHD가 처음 진단명으로 제정될 무렵에 청소년이 되면 되게 좋아진다라고 의학계에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식약처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서로 좀 협업을 하면서 이런 그 규정들을 바꾸는데 사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어쨌든 2013년에는 이런 처방을 가능하게 규정을 바꿨는데 또 단서 조항이 달린 게 18세 전에 진단을 받고 처방 받았던 사람만 또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성인이 된 거죠, 얘네들이, 환자들이.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진료하던 정신과 의사들이 성인 ADHD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ADHD의 유전 영향력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가족 중에 아이들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어른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또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인들이 ADHD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 또 의료보험 혜택에 적용이 될수 있도록 또 국민건강보험청하고도 또 협의를 하기 시작을 했죠. 꾸준히 이런 그런 협의를 통해서 2016년이 되면서부터는 성인이 되고 ADHD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진료와 치료 과정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2019년 말이 되면서부터는 ADHD가 있는 성인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걸림돌이 되던 부분들이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ADHD인데 어린 아이들, 청소년, 뭐 성인을 이렇게 차별하던 규제들이 이제 사라졌는데요. 아직도 몇 가지 남은 족쇄들이 좀 있죠. 혹시 여러분들 그레셔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뭐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16세기 영국에서 이제 은화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은이 부족해지면서 평소에 은화를 만들 때 넣었던 은을 반만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은화는 가치를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이 덜 들어간 새 은화는 사용을 하고 옛날 은화는 녹여서 은을 추출해서 팔면 돈을 벌수 있었죠.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은화는 은이 적은 은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재무 담당이었던 토메스 그로셔미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제 그레셔메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ADHD 진단과 치료에도 사실은 이런 그레셔메 법칙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불편한데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몇달 걸리고 또 의사들은 진단을 붙이면 뭐 최소한 6개월, 3년 더 길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해도 아직 ADHD 유전자를 찾아낸다든가 어떤 ADHD의 확실한 기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제도권 밖에서 방법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매우 합리적이고 또 저비용 부담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ADHD 치료는 장기전이 필요한 마라톤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꾸준히 치료받기를 추천드립니다. 2030년이 되면 ADD가 공식으로 인정되고 나서 50년이 되는데요. 아마도 진단명이나 진단 기준은 약간씩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기준을 개정하면서 전에는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아동기에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했었는데 신경 발달 장애라는 성인이 돼도 계속될 수 있는 유형의 질병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 분류 체계도 좀 바뀌었고요. 앞으로 6년간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병이라는 개념하고 아동기하고 성인기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이 아직까지 100%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그 약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약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승인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게임 형식의 디지털 형식의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몇년 전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자, 이제까지 성인 ADHD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라든가 또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ADHD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관련 정보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런 와중에 오해와 편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인이 ADHD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전체를 ADHD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 중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ADHD는 이라기보다는 ADHD가 있는 성인 환자라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가 성인 ADHD다라고 하면 그 사람 전체가 ADHD라는 병하고 동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장점마저도 ADHD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ADHD가 있는 환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일부가 ADHD 때문에 좀 힘이 들지만 그 사람의 인격, 장점, 성격들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ADHD를 잘 치료하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ADHD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시인 박인환의 고향이 인제라는 거 아셨습니까?
1: 남들은 인제죠, 저한테. 난 아버지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내 고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자작나무 숲에서 시를 사랑하는 감성남매도 만났습니다.
2: 고향이라 그러면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넉넉함.
0: 우리나라에서 땅이 두 번째로 넓은 인제. 하지만 그 넓은 땅의 89%가 험준한 산입니다. 인제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인제요. 보이는 곳이라곤 온통 산과 강뿐이지만 그 맑고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시인의 마음을 낳았습니다. 손님들로 한창 북적이는 시간.
3: 갈비 3인분짜리.
4: 기름 없는.
3: 기름 없는 조금만. 네. 한상 차려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5: 저기 찌개 하나 올려주셨어?
0: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사장님 정순덕 씨입니다.
3: 밥세개 찌개는.
0: 그런데 이 가게에는 특이하게 곳곳에 시들이 붙어 있습니다.
3: 오시는 손님들도 보고 제가 쓴 시도 있고요. 우리 이제 문협에서 시화전하고 제가 가져온 시도 있고요. 그래서 회원들 시도 좀 드문드문 있어요.
0: 실향민이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시랍니다. 정순덕 씨는 이 시로 등단까지 한 시인입니다.
3: 하고 또 가슴도 많이 아파요.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에 너무너무 그 삶이 당신 삶이 고달팠던 삶이라서 자꾸 기억이 나요.
0: 장사하느라 바쁘실 텐데 언제 시를 쓰셨을까요? 썰물처럼 손님들이 빠져나간 시간. 잠시 한간 그 틈이 정순덕 씨에게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5: 한 서른 권 정도 되는데 시집을 통째로 필사하는 적도 있고 그냥 이렇게 요거는 신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문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랩해놨어.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니까.
0: 와, 대단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셨네요. 시는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답니다.
5: 옛날에부터 문학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책 읽는 거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이 책을 사볼 형편은 안 되고 항상 내가 돈 벌면 책 실컷 사서 봐야지. 그게 꿈이었거든요.
0: 고이 간직해 두었던 문학의 꿈. 언젠가는 펼치리라. 정순덕 씨는 아무리 사느라 바빠도 시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머님들을 모아 독서회를 꾸리기도 했죠.
3: 직장생활 할 때는 또 잃어버리고 살다가 책 읽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 빌리는 분들, 엄마들을 6~7명 정도가 돼서 시작했던 게 어머니 독서회가 지금까지 23년이 넘었어요.
0: 이야, 시가 왜 그렇게 좋으신가요?
3: 못하는 말 느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시가 어떤 기쁨도 주고 저한테 위로도 주고 위안도 해주고 힐링도 해주고 다 시를 통해서 저는 그런 거를 다 대리만족하고 있거든요.
0: 그런데 정순덕 씨 갑자기 어디 가시나요? 아니, 여긴 어디죠? 벽화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한데.
6: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0: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0: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박인환 시인이 바로 인제 출신이랍니다.
1: 술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연출이 되죠, 아마? 이렇게 하면? 오며 가면서 한 잔 진짜 따라 드리고 싶죠. 따라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박인환 선생님이 엄청나게 저한테는 아주 커다란 스승님이죠. 그때는 지금보다도 시 쓰기가 더 어려웠을 시기인데 그렇게 멋진 시들을 이렇게 쓰셨다는 것, 또 박인환 선생님이 인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인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0: 1950년대 세련되고 낭만적인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적 시인이었던 박인환 시인. 그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거리를 걷다 보면 박인환 문학관에 닿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30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가셨지만 그가 남긴 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죠. 시인의 생애와 그의 문학세계를 이 문학관에서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분은 왠지 동상과 닮았다 싶죠? 네, 박인환 시인의 큰아들 박세용 씨입니다. 박인환 시인은 이곳 인제읍 상동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 저희가 아버지 생가
2: 상동리 159번지. 아버지가 26년 생이시고 10살, 11살에 서울로 옮겨가시면서 여기는 누가 거주하지도 않고 다 이렇게서 마모가 훼손되고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0: 생가터임을 말해주는 조형물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에게는 이 흔적마저도 애틋합니다. 박세용 씨가 이곳 인재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2: 난 아버지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내 고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본족 지구동요? 우리 조상들이 한 300여 년을 거주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에 피가, 여기에 혼이 나에게 난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남다른 인재죠, 저한테는. 서울에 나서 자란 그 고향하고는 또 좀 색다른 의미로서 나에게 더 가깝게 오는, 다가서는 그런 본적지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너무나도 짧았던 불꽃 같은 생애. 박인환 시인을 만나러 문학관으로 가보겠습니다.
2: 오랜만에. 아이고, 술도 왔니? 네. 어떻게 오늘 시간?
3: 문예 활동을 하는데 한국문예협회 인재군 지부에서 그 내림 문학회 시초부터 해서 박인환 선생님 그 선양 사업을 했었어요. 문학제, 박인환 문학제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당연히 자제분이니까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박인환 문학제를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2: 정순덕 씨는 출생지가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에. 내가 상동리 159번지고 여기는 200몇 번지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서울에서 낳지 않고 여기서 인제에서 낳았으면은 저기 새까만 여동생 같이 어릴 때 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4: 오라버니.
0: 타임머신을 탔나요? 문학관은 박인환 시인의 활동했던 주무대이자 그의 작품의 산실, 1940년대 명동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 시절 박인환 시인이 운영했던 서점이라는군요.
5: 책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셨다고. 그냥도 막 치고.
2: 그러니까 책을 팔아서 뭐 좀 수입이 있으면 그날 저녁에 네. 여기 그 많은 문인들이 출입을 했어요. 무슨 뭐 오장환, 김기림, 김광석, 우리나라 초기 그 모더니스트 시인들. 그분들 저녁에 막걸리를 아버지가 사셨대요. 그

0: 수입이 있는 걸 갖고 그러셨대.
1: 책을 좋아했던 박인환 시인이 마음껏 책을 읽고 싶어 차렸다죠. 그런데 장사보다는 가난한 문학 청년들의 사랑방 역할이 더 컸었답니다.
0: 조그만 방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이쪽에 위에도 이렇게 좀 깔아놓은 거.
1: 박인환 시인은 새로운 문물에도 관심이 많은 멋쟁이였습니다.
0: 스탠드바였대. 스탠드바.
1: 해외 문학뿐 아니라 미술, 음악에도 박학다식하고 조예가 깊었는데요. 특히 영화 광이었던 그는 영화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1955년 첫 시집을 내고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들 박세영 씨는 겨우 9살이었죠.
0: 아마 5살 정도 부산에 피난가 있는 그때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아버지가 좋은 옷을 그날 해주셨던 거 아닌가. 이거 아주 좋아.
1: 너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삼남매를 키우는 어머니를 지켜봐야 했던 박세영 씨. 한때 문학은 그에게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0: 그 문학이 아버지를 죽였다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 너무 좀 극단적이죠. 근데 어릴 때 그게 감성이 내가 예민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없음으로써 아버지의 그 결핍되어 있는 가정이 특히 어머니를 보고 우리를 볼 때 너무 참혹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발을 붙이는 생활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1: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아들. 하지만 운명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0: 부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 그도 결국은 돌고 돌아 시인이 되었습니다.
0: 언어와 기존의 문화와 생각을 의지해야 될 거가 글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 글이 나올 정도고 쏟아지는 정도의 글.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시간표 나오잖아요. 서너표를 막 뒤집어 써야 돼. 절실한 기분으로. 나는 나를 구원하는 게 문학밖에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1: 마흔을 넘긴 중년의 나이에 시인이 되고 보니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박세영 씨. 시는 치열한 삶에 던지는 격려이자 위로였습니다.

0: 박윤환 문학관 바로 옆에는 좀 독특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이라는군요. 독특한 외관이 딱 봐도 범상치 않은데요.
1: 박윤환 문학관의 일종의 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증축의 개념으로 풀고 싶었던 게 초기 아니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서 쉼터로서의, 그리고 책을 정말 공부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삶과 함께하는 그런 책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가 제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0: 와, 내부는 더 멋지네요. 탁 트인 공간이 둥글게 펼쳐지는데요. 나중에 저기 다 책들이 꽂히겠죠? 자연 채광이 그대로 들어오는 천창도 너무 멋진데요. 이 도서관은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거죠?
2: 인재기적의 도서관은 17번째 개관하는 도서관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모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줍시다 라는 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3: 안녕 지혜아, 안녕 예리, 안녕 정민아. 어때?
0: 인재 지역민들을 위해 지어지는 도서관인 만큼 지역의 학생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 준비단입니다. 5년 전 도서관 건축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을 꾸미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4: 조명도 이쁘지 않아?
5: 그러니까 약간 그 랜턴 같은 느낌.
4: 공유 랜턴.
6: 이 도서관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 것 같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7: 인재라고 하면 딱히 기억나는 이미지나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약간 아쉽긴 했는데, 약간 이렇게 큰 도서관이 지어졌으니까 이름도 조금 더 알릴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0: 도서관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혹시 누구 알아요?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박윤환 시인의 뒤를 이을 인재의 또 다른 시인이 나올지. 얘들아, 책 많이 읽으렴. 인재의 산이 품은 수많은 절경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자작나무 숲입니다. 인제읍 우한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 숲은 새하얀 자작나무 특유의 빛깔이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요. 1989년부터 7년간 70만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어 가꾼 끝에 지금의 숲이 되었답니다. 자작나무 숲 바로 앞에 여긴 어딜까요? 나무 공방 같은데요. 재료가 아무래도 껍데기가 하얀 것이 자작나무네요. 두 분은 5년 전 이곳으로 귀촌하셨다는데요. 시를 사랑하고 자작나무 숲을 사랑하는 감성 남매랍니다.
8: 사실 뭐 우리가 뭐 목마숲이나 뭐 세월이 가면은 정말 노래 가사란 말도 있고 하지만 얘는 사실은 좀 잘 모르거든.
0: 두 분은 인재가 고향이지만 자작나무 숲을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다는군요.
9: 퇴직하고 좀 더 쉬었으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오빠 이제 퇴직했으니까 여기 정말 너무 좋으니까 한번 와봐. 와서 그냥 한번 느껴봐, 한번 그냥. 이 자작나무 숲,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작나무 숲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와서 자작나무 숲을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딱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0: 깎고 다듬고 하루 종일 자작나무 향에 취해 있어도 지겹지 않다는 이상균 씨. 자작나무와 제대로 사랑에 빠지셨네요. 좋아하면 궁금하다 하잖아요. 자작나무에 대한 공부도 독학으로 하셨답니다.
8: 이 나무가 이게 지금 우리 자작나무 숲에 있는 그 백자작이라는 나무가. 근데 실제로 이 나무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그 북유럽에서 들어온 수종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보기에 정말 귀조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자작처럼 생겼어. 하얀 수피를 가진 건 아마 이 자작나무밖에 없어요, 사실은.
0: 요건 우리나라 토종 자작나무랍니다. 외래종 백자작과는 좀 차이가 있죠?
8: 여기 분들은 이거를 토종 자작나무라고 불러요. 토종 자작나무. 우리 한국의 자작나무다. 실제로 숲이 자체가 얘하고는 상당히 좀 그 결이 달라, 그죠? 우리가 그 자작나무를 왜 자작나무라고 하느냐 그러면 뭐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나서 자작나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얘는 자작 소리가 좀 덜 나.
0: 자작자작 소리는 토종 자작나무에서만 난답니다. 자작나무 숲이 있던 자

자리는 원래 소나무 숲이었다죠. 병충해가 덮쳐 벌채돼버린 소나무들을 대신해 그 빈자리를 하얀 자작들이 은물결로 채우고 있답니다.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공방의 2층은 여동생이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오빠 못지않게 여동생도 자작나무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는데요.
1: 요거는 초코 칩이에요. 요 초코 칩을 가지고 여기다 꼽으면서 옹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작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표피가 있으면서 또 옹이가 있잖아요. 그 옹이가 있어야 자작나무가 돼요.
0: 자작나무 모양의 쿠키랍니다. 윤숙 씨가 힘을 기울여 여러분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모양이 완성됐다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자작나무 사랑이네요. 어쨌든 그 열정과 정성에는 엄지 척.
1: 아까는 소나무였는데 이제 자작나무가 됐죠.
0: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데요. 누가 봐도 자작나무 같습니다.
2: 아이고, 금방 구운 쿠키네.
1: 바꾼 쿠키와 자작나무 입차.
0: 쿠키에 곁들이는 차도 자작나무 잎으로 만든 차. 그야말로 기승전 자작나무네요.
3: 자작나무 잎을 우리가 갈아놓는 거잖아, 이게. 자작나무 잎차하고 같이 마시면은 정말 이거는 아주 그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에요. 이게 자작나무 향이.
0: 두 분 사랑하는 자작나무 숲에서 행복하십니까?
4: 우리가 고향이 주는 느낌 있잖아요. 푸근하고 뭐 고향이라 그러면 내가 조금 뭘 잘못해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넉넉함. 그냥 그런 고향이에요. 고향 말 그대로. 더 이상 뭐 표현할 거 없어.
5: 그렇네. 정말 멋진 비유네. 고향이니까 다 품어주고.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 사실은 뭔가 쫓기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시간을 가져가는 거지 시간이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좋아요.
0: 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고향이 그런 거죠. 박인환 시인도 고향을 생각하며 시를 남겼습니다.
6: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고 설악산 눈이 녹으면 철렵 가던 시절도 이젠 추억. 아무도 모르는 산간 벽촌에 나는 자라서 고향을 생각하며 지금 시를 쓰는 사나이. 나의 기묘한 꿈이라 할까.

0: 어려서 그땐 확실히 평화로웠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미래와 살던 나의 내 동무들은 지금은 없고 연기 한 줄이 나지 않는다. 평온 속으로 감상 속으로 차는 달린다.
1: 고향의 노래가 자작나무 숲에 울려 퍼집니다.

0: 아침에 하고 가요.
1: 그러면 그 교류서를 갖고 와서 입고,
2: 아니 이번 거는 이제
1: 큰 거를 옆에다 일자로 하나 걸쳐놓고
3: 벌써 이제 고향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맛이 이사탕 먹을래?
1: 우리 같이 먹자.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1: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개그맨이 더 쎄.
1: 아니야, 거미맨이 더 쎄. 댕구야, 말이야.
2: 아휴, 너네 또 싸워.
1: 아니, 댕구가 자꾸 번개맨이 거미맨보다 더 세다고 우기잖아.
0: 어이 참, 야, 당연히 번개맨이 더 세지. 번개맨의 번개 파워. 한번 쏘면 완전 다 이기거든.
1: 야, 거미맨은 거미줄로 뭐든지 다 잡거든. 막 높은 데도 날아다녀.
0: 아이 참, 번개맨이 더 센다고.
1: 거미맨이야.
2: 아유, 너네 뭘 그런 말로 싸워.
0: 그래서 하늘아,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세다고 생각해? 너 대답 잘해라. 역시 번개맨이지?
1: 아니지, 거미맨이지.
3: 응? 땡땡, 둘 다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센 건 우리 아빠야.
1: 그건 그래.
3: 우리 아빠 진짜 쎄. 무거운 것도 한 번에 들고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1: 그럼 거미맨도 이겨?
0: 그럼 번개맨보다 더 쎄?
3: 당연하지. 우리 아빠는 킹 슈퍼 파이어맨 캡틴 코리아야.
4: 어디야?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1: 아빠 신발? 아빠 집에 있나 봐.
3: 에이, 아빠는 일하러 갔지.
1: 그런가?
2: 아빠! 아빠, 오늘 쉬는 날이야?
1: 아빠다. 아빠, 오늘은 일하러 안 가요?
5: 오늘은 일 안 하고 하리랑 하늘이랑 하루 종일 놀 거다. 진짜지.
3: 근데 아빠, 뒤에 숨긴 거 뭐예요? 어? 머리에 왜 붕대를 붙였어?
5: 이거 일하다가 넘어져서 조금 다쳤어.
3: 아빠가 넘어져?
1: 아빠, 많이 아파?
5: 아이, 아빠 괜찮아.
3: 아빠, 아니 그럴 게 아니고 얼른 누우세요. 우리가 다 낫게 해줄게요.
5: 응. 아빠 진짜 괜찮은데?
3: 일단 누워있어요.
5: 아빠 맞아. 진짜 괜찮아. 하늘아, 하늘아, 아빠 누워요. 진짜 괜찮다니까.
3: 아빠, 뭐 또 필요한 거 없어요?
1: 응, 우리가 다 해줄게요.
5: 아빠 진짜 괜찮아. 그나저나 너네 배 안 고파? 시리얼 먹을까?
3: 어허! 누워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 아빤 얼른 낫기나 해요.
1: 그래요, 아빠. 우리 걱정은 하지 마.
3: 아빠, 이제 다 나았어요?
5: 하늘이가 간호해줘서 다 나았지.
3: 그럼 이제 이거 붕대 풀면 안 돼?
5: 이거?
3: 응.
5: 이건 좀 더 하고 있어야 되는데.
3: 더 누워있어요. 내가 밥 먹여줄게. 자, 얼른 먹고 얼른 나와야 돼요.
5: 하늘이.
3: 자, 또.

0: 갖다 준 거야?
1: 이제 안 아프죠?
0: 어휴, 아빠 아까부터 안 아팠어.
1: 그럼 요거 붕대 뺄까?
0: 요거? 아, 요건 의사 선생님이 좀 더 하고 있으래.
1: 아직도. 아빠, 이제 다 나았어요? 아빠, 오늘도 아파요? 자장가 불러줄까요? 아빠, 오늘은 다 나았어요? 별 보여줄까? 나랑 별 보러 가지 어이구, 않을래. 아빠, 태권도 하면 나일 수도 이건 아니다.
0: 아유. 아니야. 아빠 진짜 다 나았어. 자.
1: 진짜?
0: 아빠 하나도 안 아파. 이거 봐라. 하리도 번쩍 들지.
2: 우와, 진짜네. 아빠 그럼 이제 팔에 붕대 풀어봐요.
0: 응. 이거?
2: 다 나았나 보게요. 아, 빨리 풀어봐요.
1: 빨리요, 빨리. 이거는... 풀어봐요.
2: 빨리요.
3: 당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픈 팔로.
0: 진짜 다 나왔어. 하나도 안 아파요.
3: 아유, 이 사람이? 낫긴 뭐가 나. 빨리 당장 깁스 다시 해요. 얼른.
0: 하리야.
3: 하리 내려와.
2: 아빠 다 나았다고 그랬는데.
1: 엄마, 아빠 아직도 아파요?
4: 하늘아, 하리야. 네. 아빠 지금 아프니까 조용히 쉬게 해드리자. 응? 나가자. 아빠 쉬세요 하고 나가자. 가지 사줄게. 가자. 맛있는 거 먹어. 이리 와.
1: 아빠가 나은 게 아니었어?
2: 우리 아빠는 언제까지 쉬셔야 돼?
1: 계속 쉬나봐. 어떡해. 아빠가 진짜 많이 아픈가 봐.
2: 우리 때문에 아빠가 더 아파졌으면 어떡하지?
1: 아빠 많이 아픈 걸까?
2: 나도 몰라.
1: 영원히 안 나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우리 아빠 죽으면 어떡해?
2: 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1: 이제 하리도 못 안아주고 같이 태권도도 못하고.
2: 아니, 괜찮아. 우리 아빠 짱 센 거 알지? 분명히 금방 낫는다 그랬어.
1: 정말?
2: 그래. 우리 아빠는 킹 슈퍼 파이어맨 캡틴 코리아잖아.
1: 우리 아빠 어떡해.
0: 하늘아, 왜 울어?
1: 아빠.
0: 아유, 우리 아들 왜 울어? 무서운 꿈 꿨어?
1: 아빠, 나 있잖아. 너무 무서워.
0: 왜?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1: 아빠 팔 이거 안 나으면 어떡해?
0: 뭐? 하늘,
1: 네?
0: 아빠가 어떤 사람이야?

0: 킹 슈퍼 파이어맨.
1: 캡틴 코리아라 그랬지? 어? 자, 현우야. 이거 봐라. 아빠가 이렇게 센데? 그치? 아빠는 사람들 구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다칠 수도 있어. 그래도 야, 번개맨처럼 금방 부활하는 거야.
0: 정말 번개맨처럼?
1: 그럼. 그리고 하늘이 그거 알지? 번개맨도 부활하면 더 세지는 거.
0: 응. 그리고 아빠는 번개맨보다도 더 세니까.
1: 그렇지. 우리 아들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0: 엄마.
1: 맞아. 엄마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아빠 닮아서는 이렇게 씩씩하지? 우리 아들 얼른 자, 다시 자자.
0: 네.
1: 아이고 예뻐. 아이고. 아유. 잘 자.
0: 아빠도.
1: 사랑해.
0: 나도. 우리 아빠는 소방관입니다. 불도 끄고요. 사람들도 구해줘요.
2: 꼭 번개맨 같지?
3: 꼭 거미맨 같지?
0: 번개맨, 거미맨. 우리 아빠는 킹 갓 슈퍼 파이어맨 캡틴 코리아.

0: 주는 잘해요. 잘해 올 때마다 주문 해주는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요.
1: 우리 아빠는 요리도 잘해요. 고구마 튀김, 감자 튀김, 남바 튀김을 잘해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0: 좋아요. 왜냐면 아빠가 맛있는 계란밥 해주고 돈을 벌어서 재밌는 놀이 공원을 데려가줘서 좋아요. 사랑해요, 아빠.
1: 사랑해요, 규린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덕덕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덕덕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졌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이건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덕분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덕분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덕분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타워 타조.
1: 얘들아, 천천히.
2: 호민아, 저것 좀 봐. 우와, 높다. 선생님, 저게 뭐예요?
1: 응? 아, 저건 남산 서울타워야.
2: 아, 남산 서울타워.
3: 타워!
2: 우와.
1: 타워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을까?
2: 네!
1: 자.
2: 선생님, 높고 뾰족한 타워가 잘 보이게 찍어주세요.
4: 아, 네.
1: 그래. 자.
5: 바꿔라, 한글!
1: 저게 뭐야?
2: 타워가 아니라 타조잖아. 타워가 타조로 바뀌었어.
1: 훈민아, 정우마, 쉬! 얘들아, 저기 빨리 가자.
2: 선생님, 걱정 마세요. 한글 용사가 있잖아요.
6: 훈민아, 어서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 용사, 아이야!
8: 어? 이?
9: 야!
8: 훈민정은 안녕?
9: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타워가 타조로 바뀌었어.
9: 타워가 필요해.
10: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타워를 찾으러 떠나자.
11: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젤리가 가득해. 천지가 한글을 어디에 숨겼을까?
1: 여기에선 잘 보이지 않아.
2: 젤리가 가득해서 부메랑을 날리기 어렵겠어.
1: 태극봉을 돌리기도 쉽지 않아 보여.
0: 내가 젤리 사이로 뛰어가서 한글을 찾아올게.
1: 그래,
2: 아영사 부탁해.
0: 한글 타워가 어디 있지? 오, 저 끝에 한글 타워가 있어. 더 가까이 가야 해. 천지?
3: 한글 타워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 타워까지 쉽게 갈 수 없을 거다. 헛! 딱딱하다!
0: 아니, 딱딱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
1: 아, 영사가 딱딱한 젤리에 갇혔어.
2: 딱딱하다로 공격을 하다니.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딱딱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말랑하다! 젤리가 다시 말랑해졌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3: 용케도 벗어났군. 나의 딱딱하다 공격을 말랑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한글 타워가 파괴됐어. 하지만 내가 월을 쓸 수 있어.

어? 워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0: 워!
1: 하나, 하!
2: 이응이 워를 만나 워!
3: 파워
4: 저장 완료 파워 훈민정음의 손으로
5: 파워 한글 카드다 파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타워 타워 타조
1: 타조
0: 타조 타워 타워 타워 훈민정음이랑 갔던 남산 서울타워.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2: 우후. 타워에 타 먹어야지. 냠. 히힛. 슈.
0: 오잉. 오. 워만 남았어요. 타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타워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타워. 타워.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볼까요? T의 R를 만나 타. 이응이 워를 만나 워. 타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타워. 친구들 따라해봐요. 타워. 끝.
2: 타워의 끝소리를 레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타래. 타조.

0: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타래 타조 힛
1: 타워 타조 훈민정음이 타워를 구경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타워를 타조로 바꿔라 한글! 타워가 타조가 되었어요. 어? 타워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딱딱하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말랑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타워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타워가 다시 생겼어요. 타워는 높아요. 타워는 높아요. 타워는 높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파전, 파리.
1: 이제 간식 시간!
2: 와!
1: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은 뭐예요?
3: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4: 저는 비빔밥이요. 불고기도 좋아해요. 잡채도.
1: 오늘의 간식은 길쭉길쭉 파로 만든
2: 파전!
1: 딩동댕 파전!
4: 와, 맛있겠다.
1: 자, 선생님이 나눠줄게요.
4: 네. 자. 자. 선생님. 응?
5: 바꿔라! 한글!
4: 이건 파전이 아니라 파리잖아. 아,
1: 선생님이 다른 파전으로 빨리 가져올게요. 아,
4: 파전이 파리로 바뀌었어. 힝, 파전이 먹고 싶은데.
6: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8: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8: 이
9: 야
7: 후민정음 안녕.
2: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파전이 파리로 바뀌었어.
6: 파전, 파전이 필요해.
9: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파전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여기 계단이 있어.
2: 엄청 높아 보여. 아니, 계단 꼭대기에 한글 파전이 있어.
3: 내가 가져올게.

0: 한글 파전을 가져가자.
1: 한글 파전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갈 순 없지. 핫! 높다!
0: 아니, 계단이 높아지면서 한글 파전이 올라가고 있어.
2: 하! 들어와! 한글! 하!
0: 하! 아니, 부메랑이 말을 듣지 않아.
3: 어? 계단이 높이 솟구치고 있어.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높다에 맞서는 한글은 뭐지?
1: 낮다! 아니, 나의 높다 공격을 낮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파전의 전이 파괴됐어.
4: 걱정 마. 뿅망치로 전을 만들 수 있어.
5: 수선아, 한글!
4: 저차 파전! 파전!
6: 저장 완료! 파전! 훈민정음의 손으로!
7: 파전 한글 카드다! 파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먹을까? 한 입만 먹을까?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파전! 파전! 파리! 파리! 윙! 파리! 파리! 파도! 파도! 오! 파도! 파전! 파전! 맛있는 파전!
2: 파전에 파 먹어야지.
1: 염. 먹어야겠지. 오잉. 파가 어디로 갔을까? 전만 남았네. 다시 파전을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파전. 자, 이제 파전을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3: 피읍이 아를 만나 파, 지읒이 어를 만나 저, 저가 받침 니은을 만나 전, 파전.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파전. 친구들 따라해봐요. 파전.
2: 파전의 끝소리를 도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파랑, 파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파랑, 파도.
3: 파전, 파리. 훈민정음이 파전을 먹으려고 해요.
4: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파전을 파리로 바꿔라 한글. 파전이 파리가 되었어요. 어? 파전이 어디로 갔지? 천지가 높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낮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파전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파전이 생겼어요. 맛있는 파전을 먹어요. 맛있는 파전을 먹어요. 맛있는 파전을 먹어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진짜 진짜 신나겠다. 거기서 3주 동안이나 묵는다고?

먹어? 어? 말도 안 돼. 생각지도 못한 걸 먹네. 뭐야? 아, 어디 한번 알아볼까? 이것 좀 먹어볼래? 알았다. 너 달콤한 거 좋아하는구나.

있잖아. 이거 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와.

0: 노지, 너 줄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공주님이 쓰는 거라고. 고마, 이리 좀 와볼래? 같이 놀자. 내가 공주님이야. 고마, 넌 용을 맡아줘.
1: 응.
0: 노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다.

있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부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여기 날 멀리 내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아, 이게 뭐야? 다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즈,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봐라! 용을 물리치자!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로가!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물리치러 왔다! 고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0: 사람을 물리쳤네.
1: 빠글
0: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즈?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늘었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용은 팬케이크나 먹어야

사진 찍게 됐단 말이야. 와, 벌써 다 됐네? 쟤는 어딨는데?

우리 셋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저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맞죠?

그걸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0: 그럼 누굴 먼저 구해볼까?
1: 식사 데일리 케어.
2: 점심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저녁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하게
15: 진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주비주 마법의 탄생.
1: 우와,
0: 내가 왜 구름 위에 있지?
1: 꿈만 같아.
0: 아리시엘 성이잖아.

0: 꿈이었네. 오늘 잠은 다 잤어.
1: 슈슈!

0: 是什么？
1: 哇，귀여워。
0: 주주, 왜 깨운 거냐구?
2: 핑크비주, 새로운 주비주가 왔다니까.
0: 샤?
3: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뮤. 이름은, 나이는,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뮤?
0: 샤?
4: 뭐라는 거야?
0: 제 말은 뭔가 배달하러 왔다는데, 뀨? 슈슈! 예뻐라!
4: 어? 이 편지는...
0: 슈슈! 슈슈!
5: 특급 우편이라는데? 빨리 열어봐라, 뀨!
4: 큰일 났어! 당장 아리시엘에 가야 하는데! 다녀올게, 주주!
0: 어?
4: 타로! 타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2: 뭐? 타로가 떠났다고?
4: 응.
2: 아리시엘에 큰일이 생겼나 봐. 난 이 하트팩트를 받았는데.
0: 슈슈!
5: 자, 잘 따라와야 한다, 뀨.
0: 슈! 슈슈!
3: 잘 왔어, 크림비주. 이건 내 선물이다, 뉴.
0: 슈슈!
4: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뼈!
5: 얼른 뱉어라, 뀨!
0: 대대!
5: 뀨!
3: 표정 좋고, 뀨! 찍지 마라, 뀨!
0: 뀨!
3: 이젠 크림비즈를 찍어야겠다, 뀨!
4: 어디 갔지?
0: 샤? 샤샤!
3: 정말 말썽쟁이로군요. 주비주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뮤.
0: 그러지 마라, 뀨. 아직 아기라 그런 거다, 뀨.
4: 샤?
5: 크림비주, 우리 꽃밭에 가서 놀까, 뀨?
0: 샤샤!
6: 크림비주 진짜 엉뚱하네.
2: 그치만 너무 귀엽잖아.
4: 타로! 너 어디야?
7: 주주, 난 아직 아리시엘이야.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2: 무슨 일인데 그래?
7: 잘 안 들려. 선샤인빌에도 이상한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
4: 타로! 타로!
2: 저게 뭐야? 타로가 말한 이상한 일이 이거였어?
4: 도와주세요!
8: 꺼내줘요!
2: 변신해야겠어. 핑크비주?
0: 뀨!
5: 슈슈!
2: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슈!

0: 나와라 마법의 힘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내려갈까요? 꽉 잡으세요. 이번엔 내 차례야. 블러썸 샤인.
1: 여기에요.
0: 위험합니다. 빛나라 무지개 빛 레인보우 스케치.
2: 주주, 저 꽃들은 어떻게 할 거냐, 큐?
3: 그냥 두면 안 된다, 큐.
0: 없애야겠어. 나와라, 무지개 하트. 핑계 레인보우 스킨. 위험해, 주주.
4: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있어. 저걸 없애야 할 것 같아.
0: 나한테 맡겨. 블러썸 썸. 어떡하지? 타로야. 내 휴대폰.
2: 노래가.
0: 우리도

0: 이럴 수가. 너희가 마법을 쓴 거야?
1: 그렇다키요.
2: 슈슈!
3: 바로 저거야.
1: 주주, 저건 나쁜 마법에 걸린 초비즈다키요.
0: 마법을 풀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1: 슈슈! 슈슈! 슈슈! 주주, 하트패치에 마법을 써라키요.
0: 알았어. 원래의 모습으로
1: 버블샤워 하고

0: 피곤한다 보다 큐.
1: 너흰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2: 깜짝 놀랐어. 우리 노래를 듣고 마법을 쓰다니.
3: 너희 노래만 있으면 주비주 매직은 계속된다뉴. 쭉.
1: 앞으로도
4: 잘 부탁해.
0: 응. 주비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다 뷰.
1: 모두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어. 그렇지?
0: 어?
1: 잘 자. 보고 싶은 루시.
3: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0: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3: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1: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 비즈가 떠났어.
0: 뭐? 어디로 뀨?
1: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3: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5: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3: 어? 이 목소리는 뮤!
0: 루시!
5: 어? 뭐야? 아, 여기 벌레 있나 봐.
3: 벌레 아닙니다, 뮤!

0: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교비추! 레교비추!
2: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3: 응?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3: 샤샤샤!
2: 레교비추가 그랬다고? 뀨!
4: 어머, 뭐야! 너 털 어디 갔어?
5: 아, 내 옷!
2: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뀨!
0: 저리 가!
1: 배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2: 아, 배고파.
1: 레드비추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어? 그래.

0: 배고파.
1: 진짜?
0: 어? 저...
2: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0: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2: 여기요.
0: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2: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에드피쥬!
0: 뮤! 거기서! 뮤! 뮤! 안 돼! 루시?
2: 혼자라도 해볼게.

0: 역시 안 되나?
1: 맞아,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나쁜 마법에 걸린 수비지다. 잡아야 한다, 뀨! 나한테 맡겨. 늑조의 날개. 수아

0: 루시, 그러다 체하겠습니다, 뮤.
1: 여기 더 있어. 나 안 깜마가.
2: 어?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3: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2: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0: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2: 에? 이거 뭐, 보석?
0: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2: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마, 이 정도면 괜찮네.
4: 장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0: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3: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0: 어? 주변수가 더 있었어? 그렇다면
3: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0: 그게 너였어?
3: 응, 맞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양말 하나. 뭔가 부족해.
7: 이, 빨리 와서 내가 주운 것 좀.
6: 이, 신발 하나. 이번에 또 뭐가 없지?
7: 이러면 알 거야. 이.
8: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7: 내가 못 찾을게.
8: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도 신어봐.
7: 내게 아니었어. 이건 네 신발이야. 짝이 딱 맞잖아.
8: 꼭 친구처럼.
7: 꼭 친구처럼.
8: 이, 이, 양말 두 개. 또 이, 이, 신발 두 개. 신발이 한 켤레가 되었네. 하나, 둘, 하나, 둘. 야호!